0: 당과 후보자들은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933명, 기초의원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합니다. 총 7,829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경남, 강원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지자체장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으며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미 국무부 부장관, 국방부 차관과 잇따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한미동맹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현지 시간 20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만남에서 양국 간 투자 협력의 필수적인 비자 문제 논의가 계속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랜도 부장관은 지원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과의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콜비 차관이 한국이 자국 방위를 주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공동 설명 자료 이행을 위한 킥오프 출범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됩니다. 인하폭은 현재 수준이 유지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동시에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3월보다 2.5% 높은 128.43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에 대해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 1998년 2월에 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지난 2022년 10월에 7.3% 이후 가장 높은 6.9%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3월보다 농림수산품이 1% 내렸지만,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이 0.3%, 석탄 및 석유 제품이 31.9% 상승하는 등 공산품이 4.4%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종일 내린 비는 오후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겠고, 오늘까지는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광주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강한 동풍과 지형 효과가 겹치면서 내륙에 비가 잦아든 뒤에도 강한 비바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5.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3.4mm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0: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든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작할 때 마음이 조금 편하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을 만한 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막판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가볍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만의 우려는 아니었고요. 어찌됐던 시장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만한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강세였습니다. S&P500이 3거래일 연속 하락 뒤에 반등했는데요. 유가와 금리 하락 같은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뒤로는 주가가 영 재미를 못 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시장에도 직접 영향을 다 주고 있는데요. 2분기 전망에 대한 실망감이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반도체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소 복잡한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삼성전자 노사합의를 계기로 최근에 부진을 딛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주식시장 이야기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삼성전자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노사가 합의를 하면서 파업은 일단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 미국과 이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다 금리 하락하고 유가도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도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시작에 앞서서 프리마켓에서는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목표 주가가 59만 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목요일 코너 오늘은 주식시장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제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해서 유주식 영재반 시장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제가 아침에 흥분을 해서 앞에 말이 조금 꼬였는데요. 어찌됐건 삼성전자 파업 안 갔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은 다행이죠.
1: 아, 그럼요.
0: 이게 만약 갔으면 주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 근데 아마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지난 한 달 동안에 반도체 주가 엄청 올랐는데. 네. 하이닉스는 거의 한 80% 가까이 올랐었고, 떨어지기 시점까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거의 한 40% 올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좀 반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파업까지 했으면은 조금 더 부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었지 네.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0: 자, 그런데요, 파업을 하진 않았다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요, 사업 성과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을 한다. 예. 10.5%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투자라든지 주주한테 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깎아나가게 있잖아요. 이거는 주가라는 거에 어떤 이론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은 소식만은 아닌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시장초 완전 노조의 요구 사항이 없었고 그리고 성과급을 나누는 것이 없었다라면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흐름상 네. 그리고 경쟁사들의 움직임상, 물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종업원들에게 보상을 하지만 우리처럼 직접 영업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주식으로 나눠준다라든지 미래에 이제 그 성과를 장기 근속을 해서 나는 이익에 대해서 주식으로 보상을 받게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갑자기 과도한 이익이 나고 그런 것들, 또 하이닉스도 또 일정 부분 또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전체 이익을 좀 나눠준다라는 흐름들을 놓고 보면 네.

0: 글쎄요. 뭐 이 정도 선이다라면 우리가 조금 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 정도라면 뭐 좀 잘 끝났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진짜 그 주주들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종업원 분들께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영업이익을 그 이상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 합의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래요?
0: 저는 어쨌든 뭐 네. 합의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 7점 정도?
1: 7점.
0: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직 이제 결정된 건 아니죠.
1: 네.
0: 이제 찬반 투표를 결정해서.
1: 마지막 변수가 있긴 해요.
0: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결된다라고 네. 하면,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요거를 좀 길게 끌고 가서 타협을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주가에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1: 상무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2: 저는 뭐 한 8점 정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너무 소수의 어떤 한두 개의 기업 내지는 한두 개의 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거에 따른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번에 또 그 이제 합의를 만약에 못했거나 만약에 합의 결과가 사측에 조금 더 유리하지 못하게 전개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좀 컸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이제 그걸 어쨌든 봉합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그 뭐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번에 노조가 굉장히 궁지에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본가나 주주의 마음으로 이런 쟁의를 지켜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끝나고 나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5%대 SK하이닉스가 4%대 덩달아서 다시 오르고 있어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 되는 겁니까?
0: 근데 이제 관건은 삼성전자가 이제 시초가에 30만 원을 터치했거든요.
1: 예.
0: 시초가에 30만 원을 이제 아니 시간에 30만 원
1: 시간에서
0: 예. 예. 29만 원 부근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주가인데 삼성전자하이닉스가 다른 여타 주식들 대비해서 오늘 오후장까지 3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넘겨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 레벨이라는 것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 25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30만 원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1: 네.
0: 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한시름 덜었습니다.
1: 네.
0: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 그렇다라면 지난번에 30만 원에서 500원 빠진 주가에서 밀렸다가 오늘 시간에서 30만 원을 터치했으면 결국 뭐 같은 레벨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파업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치면 이제 파업 이슈 끝났잖아요.
1: 네.
0: 그럼 주가는 올라줘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절대 레벨이 뭐 서로 오늘 아니다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뒤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빠졌다가 원래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는 날 좀 빠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올라가는 시간차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영향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 뭐냐면 삼성전자 파업 어느 정도 일단 우리가 뭐 최소한 최악의 경우는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1: 예.
0: 엔비디아 호실적이 나왔죠. 근데 30만 원을 못 넘는다. 요거는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예. 단기적으로 모든 재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도 30만 원을 못 넘었다?
1: 예.
0: 그럼 어떤 재료가 나와야 30만 원을 넘길 수 있을까요?
1: 네.
0: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투자자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여줘야 돼요. 주가로 그리고 예. 투자자들의 성원으로 30만 원을 넘겨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게 안 되면 오후에 약간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네. 것 같은데 여기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일정 부분 이게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이슈가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이게 최근에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겁니까?
2: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예. 저는 본질적인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가들이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5월 초 중반까지 엄청 달렸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뇌관 내지는 네. 불안 요인은 역시 이제 금리죠.
1: 금리.
2: 예. 네. 이제 금리가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그 이란 전쟁 그 합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많이 빠져서 좀 오늘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레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은 전쟁 전을 크게 뛰어넘어서 이제 올랐고 근데 유가는 그 부근에서 그러니까 3월 말에 있었던 그 뭐 110불, 120불 네네. 그 레벨에 그냥 있고, 근데 금리는 그걸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좀 있어서 저는 이 오히려 저희 시장이 좀 더 본격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금리 안정이 좀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라고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제작진이 일부를 삼성전자의 날이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의 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답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오늘 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1: 날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0: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 성님께서 이제 금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 여기 지금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오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 파업 이슈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지만 예.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걸 떠나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이 크거든요. 자 우리가 3월 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네.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매수 사이드카 걸렸고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매도 사이드카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장장 유가가 움직이는 게 우리 실물 경제에 미치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지표로서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1: 그러니까 실제로 당장 충격이 오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0: 충격이죠. 지금 예. 금리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우리들한테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도 일부 있고 또 글로벌 투자 자금들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심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또 만약에 뭐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모르죠. 네. 중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못 받아들이게 돼서 갑자기 오늘 밤에 금리가 치솟아버리면 이건 또 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네. 염두를 해두자. 저는 약간의 톤다운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 톤다운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1부에서는 계속 일단 반도체에 대한 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한국투자증권은 57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과감해. 그런데 이런 주가, 이런 흐름에 조금 지금 초를 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은 이래도 파네요.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2: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인이 안 살 것 같거든요.
1: 예, 계속?
2: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물론 반도체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면 저희가 올해 코스피가 이제 5월 그 저희가 이제 8,000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점까지 네. 코스피가 거의 한 80% 올랐어요. 근데 외국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그만큼 올랐겠죠. 예. 근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무려 105%가 올랐습니다.
1: 아.
2: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 한 80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한 열흘 동안에는 무지하게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코스피에 거의 한 20% 넘게 굉장히 좀 보유 시가총액이 늘었어요.
1: 예, 예.
2: 100%라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보유 비중이 그냥 더블이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줄이는
1: 조정을 해야 된다.
2: 그죠. 그런데 예.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평균적인 시가총액이 외국인이 판 규모를 보면은 한 6%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보유한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투자를 해서 100% 넘게 수익이 났고 네. 그중에 한 5% 6%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차익 실현이다 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레벨런싱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1: 네.
2: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좀 가장 큰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많이 판 거는 또 그동안 파는 속도에 비해서 지난 열흘 동안 좀 많이 가팔라졌어요.
1: 네. 네.
2: 근데 그거는 역시 저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 환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예. 좀 보여져서 저는 외국인들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분율 자체가 여전히 엄청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엄청 높잖아요. 50%를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많이 이미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안 사더라고요.
1: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2: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지면 네. 그때 살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부터는 안 사거나 조금씩 덜어낼 겁니다.
1: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막판에 개인들이 빚내갖고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근데 진정한 저희 한국 주식시장의 리레이팅은 외국인이 아니라 저희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물론 그러다 보면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는 물렸던 경험들이 2021년, 2022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1: 네.
2: 저희 주변에 뭐 인도 같은 시장, 그다음에 일본 같은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PER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졌던 국면들을 보면은 사실은 외국인이 파는데 내국인이 다 받아주면서 사실은 진정한 리레이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1: 아, 그렇게 돼야.

0: 되는 길이다.
1: 네.
0: 예. 뭐 약간 덜컹덜컹거리시면서도.
2: 여기에 이제 또 두 가지를 덧붙여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2: 지난주 초반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0: 네.
2: 지금 이제 그 레버리지를 축소하는 과정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우리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0: 네.
2: 이게 뭐냐면 이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작은 자본금에 레버리지 빚을 일으켜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이 IT 쪽들의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 그 수익을 확정하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어서의 그 IT주들도 변동성이 생기고 국내 IT도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온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느냐라고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스페이스X 상장이 빨라진 겁니다.
0: 네.
2: 그러니까 6월 말에서 6월 초로 이제 빨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블랙홀처럼 돈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 아람코 상장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0.8조 달러였는데도 글로벌 투자 자금이 잠깐 멈췄었어요. 근데 이건 1조 달러가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1조 달러면 이제 미국 시총 내 10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팔아놓고 주식을 사기보다는
0: 일단 현금을
2: IPO를 네. 에 돈을 넣어야 되죠. 뭐 일부라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악재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과 신흥시장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중국 쪽 반도체를 사는 움직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한데
0: 예.
2: 우리를 지금 살 만한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면 우리 그 삼성전자 지금 따라간다? 이거는 조금 저도 조금 약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뭐 5만 원대에서 29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2: 그렇죠?
0: 네. 네, 지금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 주가는 계속 높여 잡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진 투자 중고 또 5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근거는 역시 실적입니까?
1: 네 그런데요. 그 저희 회사에 최근에 이제 그 뉴페이스 손인준 네. 대리님이 오셔가지고 목표 주가를 이제 화끈하게 올려주셨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 중에 좀 재밌는 건 그거죠.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간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0: 네, 한 400조 뭐 이 네.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던데요.
1: 비율로 치면 거의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78%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78% 80%면 이익에서 반도체 부분은 그냥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만 있고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도 있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0: 그렇죠.
1: 파운드리도 있고
0: 까먹고 있죠.
1: 딴 것도 있잖아요.
0: 네. 시스템 LSI라든지.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가치가 지금 이제 0이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가 어쨌든 인텔도 그렇지만 네. 지금 자꾸 TSMC의 대체제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하이닉스가 저만큼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이밖에 안 된다. 이건 조금 더 밸류에이션 줘도 된다. 이런 논리고요.
0: 그렇네요. 만약에 이쪽이 0이라면 DB하이텍 같은 데는 그냥 주가 빵이어야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챗GPT 이후에 AI 붐 때문에 지금까지 11배 정도 올랐어요.
0: 네네.
1: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지만 네. 4배, 3배 밖에 안 올랐습니다.
0: 네네.
1: 근데 지금 디램 가격이 10배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익이 10배까지는 안 오르겠죠. 당연히 이익은 물량, 그게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10배까지는 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익이 6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만약에 하이닉스만큼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호적인 편인데요. 허상무님께서 아직은 그래도 승자를 사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씀하셨던데 이거는 앞에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은 굳이 산다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계속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그 개념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너무 실적도 그렇고 성장이 소수의
0: 네.
1: AI를 가진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너무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미국의 월풀 같은 가전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엄청 안 좋긴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네들은 지금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힘들다고
0: 그러니까요.
1: 얘기를 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 미국의 이야기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국내 내수도 사실은 진짜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0: 네.
1: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천문학적인 성과급 파티를 한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 얘네들만 그만큼 좋았어. 이제. 예.
1: 네. 지금 뭐 부동산으로 치면은 똘똘한 한채처럼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너무나 소수의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역대급의 호황을 벌어들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대열에 참가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진짜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고 뭐 금리 영향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최후에 남을 수 있는 산업들은 뭐 반도체, 뭐 전력. 전력은 조금 많이 비싸서 약간 경계감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산업으로 굉장히 점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의 승자가 나중에도 승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AI라든지 업황에 대한 이야기 하려면 이 회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회사 이야기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회계연도 1분기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다들 예상보다는 더 좋게 나왔고요. 좋게 나온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했잖아요. 요거는 시장에 약간 우려를 준 것 같아요.
2: 글쎄요. 뭐 시장 근데 이게 중국 시장 매출을 제외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중국 시장이 조금 이제 열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건 좀 감안하긴 해야 되겠는데 결국은 아직은 좀 가이던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한다. 근데 이제 시장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뉴스들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네. 뭐 최태원 기자, 조 기자님 같은 경우 당연히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네. 뭔가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좀 딴 짓을 부리는 거 아니야?
0: 담배 끊었습니다.
2: 그러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긍정적인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그렇게 우리 뭐 집중해서 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이 흐름 자체가 꺾였다라는 신호로 저는 파악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2분기 이후의 실적 원가 부담이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우리 반도체 기업엔 좋은 소식 아니에요?
1: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엔비디아 주가는 사실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거나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 장중에는 보면은 뭐 ARM 뭐 이런 반도체 장비 뭐 그다음에 일반 반도체 업체들 주가는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성장은 한다라는 거고 젠슨 황 CEO도 지금 AI 수요가 포물선이라며요. 이렇게 포물선. 엄청난 자신감을 좀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늘 꼴찌잖아요. 맨 마지막에 화려하게 이미 잘 나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잘했어라고 하니까 네. 잘했는데도 이제 칭찬을 못 받는 거죠.
0: 엄청 잘했어야 돼. 네. 그런 거죠. 예. 네.
1: 그러니까 원래 S등급 받아야 되는 애가 그냥 S등급 받은 거라 그냥 잘했네 뭐 이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 뭐 이런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좀 억울하긴 하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가볍게 여쭤볼게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 곧 3전 2배 ETF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들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거 아니냐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는 시선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2: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수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지금 우리가 이 얘기는 결국 파업이 끝났고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개념.
0: 네.
2: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도 실적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 과연 긍정적일까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급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이 수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단기적으로 네. 조금 어려우고 저는 조금 오히려 우려스러운 게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지금 현재 포모 현상을 시달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갖고 계셨던 소액 투자자분들이 예. 혹시 이 상품을 들어갈까 봐 저는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체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지금 한 50% 갖고 있는데 약간의 조금 변동성을 이용해볼까? 그러면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네.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한 방을 노려서 누구는 몇 배를 벌었대는데 나도 몇 배를 벌어야지라고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는 패가망신의 지름길 같기도 하니까요.
2: 의외로 네. 그런 분들이 조금 계세요. 많아요.
0: 아니 제 주변에도 많아요. 항상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거 네. 위험하다고. 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우리 시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빠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3일 만에 돌아온 퀴즈 시간이네요. 파업 개시 90분 전에 극적 타결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이야기인데요. 노조는 당초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주장했다가 이것을 양보해서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 이것으로 사측과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업부별 배분 비율도 4대 6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하면은 하루에 거의 1조 원씩 영업 손실이 발생할 거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는 참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총파업 예고는 이것에 대한 노사의 견해 차이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월급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회사에서 실적이 났을 경우에 월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퇴직금, 2번 성과급. 1번 퇴직금, 2번은 성과급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7업, 물 없이 머리 헹구셔 하는 베디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퇴직금, 2번은 성과금이고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영재반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최근에 가파르게 조정을 받다가요.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서 지금 7,599, 7,600선까지는 거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하방의 어떤 안정성, 하방은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3: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130조대로 굉장히 풍부한 예. 상태이고요. 신용잔고가 한 36조 된다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에 비해서는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운동이랑 잠깐 비교를 하면 앞서 이제 상무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똘똘한 한 채 정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네.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수급들이,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운동 때랑은 지금 제가 증권사에 계신 PB분들하고 얘기를 보면 많이 다른 게, 그때는 안 오른 거, 덜 오른 거, 다음 네네네. 차기 주도주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걸 팔아서 오히려 삼성 자회사를 사라.
0: 아니, 지금 뭐 명확하게 보인대요.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또 뒷받침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섹터라고 보여주고 있는 뭐 로봇도 지금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7천선에서 안착 시도가 좀 이뤄지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쉽게 지금 시장이 뭐 후퇴하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조금 전에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약간 중간 쉬는 시간에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이따가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의 매수세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진격의 개미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 무서울 정도 사는데 올리면서 내리면서 뭐 더 사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 어떻게 보세요?
4: 물론 이제 이게 과해지면 좀 늘 과유불급이라고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좀 저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겁이 조금씩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저번에도 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에도 관세라는 그 폭탄을 어쨌든 극복을 해냈고
0: 그렇죠. 예.
4: 이번에도 이란 전쟁이라는 어떤 폭락을 거의 한 달 만에 굉장히 빨리 이제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보통 직전의 경험치에 굉장히 좀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0: 그렇죠. 예.
4: 작년 올해 아 주가는 한 10% 20% 빠지면 사는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반복학습에 강한 민족이잖아요.
0: GEP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가.
4: 예.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런 기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증권가 일부에서는 지금이 버블의 전조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뭐냐면은 개인 투자 자금이 주도주에 집중되고 기관도 소외를 피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이런 것들이 슈퍼 버블의 말기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3: 어떤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황 현상만 놓고 보면 버블 현상과 유사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제 밀리면 산다 강한 믿음이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주변에서 동학계 2021년 느낌을 받는 게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 주식 얘기를
0: 하고
3: 그 짧은 기간에도 근데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렇고 주위에서 식당을 가도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 갑자기 연락이 없었던 제 지인들도 저한테 주식을 많이 물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는 때마다 주식 물어봐요. 저 얼굴 알아보면 이제 얼굴 알아보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영원히 오르는 주식이라는 것이 영원히 수급이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게 모두가 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 수급은 누가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버블 징후가 있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뭐 마이클 버리도 지금 뭐 그런 얘기했고
0: 뭐 공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3: 뭐 그다음에 저기 뭐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근데 한편으로 근데 그때와 좀 다르다라는 것이 정말 확실한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그게 이제 수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버블에 대한 경계감은 좀 나타내야 될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이 확연히 버블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버블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판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0: 뭐 터져봐야 알죠. 네,
3: 지금 이제 버블 구간이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부터는 레버리지를 축소해야죠. 그래서 저도 여러 방송에서 최근에 5월 들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다니는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전력 인프라를 B2로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난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천만 원 내 원금에 증권사에 천만 원 빌렸다라면 그 천만 원치만 팔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어떻게 팔아요라고 한다라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른 주식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그걸 상환시켜 버리면 됩니다.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서 지금은 조금 빚을 줄여놓는 것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0: 금리도 높아졌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개인들이 5월에만 순매수로 34조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게 더 살 금액이 있을까요? 총알이 남았을까요?
4: 근데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살 수 있는 힘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뭐 반대 매매, 뭐 B2 이런 걱정들도 굉장히 좀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주가보다도 예를 들면 B2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를 때가 굉장히 좀 위험한데 지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뭐 70% 80% 올랐는데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딱 늘었거든요.
0: 아.
4: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고
0: 네.
4: 분명히 거기에 약간 뭐 좀 광폭 내지는 네. 이제 좀 묻지마 이런 돈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동학개미 때 운동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0: 네.
4: 예탁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0: 아.
4: 그것도 1.5배.
0: 예, 예, 예. 그러니까
4: 예를 들면 코스피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50% 올랐으면 예탁금은 한 80% 정도 늘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식을 쫓아서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사실은 돈이 들어오고 빚을 내서 투자도 하고 레버리지도 많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버블을 닮아가고 있는 건 맞는데
0: 네.
4: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블이 붕괴될 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얌전하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 지금 B2 여기에 대해서 강제청산 문제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려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3: 이게 우리가 예. 정확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0: 예.
3: 우리가 반대 매매가 나간다라는 것은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못 갚았을 때 우리가 강제로 그렇죠. 이제 예. 반대 매매를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상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신용장고 36조를 말씀드렸으니까 야 지금 좀 흔들리는데 신용이 청산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네. 신용이 청산될 레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미수 매매입니다.
0: 네.
3: 미수 매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월요일 날 주식을 사면 수요일 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제가
0: 그렇죠.
3: 되거든요.
0: 네네.
3: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베팅을 하는 겁니다.
0: 아.
3: 월요일 날 무조건 내가 한번 딱 질러서 다음 보통 우리가 기상문님도 말씀한 학습 효과처럼
0: 네.
3: 밀림을 사가지고 다음 날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노렸던 거죠. 그런데
0: 네.
3: 지금 주가가 5월 달 들어서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보통 이제 개별 종목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못 감는 거예요. 주식을 팔아서도 안 되다 보니까 목요일 아침에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반대매매는 신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물론 신용도 있을 거예요.
0: 네.
3: 뭐 여러 가지 주가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일짜리 짧은 미수 매매를 하는 것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제가 그 레버리지 ETF가 나왔을 때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변동성 나타낼 때는 저도 증권사 시절에 경험해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분들은 뭐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을 하신 분들이니까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상고하죠. 하반기에는 네. 힘이 좀 많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오늘 힘을 내는 이 정도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는 시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4: 저는 좀 아주 공격적으로 할 타이밍은 여름 지나면은
0: 네.
4: 조금 시들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약간 이렇게 한숨 돌릴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4: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은 역시 이제 기대를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0: 예.
4: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의 뭐 수출, 뭐 영업이익 엄청나게 정말 수직 상승. 뭐 V자도 아니죠. 이건 뭐 그냥 갑자기 이제 땅에 있던 게 그냥 갑자기 하늘로 가버리는 네. 수직 상승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기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아,
4: 증가율
0: 예.
4: 자체가 조금 둔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계산으로는 4월달, 5월달이 4, 5, 6 정도가 거의 피크인 것 같고 7월 이후로는 증가율, 수출 증가율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도 그렇고 조금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0: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4: 예, 예. 수학적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 과연 이제 이거를 크게 뭐 그래도 주식시장의 어떤 이익의 레벨 자체가 지금 계속 내년에 뭐 코스피 영업이익 뭐 천조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0: 네.
4: 또 이익의 어떤 증가율.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약간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오르긴 올라도 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랠리가 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 아마도 6월 달에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0: 아.
4: ECB도 올리고
0: 예, 예.
4: 저희는 뭐 6월 달에는 통화정책이 없으니까
0: 네.
4: 근데 아마 5월 말에 있는 금통위에서 좀 시그널을 좀 줄 것 같고 또 6월 달부터 FOMC에서 이제 케빈 와시 의장도 뭐 자기는 이제 금리 인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0: 그건 뭐 트럼프 생각이고요. 네. 네.
4: 그래서 약간 좀 그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갈수록 주가가
0: 힘이 빠진. 네.
4: 예,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변동폭이 상반기도 굉장히 좀 컸는데 하반기에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0: 이거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무섭다. 아무튼간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떠나가가지고 다음 주도주를 찾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LG전자 주가 예전에 저는 기자 생활할 때 LG전자는 10만 원 넘으면 사는 거 아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는 거 로봇주들 지금 투자하는 거 괜찮습니까?
3: 근데 많은 투자분들이 로봇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이 뒤로 이제 수년돼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새만금에 8조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현대모비스랑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아틀라스 투입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에 대한 이제 조기 투입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서 투자분들의 선호도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로봇주들 올렸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일단 연기됐고요. 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오히려 조기 그 투입 가능성 때문에 또 올라간 부분들이 해소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자꾸 로봇주들에서 긍정적인 요소들만 찾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로봇주들이 올라가면서 역시 성장주다. 성장주는 금리에 민감하다. 그래서 로봇주들을 봐야 된다. 뭐 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제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장주인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떨어집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동조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회수들이 막 수십만 회를
0: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3: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하는 단계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너무 낙관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짚어볼까요? 지금 코스닥은 계속 박스권이고 잘 못 가고 있어요. 오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100선 정도 예전보다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됩니다. 이거 원금 보장은 안 되는 상품인데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마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한 10월 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코스닥의 그 분리제, 승강제 이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도입이 된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이 사실 이제 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같은 것들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도쿄 주식시장을 뭐 프라임 시장, 스탠다드 시장 이렇게 그렇죠. 예. 나누면서 소위 이제 프라임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량 기업들만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지수를 만들고 거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리레이팅 그다음에 뭐 그 PBR 그 낮은 업종들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본격화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두 개로 보고 있는데 뭐냐면 일단 너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의 힘이 너무 세요. 그게 다 지금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니까
0: 그러니까요.
4: 사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살 게 별로 네. 없고
0: 세상의 모든 돈이 다 글로 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4: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런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약간 쉬어가거나 네. 아니면 조금 이제 완만해질 때 이때 이제 코스닥이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상반기는 코스피라면 하반기에는 코스닥에 기대를 걸어도 된다 해도
4: 네,
0: 됩니까?
4: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예. 한 10월 이후에 네. 이 그런 거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보다는 내년이죠. 왜냐하면 올해는 너무 반도체가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아마도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저희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진짜 예상대로 나오면은 거의 60%대 후반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60, 지금 예, 한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갈 텐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까지 이익을 많이 벌고 나면은 이제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소부장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반도체가 가면은 또 결국은 이제 에너지 ESS 네네. 이런 쪽들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하반기나 내년에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네.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실망한 많은 분들 조금만 더 힘내고
3: 말씀드리면 예.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청취자분들이 1,000만 원이 생겼다. 그럼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0: 저 삼성전자요.
3: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3: 그게 해소돼야 됩니다.
0: 하반기엔 그래도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주식영재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살림제야.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성과급이었습니다. 6830번, 5160번, 3470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삼성전자 이렇게 된 게 잘 됐긴 했는데 씁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경영성과는 사실 노동자의 목마는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얘기를 했듯이 노조가 선을 좀 많이 넘었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후유증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663번 쓰시는 분, 온 국민이 노심초사했는데 한 발씩 양보해서 타결됐다니 안심이 돼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도 오늘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지금 코스피가 6% 넘게 오르고 있네요. 7600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8745번 쓰시는 분, 딱 일한 만큼 월급 받는 입장에서는 부럽네요. 외국이나 달나라 이야기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저도 같은 생각, 같은 뭐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 큰 어떤 화두를 던져준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8: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 눈에 전국에서 비가 조금 더 내리다 오후쯤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 강원 동해안에 많게는 60mm, 반면에 서울에는 지금 비가 소강상태에 들었는데요. 오후까지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날씨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춘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전 정체가 아직은 많은 모습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포대교 지나 한남대교 사이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내부 순환로 성산 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입구부터 성산 램프까지 서행입니다. 반대 성수 분기점 쪽 성산 램프에서 정릉 터널 출구까지도 아직은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한 척이 전쟁 후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남은 우리 선박의 탈출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며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배경과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1: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 전쟁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후로 우리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줄곧 발이 묶여 있었는데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밝힌 외교부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4: 지금 이 순간에 조현,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그래서 어제부터 항해를 시작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호르무즈
5: 몇만 톤입니까?
6: 몇만 배럴?
4: 200만 배럴입니다.
6: 가장 큰 유조선이요?
4: 그렇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선박이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1: 네, 이란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한국의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과한 거 이번이 처음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6척의 우리 함정이 지금 현재 갇혀 있는데 여기 이제 최초로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정확하고 그리고 아주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 2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유조선이 이제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선원도 한 1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이게 혹시 또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와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점이었습니다.
1: 예.
3: 지난번에 미국에서 발표했을 때는 통행료를 내거나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협상하는 선사와 선박에 대해서는. 대해서 제재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통행료를 내지 않았고
1: 예.
3: 그리고 우리는 일관해서 해양 자유의 원칙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정부 간의 협의였기 때문에 이런 미국과의 제재 문제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나머지 선박도 빨리 구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네. 근데 노파심에 이란의 속내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순순히 내보내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 또한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통화한 다음 날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보니까 참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또 딜이 오갔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7: 글쎄 뭐 한국이나 이란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결국 나무의 피격 이 사실 이란의 소행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란 정부도 부담을 느꼈겠죠. 당연히 국제사회 특히 한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게 그 이란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란이 이전보다는 좀 더 자신들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앞부분은 한국이 상당 부분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2: 네.
7: 왜냐하면 최소한 네 차례 정도 외교장관 간의 전화통화도 있었고 그리고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 4월 11일 정병화 특사가 또 이란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 7억 원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도 우리가 발표를 했고 그래서
2: 예.
7: 그간에 이란과의 관계를 나름대로 잘 유지해왔던 이런 상황에서 나무 피격이라는 매우 악재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 조사 중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 당일날 이란 내부의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중국에서도 그것을 일정 수준 인정을 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이란의 소행이 뭐 거의 확실한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와서 그러면 당연히 한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 거기에 따라서 재발 방지와 또 여기 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텐데 이제 그런 전체적인 여론과 분위기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HMM의 유니버설 위너 홀을 좀 통과시킨 게 아닌가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박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그 남우호 이번에 그 탈출에 성공했던 유니버설 위너호와 같은 HMM 그 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우호 피격과 혹시 또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건데요. HMM 측의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5: 유니버설 위너호는 어제
8: 그 호르무즈 해협을 회상노조 위원장입니다.
5: 네. 5만만을 진입을 했고 이란 그 혁명수비대 그 통제권을 지금 벗어나가지고 지금 오만 동쪽으로 약간 붙어서 비교적 안전한 항로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아무래도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유조선이 그나마 우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석유가 들어와야 되니까 원유가 들어와야 되니까.
9: 네, 나무 피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란이 그러니까 보상 차원에서 딱 한 척만 통과시켜준 거 아니냐라는 지금 뭐 해석도 하던데.
5: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연관 짓기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게 그전부터 저희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그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거든요.
9: 남우호 피격 있기 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5: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밑에서는 계속 이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1: 지금 HMM 쪽도 그렇고 외교부 쪽도 그렇고 꼭 HMM이어서가 아니라 선원수와 필요 물품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먼저 나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고려가 되는 겁니까?
3: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 선원이 가장 많이 타고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예. 200만 배럴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현재 26척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선박을 가장 빼낸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에 가장 필요한 물품부터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선원이 가장 많이 타 있는 선박이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기조가 계속 저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피격된 남우호의 선사와 이 지금 현재 선사가 같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졌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 네. 자, 계속해서 협상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은 미국의 새로운 종전안을 전달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낙관적인 전망을 다시 냈습니다. 이제 협상이 마무리될 단계라면서 매우 빨리 그리고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10: 지금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게 순식간에 진행될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요. 올바른 답을 얻어야 합니다. 100% 완벽한 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과 에너지, 무엇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실 겁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며칠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매우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며칠 기다려서 전쟁을 막거나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망했던 것처럼 이제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워딩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중간 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걸 나타내는 어떤 역설적인 그 발언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까?
7: 네, 예, 그렇게 보입니다.
2: 네.
7: 왜냐하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 계속 안 좋은
8: 박원관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7: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큼 거기까지 기다릴 만큼 시간이 있지 않죠. 결국 이란과 현재 미국 간의 협상은 시간은 도대체 어느 편이냐,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미국이 더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 그 미국 내에서 이른바 체감 경제 지표라고 불리는 원유값, 주유소 기름값이라는 것이 전쟁 이전에 2불 80센트 정도 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5불 가까이 네. 되는 두 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직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역대 최대 34에서 37%로 떨어졌고 경제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30% 이것도 역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1월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한다면 중간선거에서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늘 말은 우리가 좀 잘 걸어들을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 하는 얘기도 결국은 자신은 오히려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는 이런 여론이나 이란의 그런 입장에 좀 반격을 하는 거죠. 시간 충분히 있고 아무리 뭐 이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몰아붙이더라도 자기는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것 일종의 이것도 협상술의 하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이 거의 최종 단계고 매우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장도 조금 유가도 좀 멈추고 시장도 좀 오르는 방향이 있었거든요. 이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3: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온 양면 작전을 쓰고 있지만은
1: 예.
3: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협상적으로 훨씬 더 무게가 이제 실리고 있습니다.
1: 예.
3: 왜냐하니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여론조사의 결과 중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지금 현재 중간선거가 실시가 된다면은 어디에 투표하겠느냐 했을 때 공화당 후보한테 투표하겠다는 것이 39%, 민주당이 네. 50%였습니다. 11%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격차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측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예.
3: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협상적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네.
2: 지금 미국과 이란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미국이 주장하는 건 이제 핵 관련 문제를 담아라인 거고 이란은 보상을 먼저 해라. 경제 제재 먼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어떤 경제적으로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7: 그렇습니다. 이란의 입장도 조금씩 변화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전에보다는 역시 경제적인 보상의 문제 또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제재 해제의 문제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동결 자금의 문제들 그만큼 이란도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4개 항이 다시금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이란이 만들어서 미국한테 보냈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이전보다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좀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전쟁의 완전한 종식 두 번째로 해서
10: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상황을 마영삼 전주 이스라엘 대사 박원건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태였죠.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요. 혹여 오늘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었습니다.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90분 남겨두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건데요.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진 건지 잠시 후 김효신 노무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산발적인 비가 이어집니다. 중부와 제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하고요. 비는 오후까지 이어진 뒤에 중북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0도, 광주 21도, 안동 22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오늘도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에 자외선 차단제 찾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그런데 SPF 숫자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더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하는 건지, 제품 표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 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선택 요령 짚어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의 김지원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지원 과장입니다.
0: 네, 날이 더워지고 볕이 강해지면 꼭 고민하는 게 자외선에 대한 거예요. 예,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된다 다 아실 텐데, 먼저 자외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가 매일 쬐는 태양빛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외선은 이 중에 가장 짧은 파장을 가진 광선이고, 파장 길이에 따라 자외선 A, B, C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자외선 A와 B가 지표면에 도달하므로 우리가 흔히 자외선이라고 하면 자외선 A와 B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자외선 A는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일정하게 지표면에 도달하므로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그렇죠. 자외선, 오늘같이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피부에
1: 네,
0: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1: 네, 적당한 햇볕은 우리 몸에 뭐 비타민 D 생성이라든지 이런 건강상의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가 촉진되는 등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 A는 자외선 B에 비해 에너지가 적지만 지속 노출되면 피부를 그을릴 수 있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외선 B는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광선으로 노출 시에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자외선 A는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자외선 B는 단시간에 화상을 입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꼭 사용하는 게 좋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죠?
1: 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나거나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때는 추시로 더 발라줘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이외에도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 할 때 자외선 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면서도 약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SPF가 50% 이상 유지되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 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품에 내수성 제품, 지속 내수성 제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속 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더 발라주어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자외선 차단제는 앞서 자외선이 몇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1: 네. 네,
0: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주는 건가요?
1: 네, 이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을 산란시키거나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작용 원리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분류되는데요.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에는 뭐 징크 옥사이드 등등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산란시켜 자외선을 차단하지만 백탁 현상으로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은 뭐 에틸엑칠, 메톡시, 신라메트 등 이런 여러 성분들이 있는데요. 자외선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백탁 현상은 없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대부분 제품은 이 두 성분들을 모두 함유하면서 자외선 A, B 모두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있고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있는데 무기는 백탁현상이 좀 있다는 거, 유기는 백탁현상은 없지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 이게 각각 자외선 A, B의 효과가 있는 성분들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뭐 무기 자외선 차단제가 뭐 자외선 A 차단에 효과적이고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은 자외선 B를 흡수하는 성분이 많아서 비 차단에 도움이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에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1: 네, 대부분의 제품은 그렇습니다.
0: 자외선 차단제 구입할 때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1: 자외선 차단제 구입하실 때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서 인정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이나 투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한 자외선 차단 지수, 즉 SPF라는 글자와 자외선 A 차단 등급, 그러니까 PA라는 글자를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SPF 지수는 50까지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 더하기로 표시되어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PA라고 표시된 이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구별되고 더하기 하나, 더하기 두 개, 더하기 세 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하기가 많을수록 자외선 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0: 자외선 차단제 보면은 거기 SPF 지수 숫자가 있고 또 PA 더하기 더하기 이제 이 플러스가
1: 맞습니다.
0: 몇 개인가 이제 요거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SPF가 B를 차단하는 거고 PA가 A를 차단하는 건데 SPF 숫자가 높을수록 그리고 PA의 그 더하기가 많을수록 그러면 자외선 차단을 잘해 주는 건가요?
1: 네, SPF 50까지는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SPF 숫자가 뭐 15, 20, 뭐 50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 거고 숫자가 클수록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왜 50 플러스입니까? 60, 70에 없죠?
1: 예, SPF 50은 자외선 차단에 충분한 효과가 있고 이 이상은 이 차단 효과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SPF 50 이상은 SPF 50 더하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숫자가 높고 무조건 더하기가 많은 거를 쓸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요.
1: 네. SPF 수치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피부 자극 가능성도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의 강도나 뭐 야외 활동 시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이나 사무실, 가벼운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 활동 시에는 SPF 15, 뭐 PA 1등급 정도의 제품도 적당합니다. 다만 스포츠 활동이나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 50 더하기 제품, 그다음에 PA 뭐 3등급 또는 4등급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끝으로 뭐 주의할 점이나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자외선 차단제 사용할 때는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분사형이나 분무형 제품에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발라야 합니다. 또 귀가 후에는 깨끗하게 피부를 씻어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0: 아, 네네.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예, 간략하게. 예. 예.
1: 최근 식약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원료의 독성이나 사용량,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화장품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개별 성분 중심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완제품 기준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신규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우리 업계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컨설팅을 저희 식약처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배너에 이런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업이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뷰티는 전 세계 202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출 2위 수출 국가이고요. 그만큼 K-뷰티가 갖고 있는 강점인 혁신성, 기능성에 안전과 품질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규제 지원하겠습니다.
0: 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소개까지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지연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술래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어젯밤 극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1시간 30분을 앞두고 심야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는데요. 6개월 넘게 이어진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을 때 받는 돈, 바로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였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부문 전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그렇게 되면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린다며 맞섰는데요. 결국 기존 방식과 별도로 반도체 부문 특별 항목을 신설하는 절충안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본급, 2번 퇴직금, 3번 성과급, 4번 보양식 초특급. 1번 기본급, 2번 퇴직금, 3번 성과급, 4번 보양식 초특급.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어젯밤에, 정말 늦은 밤에 이게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핵심 쟁점이 뭐였는지 잠시 후에 김효신 노무사 연결해서 좀그 이번 합의 내용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물론 계속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뭐가 문제였고, 뭐 때문에 서로 절충이 안 되다가 이번에 극적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무엇인지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예.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을 때 받는 돈. 뭘까요? 1번 기본급, 2번 퇴직금, 3번 성과급, 4번 보양식 초특급.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오늘까지는 좀 선선하다고는 하던데 이제 조금 더워질 거예요. 이번에 비 그치고 나면 이번 주말 이후부터는 더워질 것 같은데요. 조금씩 보양식이 필요한 날들이 예, 이제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 조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2849번님이요. 저는 버스 운전하면서 항상 경기 방송 청취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저희 YTN 라디오가 가천권이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금 말씀하신 경기, 뭐 인천, 뭐이 지역과 그 외에 이제 가천권에 해당되는 곳에서 들으실 수 있는 거지만 앱으로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당연히 들으실 수 있고 이렇게 주중에 생방송 프로그램들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뭘까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을 때 받는 돈,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의 핵심 쟁점. 1번 기본급, 2번 퇴직금, 3번 성과급, 4번 보양식 초특급.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송은요, 한 글자 힌트입니다. 더 클래식이 부릅니다. 마법의 성.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몇 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하면서 파업만은 피하게 됐습니다. 극적 타결의 배경, 어떤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예, 어유 결국 이 협상이 파업 직전에 한 90분 정도 남겨두고 타결이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정말 극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합의에 네. 이르게 된 건지 배경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1: 네, 뭐 정부가 놔주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사후조정이라는 걸 계속 했잖아요. 뭐 이틀도 안에 거쳐서 뭐 거의 3일간에 거쳐서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파업이 있기 전에 어제까지 오전에 사후조정도 결렬이 되고 결국에는 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 중앙노동위원회에 있는 세종시에서까지 이제 사후조정이 결렬된 겁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서 이제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수원에 또 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경기노동청에서 정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조합과 회사가 마주 앉게 됐던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이 사후 조정이라는 건 노사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법에서 하라고 있는 그 조정의 전치, 파업을 하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 거친 상태에서 우리 임의적으로 노사가 동의해서 앉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계속 대화를 놓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예. 그게 큰 역할을 하신 거죠.
0: 그러니까요. 직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오후 4시부터인가요? 계속 같이 네. 협상을 주재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이제 사실 이제 중앙노동위 위원장님도 그 사후조정에서 계속 같이 조정을 했는데 끝내 불발이 됐지만 사실 우리 노동부 장관님께서 이 조정을 주재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결론을 이끌어내시게 된 거거든요.
0: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정말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1: 네.
0: 사후조정이 결렬됐었잖아요. 끝내 막판에도. 그래서 네. 당시에 그 결렬됐던 이유가 뭐였던 건가요?
1: 사실 적자사업부의 보상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후조정이 결렬되었던 이유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부문에서도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은 비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적자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그 적자 부서에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노조를 주장해 회사는 이제 대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그 경영권 중에 하나인 그 보상 제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렬이 되면서 노동조합 측에서도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회사가 안을 내지 않았다. 회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제 여운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하고의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뭐 비메모리 사업부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급을 배분하게 되는 걸로 합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0: 그러니까 적자 사업부 보상 문제가 마지막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합의를 이뤄냈다 이건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적자 사업부 역시도 성과급을 지급해서 서로 노동조합 아니면 직원 간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노동조합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낸 거지 않았냐. 그다음에 회사도 그 대원칙은 지키면서 또 어떤 그 예외 그냥 우리가 또 그냥 소위 말해서 유도리를 발휘해서 좀 더 죄송합니다.
0: 네, 아니, 그,
1: 예, 조금
0: 네,
1: 더
0: 융통성 있게 양쪽에서
1: 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0: 조정을 네네, 했다.
1: 융통성 있게 함으로써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말입니다.
0: 예.

0: 그럼 합의안의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DS 부문, 여기가 반도체인 건데, 특별성과급 재원이 사업 성과의 10.5%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고, 그 상한 제한이 없어졌대요. 이게 합의 내용인데요. 이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 사실 이제 우리가 5월 달 지금까지의 그 초반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파업이나 이 사후조정 내용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드리면 우선은 이 반도체 부문에서 그동안 노조가 요구해왔던 거는 우리가 초과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그 재원은 영업이익의 15%로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합의는 노동조합 측에서도 양보하고 회사에서 양보해서 노사 합의한 사업 성과의 12%로 적용해 주겠다라는 걸로 이제 그 초과 이익 성과급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특별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 성과 부문, 반도체 부문의 특별 성과급을 만들어서 이총 재원을 아까 말씀하신 영업이익의 10.5%로 하면 약 31조 5천억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걸 40%와 60%로 나눈다. 40%는 반도체 부문 전 직원 7만 8천 명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게 1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대신에 이제 나머지 60%는 우리가 성과를 낸 메모리 사업부의 직원들의 추가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약 1인당 4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반도체의 메모리 사업 부분에서의 1인당 최대 성과급은 약 6억 원. 그다음에 비메모리도 한 1억 5천, 6천만 원 정도 받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요거는 특별성과급은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 부문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지금 노동조합에는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라고 하는 반도체 부문과 DX라고 하는 우리 뭐 디바이스 경험 부서 사업부인 그 비반도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격차가 상당합니다.
0: 그 600만 원 정도 성과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추가로 생긴 특별 성과급 얘기하는 거예요?
1: 이 특별 성과급의 반도체 부문의 특별 성과급 말고 이 노동조합에 같이 있는 우리 다른 직원들의 사업 부문,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DX 부문의 직원들이 받게 되는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라고요. 사실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 부분은 반도체 부문과 아까 말한 DX 부문, 비반도체 부문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7만 5천 명의 과반수 노조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DX 부문의 조합원들이 너무 반도체 부문에만 집중되는 것 때문에 반발해서 4천 명 정도가 조합원이 탈퇴를 했다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가 흔들린다, 뭐 노노 간의 갈등이 여전히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이번에 그러니까 극적으로 타결된 대회는 그러니까 양측에 벌어져 있던 간극을 특별 성과급이라는 거를 따로 신설하여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간극을 좁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1: 맞습니다.
0: 10.5% 수준인데 이것이 이제 메모리 사업부, 반도체 이제 직원들한테는 이게 만약에 해당이 되고 아까 뭐 상한도 없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럼 최대 6억 원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1: 그래서 이제
0: 그때 DX 부분, 반도체가 아닌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제 여기에 뭐 가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적용이 돼도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사실 그분들은 그 특별성과급의 지급 대상이 아니세요.
0: 그건 지급 특별성과 지급
1: 특별성과급은
0: 대상이 아니군요.
1: DS 부문에만 적용이 된다.
0: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노조 안에서도 조금 입장차가 이번 그 노조의 협상 그 과정 속에서 그 같은 노조원들끼리 좀 입장차가 좀 보였던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인 것
1: 네,
0: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가 개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보통 어떤 기업의 노사 협상에 이렇게 직접 장관이 주재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정부가 잘 개입을 안 해서 탈이었죠. 왜냐하면 항상 이제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이제 협상을 할때 사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건 맞습니다. 정보 제공이 잘안 되기 때문인 거죠. 경영 정보를 잘 받지 못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전적으로 초과 이익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는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큰 기업에서의 우리 산업의 수출의 20%가량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 우리 AI 시대의 이 반도체 부분의 핵심 산업이지 않겠습니까? 파업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뭐 유행의 손실도 있겠지만 무형의 손실이 더 크다는 이 절박한 경제적 위기가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큰 우리 국내 거대 기업, 1위 기업의 7만 5천 명이 되는 거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죠. 네.
0: 예, 그리고 굉장히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좀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1: 네.
0: 예, 이제 그렇게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노무사님이 보실 때 전문가로서 이번 합의 내용과 또 이번에 합의에 이르는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좀 주목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사실 이제 우리가 노동조합에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교섭 대상이 방금도 말씀드린 교섭 대상이 아닌 성과급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 노동 교섭 테이블로 끝까지 이끌어내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건 지금 대단히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이 노동조합의 활동의 전환점을 좀 맞이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상급단체에서의 기업별로 된 상급단체를 그대로 해서 어떤 우리 사회적 연대에 대한 주장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이제 그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 상급단체 없는 그들 거대 독자 노조, 기업별 노조가 이 실리 노조, 그 실리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대로 그 대가, 그 목표를 성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동 전환의 이 결국에는 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정부가 물론 긴급 조정권에 대한 언급도 있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뭔가 그 걱정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정부도 그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 둘이 어떻게 해서는 그 테이블에 나오게 해서 대화 촉진자 역할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번에 노사 협상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초기업 노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로 접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좀 그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번에
1: 네.
0: 이제 합의를 이뤄낸 이 성과급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이 아닌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이 되네요.
1: 맞습니다.
0: 예.
1: 네.
0: 그리고
1: 그게
0: 그거
1: 사실
0: 이제
1: 이제
0: 여기
1: 4,
0: 어떤 건
1: 네.
0: 매각할 수 있고 또 아니고 뭐 이렇더라고요.
1: 그게 사실 이제 33%, 3분의 1씩 매각할 수 있는 연도 상한을 걸었습니다. 이 최초에 이제 받으면 1년에, 그러니까 그 매각 유효기간이 없는 1년 동안에는 33%는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 나머지는 3년에 걸쳐서 이제 매각하려는 기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과금을 노조가 계속 현금으로 요구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또 절충점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만약에 실제 파업에 들어갔다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한번 짚어보죠.
1: 사실 이제 긴급 조정권은 공익사업이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고 우리 국민 경제를 해야 할거나 아니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그 상황에 있는 사업에 있는 곳에서의 파업이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파업을 했다,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면 바로 즉시 그 파업의 참여자들은 현업으로 복귀해야 되고 이후 30일 동안은 그 쟁의행위, 파업이 금지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조정을 하게 되고요.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 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결정으로 중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재는 어떤 거냐 하면 결국에는 노사 양측 모두 그 노동위원회 제시하는 그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긴급조정 제도입니다.
0: 예. 근데 그러니까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 시간에 한 90분 정도 남겨놓고 극적
1: 네.
0: 타결이 이루어져서 다행히 파업에는 돌입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노사 그 이제 협상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 사실 여러

0: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 맞아요. 이제 이 삼성 노동조합의 파업 선언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거의 모든 언론들이 우호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어떤 뭐 저기 그 진보적인 성향의 사설을 보면 국민 밉상이 된 삼성 노조로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이제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오로지 삼성만이 잘해서 된 걸까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삼성에 있는 직원들이 무수한 노력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뒤에서 알게 모르게 정보에 대한 뒷받침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역시나 뭐 그 법인 뭐 적지 않았을 때는 법인세를 한 푼도 거두지 못했던 거 안 했던 거 그다음에 연구개발 세액 종료를 항상 조단위로 해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 반감 기류가 형성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0: 예. 이번에 삼성전자 이런 갈등 사태에 이어서 카카오 계열사 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꾸 요구들이 나오는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1: 사실 이제 거기에 연계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제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서 결국에는 기업이 그 노동조합의 불법적 파업 그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그 예전에는 이 지금 그 거의 뭐 폭탄을 던지듯 한 폭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면 이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그 조합은 개인이나 그 간부들 노동조합에 대한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이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것보다는 사실, 지금의 이제 세대가 변함으로써 우리 성과 그 본인에 대한 그 이익을 일으킨 데 대한 공정한 배분, 그 다음에 그 대가,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껏 성과급은 철저하게 회사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회사가 계산하는 법을 회사만 알고 있어요.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원으로서 그 성과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게 큰 욕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임원들만 거액의 성과급을 받아가지 말고 우리 같이 노력했던 직원들한테도 같이 나눠야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욕구가 분출된 거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노동조합은 뭐 앞서 노조가 너무 좀 무리한 욕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도 형성이 좀 됐었다고 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네. 좀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노조라는 것은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어떤 그러니까 단결권에 뭐 이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사회적인 역할, 책임을 좀 바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노동조합은 철저한 이익단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단체, 이익을 추구한 거는 항상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우리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그 대통령께서도 뭔가 적정선이 있는 거다. 그리고 뭐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경영권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거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업황의 호황에 있을 때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거는 이름 맞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명분도 좀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우리가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 명분일지 모르겠지만 그 약자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노조는 철저하게 성과급에 대한 배분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노동계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의견도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2120번님은요. 네. 삼성하면 연봉이나 모든 면에서 다 탑인데 이렇게 흑자났을 때 이익금 나눈다는 게 생소하면서도 좀 부럽습니다. 아직도 저임금 속에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일하 있는 많은 노동자들 특히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 국가공휴일 아무 혜택 없는데 일하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1: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우리 삼성노조 위원장께서 마지막으로 더 나은 노조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나고 나서도 더 나은 노조가 되는 이 방법에 좀 강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좀 희망도 걸어봅니다.
0: 예,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 2부로 돌아옵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까지는 비가 내리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춘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 강원 동해안에 많게는 6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로 예년보다 날씨가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2차선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전 잠실 철교 남단에서 청담대교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직 방향 중간 지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나라는 서부간선도로 안양 가는 길 아직은 고척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내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오죠. 앞서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에 또 인터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다들 정답 보내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됐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을 때 받는 돈이죠. 바로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이제 특별한 추가적으로 없던 부분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좀 그 간극을 채웠다고 하네요. 뭘까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을 때 받는 돈, 1번 기본급, 2번 퇴직금, 3번 성과급, 4번 보양식 촉특급,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5275번님, 저는 평생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받고 싶긴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걸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받을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받으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216번님은요. 버스 타고 남편 입원한 병원 가는 길에 삼성노조 뉴스에 대해서 듣고 퀴즈까지 풀었어요. 때마침 버스가 정차해서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왔네요. 남편이 최근에 가장 궁금한 뉴스였을 텐데 가서 바로 알려줘야 되겠어요. 어쨌든 극적으로 합의되어서 다행이네요. 뉴스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주시고 퀴즈까지 재밌어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새싹으로 들어오신 새싹 문자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로 찾아와 주세요. 유튜브로 오시면 지금 이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죠. 1번 기본급, 2번 퇴직금, 3번 성과급, 4번 보양식 초특급,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라디오 시민학교 K여성정치 시간입니다. 여자라서 겪어야 했던 불합리했던 일들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평생의 업으로 여성운동의 길을 선택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24년 동안 활동하면서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여성들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입법 성과도 낸 분이죠. 20대 비례대표, 21대 용인병 국회의원을 지낸 정춘숙 전 의원, K여성정치시민학교 8교시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시민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오시는 분들이 선생님이시거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인사 말씀 예. 짧게 부탁드려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9년째 살고 있는 전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K여성정치시민학교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이 벌써 8번째 수업인데요. 그동안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께 혹시 소문을 들으셨나요? 이 시간에 대해서?
1: 뭐 가서 즐겁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0: 맞습니다. 예, 예. 많은 얘기를 예.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자라더라고요.
1: 맞아요.
0: 워낙 네, 해주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네.
0: 오늘 수업 준비하시면서 평생의 운동으로 여성 운동을 택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
0: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1: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1964년생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차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아 뭐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성의 전화에 한 30살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좀 빠르게 여성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19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학생 운동도 했고 또 노동 운동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노동자로 평생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표현으로 하면 제가 이제 학생 운동 출신 학출이기 때문에 좀 간극이 있었습니다. 존재의 어떤 간극. 그래서 평생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운동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저의 어떤 생각, 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여성 운동을 평생의 업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특히 선생님이 살아오신 그 시절에 대부분 여성들은 좀 비슷한 경험을 그렇죠. 공감을 많이
1: 예,
0: 하실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존재의 간극이라고 표현을
1: 네.
0: 하셨어요. 이거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평생 노동자로 살려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 이제 대학을 한 30% 정도밖에 안 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다 대학을 거의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여성들은 더 대학을 적게 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상 노동 현장에 들어갔을 때 노동자로 사는데 되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때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학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부를 할 수도 없었고 이제 그러면서 평생 노동자로 사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운동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게 이제 여성 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남들 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냥 수긍하고 살아야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앞서.
1: 네 맞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약간 개척자의 느낌으로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실 상처는 많이 입으셨을 것 같아요.
1: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 나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아 이런 생각을 맨 처음 한 게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도 무슨 아마 혼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된 거예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겨울 그러니까 설날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넌 제사 지내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아 예 이렇게 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왜요? 저도 제사 지낼 거 이렇게 얘기한 거죠.
0: 네네.
1: 저희 할머니의 명언이 있었습니다. 넌 여자라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얘 이렇게 하라고 대판 싸운 거죠.
0: 할머니하고요.
1: 예. 여자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법에 써 있냐 이러면서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0: 지금 18살 때 28살 얘기 새끼가 아니고 8살 때 네, 말씀해 맞아요. 주시는 겁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 그 사촌 오빠가 저보다 6개월 빠른 오빠가 있었는데 네. 그게 눈에 보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는 제사 지내기 싫어서 막 놀러 나갔는데 우리 오빠는 막 억지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저는 제사 지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안 돼.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눈에 보면서 왜 나는 안 되냐 이런 거를 막 따졌던 거죠.
0: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의 이 사회에 맞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상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네요.
1: 그럼요. 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대학을 다 많이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을 때여서 네. 뭐 저희 아버지가 너는 대학 가지 말고 뭐 돈이나 벌어와라 딱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기집애가 대학은 뭐러 가냐
0: 보통 딱, 그렇게 표현을 네, 했습니다. 예전에는 네. 여성들을 특히 이제 내 딸이고 하니까
1: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또 제가 끝끝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뭐 제가 원하는 학과로 진학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속썩인 딸이죠.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말하자면 개척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또 차별도 많이 겪었고 상처도 많이 입고
0: 네.
1: 그랬습니다. 네.
0: 그런 길을 걸어오시면서 나중에 아버님은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1: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약간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0: 아니 국회의원까지 오셨었어야 됐었어요?
1: 아니 왜냐하면
0: 너무
1: 사실은,
0: 오랜 세월
1: 예, 오랜 세월이죠. 사실은 뭐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했죠. 저희 때는 학생운동 을 하고 막 이럴 때는 그때 1982년, 83년, 네. 80, 이럴 때니까 막 학교 전화를 하는 거예요.
0: 부모님들은 속상하실
1: 그럼요.
0: 수 있죠.
1: 그래가지고 네, 대학을 맞아요. 보냈더니 엄한 짓을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또 노동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말하는 위장 취업으로 공장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또 잠깐 또 감옥을 갔다 오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다음엔 또 이제 여성의 전화라는 곳에 가서 뭐 여성들을 돕는 그런 막 일을 하잖아. 막 테레비에 막 데모하는 거 나오고 그렇게 막 살았기 때문에.
0: 네, 네.
1: 굉장히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다.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되니까 그때서야 아, 네가 뭐 좀 괜찮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 전까지는 저는 제 나름의 인생을 좀 살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게 별로 이렇게 마땅치는 않으셨고, 근데 저희 엄마는 조금 다르셔서, 예, 이제 여성의 전환하고 이런 거 되게 이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이런 걸 많이 이해해 주셨죠.
0: 그러니까요. 예.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그래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24년간 활동을 네, 맞습니다. 예. 이제 하신 건데, 이곳이 그러니까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이제 상담도 하면서 네. 그들을 지원도 네. 하고 이제 그러는 곳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도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여성의 전화에 가서 많이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0: 네.
1: 왜냐하면 그때의 운동권들은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운동권인데 굉장히 이렇게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이렇게 상명하복적인 그리고 굉장히 뭐라자면 남성 중심의 이런 문화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었던
0: 그쵸.
1: 비해서 여성의 전화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다음에 토론하고 이런 거가 되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성주의라고 하는 성평등이라고 하는데 눈을 떴죠.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눈을 뜨면 감을 수는 다시는 감을 수가 없는데
0: 네네.
1: 예, 그런 거를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말하자면 전환점이 된 거죠.
0: 아하.
1: 예,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선택과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연대하고 이런 거를 좀 새롭게 배운 굉장한 저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되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0: 아마도 우리 선생님이 내 스스로가 여기서 많이 바뀌었다.
1: 네,
0: 눈을 떴다 이렇게 네. 표현하신 거는 직접 경험하신 것도 있지만 여기선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여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네, 다 겪으셨을
1: 네,
0: 것 같아요.
1: 네, 그럼요.
0: 현실이 어땠던가요?
1: 그러니까 여성의 전화라는 조직은 당사자 여성을 직접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상담도 하고 면접 상담도 하고 폭력 피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쉼터도 운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뜻들을 다 모아서 어떤 예를 들면 법을 만들죠. 예를 들면 가정폭력 지금 처벌하는 특례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한 법 그거를 시작한 것도 저희가 또 제가 1994년 세계 가족의 해를 맞아서 가정폭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여성들의 삶을 정말 아주 직접적으로 옆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뭐 굉장히 참혹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폭력을 당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트집을 잡죠. 뭐 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거는 예를 들면 왜 머리를 내 허락을 안 받고 잘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 폭력의 이유예요.
1: 그럼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친구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의 생활을 보고를 해야 돼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아주 제가 인상적인 거는 제 친족 성폭력을 저지르는 남편과 이혼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제가 그 당사자를 손잡고 정말 남부지법의 그 지하실 보일러를 막 돌아다니면서 피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0: 네.
1: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혼하러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당사자를.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막 못 가게 했더니 뭐 막 가진 욕을 막 저한테 하죠. 네. 그래서 근데 막 끌려가게 생겼어요. 이분이 너무나 폭력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막 저항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되게 몸이 막 굳어가지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끌고 거기 사무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막 직장 들어간 거야. 안 그러면 끌려가게 생겨서. 근데 너무 웃기니까 그 남자가 예를 들면 뭐 그분 어떤 직책이 있는 어떤 남자분이 딱 이렇게 앉히니까 말을 잘 듣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고 막 이러더니
0: 그러니까 그 폭력을 행한 그 남성분이
1: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혔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거의 판사도 아니고 아닌데 거기 일하시는
0: 남성
1: 뭐,
0: 직원분이 말을 하니까 말을 잘 들어요.
1: 정도 됐을까? 아무튼 거기 책임자 정도 되시죠? 앉아가지고 이혼하러 왔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소란 피우냐?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데리고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럼 당신 이 여성한테 물었어요. 이혼하려고 하냐? 그래. 당신은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긴 하지만 어쩌고 그럼 이혼하시면 되고 왜 여기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판사님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도 이 남자가 그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트럭을 딱 대고.
0: 네네.
1: 근데 보통 그 트럭 뒷좌석에 이제 야구방망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녔다라고 하는 이제 이 피해자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정문을 못 나가고 뒷문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지하 보일러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이제 도망을 나온 그런 경험이 정말 너무나 생생하죠.
0: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24년간 지금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가정폭력부터 해서 사회적인 폭력 엄청 많았을 것 같고
1: 네, 맞아요.
0: 그나마 지금은 사회적으로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1: 맞습니다.
0: 좀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2024년 이제 그 낙천하고 나서
0: 네.
1: 좀 다시 세상에 이만큼이나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재교육을 받고 이제 여성의 전에 다시 이제 상담을 면접 상담을 갔는데 가서 이제 한 1년 정도 제가 올해 이제 작년 11월 정도까지 한 1년 정도 다시 상담을
0: 완전 최근이네요.
1: 최근입니다. 하면서 느낀 거는 세상이 되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엄청 많다. 특히나 제가 이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상담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처리가 막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불법 촬영 너무나 심각한 피해고 그것 때문에 막 TV에도 나왔고 막 이런데도 이게 막 제대로
0: 처리가 안 돼요.
1: 예, 진행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누구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거. 이런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0: 여전히
1: 그런 게 있고 이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난하고 능력 있고 예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가 완전히 타겟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뭐 당시 예전은 뭐 말할 것도
1: 말할
0: 없고,
1: 수가 없었고
0: 이렇게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1: 너무
0: 예전에는.
1: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예를 들면 비바람은 집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법은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뭐냐면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저희가 1983년에 여성의 전화 생겼는데 그때 처음으로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1990 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관련 법들이 시행이 되는데 그날 아침에도 모 신문에 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 내 폭력 문제를 사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처벌하지 못하게 하냐, 사실은 가정이야말로 우리는 흔히 되게 이제 뭐 편안하고 안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놀라운 폭력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재가 전혀 안 들어간다. 이거는 그냥 님 거의 뭐 그 가해자가 맘대로 할 수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0: 있는 거죠. 이건 가족 일이니까 그냥 가족들 알아서 하세요.
1: 예, 맞습니다.
0: 이렇게
1: 예.
0: 하는 인식이 여전히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1: 그럼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는 뭐 말할 수
0: 그러니까요.
1: 없이 많았고.
0: 그런데
1: 예.
0: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이런 일은 활동을 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1: 힘들었습니다.
0: 어떻게 버텨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1: 뭐 저희 별일이 다 많죠. 예를 들면
0: 좀
1: 뭐
0: 나를 계속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였는지
1: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동지들이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고통당해. 나와 같이 이 일을 해결해줘. 이런 목소리가 늘 살아있고. 그러니까는 힘들어도 막 지쳐 쓰러질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0: 그 사람들이랑 이제 나는 막 힘이 들어 죽겠어. 아,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힘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힘을 더 냈던 것 같아요.
1: 정치의 길로 들어서신 건 20대 국회입니다.
0: 네,
1: 비례대표로
0: 맞아요.
1: 들어오셔가지고 21대에는 지역구에 직접 도전하셔서
0: 네.
1: 당선이 되신 건데 정말 험지로 꼽히는 용인병에서 당선이 되셨단
0: 맞습니다.
1: 말이죠. 그런 활동들이 정치로 이끄셨나 봐요.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또 지역구 도전하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0: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활동한 게 아닌데 제가 약간 임기를 마치게 됐어요. 저한테 임기를
1: 네.
0: 마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정치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도전을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 안 했지만 도전하게 됐고 비례대표가 되고 나서는 사실은 지역구를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지역구를 지옥구라고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힘들다.
1: 지옥구.
0: 예. 그
1: 아,
0: 정도로
1: 얼마나 힘들면.
0: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1: 네.
0: 했는데, 용인병에 이제 도전하게 된 건, 용인병이 16년 동안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험지 중에 험지인데, 거기 다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지역구를 찾게 된 이유도, 이제 선배 의원, 여성 의원님이,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책임적으로 지역구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의 정치 세력화가 너무 필요하고 여성들의 삶 혹은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떤 일정한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지역을 찾으면서 일단 우리 당 국회의원 아닌 곳. 그러니까는 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는데 같은 동료랑 경쟁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 그런 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다른 당이라 하더라도 여성 국회의원이 아닌 곳을 하고 싶다.
1: 아,
0: 왜냐하면
1: 남성과 겨루겠다.
0: 왜냐 근데 꼭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왜냐하면 여성 국회의원 그러지 않아도
1: 아,
0: 적은데
1: 그쵸, 그쵸.
0: 여성들끼리 뭐 경쟁한다 이런 거 별로 원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인병이 나왔는데
1: 선택을 하신
0: 네,
1: 거네요.
0: 선택을 했는데
1: 아.
0: 거기가 정말 16년 동안 이제 그 다른 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고 남성분이고 그런 지역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단순해서 그러지 뭐
1: 아.
0: 이래가지고 바로 이사를 하고 그때부터 활동하게 된
1: 야,
0: 겁니다.
1: 그래서
0: 그래서
1: 당선이 되셨어요, 그 험지에서.
0: 그렇죠. 아무도 또 된다고 안
1: 아,
0: 했습니다. 예,
1: 그랬군요.
0: 그럼요. 마지막까지 안될 거야.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그냥 말씀드리면 약간 강남 같은 곳? 그런 곳이어서
1: 예.
0: 우리 당은 엄두를 못 냈어요. 제가 갈
1: 그랬군요.
0: 때도 모든 사람이 가지 말아라 반대했고 거기 출마했을 때도 모든 사람이 안될 거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도전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2018년도 3월에 갔거든요. 하필 3월
1: 네.
0: 8일 날. 그래서 선거할 때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막 갈고 닦고 별짓을 다 해서 오죽하면 그 지역구 의원님 계시잖아요.
1: 네.
0: 그 동네 분들은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 줄알 정도로 그렇게
1: 네,
0: 해서
1: 얼마나 열심히
0: 이겼습니다.
1: 활동하셨으면 지역 내에서.
0: 네.
1: 그래서 비례대표로 들어오셔서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되신 건데 정치계로 들어오니까 또 정치계도 여전히 여성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벽이
0: 너무
1: 있었죠.
0: 너무 어렵죠. 사실은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 네.
0: 정치는 정말 남성의 영역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20%?
1: 아,
0: 예,
1: 그렇죠.
0: 아주
1: 네.
0: 절대적으로 적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17대 이후부터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정할 때 교호 순번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여성 의원들이 늘어나게 됐는데 어쨌건 지금 그래도 여성들 한 20%밖에 안 되는 정말 남성의 영역이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1: 네.
0: 정도고,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성들의 대표성 굉장히 없는 거, 목소리가 굉장히 안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방선거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1: 네.
0: 지금 기초단체의 여성 후보가 지금 8.7% 정도밖에 안 돼요. 절대적으로 적은 거죠. 제가 이제 용인시장에 이제 출마했었는데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서 이제 선거운동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의원 나오셨냐고 그럴 정도로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아직도 정치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너무 적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 목소리가 적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게 현실이고요. 또한

0: 하나는 이제 남성 돈 정치하려면 이제 돈 인맥 지지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보통 얘기하는데 남성들이 그런 사회적 연결망이 엄청 많잖아요. 뭐 저희 남편 봐도 뭐 남자 고등학교 선배는 거의 하늘이거든요. 막 그런 거돈막 모아주고 이런 게 있는데 여성들은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런 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인맥의 측면 이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저랑 나이가 이제 같고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제 친구들은 다 집에서 이제 할머니가 돼서 손자를 보고 이런 걸 하는데 아직도 저희 남편 내 아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역할도 하고 돈도 벌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고 그다음에 뭐 아직도 유권자들도 제가 이제 22대 때는 이제 등원을 못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지역에서 남자가 해야지 이런 얘기를 쉽게 했다는 거죠. 뭐 그런 인식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정치는 남성의 영역으로
1: 그걸
0: 인식을
1: 확실히
0: 하고 있죠.
1: 느끼시는군요.
0: 아,
1: 왜냐하면
0: 그럼요.
1: 벌써
0: 그럼요.
1: 의원수 자체가 너무나 형격하게
0: 아,
1: 차이가 나기
0: 물론이죠.
1: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근데 우리 선생님의 의정 활동을 보면 여성폭력 대응과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돌봄 통합법 제정까지 이끌어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0: 네.
1: 이런 입법 과정, 그 만들 법만 봐도 이게 여성이 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가가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국회 밖에서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런 시민들과 꾸준히 만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수지 시민정치학교, 대학생 청년 명예보좌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근데 또 여기서 정치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권력이 아니고 민주시민을 키우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역 내에서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우리가 지역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지역위원회가 선거 때만 움직이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서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의식과 삶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되게 바란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표현하기를 아, 지역 운동하는 것처럼 아, 그 지역구를 운영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전부 다 민주시민들을 더 키우고 또 성평등한 어떤 인식을 갖고 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강좌 내용이 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성평등 사회는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뭐 그리고 뭐 어떻게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나 이런 내용들을 쭉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 그게 저희 꿈 같은 거였는데 우리 이제 수지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꾼다. 약간 이런 거. 예, 그래서 수지의 시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인식 수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성평등한 의식,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성찰과 확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을
1: 그리고
0: 한 거죠.
1: 민주시민이 좀 많아지면 이제 의식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여성
0: 맞습니다.
1: 앞에 생긴 그 벽도
0: 네.
1: 조금씩 얇아지고 낮아지고 이제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가능한 거겠죠. 말씀 들어봐도 여전히 정치 참여 문턱은 여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들에게도
0: 아,
1: 더
0: 물론이죠.
1: 그런데요. 아마 정치 관심 있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한 여성들 많으실 거고 또 각자 자리에서 유리천장 굉장히 맞서고 있는 여성들 계실 겁니다. 오늘 끝으로 수업의 핵심 포인트 한 줄로 정리
0: 네,
1: 부탁드려요.
0: 역시 시간이 엄청 짧네요.
1: 그러니까요. 예,
0: 아, 저는
1: 죄송합니다.
0: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버티고 연대해서 반드시 이루어라. 출마 없이 당선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뭐 없이 당선 없다?
0: 출마 없이 당선 없다.
1: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춘숙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온라인.
4: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SAT 정답은 성과급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2: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대망의 8,000피 달성 직후부터 극도의 변동성을 보이며 한때 7,000선을 위협받던 코스피가 국내외에서 잇따른 호재에 힘입어 21일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코스피는 전장보다 6.92% 급등한 7,707.53을 기록했습니다. 3.85% 오른 7,486.37로 출발한 지수는 완만히 오름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95% 오른 1,108.3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됩니다. 인하폭은 현재 수준이 유지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그 시점이 7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1, 2차 대상자의 50.1%인 1,798만 6,986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3조 7,204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됐는데, 지난달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18일부터는 나머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적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45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환이 없는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OPI, 초과 이익 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 부문에 대해서만 별도 특별 경영 성과급을 마련해 10년간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 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 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됐습니다. 여야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전 타결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협상 타결 소식 이후 SNS에 김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고 전화를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노력한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노사 합의로 당장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이라고 썼습니다. 5.18 단체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5.18 3단체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 공동 결의문을 통해 탱크와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은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탄압을 떠올리게 하는 매우 무거운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용진 회장의 행적과 언행을 비추어 봤을 때 단순한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중 사이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검증을 1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된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친 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검증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 강조했는데 올해 10월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협의체 안보협의회의에서 내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민생 현장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찾아 안전한 토대 위에서 시민들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서울의 경제를 읽어가시는 분들과 함께 뛰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4년 동안의 퇴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압승을 다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의 힘에 기대 탄생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더 절실하고 진실하게 선거에 임하겠다고 약속하며 후보들에게 항상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지 방치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에 한 표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드렸지만 연기가 맵다고 불속으로 뛰어들 순 없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국민이 공소 취소에 찬성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대통령 범죄 없애기를 본격 추진할 거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마지막 방파제는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한 날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공모함과 구축함, 보급선으로 이루어진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현지시간 20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쿠바 앞바다 미군 항모전단 전진 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7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13.8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30대이고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그 나라에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힘든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육아 방식이나 집안일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죠. 그러던 작년 1월 육아 문제로 크게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채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배려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당시 3살이던 딸도 서울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전화와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돌아오라고 했고 다시 잘 해보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딸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싫었죠.

0: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가정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서야 남편이 저를 상대로 아동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에서 좀 낯선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동 반환 청구, 일단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1: 사연자는 해외에서 지내다가 공동 양육자인 남편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요. 네.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헤이그 아동탈취법에서 정한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이 경우 사연자는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라 남편에게 자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남편이 아동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럼 아이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1: 아동의 불법 이동이나 유치로 인하여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0: 네.
1: 협약에서 정하는 아동의 불법 이동이 1년 이상이 지났고 네.

0: 즉 사연자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1년 이상 생활했고 자녀가 이미 국내의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는 점, 한국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아동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아동반환 청구 1년이 지나면 이제 기각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1년 경과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0: 불법 이동이나 유치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남편의 아동반환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어서 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재판 기간이 이제 길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1년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는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연자가 작년 1월 샌프란시스코를 떠났고 남편이 올해 5월 무렵에 아동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아동의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국내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고 사연자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그리고 사연자분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1년 전 해외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남편 고소할 수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폭행은 약 1년 전 국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 네.
0: 사연자 남편이 재외국민으로 한국 국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형법 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1: 네.
0: 사연자 남편이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사연자가 한국인이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한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6조에 의거해서 네. 남편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행위지인 미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예외가 있지만 폭행의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니
1: 네,
0: 문제가
1: 그렇죠.
0: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동반환 청구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이때 1년 경과 여부는 재판이 이제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 딸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했고요. 남편도 1년이 지난 뒤에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준비가 너무 안 돼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정이 취소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철없는 상상을 실행에 옮긴 직장인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을 미루려고 호텔 폭탄 테러를 허위 신고한 건데요. 법원은 이 황당한 사연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한 호텔에서 열릴 학술 세미나 발표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영 미흡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목소리까지 변조했죠.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 등 130여 명이 출동해 3시간 반 동안 샅샅이 수색을 벌여야 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단체 예약이 취소되는 등 하루아침에 900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죠. 법원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냥 거짓말 좀 한 건데 징역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허위 신고로 공권

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특히 폭탄 테러 같은 허위 신고는 그 시간 동안 실제 긴급 상황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제때 출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피해가 큰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도 최근에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인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다 오후쯤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에 많게는 60m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날씨도 종일 선선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춘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서랑 부근 지금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김포 나들목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장수 부근부터 송내까지는 1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부터 송내 나들목까지 아직은 6km 구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제2 경인고속도로는 성남 가는 길 남인천 요금소 부근 축중 화물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옆바로 문학부터 남동 나들목까지는 3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로 전면 파업이 유보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노조원들의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과반 찬성표가 나온다면 총파업이 무산될 전망인데요. 반도체 공장에서는 정상 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도 우려했던 생산 차질을 피하게 되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현우 기자. 반도체 공장에 나가 있죠?
3: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쪽에 나와 있습니다.
1: 그리고 오동건 기자는 삼성전자 사옥에 나가 있군요?
4: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정현우 기자, 총파업을 피하게 되면서 오늘 아침 반도체 공장 정상 가동되고 있죠?
3: 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이곳 평택 캠퍼스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직원들이 줄지어 출근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둘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총파업이 진행됐다면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직원

0: 14,000명 가운데 1만 명이 동참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극적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타결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출근이 이어진 건데요. 다만 캠퍼스 주변 곳곳에 붙었던 총파업 촉구 연수막이 아직 모두 내려가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1: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는 내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0: 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집행부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입니다. 내일부터 진행돼서 27일 오전 10시까지인데 노조원 과반이 잠정 합의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총파업 우려는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잠정 합의안은 주요 쟁점을 놓고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며 도출됐는데요. 성과급 재원을 두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사측은 10%를 주장해왔지만 12% 수준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합의서를 보면 기존 성과 인센티브 1.5%가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10.5% 반도체 부문 DS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이 신설됩니다.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 동안 유지되는데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자사주인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뒤에 팔 수 있습니다. 성과급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적으로 지급됩니다. 적자 사업부 성과급은 공통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하면서 노사는 합의점을 찾게 됐습니다. 일단 노조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분 노조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잠정 합의안 투표는 쉽게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성과급 차이가 여전한 비반도체 부문 노조와의 노노 갈등이 여전한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서초 사옥으로 가보죠. 오동권 기자, 삼성전자 측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극도에 달했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봉합되면서 삼성전자 서초 사옥도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젯밤 늦게 성과급 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안 등에 잠정 합의하며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생산 차질과 재가동 비용 등 직간접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던 총파업. 일단 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노사가 합의에 이른 것은 국민과 주주, 정부의 조정, 또 현장을 지킨 임직원 덕분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노조와 잠정 합의 이후 전 임직원을 상대로 정상 출근에 근무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의 여파와 함께 파격적인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일부 주주들의 반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률상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또 잠정협의를 비준 집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상정될 경우에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DX 부문 노조 측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정도로 노노 갈등도 커진 만큼 이를 봉합하는 과정도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재훈 삼성전자 회장이 갈등 수습 과정에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정현우, 오동권 기자 연결해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 관련 소식 들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현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3: 청와대 수석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한국인 활동가 구금 해제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 선박 납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 국제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두 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

0: 한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국들과의 외교적 소통도 긴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자 철학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해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 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유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 네, 지금 청와대 현안 브리핑을 잠시 들려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인 구호활동가 두 명을 체포하고 구금한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입장을 청와대가 밝혔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해왔던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청와대가 즉시 석방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인 구호활동가 두 명을 체포하고 구금한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고요.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관련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에서는 이례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압박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을 중재하면서 벼랑 끝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이달 중순 삼성전자 노사가 한 차례 사후조정에 실패한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걸음은 한층 바빠졌습니다. 직접 유튜브 방송에 나와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더니
3: 대화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2: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노조 측과 사측을 잇따라 비공개로 만나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2차 사후조정에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단독 조정위원을 맡으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3: 아직까지는
4: 박수근
3: 양당사에서 타결
4: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3: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겠습니다.
5: 의견이 좁혀지고 있나요?
3: 예, 일부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결국 2차 조정도 실패로 끝났고, 이번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판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노사를 설득해 다시 대화의 장에 복귀시켰고, 교섭도 직접 중재한 겁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단체 교섭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넘어서면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6: 그런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예고도 압박 카드로 사용됐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전방위적인 중재와 압박은 결국 극적 합의로 이어졌지만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곤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파국을 막았다면서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오늘 주식시장 흐름이 어떨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틀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3.9% 상승 출발해서 6%대까지 상승폭을 키우며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반의 급등세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동반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5: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1: 네, 오늘은 급등세군요.
5: 네, 오늘 코스피는 3.85% 급등 출발해 7486으로 장을 열면서 7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상승폭을 더욱 키워서 7700을 돌파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에 개장 30분도 되지 않아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강세,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힘입어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어젯밤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로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6%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며 2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 넘는 폭등세를 보이며 190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강세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상승 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재차 부추기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2.77% 오른 1,08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장 30분도 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5%가량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499.5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15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5.63% 하락한 배럴당 105달러 선에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도 5.6%가량 떨어진 9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국채 금리도 하락했는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06%포인트 내린 5.114%를 나타냈고 글로벌 채권의 기준점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0.1%포인트 내린 4.569%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어제에 비해서 다소 낮아진 99.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7: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도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에 YTN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보혜경 기자 어디 나가 있죠?
8: 네, 저는 지금 서울 왕십리어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김철희 기자는 어디입니까?
9: 네, 저는 서울 인왕시장 앞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먼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지금 출정식이 열리고 있습니까?
8: 네, 정원호 후보가 삼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죠. 서울 성동구 왕십리어 광장에서 후보 출정식이 열렸는데 조금 전 정 후보도 현장에 도착해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풍선과 피켓을 들고 정 후보를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시민들로 지금 이곳 광장은 발디딜 틈이 없는데요. 정 후보는 성동에서 증명한 변화, 서울에서 완성하겠습니다를 출정식 표어로 내걸고 오늘 서울 곳곳을 누빕니다. 새벽 0시 정청래 대표와 함께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아 우편 업무를 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에 막을 올렸습니다. 출정식 뒤에는 광진구에서 청년 안심주택 피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건국대 입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또 강남구와 서초구를 돌며 거리 유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후보는 시민께 실력이 입증된 새로운 서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강남과 강북의 상생과 통합 의지를 역설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일정도 이어집니다.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삼성역 공사 현장 방문 일정을 추가한 건데요. 정 후보는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라며 균열 실태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호 공약으로는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마을버스를 늘리고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완성해 평균 45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7: 네, 이번에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9: 네, 오세훈 후보는 오전 11시쯤 이곳 시장에 도착해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유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엔 유세 활동을 모두 마치고 시장을 떠났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오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자정이 되자마자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첫 유세 장소로 선택한 오 후보, 서울의 경제를 일구는 분들과 함께 뛰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전에는 오 시장이 초등학교 시절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삼양동으로 자리를 옮겨 대시민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좁은 골목길이었는데요. 자신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홍보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원을 약속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일정에 동행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유 전 의원은 절박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인왕시장 유세 이후에도 영등포구와 구로구, 성북구, 동대문구에 있는 시장 등을 돌며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저녁 7시에는 시청 앞에 있는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강북 유세 일정에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또 출정식 뒤에는 한강을 건너가 강남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7: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 현장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황보혜경, 김철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면서도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1: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중러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3: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답을 얻어야 합니다. 100% 완벽한 정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3: 우리가 강하게 타격했지만 어쩌면 더 강하게 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중동 전역을 날려버린 뒤 미국까지 쳐들어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2: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3: 라이칭더 총통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라도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이완 문제입니다.
2: 언제 통화를 하게 될지, 타이완의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란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모든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20일 이란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모든 길을 모색해왔다며 모든 경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압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건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며 합의가 안 되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라는 미국의 위협에 반박했습니다.
1: 이란 외무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종전안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장관은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싸울 것이고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시간 22일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전직 관료 추모식에 참석해 외무부와 군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매일 군 사령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이란 정부가 설립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통제 해역을 설정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SNS를 통해 동쪽으로는 이란의 쿠웨이 모바라크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를 연결한 선을, 서쪽으로는 이란 게슘섬 끝단과 아랍에미리트 웅알쿠와인을 잇는 선을 통제 해역의 경계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통제 해역을 경유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이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 돌파를 시도한 이란 국적의 유조선 한 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오늘 일찍 오만만에서 제31 해병원정대 소속 미 해병대가 봉쇄를 침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국적의 유조선 세레스티알시 선에 승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수색을 벌인 뒤 항로를 변경하도록 하고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0: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 달 가까이 갇혀있는 우리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1: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에 통과했는데 통행료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4: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카타르 인근 해역을 출발한 한국 국적 유조선 한 척이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따라 이동한 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페르시아만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이 배는 남홍호 선사와 같은 HMM 소속으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유니버셜 위너호입니다. 배에는 모두 20명이 넘는 선원이 타고 있는데 한국인 선원은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니버셜 위너호는 우리 정부가 이란 측과 협의를 거쳐 안전을 보장받은 후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 선박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이동했지만 별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우호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란이 대신 한국 선박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5: 저희는 처음부터
3: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5: 모든 선박이 통행을 자유로운 통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협상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기본 입장으로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남우호 피격 당시 CCTV 화면 공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공개로라도 열람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거부한 겁니다.
6: 외교부 공무원들은 그 저 장면을
3: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6: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로 조용히 한번 열람을 하고 질의를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도 거절하는 겁니까? 그게 합당한 겁니까?
4: 결국 조현 외교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남우호 피격 당시의 CCTV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네,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죠.
1: 네, 관련 내용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정말 뭐 아슬아슬한 하루가 전개가 됐는데 결국 90분 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3: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4: 김영훈 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5: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6: 특히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7: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PP 팀장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입니다.
8: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0: 네, 극적인 타결이 있었는데 후폭풍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치 평론가님,
1: 네.
0: 줄다리기가 길었는데 결국 영업이익 12%에서 노사가 만난 겁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1: 정확히는 이제 성과급 재원인데요. 10.5%로 타결이 된 거고 기존에 1.5%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편의상 합치면 이제 12%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측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더 주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성과급이 영업이익의 10%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번에 12%라는 것은 일단 이제 하이닉스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명문화, 이 궤도화도 굉장히 난항이 있었는데
0: 예.
1: 크게 보면 일단 10년까지의 로드맵이 이번에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네. 지금 뭐 이번에 노사 합의 파업 1시간 한반 정도를 남겨두고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 가장 좀 난항을 겪었던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세요?
3: 아무래도 제일 쟁점 사항들 물론 당연히 많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적자 사업부에 관련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돼야 되느냐. 일단 그 부분 이제 사측의
4: 김민균
3: 입장에서 봤을
4: 서강대
3: 경우에는
4: 경영학과
3: 어떻게
4: 교수입니다.
3: 성과가 적자가 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특별 경영 성과금이라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제일 큰 쟁점 중에 하나였고요.
2: 네.
3: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저희 평론가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특별 경영 성과금 자체가 얼마만큼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성과금이 계속 한마디로 지급이 될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쟁점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0: 네. 결국은 이렇게 노사가 줄다리기를 한 끝에 1인당 얼마를 받게 되느냐, 그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1: 네.
0: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그렇죠. 한알더 본다면 이 반도체와 비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야
0: 네.
1: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합의하는 DS 사업부라고 하는 반도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가전제품도 만들잖아요. 이런 부서는 배제됐다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될것 같고요. DS, 이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지만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1: 이 둘을 또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0: 그렇군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여러분들이 액수가 가장 중요하실 테니까
2: 네.
1: 현재 연봉 한 1억을 받는 이제 직원, 임직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직원은 최대 6억을 받게 되고요.
0: 연봉은 네. 따로 받는 거고.
1: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라든가 심지어 적자를 봤다 하더라도 올해는 일단 1억 6천, 1억 2천에서 1억 6천 사이를 받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건 액수고 조금 더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과연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쟁점이었었는데 이제 크게 12%를 재원으로 빼지 않았었습니까?
0: 예.
1: 이 중에 40%를 기본 베이스로, 즉 적자든 흑자든 이제 다 주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60%는 성과급으로 가게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40%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올해는 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는 적자라든가 성과급에 따라서 상한을 이제 두면서 분배하겠다라는 이런 극적 타결이 됐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 전체 성과급의 40%를 논화해서 받게 되지만 이제 가령 비메모리의 적자 사업부도 내년부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이게 뭐 투표에서 뭐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1: 네.
2: 했을 때 이게 10년 동안은 변하지 않는 겁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3: 일단은 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한마디로 상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조건이죠.
2: 네.
3: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런 영업이익 성과가 200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걸 예상치가 300조입니다.
2: 네네.
3: 근데 이제 지금 10년 동안에 200조 이상을 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성과금이 이제 보장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내게 가득게 되는데 그리고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솔직히 굉장히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3: 왜 10년일까? 그냥 제도화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되는 것인데 왜 10년일까?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협상의 어떤 그런 묘미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의 어떤 그런 주장과 사측의 주장에서 기간을 생각했을 경우에 뭐 유예하는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 어떤 그런 기간 동안 솔직히 반도체가 200조라는 어떤 그런 영업도 뭐 삼성전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 그런 경영환경 변화에 있어서 10년 동안 그만큼의 어떤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조건들을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산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럼 노조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보장된 게 아니냐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설득이 협상에서 전개가 됐고 타결됐다고 봅니다.
0: 뭐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노사가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입장 반영이 된 것인가, 윈윈을 한 것인가,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1: 노사만 놓고 보면 뭐 글쎄요, 뭐 둘 사이엔 윈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주를 일단 배제하고요.
4: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1: 사업부, DX 사업부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뭐 받아들이진 않겠지만은요, 서로가 어느 정도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에 타결이 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2: 그 주주를 빼고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제 뭐 주식을 샀든지 아니면 다른 또 투자를 했든지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합의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1: 안 좋게 바라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재원들을 좀 더 투자라든가 하물며 배당을 더 늘리는 데 쓰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일단 상법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소송까지도 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0: 주주 얘기가 지금 나와서 좀 질문을 드리면 주주 단체들이 이제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한 배당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3: 아무래도 이제 경영 성과라고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제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어떤 그런 협상을 통해서 성과 배분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억울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성과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이익을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이익을 물론 뭐 근로자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떤 그런 우리의 의견 수렴, 뭐 주주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주주의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나 아니면 또 주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금 제도라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측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런 주주들의 반발을 얼마만큼 또 다독일 수 있느냐 또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이제 제도화한 게 이번 이제 노사 그렇죠. 협상에서 굉장히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좀 특별히 우리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3: 뭐 선례를 보통 찾아보게 되면 물론 뭐 기본적으로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제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포함이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 뭐 10.5%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상한선을 어떤 그런 산출하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런 다른 선례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뭐 다른 나라의 선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걸 떠나서 다른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1: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라는 걸 끊었고요. 이제는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12%를 끊었는데 당장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을 결정을 하면서 뭐 영업이익의 15%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는 순이익의 30%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웬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는 떨어지고는 있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가령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처참하지만 돈은 따박따박 잘 벌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한 노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인데 우리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의 10%, 12%, 15%라는 관례가 저는 앞으로 전 뭐 노동계, 전 노조의 다 파업이 연쇄 이제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딜레마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 노사 문화 또 산업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어마어마한 파장을 줄 수 있는 파업은 스톱을 시킨 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등판을 했잖아요. 이번에 중재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3: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리 노동부 장관님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정부의 의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 또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역할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절대 우리가 쉽게 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파업은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참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멘트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파업에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한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사한테도 양쪽 다 압박을 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업은 안 된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어떤 뭐 노노 갈등 우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합의가 진행되면 그 노노 갈등은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불씨가 남아 있는 건가요?
5: 불씨가 많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DX 사업부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쪽에서 나와서 오히려 이 협상안은 노사가 아니다. 왜냐?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DS, 반도체 사업부와 사측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안 자체가 무효다라고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가장 스마트폰이 DX 사업부의 직원들을 어떻게 끌어안을까도 큰 숙제로 남아있고요. 지금 보면 뭐 600만 원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네. 같은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내년 이제 1, 2월에 누구는 6억이 찍히고 누구는 600만 원 찍히면은 글쎄요 같은 삼성전자 내에 이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 이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2: 이게
5: 또한 삼성전자 숙제로 남아 있어서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불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삼성전자 경영 핵심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상필벌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 원칙이 뭐 이번에 깨진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도 뭐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5: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0: 깨졌다고 이제
5: 이건희 회장 시대까지 왔던 것이 이제 예. 문호조 경영이었었는데 그것도 일단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에서 깨지게 됐었고요. 신상필벌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삼성전자의 과거의 유물로 남아 있을 정도로 이번이 큰 하나의 변곡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렇게 된 이상 이재용의 삼성 시대의 새로운 또 삼성 문화에 또 만들고 이걸 정착시키는데 또 한 번의 큰 변곡점과 전환점이 됐다라고
0: 그러니까
5: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게 아버지 시대랑은 다른 이재용 시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계기가
5: 그렇죠.
0: 되겠습니다.
5: 그렇죠. 이걸 뭐 우리가 예. 조직관리, 인사관리라고 예. 하는데 제가 봐도 이제 그전 이건희 회장 시대에 출입했었던 삼성과 지금의 삼성은 많은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것이 이재용 회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도 노사 문화라든가 신상필벌의 문화라든가 그 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삼성만의 조직 문화를 또 갖춰야 되는 그런 시발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2: 이번에 합의안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노조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될 거잖아요. 네.

0: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1: 부결이 되면 다시 한번 또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0: 겁니까?
1: 부분들이 있긴 한데 물론 뭐 아무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노동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자 어떤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안이 얼마만큼 그런 갈등 요소들을 봉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뭐 일단 협상이 진행이 된 거니까 일단은 타겟 비준이 될 거라고 예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2: 네. 정철재 평론가님, 뭐 저희가 성과급 얼마 받게 되는지 그래픽으로도 다 정리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게 뭐 올해만 받는 게 아니고 실적 계속 좋으면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고 수십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2: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좀 박탈감도 느껴진다 이런 반응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3: 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6억 혹은 이제 같은 반도체에 있지만 적자라는 쪽도 올해 한 1억 6천만 받는다라는 것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이제 300조를 가정했을 때 6억 1억 6천이 나오는 건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만,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억을 받는 그런 임직원 쪽, 이제 그 6억도 거의 이제 1억 평균이기 때문에요.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00조를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있잖아요. 2027년이 올해보다 월등히 좋다. 500조 그 이상을 또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이제 6억 메모리 반도체 쪽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10억 이상, 뭐 12억도 되게 되면 뭐 올해 내년 합쳐서 20억 이상을 성과급으로, 그러니까 월급 빼고요, 받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비단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거의 올해 6억, 뭐 내년에 13억. 이건 이제 그 전망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근로자 셀러리맨에게 주는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개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이제 오히려 TV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뭐 SNS 뭐 이런 데에서도 뭐 어디를 갔는데 명품 간에 SK 하이닉스 조끼만 입으면 갑자기 모든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고 뭐 결정사라고 하죠. 결혼정보업체에서 의사를 제치고 뭐 1등이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직원으로 바뀌고 뭐 이런 현상들이
2: 뭐 사입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3: 네, 그 조끼만 어디서 구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도 우픈 이야기가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 오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0: 이 파격적인 성과급의 이면에 어떻게 보면 성과급을 많이 주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떻게 되나요?
1: 일단은 뭐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지금의 성과가 어떤 걸 삼성전자가 투자한 게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 장기적으로 5년 전, 3년 전, 2년 전에 파격적으로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어떤 그런 성과물이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경영 성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어떤 엄청난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투자라든가 어떤 그런 반도체 어떤 그런 경쟁 상대로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영업이익을 봤을 경우에 재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요번에 어떤 그런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금을 제공을 했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 사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투자의 여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경쟁력 부분에서는 좀 좋게 봐줄 수 있다고 봅니다.
2: 네. 오늘 오전에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그렇게 돼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는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3: 그렇죠. 오늘 주가, 오늘 시장을 보면 마치 전 세계가 이렇게 한 몸처럼 이거를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계획했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뒤에서 조금 있다 또 이란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란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이제 판을 끊었고요. 어제 12시, 그러니까 자정 직전에 타협 소식이 들었잖아요. 타결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미국의 반도체도 끌어올렸었습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아 삼성전자가 나쁘게 지면 오히려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데가 반사익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지금 생태계로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이 물량 찍어내지도 못합니다. 캐파가 다 차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났는데 12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본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선물이 5% 이상 올라오면서 양쪽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 프리마켓이기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한번 30만 원도 이제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장 자체가 7% 급등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11% 넘게 아직 200은 안 갔지만은 뭐 이러다가는 200도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이

0: 이 소위 말한 잠정 합의, 파업 철회라는 부분들이 투심을 회복시켜서 오늘 코스피를 보면 삼전 닉스만 오른 것이 아니라 현대차 또 LG 같은 로봇주들, 심지어 그동안에 바닥을 치고 있던 코스닥 라인들도 코스닥도 바이오 섹터, 반도체 소부장, 로봇, 2차 전지 다 많거든요. 싹다 끌어올리고 있어서 얼만큼 많은 국민들이 또 투자자들이 이 삼성전자의 이 노사 합의를 기다렸는지도 알수 있는 또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1: 저희가 투자 시장을 보면 사실 외국인들의 참여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관심사잖아요.
0: 그렇죠.
1: 최근에 보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 매도하는 어떤 그런
0: 그렇죠.
1: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계기로 좀 다시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런 외국인 매도 관련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차익 시장을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물론 뭐 이란 사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뭐 희망은 당연히 보이긴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원유 가격의 어떤 그런 안정.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그때 한동안 오르면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도 그렇고 아,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게 될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이라든가 채권, 미국 채권이라든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신흥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전망 때문에 많이 이제 어떤 외국인 매도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전망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제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현재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3: 네.
2: 전망합니다.
3: 끝으로 정춘식 평론가님, 뭐 앞서도 저희가 좀 짚어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0: 네.
3: 성과급 놓고 파업 사태 줄줄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요. 끝으로 후폭풍이 어느 정도 될지 좀 짚어주시죠.
0: 춘투가 시작되는 거고요. 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폭풍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성과급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
4: 삼성전자 노사 합의 관련 국내 경제 현안을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전?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4: 글레오?
1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청와대 강효정 수석대변인의 현안 관련 브리핑 현장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피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4: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0: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오후에 또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 동해안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0도에 머물겠고요. 광주 21도, 대구 24도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그치고 앞으로는 기온이 차츰 오를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교통 상황은 여유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는데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만 짧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가는 데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반대편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는 밀리는 구간 없이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 반대편 구리 쪽으로만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 정체 서행입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나들목, 남사진이에서 남사 사이로 주춤하고요.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이나 목포 쪽으로 오고 가는데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줄여서 온에어죠. 저는 인간 천연지능 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우리 진행자 에어는요, 잠깐 뒤에 물러서 있습니다. 1983년 2월에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미래의 쌀인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집마다는 커녕 학교에도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10년 뒤 1992년 한국은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차지합니다. 그때는요, 집집마다 PC가 한 대씩 있었고 산유국처럼 우리는 전 세계 산업의 원유인 반도체를 공급하는 나라가 됐죠. 시대는 깜짝 변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 시스템 반도체 시대고요. 젠슨 왕의 엔비디아, GPU의 상징이 되었고 AI의 상징이 되었고 칩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도 부탁할 정도죠. 다시 1983년의 데자뷰일까요? 2026년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 디벡스 김노건 대표는 우리가 피지컬 AI의 기준, 인프라가 돼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CPU, GPU 시대의 외산 기술에 종속됐던 역사, 이제 피지컬 AI 시대에는 반복하지 않겠다. 마치 독립선언문 같죠. GPU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삶과 산업 현장에 꼭 맞는 NPU가 그 길을 열어낼까요? 온 국민이 반도체를 지켜보고 있는 이 시대, 전 세계가 반도체 기업의 노사 협상에 눈을 주는 이 시대, 우리가 왜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분을 왜 만나야 하는지 오늘 생각합니다.

0: 네, 컴퓨터 창 열리는 소리 같죠. 2007년 아이폰 출시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폰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사람 얼굴을 알아보고 결제합니다. 저도 대학생 딸한테 돈 붙일 때 얼굴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거 만든 분 오늘 스튜디오에 나올 건데요. 노트북, 가전제품, 군사무기, 자동차까지 필수적인 기술이 됐습니다. 자, 혁신의 칩을 만들고 한국으로 돌아와 AI 반도체 강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분 오늘 모셔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그 전에 이 창을 열도록 도와주신 분이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디벡스의 주인공입니다. 김노건 대표.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장관님께 여쭤볼게요.
1: 네.
0: 아니 지난 방송 때 클래리티 법안 얘기했잖아요.
1: 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0: 다음 날 네. 저희 프로가 너무 인용되고 도배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천기두설 아니냐, 성지순례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다 내다보셨어요?
1: 아니 왜냐하면 1년 전에 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리고 네. 클래리티 법안은 계속 그 검토 중이었고.
0: 네.
1: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로드맵 상으로 이것은 거의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0: 네.
1: 확신이 있었습니다.
0: 네, 네. 전체 큰 맥락을 네. 바라보고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야 될 텐데요. 한 문장으로 좀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장관님, 한 문장으로 이분을 소개한다면.
1: 네. 오아트의 승부를 거는 사나이.
0: 우와. 오아트. OW 네. 대문자입니다. 오아트의 네. 승부를 거는 사나이. 저는요. GPI가 AI 시대 산업혁명이면 이분은 AI 시대 제3의 물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재미나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노건 대표, AI 분야 초격차 기술을 이끄는 리더. 자, 대표님 소개들 어떠셨습니까?
2: 굉장히 정확하고 네. 감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예,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해주셨네요. 아니 이제 라디오 생방송 처음이시라면서요?
2: 네, 맞습니다.
0: 아 영광입니다. 이 생방송 처음 오시는 저희 와이텐 라디오 오셨고요. 긴장되지는 않으시나요?
2: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예, 여기 또 방송계의 대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프닝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외신 종속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감동적이긴 한데요. 대표님의 이력을 봤더니 EPL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K리그 온 것 같습니다. 이미 거둔 성공. 저희가 아까 얼굴 인식도 얘기했지만 또 최고의 대우를 뒤로하고 한국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2: 네, 그래서 제가 애플에서 이제 2014년도에서 17년도에 이제 재직했는데요.
0: 네.
2: 근데 16년도쯤에 그 애플 내부에서도 사내 벤처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네.
2: 저는 AI 칩을 가지고 전 세계 사물을 이렇게 바꿔보자 해서 이제 그 사업 계획서 냈는데 보기 좋게 이제 거절당했는데 애플 같은 회사는 이제 아이폰이나 애플 워치 같이 세트 제품에 승부수를 걸기 때문에 칩을 네. 공개하면 경쟁자들이 바로 따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거절당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한 AI 칩 만들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창업하고 싶었는데 이제 실리콘밸리 샌드힐 그 투자자한테 있는 투자자한테 이제 투자 받을 수 있었는데
0: 네.
2: 이왕 할 거 이거 엄청난 거가 될 것 같아서
0: 우와.
2: 한국에 와서 산업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0: 예.
2: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와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1: 저분이 네. 마지막으로 만든 게
0: 네.
1: 그 애플에서 나오는 맥북
0: 네.
1: 맥북의 M1 칩을 만드신 분인데
0: 네.
1: 그 M1 맥북이 나온 다음에 하루 종일 써도 하루 종일 충전을 안 해도
0: 맞아요.
1: 되는. 네.
0: 그거 혁신이라고 어마어마했습니다.
1: 네.
0: 지금도 가방에 보조배터리 넣어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불편을 줄여준 거고 앞으로 얘기할 NPU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AI를 훨씬 인간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라고도 창업의 이유가 소개돼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2: AI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너무 기정사실화됐죠. 지금 주위에 AI 안 쓰고 이제 직무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져 버렸잖아요.
0: 네.
2: 그 빠른 시간에요. 그래서 AI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큰 상황에 있고 제가 이 창업하게 된 거는 그 AI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컴퓨터 옛날에 CPU처럼 그게 우리 몸으로까지가 들어올 거다.
0: 네.
2: 그게 다 모바일 컴퓨팅 시대처럼 모바일 AI 시대에 열릴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건 초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만 한다 생각했거든요.
0: 예.
2: 그거를 글로벌 리딩할 수 있으면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만들

0: 것 같아서 창업하게 된 겁니다.
1: 예, 장관님 소개 정책 이반자로서도 네. 이렇게 우수한 인재 네. 우리가 알던 그 M1 칩 그거 만든 분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데 장관님은 사실 정부에서 공무위원 하셨고 정책을 많이 끌고 가셨잖아요. 인재를 이렇게 오게 하는 그게 조금
2: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죠. 약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 정책.
1: 제 질문도 왜 EPL 버리고 K리그 오셨어요? 물론 K리그 비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인데 좀 필요하죠, 아직도.
2: 아, 그럼요. 네. 네.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인재 유치가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최근에 KBS 방송 뭐 인재 전쟁도 보셨겠지만 공학자의 나라 중국, 뭐 법학자의 나라 미국, 의대생들의 나라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표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도체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 증시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그냥 반도체 이렇게 막연하게 평범한 분들이 알고 계세요. CPU도 있고 GPU도 있고 HBM은 또 뭐고 NPU는 또 뭐고 어려울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풍경을 한번 스케줄 해주십시오.
0: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점점점 전략 자산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이 전체 그 풀스택 기술을 가진 나라의 위상이 다른데요.
1: 네.
0: 저희 나라는 외무리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내셔널 디펜스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산업도 전 세계 2위까지 이제 올라와서
1: 그렇죠.
0: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마지막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이 설계 기술, 펜리스 기술 요게 있게 되면 반도체적으로 블록 경제가 되는 이제 형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가 한다는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성공해서 산업 건설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반도체 전체 풀스택을 완성하는 국가가 될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세계 3강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메모리만 잘 만들고 뭐만 잘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갖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2: 정관이? 그렇죠. 풀스택 전략. 이게 네. 중요한데요. 이제 20세기는 석유를 가진 나라. 이게 네. 석유가 완전 전략 자산이었잖아요.
1: 네.
2: 21세기는 바로 이 AI 시대에 석유가 반도체고요.
1: 예.
2: 그리고 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돌리는 엔진이 바로 반도체죠.
1: 예.
2: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어떤 전략 자산을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1: 예.
2: 네.
1: 이게 메모리, 파운드리, 펩리스 어려울 것 같지만 뭐 대만 TSMC가 또 세계적인 파운드리고요. 설계된 설계만 한다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뭐 조그만 칩 안에 신문 뭐 만장이 들어갔어. 예전에 90년대 이런 말 했잖아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이 정보를 꺼내서 공부해가지고 내주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메모리만 이제 만들었는데 메모리 네. 반도체만 그 메모리 반도체만 만드는 제조 반도체 제조 국가에서
1: 네.
2: 이제는 설계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하는 전체 풀스택 전략의 국가로 가야 되고 이거를 쥐고 있으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 병목 기술
1: 예.
2: 병목 기술 그 초크 포인트를 갖고
1: 초크
2: 있는
1: 포인트. 예.
2: 네.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네.
1: 예,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고잖아요. 그 시장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마치 산유국들이 원유값 올릴 거야 내릴 거야 같은 상황인데 이쪽 부분 시스템 반도체 약한가요? 왜냐하면 대표님 학부 졸업할 때 여러분은 시스템 반도체로 나가서 우리나라 부강하게 하세요라고 들었다고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도전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진대재 장관님 저희 투자자시기도 한데
1: 예.
0: 그때 20, 30년 전에 이미 GPU도 개발해 보셨고 CPU 알파칩이라는 것도 개발해 네. 보셨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탑티어 레벨의 펜리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1: 예.
0: 디벡스가 AI 반도체 산업 안에 성공한다 그러면
1: 네.
0: 그 반도체 풀스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1: 예.
0: 저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기여자가 되고 싶어요.
1: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소개하게 될 NPU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관님, 지금 정부에서 AI 반도체 자문하고 있는 경제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이시잖아요.
2: 네.
1: 이게 이렇게 현장에서 과학자, 공학자가 공학박사님이시고 또 기업 대표시지만 끌고 나가는데 올바른 질문과 정책적인 태도 방향이 설정돼야 이게 말 그대로
2: 그렇죠.
1: 뭐 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것만의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2: 그렇습니다.
1: 어떻게
2: 네.
1: 좀 바라봐줘야 됩니까? 대통령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그렇고요.
2: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저는 굉장히 잘 설정했다고 생각해요.
1: 네.
2: 그러면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AI의 3대 조건, 컴퓨팅 파워, 전력, 그리고 데이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꼽는데 대한민국이 좀 부족한 게 이 컴퓨팅 파워예요.
1: 네.
2: 그럼 이 컴퓨팅 파워와 관련해서 저는 좀 더 우리가 더 AI 전용 슈퍼컴이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또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걸 풀어줘야 된다.
1: 예.
2: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GPU 하면 엔비디아 넘사벽 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김노건 대표 같은 분은 GPU 우리는 엔비디아하고 싸우지 않는다.
1: 네.
2: 대신 엔비디아가 건드리지 않는 그 행간 중에 하나인 MPU로 승부하겠다.
1: 예.
2: 그럼 어떻게 승부하겠다는 거냐? 예를 들면 GPU는 300W가 있어야 돌아가거든요.
1: 예.
2: 근데 지금 그 DBEX가 설계하는 MPU는 5W면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핸드폰 그다음에 자동차 또 로봇 이런 곳에 들어가는 그 칩을 전력이 적게 들어가는 칩을 설계를 하는 그 회사인데
1: 네.
2: 저는 이게 왜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GPU는 이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글로벌 표준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2: 이 MPU는 아직까지 글로벌 표준이나 생태계가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아요.
1: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2: 그렇죠.
1: 기회가 있는
2: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우주의 배꼽이 될 수 있다.
1: 우주의 배꼽을 담당하고 계신 김노원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7069님이요. 저 반도체 공부 열등반 청취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뭐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 근데 이제 좀 설명을 더 해달라고 하시면서 MPU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MPU의 최고봉을 달리시는 분께 여쭤보는 게 마치 세계적 석학을 불러다 놓고 철학이란 뭐예요? 이런 질문하는 것 느낌이긴 합니다만 여쭤볼게요.
0: MPU가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해서요.
1: 네.
0: 신경망, 그러니까 이제 AI 모델이 다 신경망이거든요. 신경망 처리 장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CPU 같은 기술은 잘 아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약간 이거는 과학용 계산기?
1: 네.
0: 그래서 어차피 프로세서라는 게 다 계산기거든요.
1: 네.
0: 그런 모든 막 시그마 델타 이런 연산을 다 해줄 수 있는
1: 네.
0: 그 모든 연산 그 수학 연산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사람들이 공부해 보니까 GPU라는 거는 그래픽용으로 쓸 때는 조금 덜 필요해요. 연산 오퍼레이터들이
1: 네.
0: 그 뭐 시그마 델타 이런 거 잘 안 필요하고
1: 예.
0: 그런 것들을 다 뽑고 작게 만들어서 그래픽 용도로 이렇게 병렬 처리하게 만든 게 GPU인데
1: 네.
0: MPU는 뭐냐? AI 모델을 보니까 그만큼도 연산 소재를 안 써요. 더하기 곱하기면 왕창 많이 쓰고
1: 네.
0: 그렇게 이제 보이니까 AI 모델에만 필요한 수학 연산자만 남겨놓은 계산기다.
1: 이야.
0: 근데 그거를 작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4천 개, 1만 6천 개씩 그리고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고 보니까 CPU 대비는 연산력이 엄청나게 연산 효율이 100배 이상 올라가고
1: 예.
0: GPU 대비도 한 6배 이상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값싸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예.
0: 그러면 전기를 뭐 6분의 1 먹는다 그러면 배터리로 동작해야 되는 시스템에서는 한 배터리 라이프가 한 6배까지 증강되니까 굉장히 가치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MPU 기술에 대한 기대가 지금 높은 겁니다.
1: 장관님.
2: 네.
1: 한 번 더 부연해 주시죠.
2: 그러니까 CPU 그러면 이건 종합 지휘관이죠.
1: 네.
2: 청와대 종합 상황실.
1: 네.
2: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주 다양한 것들을 처리하는 거고요.
1: 네.
2: GPU 그러면 수천 명이 동시에 제작하는 대규모 공장이죠.
1: 예.
2: 네. 그리고 HBM은 뭐냐? 그러면 그 GPU 옆에 붙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해주는
1: 네.
2: 물류, 아주 초고속 네. 물류인 거고요. 그럼 MPU는 뭐냐? MPU는 이게 특수부대인 거예요.
1: 아.
2: AI만 생각하는 전용 두뇌.
1: 예.
2: 네.
1: 이상 밀리터리에도 식견이 깊으신 박영선 전 장관님이셨습니다. 아니 저기 재미나한테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죠. 저도 물어봤습니다. 자, GPU가요 종합학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다 해야 네가 궁금한 거 알려줄 게인데 MPU는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콕 집어서 알려줄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A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GPU 방식으로 하면 자 애니악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인류 최초의 컴퓨터로 간다면 정말 NPU는 필요한 것만 딱.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버터의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블랙웰 필요한 HBM이나 주변 장비를 다 갖추면 서류 가방 하나 말합니다. 이게 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건 대표가 만들고 있는 NPU는 손톱만하다라고 하면서 왜 버터 얘기를 했냐고요. 이 엔비디아의 GPU에다 버터 올려두면 녹다 못해 끓을 텐데
2: 뜨거워서
1: 버터가 안 녹는다고요.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1: 탄소 배출 관련해서죠.
0: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의 이 반도체 전성 효율, 막 발열 제어 능력 이런 것들을 막 차트와 어려운 얘기들로 다 설명하면은
1: 네.
0: 사람들이 와닿.

0: 지가 안
1: 도망가십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네.
0: 그래서 저희가 CES라든지 컴퓨텍스, 그다음
2: 상도 많이 받으셨죠.
0: 다보스 포럼 네. 이런데 가서 일반인도 이걸 이해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똑같은 AI 알고리즘을 구동시키면서 네. 여러 AI 칩에다가 그냥 버터를 올려봤어요.
1: 네.
0: 모든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에서 버터가 녹았고 뭐 끓는기도 하고요. 근데 유일하게 딱 디벡스 칩만 버터가 녹지 않았습니다.
1: 이야, 왜냐하면 너무 상징적이네요.
0: 네, 버터는 저희 손에서도 녹거든요. 네. 근데 이제 35.5도가 돼서 사람 체온보다 낮습니다. 저희 칩이.
1: 네.
0: 그 알고리즘 돌릴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해요, 누가. 아, 이제 더 이상 칩 갖고 계란도 못 구워 먹는다. 디벡스 칩 갖고는.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1: 거죠, 네. 네,
0: 전성 효율이 그만큼 초격차의 수준에 저희가 기술을 만들어 낸 겁니다.
1: 이게, 아니, 장관님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요.
3: 그렇죠.
1: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열이 나니까
1: 네.
3: 그 열을 또 냉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3: 그래서 이 냉각 처리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MPU 이제 그 디벡스 MPU 같은 경우는 그 냉각도 아마 엄청나게 전력 소모가
1: 맞습니다.
3: 적죠. 네. 근데 결국은 이 전력 소모가 적어야 롱런 할 수 있는 거죠.
0: 네.
3: 전기값을 너무 많이 내면 그게 다 효율 비용에 들어가잖아요.
1: 너무 좋은 차인데 예. 뭐 페라리를 타고 다닐 수는 없죠.
0: 그래서 그 전성효율이 좋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1: 네.
0: 저희가 GPU 대비 전기를 20분의 1밖에 안 먹어요.
1: 네.
0: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1: 네.
0: GPU를 사용해서 만약 로봇을 구동시킨다 그러면 그것보다 저희 회사 MPU를 사용해서 구동시키면 배터리 라이프가 20배가 증강되니까 1시간 거둔 게 20시간이 구동되는 거예요. 이거는
1: 예.
0: 현실적으로 체감으로 굉장히 큰 거죠.
1: 와.
0: 로봇이 1시간마다 재충전해야 되는 것보다는
1: 실 인간 생활에 도움되는 딱 그 포인트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전기세도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열도 많이 나면은 반도체는 오동작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럼 로봇이 오동작 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잖아요.
1: 예.
0: 근데 저희 팀이 되게 저열이기 때문에 오동작 확률도 낮아서 안정적인 거죠.
1: 이게 여러분 지금 돌봄 로봇 아주 중요하게 이제 고민되고 있는데 이걸 상상해 보시면 뭐 실제 지금 돌봄 로봇이 GPU를 장착하진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방식인데 김동건 대표님이 말씀하신 MPU는 내 앞에 있는 그 피지컬 AI 자체에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라고도 부르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금방 중요한 거 말씀하셨는데 만약 AI를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1: 네.
0: 우리가 핸드폰 써도요. 가끔씩 두절되고요.
1: 네.
0: 또는 스피드가 느려지는데
1: 맞아요. 망해
0: 뭐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통제되는 AI라면 통신이 만약 무너졌다.
1: 네.
0: 그러면 자기 혼자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구천을 헤맬 수도 있고요.
1: 구천을.
0: 그죠?
1: 그다음에 인문학자신데요.
0: 네.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공장 자동화를 하는데
1: 아.
0: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게 되면 대형 재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통신이 이제 무너질
1: 네.
0: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 디바이스 피지컬 AI는 반드시 칩이 디바이스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1: 예.
0: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배터리 라이프 때문에 초저전력 AI 반도체 기술이 필요해요.
1: 예.
0: 이게 없으면 뭐 한 시간마다 계속 충전해야 된다 그러면 돌봄 로봇이 한 시간마다 딴 데 갔다 와야 돼요.
1: 네.
0: 충전하는데 막 10분, 20분 걸려요.
1: 아, 저희 집 로봇 청소기가 그래요.
0: 네.
1: 하다가 중간에 잠깐 충전하러 가요.
0: 그럼 원래 존재의 가치가 좀 많이 퇴색된다
1: 네.
0: 이거죠.
3: 근데 이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저 MPU 칩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1: 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3: 네.
1: 이제
3: 네.
1: 그렇게 된다.
3: 네. 왜 그러냐면 첫째. 그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면 이게 갔다 오느라고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레이턴시, 그러니까
1: 네네.
3: 늦게 오는 그 속도 문제.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에 보내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1: 개인정보. 예.
3: 네, 개인정보. 근데 이게 다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으면
1: 네.
3: 보안 괜찮죠? 또 속도 떨어질 거 없죠? 그다음에 전력 소모 적죠? 그래서 저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이 MPU는 물을 만났다. 아,
0: 거기다 좀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3: 네.
0: TCO라고 해서 UGB.
1: 네.
0: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지금 현재 다 초고가입니다.
1: 네.
0: 그다음에 통신비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온디바이스에서 AI 처리하면 통신비도 없고요. 그다음에 고가의 GPU라든가 서버 시스템 안 써도 되죠.
1: 예.
0: 그다음에 뭐 벤틸레이션이니까 뭐 방전이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에어컨 비용 이런 비용까지
1: 맞습니다.
0: 다 없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1: 비용이죠. 네.
0: 10배, 100배 정도 싸지고요. 그러니까 AI를 많이 뿌려야 된다 그러면 싸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온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게 TCO 와이즈로는 10배, 100배 차 난다. 이런 게 또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NPU 기반으로 이제 쓰게 돼서 GPU를 안 쓰면 한 150그루의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를 세이브할 수 있다고 돼요.
1: 기후 문제 해결되네요. 네.
0: 그리고 마지막 게 뭐냐면 지금 이미 현재 우리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전력이 남아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미 내년에 이미 이건 FT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거기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 올해 완공되기로 돼 있는 데이터 센터의 40% 정도는 지연됐고요.
1: 예.
0: 내년 완공되기로 돼 있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 60%가 착공도 못했답니다.
1: 그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정책 전문가랑 그 님비 현상이 생겼습니다. 데이터 센터 물어봤더니 실제로 열이 올라가고 여러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면 당장 바꿔야겠네. 지금 청취자들이나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런 질문은 조금 수준 떨어지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여쭤봐야 됩니다. 그 차세대의 이 NPU 칩이 DXM2입니다. 네. 여러분. 그 5W밖에 안 쓰는데 버터도 안 녹는데 아주 똑똑하게 돌아가는 얼마입니까?
0: 직가격이요?
1: 대표님께 바로 이런 걸 여쭤보다니.
0: 네, 직가격 이제 저희 이제 CF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1: 아직 안 정했군요.
0: 정해진 게 한 50불 정도에서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1: 몇만 원대네요.
0: 네, 그리고 그 정도 성능이면 지금 글로벌 고객들이 한 200불 정도에는 구매 의사가 있는데 저희가 50불이라고 해서 정말 50불에 갖고 올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1: 이야, 이거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랙웰만 해도요 중형차인데 가격이거든요. 자, 이 방송을 듣고 엔비디아 측에서 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언제든 저희는 인터뷰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젠슨왕 CEO님, 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
3: 네.
1: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이제 벌써 가시적으로 다 왔잖아요. 그 우리가 어느 시장을 노려야 되느냐. 아까 그 초크 포인트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드디어 다 갖춘 그냥 중간재만 공급하던 나라가 아니라 다 갖춘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팔아야 사실 국가가 부강해지고 더 확산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3: 그러니까 첫째 이제 피지컬 AI 시대와 AI 에이전트 시대가 지금 네. 몰려오고 있는데 요것을 저는 겨냥해야 된다. 그러니까
1: 네.
3: AI 에이전트는 결국은 내 손 안에 디지털 비서가 네. 이제 계속 생겨나는 거고 곧 저는 2년 3년 안에 다 사람 각 개인마다 AI 자기 비서를 갖게 될 것 같아요.
1: 예.
3: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AI 네. 에이전트를 그러면 그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시장을 공략하는데 첫 번째가 NPU를 저렇게 설계하는 펩니스 회사가 필요한 네. 거고요.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 커머스가 되면 지난 시간에 나왔던 바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1: 네.
3: 이런 어떤
1: 경제,
3: 그 경제와 관련된 법을 빨리 국회가 준비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원화와 연동되는.
1: 네.
3: 네. 그다음에 피지컬 AI 시대 이것은 곧 얘기하면은 제조 공장에서는 로봇이고요. 또 드론 뭐 이거 다 피지컬 AI. 네,
1: 군사. 되죠.
3: 그다음에 우주.
1: 네.
3: 우주 시대가 피지컬 AI 때문에 사실은 열리는 거거든요.
1: 저는 국방부 관계자가
3: 네.
1: 김동원 대표님께 굉장히 아니 50불짜리 칩으로 현장에서 GPU급의 판단을 하면서 이거 굉장히 국방으로도
3: 그럼요.
1: 예, 우리 지금 방산 네. 수출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AI
3: 거기 다 들어가는 칩이에요.
1: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엔비디아의 GPU가 깊은 바다라면 우리는 NPU는 또 DBX는 얕은 바다를 간다. 이게 무슨 의미죠?
0: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퀄컴, 엔비디아, 또 애플에서 저는 앰플에도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갖춘 시스템 반도체 제국이에요. 그래서 뭐 함대로 따지면 뭐 7함대쯤 되는 것 같아요. 전단이 나올 정도의 네.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저희가 세계 1위라고 하는 NPU 기술 하나만 저희가 뛰어난 거거든요.
1: 예.
0: 그럼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태평양 한복판에서 만난다.
1: 네.
0: 그럼 저희는 대항하면은 전멸당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항상 글로벌 대기업과는 최후까지는 경쟁하지 않겠다. 이런 방법이
1: 전략이네요.
0: 네. 근데 제가 선택한 피지컬 AI 산업이란 데가 이게 제가 애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애플에서 시장의 그 레베뉴를 20빌리언 정도 드라이브 할 수 없으면
1: 네.
0: 칩을 만들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1: 예.
0: 뭐 우리나라 큰 기업들도 그 조 단위 매출 안 나올 것 같으면 칩을 만들지 않는다는데
1: 네.
0: 저희는 조그만 스타트업이라서 뭐 매출이 예. 한 1000억만 나와도 뭐 초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피지컬 AI는 지금 막 500억짜리, 1000억짜리 시장으로 시작돼요. 당연히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시장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1: 예.
0: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피지컬 AI 산업의 AI 반도체는 현재로서는 얕은 바.

0: 따라서 거함들이 들어올 때는 암초가 많은 거예요. 단가가 너무 싸고 수익률이 낮고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볼륨이 있지 않고
1: 예.
0: 그래서 못 들어오는데 요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최강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업을 한 거고 근데 중요한 건더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심해 해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30년도부터 35년도 사이에는 메모리 디바이스나 반도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놀랍게도 피지컬 AI 시스템이 된다라고
1: 네.
0: 메모리 산업도 예견하고 있어서
1: 네네.
0: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심해 해저가 될 거다. 그 심해 해저의 최강자가 되보자가 디벡스가 바라는 비전입니다.
1: 이거 지금 주식시장에서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삼전 하이닉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문법도 바뀌지 않나요? 장관님 너무 큰 변화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2: 네. 이제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이제 네. 저런 디벡스와 같은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우리도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를 좀 키우자.
1: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큰 회사들이 바로 그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네. 디벡스 그다음에 또 요새 뜨고 있는 파두.
1: 아.
2: 그때 우리가 파두에서 만나서 처음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강남에. 그다음에 또 뭐 모빌린트 이런 회사들인데요. 저는 이 회사들이 이제 곧 앞으로 1년 안에 상장이 상당히 많이 될 텐데
1: 네.
2: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새로운 또 장을 열지 않을까.
1: 성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기존의 네. 메모리 또 HBM도 네. 여전히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대전단을 서포트하고 있지만 또 김동원 대표가 말하는 부분 저는요 약간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아 그래 유조선과 주유소의 차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목마른데 강물을 떠먹을 수는 없는데 한 컵의 물은 수천만 명의 국민이 먹으면 강물보다 많아요.
0: 맞습니다.
1: 그 깊이를 만드신다는 얘기가
0: 맞습니다.
1: 예,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아니, 근데 대표님, 디벡스 안에 라인,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Last Invention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들어보면 인류 마지막 개발이야. 약간 이런 느낌도 받는데 이게 앞서 소개한 DXM2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0: 그러니까 DXM2라는 이제 생성형 AI에서요. 20빌리언에서 100빌리언 사이의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형 AI를
1: 네.
0: 이제 손바닥 위에 시스템으로 구동시키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DXM2인데
1: 네.
0: 2년 한 4개월 전에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 붙인 이름이에요.
1: 예.
0: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언젠가 우리가 칩을 개발하는 것도 인간이 하지 않을 거다.
1: 아.
0: 그런 느낌을 처음 받은 게 이제 입칩 프로젝트 할 때인데
1: 네.
0: 생성형 AI를 보면서 굉장히 똘똘한 거. 최근에는 저희 개발자들도 다 동의해요. 5년, 10년 지나면 소프트웨어 기술은 더 이상 인간이 하지 않을 것 같다.
1: 벌써 개발자들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0: 네, 제일 먼저 없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소프트웨어 기술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요. 반도체 설계는 그나마 좀 더 오래 갈 것 같긴 한데
1: 네.
0: 그래서 라스트 인벤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발하는 칩을 만드는 게 디벡스가 될 거다.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은 칩을 만들어서 만약에 은퇴한다면 가장 부유하게 은퇴하자.
1: 아.
0: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했던 건데요. 최근에는 이게 너무 시리어스하게 받아지니까 저희가 회사 내에서 재밌는 얘기해요.
1: 예.
0: 이제 50 정도 돼서 앞으로 10년 후에 은퇴하셔야 될 분과 이제 막 학부 졸업해서 25살 된 엔지니어 둘을 앉혀놓고
1: 네.
0: 제가 하는 말이 10년 후 안에 우리가 은퇴한다면 그 젊은 엔지니어한테 이게 이득이냐 아니면 이 모든 세대를 지나서 마지막 은퇴하셔야 하는 분한테 이득이냐
1: 네.
0: 누구한테 좋은 얘기냐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되게 진지한 상황입니다.
1: 어떻게 보세요? 학부모들은 일단 걱정할 것 같습니다. 취직 자체가 안 되겠네 이러실 것 같은데요.
0: 네, 뭐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다한테 이득일 거라고 봐요.
1: 네, 알 수 없죠. 이 생겨나는 많은 이익과 관점이. 그래서 이제 라인. 마치 독일의 라인간 기적 같은데 라스트 인벤션의 다음이 핀. 퍼스트 인벤션인데 즉 AI가 최초로 칩을 만든다. 장관님 그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에이전트가 아니라 좀 무서워져요.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도와서가 아니라 지가 알아서 지 몸뚱아리를 만드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마지막은 다 인간이 버튼을 눌러야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어요?
0: 그렇게 하는 거를 네. 고민하려고 제가 이 가장 프론티어에서 개발하는 사람이 된 건데요. 그런데
2: 네.
0: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1: 네.
0: 소프트웨어는 왜 쉬우냐면 인텔 CPU 위에서 동작되는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은데
1: 네.
0: 그게 오픈된 게 많다 보니까 AI 학습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1: 네.
0: 인텔 CPU 안쪽의 설계도를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1: 예.
0: 때문에 AI가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아 우리가 플랫폼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였으면 빨리 없어졌을 것 같은데 네. 그나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디벡스 같은 이제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면이 있지만 반도체까지도 언젠가 대체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 그러면 전 궁금합니다. 원래는요 이 업계에 또 MPU의 생태계를 만들겠다. 앞서 뭐 정말 풀스택 표현도 했습니다. 칩도 머리도 만들고요. 거기 들어가는 기계도 만들고 그걸 사고 팔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생태계도 만들고 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라고 원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은퇴 후엔 뭐 하실 거냐라고 여쭤봐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변화가 빠르고 그 변화의 후를 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0: 네 맞아요. AI 기술이 되게 빨리 변하니까 가끔 한 새벽에 깼다가요. 아 이대로 자도 되나 왜냐면 새로운 기술의 어떤 이 계속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요.
1: 네.
0: 그걸 계속 따라가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생태계 따지자면 디벡스가 지금까지는 글로벌 제가 양산하고 나서 8개월 만에 8개국에서 48개 이제 퍼처스 오더들을 받았어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아, 상업적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느낌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게 큰 PO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 글로벌 예. 기업한테서 이런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요.
1: 예.
0: 만약에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ALM 같은 회사가 되고 싶다면 디벡스는 글로벌 한 150개 기업과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도 제가 이미 최근에 이틀 3일 전에 월드와이드로 울트라 리스틱스라고 하는 비전 AI의 최강자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네. 독점 이제 파트너십 했고 또 전 세계에서 2천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오픈소스 그 네. 에코시스템은 이제 바이두의 패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작년하고 저희가 계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CUDA를 어떻게 대체할 거냐
1: 예.
0: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게 DX 뉴튼
1: GPU 프로젝트 GPU 기반의 개발
0: 네. 네. GPU로 개발된 환경을 좋아하신 분들이 네. 그대로 빠르게 갖다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DX 뉴튼이라는 프로젝트를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클로라는 게 이제 AI 모델이요 옛날에는 사람이 학습해서 만들었는데요
1: 네.
0: 이제 AI가 자기가 AI를 만들어내요
1: 네.
0: 오픈클로 뭐 또 새로운 버전 나왔는데 DX 클로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 디벡스 칩에서는 구동되는 게 개런티 되면서
1: 네.
0: AI가 최적 성능에 대하게끔 자기 혼자 AI 알고리즘 만들게 하는 체계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이건 바이두랑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희 이제 엔드 커스터머 고객들은 피지컬 AI 시스템을 만들고 싶을 때에 오픈되어 있는 오픈 소스 알고리즘 중에 쓰고 싶다 그러면은 또 이제 패들이라든가 울트라디스 쓰면 되고
1: 네.
0: 나는 엔비디아를 너무 좋아해요. 쿠다 안에서 있는 거 쓰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랑 저희가 컴패티블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또 제공할 거고 아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직 AI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DX 클로를 사용해서 생성 인간이 아니고 자동 생성할 수 있게 이걸 제공해서 피지컬 AI 시대 때는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의 글로벌 리더가 디벡스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거 성공하면은 피지컬 AI 시대 엔비디아는 디벡스라고 사람들 말하게 될 겁니다.
1: 마지막에 제목을 여러분 정말 뭐 아주 유연하게 다양한 환경에서 AI를 실제 적용 가능한 마지막 제품으로 만드는 생태계 공급망 뭐 다 만드시겠다 이런 말로 조금 요약할 수 있는데 장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노건 대표께서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 경쟁력 너무 비관적이지도 너무 희망적이지도 않다. 결국은 환경 규제 정부 그렇죠.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2: 네.
1: 조언해 주시죠.
2: 가는 분절돼 있어요. 한국이 다른 어떤 그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1: 네.
2: 저는 제일 그 좀 취약한 부분이 이 데이터도 분절돼 있고 또 기술도 분절돼 있고 이걸 어떻게 정부가 연결해주고 마당을 깔아주느냐.
1: 네.
2: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1: 연결
2: 생각해요.
1: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2: 네.
1: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제 그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에서 이제 그런 어떤 연결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그 앞으로 위원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은 산업혁명 초기와 비슷하다.
1: 네.
2: 근데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제국들이 식민지화하는 그런
1: 네.
2: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이 AI가 디지털 식민지를 만들 그런 어떤 상황이다. 왜냐하면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2개국밖에 없거든요.
1: 네.
2: 그럼 나머지 150여 개국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나라들은 빌려 쓰든지 뭐 아니면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없는 150여 개국에

0: 이런 칩을 팔고
1: 아,
0: 또이그 풀스택 전략으로
1: 물체인저네요, 완전히.
0: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다.
1: 예.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100년 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 원래는 뭐 청취자들께 AI 시대에 걸맞은 질문을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요. 마무리는 제2의 김노건을 꿈꾸고 있는 이 방송은 가족들이 모여서 듣거든요. 실제로 공부하려고요. 그 가족 혹은 아이들에게 한 말씀.
2: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국내 이제 그 사회 리더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1: 네네.
2: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 디벡스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 다른 점은 저희는 퍼스트 무버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국내 안에서 지금까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들이
1: 그렇죠. 소니
2: 많았는데,
1: 따라가는 삼성 이랬었는데.
2: 제가 생각할 때 AI 시대 때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안 좋아요. 왜냐면 먼저 누군가 차지하면 그걸 따라잡는 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퍼스트 무버 전략에 맞는 사회 정책들도 필요합니다. 정부의 투자 정책도 필요한데, 요게 아직 조금 초입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그 가족분들이나 이제 그 만약에 팔로우 저 다음에 오는 세대한테
1: 아이들,
2: 하고 싶은 말은 퍼스트 무버가 될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1: 안 가본 곳은요, 상상해야 갈수 있잖아요. 자, 장관님 또 다음 시간에 와서 도와주실 거고요. 아까 저희가 군사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손대권 육군 중장 전 군수사령관이시죠. 그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꽉 채웠었는데, 그래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네, 와이텐 라디오 생각의 창 AI를 열다 두 번째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어떤 풍경 보셨는지 머릿속에 잘 남으시죠? 저는 100년 전에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차지해 나가는 풍경도 보이지만 또 김노건 대표가 말한 것처럼 상상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강한 작은 나라도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더 좋으신가요?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정부 당국자들도 이 방송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데 좀 더 많은 이야기의 장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세 번째 생각의 창 AI를 열다 시간에는요. 군사 안보 분야 너무 중요하죠. 이번 이란 침공 전쟁 때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 이 방송에 한번 나오셨죠? 예, 손대권 전 군수사령관과 함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오늘 방송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7: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8: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9: 재판에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빙성이죠. 특히 유무죄를 가를 만한 물증이 뚜렷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이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0: 쟁점이 되곤 합니다.
1: 그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거든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2: 아니요, 저 분명히 말했어요. 그만하시라고. 대장님 딸하고 3살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1: 강제추행이요? 참. 아니 좁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추행의도는 없었습니다.
0: 피해자는 분명히 추행과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가해자는 그런 적 없다, 오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원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 판단은 어디에서 갈리게 될까요?
2: 사진은커녕 꽃뱀 취급이나 하고 전 그날 숙소에서 뛰쳐나와서 바로 동료와 상급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겪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울면서 말했을까요?
1: 아이 저 정말 억울합니다. 아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있었던 건 맞지만은 그런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0: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은 최근 공군 내에서 벌어진 재판이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적지 않죠. 그리고 그 신빙성 때문에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사건도 있었죠.
3: 아니 1심에선 징역 10년이나 나오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게 말이 돼?
1: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강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이랬다나 봐. 뭐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겠지.
3: 그니까 그 신빙성으로 어떻게 판단할 건데?
0: 성범죄 재판에서의 신빙성이란 말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다는 뜻도 아니고 피고인의 말을 무조건 의심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법원은 무엇에 집중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군 내 성범죄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진술의 신빙성 문제, 그리고 법원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엇갈린 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아, 이 법에서 신빙성이란 말이 주는 무게, 아 상당하잖아요.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결정적인 증거, 특히 이제 뭐 물적 증거라고 하죠.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릴 때는 사실상 재판의 핵심이 되곤 하는데, 먼저 최근에 있었던 공군 대령 사건부터 짚어보죠.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4: 네, 2024년 10월 공군 제17 전투비행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건 보도에 따르면 영외 회식이 끝난 뒤 부하 여성 장교가 상관인 대령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즉석 사진관, 택시, 관사 안으로 이어지며 신체 접촉과 추행이 있었다는 게 사건의 골자입니다.
0: 네.
4: 피해자는 관사 안에서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다고 진술했고 저항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0: 네, 이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추행과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피고인은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었다, 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 판단을 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4: 법원이 본 것은 단순히 피해자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숙소에서 뛰쳐나와 곧바로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진술의 큰 줄기가 일관됐다는 점이 컸습니다. 여기에 즉석 사진관이나 이동 동선 관련 객관적 자료, 다급한 연락, 상식에 맞지 않는 피고인 변소까지 함께 봤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즉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0: 근데 이 사건도 그렇고요. 비슷한 사건에서도 피고인 입장에서 이런 항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피해자 말만 듣는 거냐? 물증은 없지 않느냐? 뭐 가령 내가 안 한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렇게 네.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 말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냐? 그런데 재판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4: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이 성범죄라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직후

0: 나는 주변 정황, 피고인 해명의 합리성을 종합해서 봅니다. 실제로 과거 해군 사건에서는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문제됐어도 피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확인된 증거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지 인상이나 여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보도에 나온 걸 보면 피해자가 꽃뱀 취급당했다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곤 하거든요. 성범죄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이걸 단순한 방어권 행사로 볼수 있는 건지 아니면 2차 가해라든지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피고인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할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아무 근거 없이 꽃뱀으로 몰거나 피해 동기 자체를 조작으로 몰아가거나 주변에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공격하면 그건 단순 방어를 넘어 2차 가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군처럼 폐쇄적 조직에서는 그런 낙인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명예훼손이나 추가적인 불법행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뭐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꽃뱀으로 몬다 이런 방식의 변론은 요즘에는 안 하는 변론 방식이죠.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정말 과거에 진짜 한 10수년 전 이상 전에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방법의 변론을 선택을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당연히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의 변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은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점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피고인은 상급자, 그것도 대령이었고요. 피해자는 부하 여성 장교였습니다. 군대는 일반 직장보다 위계나 상명하복 문화가 훨씬 강하고, 그리고 둘다 군인이었다는 그런 이제 신분적인 특수성도 있고요. 이런 군대 내 위계 관계가 사건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군대는 일반 직장보다 상명하복이 강하고 상관의 한마디가 근무 평정, 보직, 조직 생활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피해자가 즉석에서 강하게 거부하거나 이후 문제 제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볼때왜 바로 못 피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계급 관계, 장소, 당시 심리 상태, 사건 정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지배적 권력이라고 표현을 쓴 것도 바로 그 위력을 판단한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일반 직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경우와 비교했을 때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점, 신분, 지위 때문에 형이 더 무겁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0: 자동으로 더 무거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군인은 원래 부하를 보호하고 군 기강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면 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관이 부하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개인적 성범죄를 넘어 조직의 신뢰, 군 기강을 해치는 측면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진술의 신빙성, 다시 말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단이 확연히 갈렸거든요.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0: 네, 이건 과거 해군 사건인데요. 같은 부대 여성 장교가 직속 상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그 사실을 또 다른 상관에게 알렸다가 오히려 그 상관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한 명인데 피고인이 두 명이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같은 피해자 진술을 놓고도 각 피고인별로 따로 신빙성과 범죄 성립을 따져야 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둘다 무죄로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고 각각의 사건입니다만 피고인이 두 명이에요. 근데 일단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고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둘다또 무죄가 나왔어요. 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좀 낮게 판단을 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항소심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진술이란 점을 크게 봤습니다.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본 것이죠. 그리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2심은 그 부분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심은 가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단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접근이었습니다.
1: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고소인의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뒤에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좀 의심받는 경우들이 실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일단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그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고소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성을 의심받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억울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할 때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즉시 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증거는 좀 남겨놓으시는 게 추후에라도 사건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근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과가 또 갈렸어요. 특히 주요하게 볼 부분은 아까 피고인 두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피해자의 진술 놓고도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어떤 판단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피고인 두 명에 대해 똑같이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핵심 피해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됐고 일부 기억의 오차만으로 전체를 배척할 수 없으며 당시 계급관계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구성요건 입증이 그만큼 탄탄하지 않다고 봐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신빙성 판단은 피해자 말을 믿느냐 마느냐의 단순 문제가 아니라 각 행위별로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까지 따지는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1: 네, 형사법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그댄 행복에 설 텐데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0: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소강 상태를 보였던 서울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경기와 충북, 강원, 경북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대전은 22도, 광주 21도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가는 길 안양교에서 금천교 사이로만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는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좋은 편입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도 양방향 소통 상황은 좋은 편인데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 그리고 성산대교 쪽으로 성산램프 부근에서는 잠깐 서행입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터널들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남산 1호 터널 정체 서행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또한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이 유보돼 일선 반도체 공장은 오늘도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1: 네, 삼성전자는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피하게 됐지만 주주단체의 법적 행동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 총파업을 피하면서 오늘도 정상 근무가 이어지고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출근 시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1: 네, 오늘 정상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2: 네,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일부 직원도 보이는 등 평상시와 같은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진행됐다면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직원 14,000명 가운데 1만 명가량이 동참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극적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타결하면서 이렇게 전국 반도체 공장도 차질 없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0: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는 내일부터 진행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 집행부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가 내일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27일까지 엿새 동안으로 잠정 합의안에 노조원 과반이 찬성해야 총파업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잠정 합의안은 주요 쟁점을 놓고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며 도출된 상황인데요. 성과급 재원을 두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사측은 10%를 주장했지만 12% 수준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성과 인센티브 1.5%가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10.5% 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이 신설됩니다.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 동안 유지됐는데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자사주로 3분의 1은 즉시 매각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이후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됩니다. 적자 사업부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하면서 노사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노조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 노조원이 이 같은 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잠정 합의안 투표는 쉽게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성과급 합의가 여전한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들과의 노노 갈등도 여전한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번엔 삼성전자 서초 사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삼성전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긴장감이 극도에

0: 이달했던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봉합되면서 삼성전자 서초 사옥도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젯밤 늦게 성과급 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안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생산 차질과 재가동경 등 직간접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던 총파업 일단 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노사가 합의 이룬 것은 국민과 주주, 정부의 조정, 또 현장을 지킨 임직원 덕분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총파업이란 위기는 넘어갔지만 그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의 여파와 또 함께 파격적인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주주들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서 12%를 성과급으로 떼는 것은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률상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2: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1: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일동은 5월 21일을 전국단위 주주결집 즉시 돌입하며 위법결의, 위법협약, 위법파업이 현실한 즉시 본 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 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0: 또 잠정협의를 비준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DX 부분 노조 측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정도로 노노 갈등도 커진 만큼 이를 봉합하는 과정도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갈등 수습 과정에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3: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정현우, 오동건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코스피는 7%대 급등하며 7,700선을 넘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5: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4: 네, 코스피가 오늘 내내 상승세라고요?
5: 네, 코스피는 전장 대비 500포인트 넘게 오르며 7,700선을 넘어서는 등 7%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85% 급등 출발해 7,486으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에 개장 30분도 되지 않아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급등세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타결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강세,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힘입은 결과로 보입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어젯밤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로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6에서 7%대의 상승세를 보이며 29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 넘는 폭등세를 보이며 190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기관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강세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상승 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재차 부추기고 있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2.77% 오른 1,08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개장 30분도 되지 않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5%가량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499.5원으로 출발해 현재는 150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으로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도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달러 선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도 하락했는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06%포인트 내린 5.114%를 나타냈고 글로벌 채권의 기준점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0.1%포인트 내린 4.569%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0: YTN 윤태인입니다.
1: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2: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파국을 막았다며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3: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오늘 새벽 0시부터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2: 궂은 날씨 속에서도 후보들은 숨가쁘게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4: 컨베이어 벨트에 끊임없이 택배 상자를 올려놓는 두 사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으로 우체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았습니다. 체험을 마친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5: 서울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배달한다는 의미에서
4: 정원호 후보는 안전을 수차례 강조하며 오세훈 후보 공세 포인트인 BTX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또다시 상기시켰습니다.
6: 정원호 서울입니다.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균열이 가 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어서
4: 속이 꽉 찬 배추를 나르고 용달차에 옮겨 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10년 선거 때도 첫 공식 일정이었던 이곳에서 서울의 경제를 일구는 이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분들,
7: 이분들 덕분에 서울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
4: 다만 당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 후보와 별도로 삼성전자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한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상대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어디 숨어 뭘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8: 이런 중차대한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추미애 후보는 그 어떤 여당의 후보면서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4: 0시 땡 하고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에 새벽거리에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띌까 현수막 명당 자리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지하철역 주변 등 이른바 명당에는 이미 현수막 개첩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거리 유세부터 연설까지 각 당 후보들의 총력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1: 보신 것처럼 6.3 지방선거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선거운동 첫날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9: 네,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그곳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곳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9: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만큼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 곳곳에는 선거 현수막이 내걸렸고 선거운동원들이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한 후보들은 이곳 구포시장을 비롯해서 북구도심 곳곳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동선이 겹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더청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에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서서 어르신들에게 콩국수를 배식 봉사했습니다. 개별 방문을 계획했던 후보들의 시간대가 겹치면서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서부산 관문인 부산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아침 일찍 출정식을 열고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구 수성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후보가 북갑 탈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자정이 되자마자 선거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을 만나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수 재건을 외치며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시계바늘이 자정을 가리키자마자 지하철 막차를 탄 시민들을 만났고 구포시장 상인들도 만나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북갑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본 투표일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도 북갑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구 북구시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1: 청와대는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가자지구 구호 선박 납포 과정에서 체포했던 우리 국민 두 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특별히 한국인 두 명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납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거칠게 다루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은 강력히 항의하는 등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시설에서 국제활동가 수십 명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칩니다.
11: 이스라엘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10: 활동가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래야 마땅하다고 하는가 하면 테러리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는 여성의 머리를 경비원들이 손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벤그비르 장관이 SNS에 직접 공개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항의의 표시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완전히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과 그리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스페인 외무장관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11: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은 단호합니다. 소통 채널을 유지하되 불법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입니다.
10: 구금된 활동가 400여 명 중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1시간 30분 남겨두고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경제적 직격탄은 피했습니다.
1: 네, 적자 사업부도 억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는 보상 문제로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자, 먼저 어제 극적 타결 이후에 삼성전자 노사가 낸 입장을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 저희 내부 갈등으로
4: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입니다.
3: 통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정합의 찬반 투표 결과를 저희의 성적표로 더 나은 초기형 노조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 먼저 오랜
4: 연명구 삼성전자 DS로을 피플팀장입니다.
5: 임직원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삼성전자 노사의 협상,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어쨌든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노사가 모두 한 발씩 좀 양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2: 예, 양보를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기본 원칙, 서로 원했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지켰느냐 그거는 조금 좀 애매하지만
0: 네.
2: 하여튼 일단은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았다는 데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예.
2: 그다음에 요것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경제 큰 피해를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여기서 나온 그 원칙의 중장기적인 어떤 그 영향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염려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0: 네.
2: 그 이런 원칙이 이제 계속 유지되면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1: 네. 자,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잠정 합의고요. 그리고 총파업도 지금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합의가 된 게 아니라 노조의 투표가 남아있단 말이죠. 여기서 또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6: 당장 내일부터예요.
1: 예.
6: 내일부터 이제 27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묻습니다. 과반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잠정 합의안을 일단 통과가
1: 예.
6: 되는데
4: 일단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6: 숫자, 실리를 취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적자 보는 사업부도 연봉 이상의 억 단위의 이제 성과급을 챙겼기 때문에 숫자 실리를 챙겼다면 사측은 이제 명분을 챙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6: 사실 그 두세 차례에 걸친 사후 조정에서 지금 유보 중재안을 받지 않은 건 사측이에요.
1: 예.
6: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바로 이제 부문별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었느냐에 어쨌든 노조 측은 상당히 많이 지금 디테일을 좀 보게 되면 상당하게 이제 노조 측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롤 모델이었잖아요.
0: 예.
6: 여기 이제 특별 경영 성과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성과 보수의 10.5%라고 하는데 영업이익률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대통령이 야 영업이익 세금도 공제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이제 가져간다.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1: 예.
6: 얘기하니까 용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0: 네.
6: 세금을 일부 이제 뺀 성과 보수의 10.5%예요. 이게 영업이익의 10%를 받고 있는 SK하이닉스보다도 좀 더 박했다는 의미가 들려 있는 것 같고 여기다가 이것도 합의 기간이 10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이 성과급의 경우에는 현금이 안 되고
1: 예.
6: 자사주를 통해서 3년 정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뭐 안전장치라고는 하는데
0: 예.
6: 그러나 이제 곳곳에 그리고 이제 이 K장 양극화 이 지금 이게 영업이익의 N%를 달라라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0: 예.
6: 우려가 됩니다.
0: 두 분 모두 이제 합의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려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노사가 워낙에 입장차가 컸기 때문에 이번 합의한 말은 쉽지 않았고 중노의 중재로도 한 가지 쟁점이

0: 쟁점이 계속 이견으로 남아 있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었는데 이번에 막판에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 수 있었는지 노사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1: 이번에 잠정합의를 통해서는
2: 여명고 33년대 DS 부원 빅플 팀장입니다.
1: 특히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현행
2: 최승호 삼성전자 투표연구소 위원장이긴
3: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도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이번 잠정 합의안의 이제 몇 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앞서 이제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노조가 얻은 것과 회사가 얻은 것, 이 부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픽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교수님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4: 예, 먼저 저 노조가 얻은 것은
2: 양준서
4: 이제
2: 가톨릭대
4: 성과급의
2: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4: 상한금을 폐지했다. 다만 이게 좀두 제도로 좀 나뉜 거죠. 그 기존 제도는 뭐 어느
0: 그대로
4: 정도
0: 유지되고,
4: 상한선을 유지했지만은 그렇지만 새로 신설되는 이저 특별 경영 성과급은 이제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지만 그거는 10년으로 일단은 제한됐고요. 그다음에 사측이 얻는 것은 차별적으로 저 상여금을 지급 하겠다. 적자 내는 데는 덜 주고 흑자 내는 데는 많이 주겠다. 그렇죠. 원래는 적자 부서에는 상여금이 가지 않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좀 지급하는 제도가 됐지만 그래도 차급하는 것은 좀 이제 지켰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으로 받지 않고 자사주로 받겠다. 그렇게 되면은 현금으로 받은다면은 그러면은 그 노동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주들보다 우선적인 순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받으니까 주주들하고 동일한
0: 똑같은
4: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 리스크를 다시 공유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게 된 것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5: 자, 이제 노조가 얻은 것, 이 부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는 걸 지금 제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측의 입장에서는 잃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사측 입장에서는 계속 고정비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6: 맞습니다. 사실은 가장 꺼렸던 부분이고요. 상법 위배 소지도 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이 사측은 이걸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특별성과급이라는 건 제한이 없지만 대신에 현금성이 아닌 자사주를 통해서 3년 동안 이제 인재 유출도 막아야 하고요. 똑같은 이제 이 SK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경쟁사와는 이제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특히나 지금 뭐 만에 하나 이걸 현금성으로 주고 또 자사주가 이제 3년이라는 소각 기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도 손해를 봅니다. 자,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유지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명분을 좀 챙기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 성과급이라는 게 정말로 성과가 난데 보상을 한다라는 원칙은 약간 훼손된 건 맞아요. 왜냐? 적자를 내고 있는 만년 적자인 메모리 부분의 두개 부분. 돈을 잘 벌고 있는 이제 이 메모리 부분 이외에 파운드리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늘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두 부분이 지금 그동안은 사측은 지급 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 어쨌든 전체 배분의 40%, 4대 6의 4는 반도체 공이 고르게 공동으로 배분하다 보니 억대급 이분들의 뭐 연봉 평균 연봉이 한 1억 3천만 원 돼요. 근데 이렇게 적자 낸 부서의 평균 직원들도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현금 대신에 자사주를 받는 부분을 좀 주목한다고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퇴직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임금으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또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6: 그러니까 이제 SK하이닉스처럼 아예 이제 좀 단순한 사업 구조에서는 10년 동안 현금성 자산으로 계속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이 상여금이라는 게 상법상 규정상 의사회와 주총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득은 계속해서 이제 노조원들이, 직원들이 취하고 리스크, 정말.

0: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호황은 과거 계속된 20년간 이상 계속된 선행 투자의 결과이고요. 축적된 기술입니다.
1: 네.
0: 여기다 이제 주주들이 믿고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주식이 아니라 현금을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법에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이거에 대한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뭐 물론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1: 네.
0: 야, 나는 현금 도장 찍 지금 SK하이닉스는 당장 이제 1년에 1년 후에 찍히는 돈 자체가 억단위지만 우리는 3년 후 주가 전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깔려오는 게 그거예요. 근저에는 영업이익이 3년 동안은 200조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준다는 얘기고,
1: 네.
0: 그리고 3년 이후에는 100조 원이 넘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 특별 이제 경영 성과금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같이 노사가 같이 미래에 대한 이제 상생의 어떤 의미이고 그 과실을 같이 나누자.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못 받는 거지만 좋다라고 하면 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주들의 반발 그리고 이제 이사회의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주식의 형태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금 결과입니까?
3: 뭐 아주 좋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주식이 더 많아지면서 시장이 희석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현금으로 이 저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비교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현금으로 저 그 나가면은 이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또 기업이 저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노동계가 좀 주주 측에 우선순위가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서로 같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삼성이 돈을 벌게 되면은 뭐 주주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벌고 그다음에 저 돈을 잃으면은 같이 손해를 보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저 주식을 받은 노동자들하고 주주들 기존 주주들하고 동등한 위치로 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자본 희석 때문에 아주 좋아하진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두 제안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주주들한테 좀 불리한 점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주주들의 입장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또 이 협상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잠깐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노사 얘기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4: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5: 네.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합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 지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이미 한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0: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그리고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또는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또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입니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무렴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급과 또 그 사용 과정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원금이 우리 국민들께서 전쟁 때문에 겪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1: 예,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청와대 연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국가폭력은 국민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류 범죄, 반인륜 범죄라는 얘기와 함께 다른 범죄들과 동일성산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제 기대가 됐던 삼성과 관련한 노사협상 타결 관련 언급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삼성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 아직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조 내부의 갈등 문제, 그러니까 이제 성과별로 뭐 차등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잠정 합의안이 타결되긴 했지만 그 노조 내부 분열 문제는 여전히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4: 맞습니다. SK하이닉스와는 달리 이제 사업 부분이 좀 달라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체 내부에서도 돈 벌고 있는 데와 적자인 부서가 있고 그리고 가전과 스마트폰은 늘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적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과급이라는 건 성과가 나야지 보상을 한다라는 기존 체제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회사가 망해야 된다, 분사해야 된다, 내부적인 목소리가 높고 특히나 이 비경험, 가전과 이제 이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내고 있는 기업 노조가 하고 있는 이 쟁의행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제기할 네. 정도로 상당히 좀 내부 분열이 심각해요. 아마 이제 그걸 감안해서 사측이 지금 사측이 이제 제시했던 게 사업 부문별 배분 비율을 아마 최초에는 7대 3이었을 거예요. 네네. 7을 반도체로 가져와서 공동 배분하자. 그리고 나머지를 사업부별로 평가에 따라 차등해라라는 얘기였는데 이거는 아마 사측의 의견이 좀 받아들여져서 4대 6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적자낸 부서의 경우에도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성과급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 지금 DX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한 600만 원 정도의 예. 그냥 자사주만을 지급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 아니 반도체 부분이라고 해서 적자 보는 데는 1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데 왜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 위주에 있던 협상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 조합원의 70%예요. 이 반도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아마 투표 결과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워낙에 이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가결이 나오지 않을까.

0: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1: 네.
0: 불구하고 남긴 숙제는 과연 이 사업 부문별 이 격차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하나가 지금 우리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1: 네.
0: 이게 사실은 그러면 하청업체가 원청한테 똑같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700여 개에 달하는 소재 부품 장비 협력 업체들이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반도체는 업황의 특성상 지금 뭐 몇천 년 만에 나올 만한 호황인 거거든요. AI 열풍에 따른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업종이 꽤 많아요.
2: 예.
0: 자동차도 그렇고요. 여기 뭐 통신, 텔레콤, 그다음에 뭐 조선, 여기에다가 뭐 플랫폼 기업까지도 야, 우리도 영업이익의 N%는 받아야 된다.
1: 예.
0: 거기 뭐 15에서 30%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뭐 지금 10.5%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5월 춘투, 월 본격적인 임단협의 시작이 되거든요.
1: 예.
0: 아마 똑같이 달라고 할 겁니다. 이게
1: 예.
0: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예.
1: 자, 이렇게 이제 내부 문제도 있지만 또 앞서 이제 저희가 잠깐 언급했듯이 주주들의 또 입장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최저 영업이익의 12% 적산한다는
4: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3: 주장된 유업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일동은 5월 21일을 전국단위 주주결지를 즉시 돌입하며 위법결의, 위법협약, 위법파업이 현실화한 즉시 본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 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네, 오늘 오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근처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건가요?
5: 예, 이렇게 그 회사가 이렇게 배분할 때는 그때는 주주총회 거쳐서 가는 게 보통인데 여기선 지금 일방적으로 줬으니까
1: 네.
5: 그러니까 거기에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이제 이렇게 그 상여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그 회사들의 어떤 인센티브 뭐 상여를 줄 때 이걸 자사주로 주는 방법을 좀 많이 좀 추진하려고 했어요.
1: 네.
5: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도의 뭐 사회적 합의도 있고 어떤 정도의 법을 배경도 있기 때문에 안을 주주총회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뭐 그러면은 주주총회를 거쳐서 투표를 하게 되는 방법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거는 같고요.
2: 예.
5: 그리고 그 현금을 내게 그 현금 방안으로 만약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아까 상업도 말씀하셨는데
1: 네.
5: 상법도 말씀하셨는데
2: 예.
5: 그것보다는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법에 길이 좀 닦여 있기 때문에 이미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좀 비교적 순조로워질 것 같습니다.
1: 아,
2: 예.
1: 지금 근데 이게 합의만 한 거고 아직 지급은 안 됐잖아요.
5: 예.
1: 그러면
5: 예.
1: 주주총회 결의를 지금이라도 후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5: 지금 뭐 일단은 저기 아직까지 뭐 저 서명은 했지만은
1: 예.
5: 그렇지만은 지금 실제로 통과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1: 그렇죠.
5: 노조도 거쳐야
1: 있고요.
5: 되고
1: 예.
5: 그때까지는 뭐 확정되지가 않으니까 예.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 만약에 이렇게 주주단체에서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 합의안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까?
5: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주주들이 합의를 하고 싶을 합의를 반대하고 싶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주식 가격이 크게 좀 차이가 날 거고
2: 예.
5: 그다음에 또 그 영업이익도 이제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정성 모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선 겨우 이제 합의를 했는데
1: 네.
5: 그런데 주주들이 요거를 깨뜨리고 싶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큰 문제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형식은 법적인 절차 형식은 다 갖추어야죠.
1: 근데 주주들은 일단 지금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주주는 어차피 이제 법원 가처분 신청 내겠죠. 왜냐하면
5: 네.
0: 노사 합의만으로 표면상의 이유는 어쨌든 성과급이에요. 내용이 현금이나 자사주는 별도의 얘기고
2: 예, 예.
0: 영업이익의 12%를 주총 의결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과연 가능하냐. 이 부분이 쟁점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배임이거나 아니면은 주주권 침해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 네.
0: 소송전 간다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들어가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일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불리하고요. 그나마 이제 이 주주 주의 이제 자사주였기 때문에 자사주는 지금 우리가 이제 상법이 통과되면서 소각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주들한테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로 해서 좀 분할시켜 놨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한 거지 주주들 단체들의 경우 이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무효 소송은 충분히 제기할 만한 요인입니다.
2: 예.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요. 세금 떼기도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배분을 제도화하는 건 투자자도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일부 노동조합이 뭐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2: 자, 대통령이 어제 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 이번 그럼 잠정 합의안을 통해서 대통령이 제기했던 이 의문점들은 좀 해결이 된 겁니까?
0: 굉장히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다. 예. 영업이익의 10%, 성과보수의 10.5%. 이게 성과보수가 도대체 뭐냐. 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니 영업이익이라는 건 세전에 누가 과연 성과금을 달라고 하면서 세전 세금도 빼기 전에 이 직원들이 가져가는 게 어디 있겠냐. 이건 도를 넘었다라고 예. 얘기하니까 지금 김영훈 장관이 실무자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좌우에 사실 이게 뭐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회의를 직접 중재한다고 해서 이게 강제력 있나 강제력 없어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뭐 교무처장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너무나 노사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측이 좀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용어 선택에 영업이익으로 하지 말고 이제 앞서 얘기한 이제 성과 보수라는 단어를 했지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아, 세금을 일정 부분 먼저 떼고 난 다음에 예. 예, 구체적으로 성과보수가 뭐냐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이게 세금을 합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한 12%? 왜냐하면 이제 중앙노동위의 중재안이 10과 15의 중간이 네네. 12%를 중재안으로 냈기 때문에 아마 12% 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올해 300조 원이라고 하면 12%라고 하면 10.5%라고 하면 31조? 5천억 원이 성과 재원으로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는 대통령이 얘기한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아마 이제 좀 반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어쨌든 이번 합의안을 이끄는데 정부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기업들, 앞서도 교수님이 이번 협상이 경제계에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기업들에게는 이게 어떤 선례가 되는 걸까요?
5: 첫째는 그러면은 이게 그 영업이익 이번에 삼성이 하도 그냥 영업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찰이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영업이익이 누구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 리스크를 감당한. 그 측이 가져간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깨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제가 좀 참 놀란 것은 노동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 공공 측에서도 마저도 이 영업이익 중에 일부는 우리 거다.
1: 세금으로 내야 된다.
5: 예, 그렇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 투자자들이 그 리스크를 그 한 대가를 가져가기 전에 다른 데서 먼저 다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그 투자에 대한 그 염려도 지금 좀 제기되고 예. 그다음에 또 창업에 대해서도 좀 그 염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성공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익은 다 다른 데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젊은 사람들 창업하기를 좀 꺼려 하는데 그런데 이게 좀 악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연봉에 대해서 그 빈부격차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은 삼성이 이렇게 많이 돈을 다행히도 벌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데 만약 과거처럼 좀 DX 분야가 그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거나 적자 나면은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은 저 그 노동자들의 뭐 그 상여금 포함한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를 또 제기할 것인가? 아, 그렇게 해서 또 미래의 어떤 그 노사 그 갈등의 씨를 또 심어주지 않느냐?
1: 네.
5: 아, 그리고 또 아까 이 소장님한테. 아,

0: 이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다른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영업 수익을 갖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1: 예.
0: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한 N%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지금 삼성이 가진 문제, 뭐 사회적인 여파는 이렇게 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업 입장에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여파 문제도 이제 계속 지정되는 거고. 그래서
1: 네.
0: 중장기적으로는 좀 염려되는 면이 많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어쨌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내면서 총파업은 맞긴 했습니다만은 두분 말씀처럼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6: 저축은행
11: 모든 인쇄 가능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온라인 주문 간편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3: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 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7: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8: 건강해.
1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0: 건강기능식품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21: 이재명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현장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3: 엄마
24: 민준아
25: 유정아
26: 필요할 때 확장 돌봄
27: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4: 아빠 늦게 와도 돼
2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2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4: 나도 바쁘니까 끊어
26: 주말에도 긴급 돌봄
2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9: 교통안전 1분 터
30: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 의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의리.
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7: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8: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하루 종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을 추진합니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까지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스쿨존 제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에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죠. 하지만 심야 시간대처럼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 제도가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40에서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가 적용된 스쿨존은 전체 16,000여 곳 중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찰은 스쿨존의 차량 속도 제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요. 다음 달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가정상화 TF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스쿨존 속도 제한이 완화되면 스쿨존은 천천히 가야 하는 구간이라는 경각심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서강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가는 길은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다시 성산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밀리는데요. 가양대교 지난 지점 1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중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외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한남대로가 남산 1호터널 진입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쭉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뿜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이게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간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날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후보들도 첫날부터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며 현장에 열기를 더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1: 네, 오늘이 공식선거운동 첫날인데요. 여야가 오전부터 서로 날선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겨냥하며 6.3 지방선거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기치로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정조준하며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라 반문한 뒤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를 거친 정청래 대표는 본격적으로 충청, 대전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쳐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몇몇 민주당 후보들의 전과나 과거 의혹들을 부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침부터 장동혁 대표는 무당층이 많은 충청에 집중해 늦은 저녁까지 보수 결집 기세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오늘 0시에 맞춰 일정을 시작한 양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내내 분주합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삼선 구청장을 지냈던 성동구 왕십리역에서의 첫 출정식 이후 광진구에서 안심주택 피해 청년들의 고충을 들으며 2030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경쟁자 오세훈 후보의 날선 발언도 내놨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무능하고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오세훈 시장을 끝내고 유능한 시장을 뽑아서.
2: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첫 출정지로 강북을 찾아 부동산 심판론을 부각하며 유승민 전 의원과 중도층 민심을 파고들었고 영등포, 구로 지역들을 돌며 시민들과의 접촉면도 넓혔습니다.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5: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6월 3일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열리는데요. 최대 변수인 단일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2: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무려 14곳에서 열립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릴만 한데요. 혼돈의 5파전, 경기 평택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우선 시선이 쏠립니다. 첫 출정지로 KTX역을 찾은 조국 후보는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나서겠다.

0: 있다며 정당이 아닌 인물을 봐달라고 호소했는데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적통 경쟁에서 앞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두 후보가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 단일화 쟁거름은 변수인데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어제 YTN 라디오에서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기대를 높였는데 부정선거 이슈를 내건 황 후보 지지층과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판세가 요동치는 부산 북구갑 3파전도 관심입니다. 어제 채널A 3자구도 여론조사를 보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5%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한동훈 후보가 1, 2위를 다투는 추세가 강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물리적 단일화 없이도 민심 흐름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GTX-A 서울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 배경에 대해선 여름철 우기와 다른 상황을 봤을 때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안전을 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 지난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사내 하청 집회가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선고 기일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구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를 타당함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1, 2심 판결이 오늘 줄줄이 선고됩니다. 종합특검은 출범 뒤 석 달 만에 법원에서 첫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규 기자.
2: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1: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 오늘 줄줄이 선고 공판이 열리죠?
2: 네, 우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선고 공판이 조금 전 끝났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로 특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삭제 등을 지시한 거라며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함부로 추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에는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활동 등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2심 선고도 두 건이 나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는 오후 2시 40분부터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이 씨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1: 종합특검은 법원에서 첫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죠.
2: 네, 이윤호 전 KTB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 전 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전 원장의 혐의는 내란 선전으로 계엄 직후부터 열흘 뒤까지 KTB로 계엄을 옹호하는 뉴스를 집중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특검은 어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했는데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1: 검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 직후 피의자들 사이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김 감독에 대한 살해 동기를 입증했다며 기존 상해치사죄 혐의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요?
1: 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 고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을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고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기존 송치됐던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검찰은 죄명 변경에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소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0: 네, 그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는 뭔가요?
1: 네, 지난 2일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보안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범행 직후 이들의 통화 녹음 파일에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뇌 CT 사진에 대한 법의학 감정 등을 거쳐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이 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 가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뇌 손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통해 피의자들의 고인에 대한 살인 동기를 갖고 있었고 이들의 행위와 사망과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0: 한밤중에 차를 몰다 터널 벽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운전자는 사고를 낸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검은색 차량이 터널 안에서 흰색 실선을 넘나들다 터널 벽을 들이받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안전지대를 대놓고 밟으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급기야 역주행에 시설물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4: 주행하면서 신고자입니다. 칭하고 이제 반대편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이제 차가 한번 날랐어요.
3: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4km가량 추격한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 4알을 복용했다며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물에 취해 난폭 운전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삼성전자는 우려했던 총파업에 의한 생산 차질은 피하게 됐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 특히 합의한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까지 예고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5: 네, 삼성전자 서초사옥입니다.
2: 네, 먼저 삼성전자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5: 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삼성전자 서초 사업도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생산 차질과 재가동 비용 등 직간접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던 총파업은 일단 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노사가 합의에 이른 것은 국민과 주주, 정부의 조정, 또 현장을 지킨 임직원 덕분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총파업이란 위기는 넘어갔지만 그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의 여파와 또 함께 파격적인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주주들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서 12%를 성과급으로 떼는 것은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률상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6: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할
7: 임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6: 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일동은 5월 21일을 전국단위 주주결집에 즉시 돌입하며 위법결의, 위법협약, 위법파업이 현실화한 즉시 본 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 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5: 또 잠정 협의를 비준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에

0: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DX 부문 노조 측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정도로 노노 갈등도 커진 만큼 이를 복합하는 과정도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갈등 수습 과정에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발언으로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분석한 기사를 일부 정정한 데 대해서 정론집필이라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특정 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 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블룸버그 통신이 김용범 실장의 초과 세수 국민 배당 제안을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초과 이윤 배분으로 잘못 해석해서 보도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지난 14일 밤 공식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 SNS에 불매운동 인증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불매운동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3: 네, SNS에는 스타벅스 불매를 인증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 집에 있는 스벅 제품 다 없앴다는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이 적혔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스타벅스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는 오늘 스타벅스 광화문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탱크데이가 실무자의 우발적 사고란 해명이 40년 전 전두환 군사정권의 해명과 똑 닮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 이벤트로 경찰에 고발도 당했다고요?
3: 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가 민주화운동과 유족들을 모욕했던 겁니다. 서민위는 이벤트 자체가 민주화운동 당시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기획자나 최종 승인권자가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 5.18 관계자들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평균 0.31% 상승하며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자치구 가운데 서울 성북구가 전주보다 0.49%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강북구와 관악구가 0.45%, 강서구도 0.43% 껑충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대출 용이성과 저가 매물, 양호한 가격 접근성으로 해당 지역의 무주택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 유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전세 상승률은 0.29%로 전주 대비 0.01% 퍼센트포인트 또 확대돼 지난 2015년 11월 둘째 주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0: 6.3 지방선거 이제 13일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네,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지방 권력을 재편하고 또 국회의원 14명을 새로 뽑는 전국의 변곡점이 될 거란 평가입니다. 정치부 조은지 기자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예. 자,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2: 네, 아침 출근길에 혹시 뭐 달라진 거 못 느끼셨어요?
0: 차량을 봤습니다.
2: 차량도 네. 많이 보셨고 빼곡하게

0: 현수막이 아마 달린 거를 보셨을 텐데요. 예. 이제 오늘부터는 트럭 홍보 차량도 되고 현수막도 달 수 있습니다. 오늘 0시에 저희 국회팀 막내 기자가 현장에 현수막 다는 거 보러 갔어요. 예. 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런데도 밤새 부지런히 달러 다니는 모습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하는 곳이 되게 명당이에요.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에 거기 명당 쟁탈전이 벌어졌고요. 그 오늘부터는 후보 공개 연설 또 유세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로고송 아시죠? 노래 무조건 네.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율동도 볼 수 있고 명함 배부를 하는 등 조금 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맨날 지금 추미애 의원님 후보 나오겠는데 맨날 싸우고 화내는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율동하는 진풍경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1: 하네요.
0: 겁니다.
1: 예. 네,
0: 그 서울시장 후보들 오늘 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좀 상징적인 일정들을 마련을 해서 갔는데 정원호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우편 집중국에 가서 서울의 미래를 배달하겠다라고 이렇게 택배를 날랐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가락시장으로 와서 서울의 밝은 미래를 열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 뭐 각지의 후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막차 인사하고 심야 버스 타고 새벽 노동자 만나고 엄청 부지런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자, 그야말로 13일에 결전이 시작됐고 네. 이제 13일 동안은 거리가 이렇게 춤판도 좀 벌어지고 네. 시끌시끌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네. 되는데 자 정치부 기자가 보는 지금의 큰 그림 네.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0: 그 광역단체장 16개거든요. 시도지사 16명인데 몇 개 이겨야 이제 이겼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선거까지는 17개였거든요. 예. 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8년에는 3개 빼고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예. 14대 3이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에는 호남, 경기, 제주 빼고 국힘이 다 이겼습니다. 12대 5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어찌됐건 딱 요것만 봐도 여당한테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은 선거판 초반에 15대 1로 우리 이기는 거 아니야? 경북지사 빼고 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예. 흐름상 한참 그렇게 앞서가 다가 요즘에는 국힘이 조금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힘은 아무래도 탄핵 후폭풍 또 뭐 윤어게인 공천이다 개파 갈등이다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전략 자산 아니냐라는 말을 좀 희화화 될 네, 정도로 이렇게 좀 궁지에 몰렸었는데 이제 후보가 좀 그 후보에게 좀 시선이 집중되면서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진영별로 결집을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또 지난 출연 때 제가 그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금 변곡점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네.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확실히 좀 결집하는 것도 또 확연히 다들 여야에서 이구동성 말을 하긴 해요. 지금 판세 뭐 저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제 오늘 보면 민주당이 우리는 도전자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부 단속 기강잡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위기감을 좀 이제 자극해가지고 지지층 야 빨리 모여 네네. 우리 지금 이럴 때 아니야라고 하려고 하는 건지 뭐 진짜로 뭐 몰리는 건지는 알 수 없고요. 또 국힘 같은 경우는 그 동안은 패배주의여서 우리 해도 안 돼 뭐 이러다가는 지금 이제 벌써 제목이 필승 결의예요.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탔어요.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PK, TK 최소 5개 부울경 대구 경북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 강원 충청권은 대혼전 양상으로 지금 여야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당일에 기사 마감해야 되잖아요. 이제 막 보면서 기사 써야 될 텐데 제가 여당 나름 전략가 의원한테 11대 5 지금 이 5개 딱 이기면 그럼 이겼다고 써야 되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랬더니 그 정도면 당연히 이기는 거고 민주당이 이기는 사실 판세다 하지만 몇몇 오돌뼈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오돌뼈가 11대 그러니까 좀 거슬리는 게 몇 개 좀 씹히는 아픈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건 차차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정말 이제 선거 날이 다가올수록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지방선거는 사실 선거를 하는 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하고도 많은 연관 관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0: 아무래도 호흡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정부 그러니까 여당 후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산 잘 따올 사람 누구냐 민주당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제일 전면에 내세우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 행정부의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지방 권력 재편을 해서 이게 지방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여당 프리미엄이 그래서 강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당 크게 슬로건 보면 여당은 내란 척결, 뭐 계엄 성공을 했다면 정청래 대표는 나 연평도에 꽃게밥이 됐을 거다 이 얘기를 몇 번을 벌써 했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독재 견제해야 된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지금 대통령 뭐 무죄 뭐 셀프 사면하려고 한다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의 발언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검찰을 위한 내란인가? 아직도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윤어게인 세력을 확실하게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0: 정상화를 이루는 선거입니다.
1: 대통령이 되다니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방법,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3: 네, 사실 양당 대표가 비호감도가 조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부울경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추풍령은 좀 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물밑에서 전해지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오세훈 후보만 해도 사실은 투샷을 선거 끝날 때까지 볼 수 있을지 반신반의 좀 지켜보는 그것도 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내란 뭐 이런 독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 그 공식적인 슬로건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자라는 지방정부 이거고요. 국민의힘은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4: 예, 자, 시도지사의 분위기를 이제 먼저 짚어주셨고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지금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14곳입니다. 네. 상당히 좀 많아서 그래서 네. 이제 미니 총선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후보들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3: 재보선 열리는 곳 총 14곳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이 그중에 13개예요. 대구 예. 달성, 그 추 경호 후보가 대구시장에 나간 그 자리만 빼고는 다 민주당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힘은 믿져야 본전이고 민주당은 아주 잘해야지 본전 치기를 예. 할까 말까잖아요. 예. 지방선거 사실 대선 총선 비교하면 관심이 좀 덜한데 또 재보선 뭐 국회의원 한 명이 돼봤자 300분의 1이긴 해요. 300명 중에 그냥 한 명 되는 건데 이번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뭐 양도 많지만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한동훈, 송영길, 이광재 이런 중량값 감이 있는 인사들이 총출동하고요. 또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진영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량급 후보들이 나오면서 많은 네.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네. 부산 북구갑이 이제 가장 좀 눈길을 끌고 있잖아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표정을 살펴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구포대교 앞에서 공식 선거 유세 첫발을 뗐습니다. 북구 발전을 목표로 나아가는 무적함대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의 맹활약을 지켜봐달라면서 집권 여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덕천동에서 출근길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새벽 0시 만덕 119 안전센터 앞에 직접 현수막을 내걸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진짜 북구 사람은 자신뿐이라면서 북구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6번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유세차는 만덕동에서 출발했습니다. 곧바로 북구 민심의 가늠자 북포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난 한 후보. 북구 시민을 섬기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받는 지역 지금 네. 상황이 어떤가요?
3: 저는 딱 한 군데 간다고 하면 여기 정말 가서 바닥민심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너무 저도 궁금한데 어제 그 그래픽 하나 볼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채널A 3자구도 여론조사 보면요. 예. 민주당 하정우 32.9, 국민의힘 박민식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 34.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치상으로 한동훈이 가장 높게 나온 첫 번째 조사입니다. 물론 예. 오차범위 내에요. 오차범위 안에서 1, 2위를 다투는 추세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 결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출연 직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이제 단일화를 물밑에서 추동하는 예.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빨리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만나서 들어보면요, 이제 옛날에는 승리 가능성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 49%다, 51%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자신감이 올라오는 건데 확실히 내려가 보니까 좀 흐름을 탔다, 바람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좀 강해지고는 있지만 단일화 안 하고 그냥 3자로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좀 엿보이는 예.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제 첫 배지거든요. 0.5선 국회의원이지만 야권의 뭐 차기 뭐 구심점 이나 권력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복당은 할 수 있는 건지 장동혁 대표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굉장히 소용돌이가 일게 확실해지고요. 예. 또 한동훈 후보가 대여투쟁의 선봉에 섰던 만큼 청와대나 민주당 비판을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가 될 것 같습니다.
4: 네, 자 부산 북구갑뿐만 아니라 지금 평택을에도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정리해 주시죠.
3: 핫플레이스입니다. 예. 평택을 5파전 다자구도인데요. 조국 후보 특별 사면 후에 처음으로 지역구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 저격수로 활약했던 김용남 또 민주당 간판으로 나오게 되고요. 평택을에서 삼선을 한 국민의힘 유희동 전 의원 또 김재현 황교안 대표까지 3중 2약입니다. 산술적으로는 20%대 득표여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후배들이 민심 들으러 현장 갔는데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대요. 다섯 명의 얘기들이 다 나와서 도대체 누가 인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여기서 또 관심이 집중이 되는 이유가 조국혁신당은 사실 민주당의 우당으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때문에 지금 균열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조국 대표가 내가 민주당의 적통이다. 김용남은 검사 출신이고 보수당 출신이고 입성을 하게 되면 검찰개혁 소신 대통령이랑 달라서 이거 컨트롤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조국 후보 출정식에서도 정당 아닌 인물을 선택해달라. 또 내가 만약에 국회에 등원을 한다면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에 나서겠다라고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명청 대결 그 역학구도와 맞물려서 조금 더 파장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이제 조국 혁신당과 기습적으로 합당을 하겠다 발표를 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를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조국 정청래 둘이 뭐 밀약한 거 아니냐 뭐 눈총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찌됐건 정청래 조국 뭐 문재인 유시민 이런 쪽이 올드민주당 친청계로 분류가 된다고 치면 여기에 이제 이호철 전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나는 조국 지지한다. 당원이면 뭐 공천한다고 내가 다 찍어야 되냐? 내가 거수기냐?라고 하면서 이제 김용남은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반대로 뭐 이재명, 김용남, 김민석, 이현주 뭐 이런 쪽이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건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이 김용남을 전략 공천을 하기는 했는데 내심 조국 당선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여론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평택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가 가서 우리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 예. 이번 선거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지난 총선 때 지비민주라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12석을 얻었잖아요. 이때부터 좀 골이 깊어진 게 아닌가요?
3: 그때는 그래도 뭐 잘 지냈는데 요즘 모습 균열을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보면 그 필리버스터 맨날 하지만 24시간 지나면 두드려서 그냥 끝내잖아요. 예. 그때 조국혁신당 없으면 끝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당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면 향후 국정이 어떻게 될지도 좀 주목이 되고요. 또 조국 후보가 친문 황태자를 넘어서 뭐 지도력이나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을지 또 정말 입성해서 합당 논의에 나설지 등등 나비효과가 또 펼쳐질 거라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 평택을은 지금 법력권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수 단일화 냄새가 솔솔 나고 있어요. 국민의힘 유희동 또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가 이제 합칠 것 같은데 유희동 후보가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고민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생각차가 있으나 그 차이가 민주당이나 혁신당보다 그 멀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희동 후보가 개소식 때 보면 왼손에는 유승민, 오른손에는 김문수 이렇게 잡고 손을 들었었던 일이 있어요. 이게 개혁부수부터 뭐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까지 다 한꺼번에 안고 가겠다 뭐 이런 뜻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합쳐지면 여당에도 혹시 파장이 있지 않을지 이게 또 주목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4: 자 그리고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한데 전북지사 선거도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제명된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지금 또 나왔기 때문이죠.
3: 맞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평택도 평택인데 전북 때문에 지금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골칫거리입니다. 역대 호남에서 민주당 계열이 아닌 당이 이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동안 광주, 전남, 전북 시도지사는 늘 민주당 계열이 차지를 해왔는데 김관영 그 전 전북지사죠. 그분이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청 이원택 후보가 여기를 밀어주려고 정청래 대표가 속전속결 김관영을 징계한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왔고요. 이원택 후보 역시 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이 있었는데 혐의 없다라고 당이 이제 면제부를 줬어요. 그래서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연임을 도전하는데 여기 지역에서 호응이 아무래도 현역이다 보니까 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 지원하면 그거 해당 행위다. 징계하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김관영 후보는 도민을 개돼지로 보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녹취도 있는 것 같은데.
5: 들어오시죠.
6: 평택을 해서는
7: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6: 공개적으로 조국 대표 타당 후보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제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8: 당신은
7: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입니다.
8: 탄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뭐 그 현금 살포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어떤 지도부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3: 사실 김관영 후보도 민주당 사람이긴 한데 네. 제명이 됐잖아요. 네. 공천 때문에 민주당 사람인 것과 민주당 당적이 이게 또 다르잖아요. 무소속으로 어찌됐건 당선이 되면 정청래 지도부로서는 아무래도 리더십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라디오 들어보면 박지원 정치 구단, 자칭 정치 구단이 조국 한동훈 김관영 되면 민주당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런 맥락에서 매우 통찰력이 있는 말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에 대구시장에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 계열로는 처음으로 보수 텃밭 대구시장을 내주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지면 또 국민의힘도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5: 네. 정말 이번 선거 뭐 지역마다 아주 관심사들이 산재해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당을 위한 승리도 있지만 이 선거 네. 이후에 당대표들의 거취도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3: 네, 그때부터 사실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아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에 있습니다. 네. 개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겠나, 선거가 끝나면. 선거가 아까 뭐 11대 오늘 이긴 거냐 뭐 제가 네.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딱 나왔을 때 이긴 거냐 진 거냐 뭐 김관영이 되면 어쩌는 거냐 누구 탓이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노골적인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정청래 대표의 로망은 이재명 대통령의 루트를 밟는 겁니다. 뭐 비명행사 공천이다 뭐 잡음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찌됐건 본인의 친위 취재를 구축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실제로 됐잖아요. 그런 맥락을 꿈꾸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성적 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정우, 김남준, 김남국, 전은수 네 명이 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 하정우 후보 뭐 아까 엎치락뒤치락 그런 거 봤는데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좀 유리한 텃밭에 간 입장이라서 명청 갈등 속에 만약에 원내에 입성한다면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주목이 되고요. 또 국민의힘 얘기 안 해볼 수 없는데 장동혁 대표 역시 나름의 꿈이 큽니다.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아서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버틸 생각이에요. 보수 유권자들은 이제 혹시 이기면 장동혁 대표 연임 계속 이제 굳이 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뽑아도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주류 의원들이 그때 선거 끝나면 우리 가만히 안 있는다. 지금까지는 참아준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서 여기도 또 한번 태풍이 불지 않을까 또 기대가 주목이 됩니다. 예.
5: 13일간의 열전이 치러지고 선거 결과 네. 이후에도 또 상당히 정치권이 요동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국회 반장 조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9: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1: 여기가 뉴욕입니까?
12: 이곳이 파리입니까?
1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앞선 뉴스에서 언급된 부산 북구갑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간 3일간 무선전화 면접 100%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5도, 습도는 84%입니다. YTN 뉴스 FM.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0: 의료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30대이고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그 나라에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힘든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육아 방식이나 집안일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죠. 그러던 작년 1월 육아 문제로 크게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채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배려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당시 3살이던 딸도 서울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전화와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돌아오라고 했고 다시 잘 해보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딸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싫었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가정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서야 남편이 저를 상대로 아동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에서 좀 낯선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동 반환 청구, 일단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2: 사연자는 해외에서 지내다가 공동 양육자인 남편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요.
1: 네.
2: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헤이그 아동탈취법에서 정한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이 경우 사연자는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라 남편에게 자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남편이 아동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럼 아이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2: 아동의 불법 이동이나 유치로 인하여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 네.
2: 협약에서 정하는 아동의 불법 이동이 1년 이상이 지났고
1: 네.
2: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즉 사연자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1년 이상 생활했고 자녀가 이미 국내의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는 점, 한국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아동 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아동 반환 청구 1년이 지나면 이제 기각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1년 경과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 불법 이동이나 유치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남편의 아동 반환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어서 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재판 기간이 이제 길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1년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는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2: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연자가 작년 1월 샌프란시스코를 떠났고 남편이 올해 5월 무렵에 아동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아동의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국내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고 사연자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그리고 사연자분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1년 전 해외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남편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폭행은 약 1년 전 국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 네.
2: 사연자 남편이 재외국민으로 한국 국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형법 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1: 네.
2: 사연자 남편이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사연자가 한국인이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한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6조에 의거해서 네. 남편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2: 다만 행위지인 미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예외가 있지만 폭행의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니
1: 네,
2: 문제가
1: 그렇죠.
2: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동 반환 청구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이때 1년 경과 여부는 재판이 이제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 딸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했고요. 남편도 1년이 지난 뒤에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준비가 너무 안 돼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정이 취소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철없는 상상을 실행에 옮긴 직장인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을 미루려고 호텔 폭탄 테러를 허위 신고한 건데요. 법원은 이 황당한 사연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한 호텔에서 열릴 학술 세미나 발표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영 미흡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목소리까지 변조했죠.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 등 130여 명이 출동해 3시간 반 동안 샅샅이 수색을 벌여야 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단체 예약이 취소되는 등 하루아침에 900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죠. 법원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냥 거짓말 좀 한 건데 징역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특히 폭탄 테러 같은 허위 신고는 그 시간 동안 실제 긴급 상황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절대 출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피해가 큰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도 최근에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강원, 경북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내륙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예

0: 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데 올림픽대로가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진할 때까지 밀리는데요.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에서 행주대교를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2: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방송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어젯밤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이 유보된 반도체 공장은 오늘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6: 삼성전자는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피하게 됐지만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와 주주단체의 법적 행동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5: 네, 지금부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나가 있죠?
7: 네, 이곳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6: 네, 오동건 기자는 삼성전자 사옥에 나가 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먼저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총파업을 피하면서 오늘은 정상 근무가 이어지고 있죠?
7: 네, 이른 출근 시간대부터 지금까지 이곳 평택 캠퍼스 일대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일부 직원도 보이는 등 평상시 모습 그대로인데요. 만일 협상 결렬로 총파업이 진행됐다면 이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직원 14,000명 가운데 1만 명가량이 동참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극적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합의를 타결하면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도 차질 없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6: 네,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원들이 과반으로 찬성을 해야 최종적으로 총파업이 무산되는 거죠?
7: 네, 일단 내일부터 27일까지 엿새 동안으로 잠정 합의안에 노조원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총파업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잠정 합의안은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성과급 재원을 두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사측은 10%를 주장했지만 12% 수준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성과 인센티브 1.5%가 유지되고 여기에 더해 10.5%의 DS 반도체 부문 특별 경영 성과급이 신설됩니다.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 동안 유지되는데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자사주인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팔 수 있습니다. 성과급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됩니다. 적재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하면서 노사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성과급 배분을 두고 노노 갈등을 빚었던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 등은 노사 합의에 반발감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부결표를 던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가운데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한 입장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노조가 추가하는 가치를 끝까지 요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5: 네, 이번엔 서초 사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동공 기자, 삼성전자 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8: 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삼성전자 서초 사옥도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생산 차질과 재가동 비용 등 직간접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던 총파업, 일단 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노사가 합의에 이른 것은 국민과 주주, 정부의 조정, 또 현장을 지킨 임직원 덕분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총파업이란 위기를 넘어갔지만 그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의 여파, 또 함께 파격적인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주주들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0: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서 12%를 성과급으로 떼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들어보시죠.
1: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은
2: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1: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일동은 5월 21일을 전국 단위 주주 결집 즉시 돌입하며 위법 결의, 위법 협약, 위법 파업이 현실화한 즉시 본 성명의 4대 사법 절차를 동시 전면적으로 개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0: 주주운동본부는 또 잠정 합의안을 비준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DX부분 노조 측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정도로 노노 갈등도 커진 만큼 이를 봉합하는 과정도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갈등 수습 과정에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3: 지금까지 정현우 오동건 기자 연결해서 삼성전자 노사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3: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파국을 막았다며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5: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4: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7,800대를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8.42% 오른 7,8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3.85% 오른 7,486으로 장을 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 삼성전자는 8.51% 오른 299,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30만 원 직전까지 근접했습니다. 코스피도 4.73% 오른 1,105.97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후보들도 새벽부터 일정을 시작해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3: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각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4: 네, 먼저 홍보혜경 기자,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고속터미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죠.
6: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이 있어서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현장의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잠시 뒤 오후 4시쯤 이곳에 도착해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정원호 후보는 새벽 0시 정청래 대표와 함께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삼선구청장을 지낸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후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성동구의 성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며 무능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자신을 시장으로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출정식 뒤에는 광진구에서 청년 안심주택 피해자들과 만나 주거 대책을 논의했고요.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문제도 집중 파고들며 오세훈 시정 심판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숭례문 화재와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가 왜 오세훈 시장 임기 때만 반복되는지 의문이라며 당선되면 GTX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강남 4구 구청장 후보들과 AI 교육도시 정책 협약을 맺은 뒤 강남구 강남스퀘어로 이동해 유권자들과 만나며 오늘 유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루 동안 강북과 강남을 아우르는 유세로 상생을 강조하면서 보수 강세 지역인 한강벨트를 공략해 서울 전역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정 후보는 1호 공약으로 30분 통근 도시 실현을 내세웠고요. 시민 문화 공간과 예술인 창작 공간을 확대하는 서울 문화 창작 도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3: 네, 이어서 김철희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대학가에서 유세에 나섰다고요?
7: 네, 온종일 강북 지역을 돌고 있는 오세훈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성신여대 부근에 도착해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차에 올라 유세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였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유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자정부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첫 유세 장소로 선택한 오 후보, 서울의 경제를 일구는 분들과 함께 뛰며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전에는 오 시장이 초등학생 시절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삼양동으로 자리를 옮겨 대시민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좁은 골목길이었는데요. 자신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홍보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정을 부각하며 정권이 오만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수민 전 의원이 이 자리에 동행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유 전 의원은 절박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후 인왕시장을 거쳐 영등포구, 구로구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다음에는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저녁 7시에는 시청 앞에 있는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강북 유세 일정에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출정식 뒤에는 한강을 건너가 강남역을 순회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서남북을 노비노 후보, 유세 중 이재명 대통령이 GTX 철근 누락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자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관권 선거가 시작됐다며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 네, 지금까지 황보혜경 김철희 기자 연결해서 양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네, 6.3 지방선거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전도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3: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추 기자 연결해서 선거운동 첫날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8: 네,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곳인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8: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만큼 선거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도심 곳곳에 후보들의 얼굴이 그려진 선거 현수막이 내걸렸고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 후보들은 이곳 구포시장을 비롯해서 북구 도심을 누비면서 유권자들을 부지런히 만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동선이 겹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색적인 풍경도 연출됐습니다. 오전 11시쯤에는 덕천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에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서서 어르신들에게 콩국수를 대식 봉사했습니다. 개별 방문을 계획했던 후보들의 시간대가 겹치면서 벌어진 장면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서부산 관문인 부산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아침 일찍 출정식을 열고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구 수성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후보가 북갑 탈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자정이 되자마자 선거 현수막을 설치하고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을 만나며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수 재건을 외치며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시계바늘이 자정을 가리키자마자 지하철 막차를 탄 시민들을 만났고 구포시장 상인들도 만나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북갑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본 투표일까지 2주 남지 않은 상황 속에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도 북갑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YTN 최상훈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런 노력이 부족해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 리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강호 온라인.
11: 열혈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맘때쯤 찾아오는 절기 도마는 만물이 점차 자라나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득 찼다라는 뜻은 완전히 꽉 찬 게 아니라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은 만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계부 관리도요, 이 소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박 수익률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매달 새나가는 고정지출 조금씩 줄이고 작은 돈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게 진짜 내 자산을 키우는 정석이거든요. 우리 집 가계부에 기분 좋은 소만의 기운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작은 만족이 네. 늘 중요하다는 네. 거는 아는데 네.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욕심이 나기도 하고 작은 만족만 따르는 게 진짜 맞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게요. 두 분의 소확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요? 뭐 사실 요즘은 일집, 일집 이렇게 해서 사실 크게 별로 뭐 행복하지 않나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행복인 것 같아. 아기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아기 보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기가 빨리 또 자서 그 이후에 육퇴를 해서 또 한잔하면서 또 영상을 보는 또 그런 또 재미가 또 행복이지 않나 싶고요. 요즘 또 키즈노트라고 해서 애들 키우면은 다 올려주잖아요. 거기 아기 사진하고 뭐 글 내용 적어주는데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는 약간 이런 게 그냥 저한테는 요즘엔 행복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내 아이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네. 그걸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리해서 앱에 올려주시는 거.
2: 맞아요.
0: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자, 우리 김현철 팀장님의 소확행은 어쨌든 자녀였다.
2: 맞아요. 네.
0: 이규범 팀장님은 어떤 소확행 갖고 계신가요?
3: 저는 아직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뭐 노트 이런 건 없고요.
0: 아니면 나 자신을 예뻐한다?
2: 제가 예뻐해드리겠습니다.
3: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저만의 좀 독특한 좀 취미가 하나가 있는데
0: 뭐죠?
3: 네,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친구들을 만날 때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밥을 먹을 때 꼭 누군가 꼭 돈을 내야 꼭 돈을 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내고 싶은데.
2: 아, 진짜요?
3: 네. 그럼 만약에 박과 씨 뭐 2만 원

0: 꽤 모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혼자 그동안 못 샀던, 사고 싶었던 뭐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1: 되게
0: 그러고
1: 지금
0: 있습니다.
1: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0: 그러니까
1: 쉽게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공짜로 밥 얻어먹고 남은 돈을 이게
0: 네.
1: 웬 떡이냐 하면서 모아서 그게 큰 목돈이 됐을 때 그거
0: 그렇죠.
1: 쓰는 재미가 이제
0: 맞아요.
1: 소확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0: 네.
1: 정말 신박한
2: 근데 워낙 또잘 사십니다.
1: 맞아요.
2: 사실 올
1: 사실은
2: 커피.
1: 맞아요. 이금 팀장님이 마시라고 따뜻한 커피
2: 그럼요.
1: 한잔 사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그냥 내 입에 맞는 맛있는 거 하루에 한끼 정도 먹는 거
2: 아, 그럼요.
1: 이런 게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작은 만족 어떤 상황에서도 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복들 늘 누려나가야 되는데요. 가정경제 삶이 팍팍하면은 이런 소확행도 잘
2: 아,
1: 느껴지지가
2: 쉽지
1: 않잖아요.
2: 않습니다. 맞아요.
1: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 가정경제 조금 더 살림 나아지게 만들어서 더 웃을 일 많이 생길 수 있을지 오늘도 그런 돈 되는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집도 지금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보험 점검이나 보장 체크도 필요하시다면 같이 도와드리니까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0249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퇴임을 3년 앞둔 6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무일푼으로 사회생활 시작해서요. 자식 두 놈 시집장가까지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은퇴 시기를 맞았습니다. 노후 준비라고는 고작 국민연금 130만 원밖에 없는데 은퇴 후에 또 다른 일거리를 찾겠지만 일단 소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러다 문득 주택연금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보니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론 나라의 집을 뺏기는 기분도 들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택연금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지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조언 구하고자 문자 보내봅니다. 진짜 이 시대의 아버지 사연이에요.
3: 맞아요.
0: 무일푼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3: 그러니까요.
0: 빈손으로 가정을 꾸려서 사회생활도 시작하시고 자식 농사까지 잘 지어 놓으셨는데 정작 이제 노후가 돼서 보니 내 손 안에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인생 남은 인생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1: 아, 정말 이런 분들 정말 많은 요즘에 좀 보게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대표적인 표본 케이스긴 한데 근데 또 반면에 우픈 얘기로 우리나라 정말 부모님들 진짜 자식 사람이라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마 진짜 세계 어떤 대회가 있더라도 아마 1등을 하실 건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정말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노후 준비를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0: 국민연금으로 130만 원 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4: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상위권입니다. 사실.
0: 아,
4: 국민연금
0: 그래요?
4: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냥 찾아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국민연금 100만 원도 안 돼. 100만 원이 뭐예요?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렇군요.
4: 네, 그래서 130만 원 정도면 꽤 괜찮게 준비를 한 상태예요.
0: 그렇죠. 국민연금만 보면 그렇다 그렇죠, 치지만 맞아요. 여기에 우리가 평균 생활비를 맞추려면 다른 사적 개인연금이 그렇죠. 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신 거예요.
4: 네네네.
0: 그래서 청취자님이 하나 다행인 거 내가 가지고 네네네. 있는 이

0: 그렇죠.
1: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0: 네.
1: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은퇴까지 3년 남으셨대요. 시간이
0: 네네.
1: 많지 않으니까
0: 네네.
1: 미흡한 노후 준비를 이걸로 활용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대부분 뭐 연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내 집으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주택연금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후 준비가 나름 아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별도로 뭐 개인연금이나 별도의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1: 근데 또
0: 네.
1: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0: 네네.
1: 아, 이 집을 물려줘야지.
0: 네.
1: 내가
0: 그러니까.
1: 이거를 연금으로 활용하면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0: 네네.
1: 자, 주택연금의 장단점 쉽고 빠르게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0: 네, 일단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영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게 주택담보대출과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다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게 자, 우리가 일반적인 대출을 받으면 목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매달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대신 이걸 누군가는 또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노후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참 다행입니다.
0: 네.
1: 근데 주택연금 활용해서 이제 매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청취자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유, 나라에 집 뺏기는 거야. 아유, 이렇게
0: 그러니까요. 네.
1: 생각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대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분이 좀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말 그대로 집이 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3억짜리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소액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뭐 이자 얼마 또 100만 원 이자 얼마 이렇게 받게 되면서 이자가 이제 복리로 불어나게 되는데 상환은 언제 하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그때 정산하게 됩니다.
1: 그러면 부부 두 분이 모두 다 돌아가셨을 때이 주택연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0: 네네.
1: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0: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이거 좀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주택을 담보로 부부가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뭐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시고 또 남은 한 분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 그 주택에 대한 받았던 거는 자녀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 이 집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권을 국가에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자녀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1: 아, 상속인에게 상속
0: 네네.
1: 선택권이 일단 1차적으로 주어지게
0: 맞습니다.
1: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녀가 이 집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이미 부모님께서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계속 받으셨으니까 이 집값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 상속을 받거나 포기를 할때이 집이 5억 원인데 부모님이 받은 연금이 5억 원을 넘거나 이 집의 시세를 알아보니까 쉽게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집값이 5억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이제 자녀가 갚을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속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0: 요건 예시가 제 고향이 거제잖아요. 거제도가 집값이 예를 들어서 몇년 전만 해도 한 3억 정도, 국평이 3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확 줄었어요. 1억 되는 데도 있고요.
1: 집값이 엄청
0: 엄청
1: 떨어졌네요.
0: 떨어졌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다가 당하니까 당연히 요거는 그냥 국가로 넘기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또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네, 서울 사람입니다. 이런데 지금 서울 집값은 어때요? 계속해서 오르죠. 이러면은 당연히 고민을 하는 거죠. 굳이 국가에 넘기는 게 아니라 갚아서 그냥 내가 인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자녀가 인수하는 건 좋아요. 근데
0: 네.
1: 그때 또 목돈이
0: 맞아요.
1: 필요하겠고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좀될 테니까
2: 맞습니다.
1: 재무 플랜을 좀잘 짜셔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요. 주택 연금 내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0: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근저당권 방식이 있고 하나는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은행의 대출의 방식과 똑같은데요. 주택공사가 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신탁 방식인데요. 이건 소유권을 아예 행정적으로만 주택공사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1: 행정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면은 네. 집이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정말 행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0: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떤 방식을 더 추천을 하세요?
1: 네, 무조건 신탁 방식이 더 그렇죠. 유리합니다. 네, 그 이유가 먼저 신탁 방식이 가입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요. 주택의 명의가 누구든 간에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아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 집의 소유권이 100% 아내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근저당 방식은 이럴 땐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자녀분께서 이 집은 나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라고 어머니한테 뭐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근데 신탁 방식은 행정적으로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서류만 넘어갔을 뿐 국가가 이 집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팔거나 넘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혹시라도 뭐 보통 남자들이 먼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병연 수명이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아내분은 상속 문제 없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2: 그렇군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노후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노후입니다.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다 가용해서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0: 그쵸.
2: 국민연금 조회해보시고 예상 수령액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개인연금으로 내가 대비가 얼마 돼 있는지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다 또는 나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서 아예 이런 거 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주택 한 채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내 상황 설명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노후 삶을 꾸려가는 방법인지 조언과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재무 플랜 원하는 분들 지금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머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진짜 고민 많으셨던 분 두 분이 직접 찾아가서 문제 명확하게 해결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40대 중반 남성분 사연인데요.
0: 오늘 가까이 다녀오셨네요.
1: 네, 김포면. 네. 네. 맞벌이 부부세요. 근데 두 분 월급을 합쳐서 뭐 생활비, 교육비를 제외하면 이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끼고 아껴서 한 달 용돈 30만 원을 받는데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면 맥주 한 잔 마시기가 좀 버겁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라도 좀 줄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아프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건들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주셨습니다.
0: 아니 두 분도 네. 이제 40대 중반 어렴풋이 이제 비슷하게 되셨잖아요.
2: 전 아직 초반입니다. 내년도 아직 초반이고요. 네.
0: 되게 강조하시네요. 네. 아니 그래 40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볼 네. 때 남성분들 사회생활 하시는데 네.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면
1: 와, 이것도 정말 너무 대단한 거예요.
0: 너무 네. 빠듯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동료들이랑 둘러앉아서 아유 오늘 기분 좋게 맥주 한잔해 하면서 치킨에 생맥주 이거 속 시원히 계산하 하기가 쉽지 않아요.
2: 맞아요.
0: 아 이런 것들도 소확행 중에 하나인데
1: 맞습니다.
0: 이런 소확행 네. 포기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돈을 벌고 사실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0: 그렇죠.
2: 근데 이 청취자분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소소한 소확행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단편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어 보이죠 확실히.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0: 그러니까 연애는 환상일 수 있겠지만 네. 결혼은 현실인지.
2: 그래서 결혼하는 게 좋죠.
0: 저요?
2: 네.
0: 뭐 그렇죠.
2: 네, 그럼요.
0: 그래도 뭐든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는 게 좋잖아요.
2: 네, 그렇죠? 결혼하고 아기 나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0: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0: 행복합니다 저는.
1: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는 것 같죠?
0: 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 맞아요. 어쨌든 네. 자 사연으로 돌아와서 고정지출 중에 이 댁은 지금 보험료의 비중이 높다. 이걸 줄여서라도 남편분의 월용돈을 조금 늘려드릴 수 있다면 맞습니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이제 월 소득과 지출인데요.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으셨을까요?
2: 네 일단 남편분 월급을 살펴보니까 410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120만 원 합쳐서 530만 원이었는데 네. 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합쳐서 봤더니 한 3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분 각자 용돈이 30만 원. 그런데 4인 가족 보험료는 128만 원이었습니다.
1: 와, 진짜 많이 나가네요.
2: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소득이 530만 원이었잖아요.
1: 네.
2: 그런데 고정지출이 350만 원을 빼고 또 보험료 128만 원을 빼면 이 집은 한 달에 8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매달 8만 원씩 네네. 비고 있는 상황이다.
3: 맞아요.
1: 네.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3: 그러니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어떻게 생활비와 교육비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렇죠?
2: 맞아요.
3: 교육비는 특히나 못 줄이죠.
1: 맞아요.
3: 생활비를 아동바동에서 보통 뭐 줄인다고 해도 뭐 대형마트 뭐 한 번 정도 안 가면 그래도 한 15만 원, 20만 원 줄일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야? 보험료예요. 보험료가 너무 과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건강도 중요해서 보험 가입을 해도 이 가정은 보험료 때문에 삶에 낙도 없고 저축도 못하고 심지어 한 달에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정말 이 진짜 저희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가야 되면 어때요? 점점 더 교육비 올라가고
1: 그렇죠.
3: 그러면 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1: 그럼요. 4인 가족의 128만 원에 해당하는 그 보험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거부터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3: 네, 일단 보험료가 높으니까 건수도 많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봤더니 건수도 많습니다. 일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이 21건, 아이들 2명인데 12건에서 총 3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세요. 4인 가족에.
1: 많기도 많네요.
3: 엄청 많죠. 물론 뭐 건수가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잘 조합해서 정말 좋은 것들만 조합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특이하게 또 다 나뉘어져 있던 건강보험들, 3세대로 전환한 실손보험, 운전자, 화재, 그리고 가입한 지 오래된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2: 네, 이렇게 이제 보험을 하나씩만 보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이제 없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특이하게 어디엔 뭐 뇌혈관, 뭐 어디엔 또 심혈관, 또 어디엔 암, 뭐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보험을 효율적으로 잘 가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복 보장도 많았고요. 또 보험들이 딱 한 두 구소로만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 보험사들과 이제 충분한 비교 설명이 되지 않았다. 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되게 통일성 있게 네네. 하나의 보험사에
3: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빅3, 빅5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대형 보험사들의 쫙 뭔가 나열식으로 상품을 가입하면은 나는 든든하게 대비가 돼 있어라고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3: 맞아요.
1: 그게 아니라 손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지만 보험을 가성비 있게 가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3: 특히나 이게 저희도 매달 보험회사들 상품이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초가 제일 왜? 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비교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면 네. 예를 들어 5월에는 A라는 보험사가
3: 네네.
1: 40대 기준으로 암 상품이 저렴했는데
3: 네네.
1: 6월이 되면은 다른 회사가 더 저렴해질
3: 맞습니다.
1: 수도 있는 거예요.
3: 맞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1: 그렇기 때문에 매달
3: 네네.
1: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어디가 정확하게 저렴하고 더 좋은 보장인지는 진짜 전문가와 함께 비교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3: 맞아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 일반 소비자들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거고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시간을 쏟아서 청취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이유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되게 적어 보이지만 이거 20년 내는 거라고 치면요. 10만 원은 2,400만 원.
1: 아, 그리고 5만 원, 10만 원을 어디 좋은 데다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 그렇죠.
1: 얼마나 그렇죠. 목돈이 되겠어요. 자,
3: 그러니까요.
1: 이제 우리 팀장님들께서
3: 네.
1: 이들 부부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특히 저는 이제 남편분 사연이 지금 안타깝거든요.
3: 그렇죠.
1: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오늘은 내가 살게 할 수 있게끔 좀 처방전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방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 네, 일단 이번 처방전은 저희가 정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보험료 조정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여태 진 저축도 못했었잖아요. 여태 못했던 저축을 통해 해서 또 일부 부채를 있었던 걸 좀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써.

0: 드렸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 보험료 줄여주시는 것만 해도 부담이 그죠? 많이 네. 줄어드는데 맞습니다. 네. 빚도 갚을 수 있게 네. 해주시고 노후 네. 준비도 해주셨다고요?
2: 네. 확인했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사용하고 계셨어요. 네. 한 73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아까 종신보험 있다라고 했었죠. 네, 정말 특약이 하나 없는 사망보험금 2억 원만 있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지방금 확인해보니까 97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이 보험을 해지를 해서 마이너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이 어디를 손대지 않으면 뚫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35만 원씩 나갔던 종신보험을 3만 원의 정기보험으로 똑같은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0: 굉장히 저렴하죠. 가입한 건강보험들도 일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뇌혈관, 뭐 심혈관, 암 등등 특약들이 거의 나눠지고 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중복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이런 진단비를 뭐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암 진단비도 거의 뭐 1억 가까이, 뭐 뇌랑 심장 쪽도 진단비가 좀 과하고 수술비도 굉장히 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질병으로 뭐 우리가 암 걸려서 뭐 1억 2억 받으려고 사실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뭐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좀 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과거보다 의료기술도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으로 뭐 진단비와 치료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 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를 고려해봤을 때 같은 조건의 특약이라도 보험료가 낮은 보험사를 찾아서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보험료 네. 때문에 현금 흐름이 꽉 막혀 있었던 가정의 현금 흐름 이제 숫자로 살펴볼게요. 어떻게 변화했을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죠. 뭐 저희가 당연히 결과는 좋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사회 나온 거 보면 일단 4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이 128만 원이었죠.
1: 맞아요.
0: 그리고 아까 35만 원의 종신보험을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했더니 3만 원으로 해서 여기서만 일단 32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건강보험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효율적인 보험들은 최대한 살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보험을 다 해지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살리고 대신에 과한 부분들만 조금 비교했을 때 저렴하게 되면 그렇게 저희가 좀 최대한 리모델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포함한 3대 진단금이나 수술비가 너무 중복되거나 과한 부분들을 이제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이러한 특약을 넣으면서 가성비 있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4인 가족 건강보험이 93만 원이 59만 원으로 여기서도 34만 원을 줄였어요. 와. 자, 그러면 아까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에서 줄였던 부분들이 32만 원, 여기서 34만 원 합산해서 66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치킨이 뭐예요? 소고기도 네. 드실 수 있겠어요, 이제.
2: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가입한 보험을 한 건씩만 보게 된다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들을 이제 합쳐서 전체적으로만 보면 이제 분명 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비교 조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으로 상담받고 싶다라고 이제 문자 넣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유, 우리 집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보험료 쓰고 교육비 쓰고 생활비 쓰고 나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은 걸로 맞아요. 가계부가 마이너스 줄줄 세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이시라면 이덱처럼 여러분들도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 요청하신 후에 상담 받아보시고요. 점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점검이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딱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네. 이제 전문가분들이 솔루션 이어가 주시죠.
0: 네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66만 원 줄였잖아요. 자, 매달 우리 어때요? 생각도 못 했는데 66만 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노후가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뭐 준비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남편분은 4대 보험 가입자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그래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내분은 알바성으로 일하는 거라서 연금 준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분 연금을 25만 원씩 일단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남은 일단 41만 원을 모든 금액을 다 연금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단기 적금을 통해서 저축하는 좀 습관을 좀 조금씩 키우자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1: 두 분이 이제 제가 네. 막 네. 예고 없이 막 청취자님하고 소통을 하면 많이 당황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0: 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당황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문자창에 읽다 아,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많구나.
1: 맞아요. 네. 오늘 이 사례에 공감하시는 네. 분들이 정말 많아요.
0: 네.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자, 모두 다 상담 신청하셔서 비슷한 고민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축 습관까지 길러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네. 이제 향후 또 언제 또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보완을 더 해나가시면 될까요?
2: 네. 이제 아까 41만 원은 6개월 단기 적금을 통해서 이제 저축 습관을 늘리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 저희가 검사차 방문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했고요.
1: 단년에 한 번씩.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돈을 조금씩 만들어서 좀 자산을 좀 증식시키고 수 있는 플랜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 그렇군요. 보험 점검에 노후 대비까지 당연히 된 거고 이 집에 골치 아팠던 부채 관리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뚫어 놓으셨나 봐요. 거기서 730을 꺼내 쓰고 계신
2: 그러니까요.
1: 상황이었는데 불필요한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면서 해지 환급금으로 빚까지 갚으실 수 있게 도와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한데요.
0: 근데 제가 이런 사연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아니 보험을 사실 너무 많이들 가입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30만 원 정도만 딱 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보장이 커요. 근데 30만 원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저도 부담스러운데 아니 어떻게 주변 그래도 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보험 가입을 해 좀 권하고 가입을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보면 항상 좀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맞습니다. 팀장님들의 마법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청취자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0604번님 부모님 보험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간병인 보험과 제가 보험 어떤 게 좋을까요? 보내주셨고요. 8756번님 기름값도 아낄 겸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자동차 보험 갱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요거 8756번님 사연 한번 답변 드려볼까요?
2: 네, 이제 꼭 그렇지 않고요. 이 전기차가 이제 수리비 부담과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이 이제 보험료에 좀 크게 반영이 돼요.
1: 그래요?
2: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분적으로 수리를 할 게 아니라 통으로 이제 수리를 맡겨야 되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1: 와.
2: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갱신 시에 사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보험 가입이 좀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상승폭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내연 기관 차보다는 아무래도 수리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차 운전자분들은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2: 네.
1: 좋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문자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

0: 를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새는 보험료 찾아서 틀어 막고 부족했던 보장 채우고 그동안 준비 전혀 못했던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재무 상담입니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재무 부분의 약한 고리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만 흐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강원 영동을 비롯한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고 영동과 경북 북동부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밑돌며 종일 서늘한데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하기 겠고요. 한낮에는 26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나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동호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영동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다시 원효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도 길게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비슷한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7,800대를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8.42% 오른 7,8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85% 오른 7,486으로 장을 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 삼성전자는 8.51% 오른 29만 9,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30만 원 직전까지 근접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삼성전자 주식을 산 규모가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4조 68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8일부터 9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9천억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소외됐다는 공포를 뜻하는 이른바 포모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사들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을 비준 집행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이사회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평균 0.31% 상승하며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자치구 가운데 서울 성북구가 전주보다 0.49%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강북구와 관악구가 0.45%, 강서구도 0.43% 껑충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대출 용이성과 저가 매물, 양호한 가격 접근성으로 해당 지역에 무주택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 유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전세 상승률은 0.29%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또 확대돼 지난 2015년 11월 둘째 주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동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모렴치한 행태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률이 50%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1, 2차 대상자의 50.1%인 1,798만 6,986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3조 7,204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되는데 지난달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18일부터는 나머지 대상자들의 신청

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누적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45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경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가자지구 구호 선박 나포 과정에서 체포했던 우리 국민 2명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특별히 한국인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유능한 시장을 뽑아서 서울시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바꿔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서울 성동구에서 진행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안전불감증 서울시가 아닌 안전최고주의 서울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맞상대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서는 본인이 공약만 잘 지켰어도 주거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며 전임 시장 탓,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강북구 삼양동을 찾아 첫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 대신 유 전 의원과 동행한 배경에 대해 경제 전문가인 유 전 의원과 서민 경제를 챙기는 생활 행정에 집중하고 중앙당은 대정부 투쟁에 전력을 다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닫혀버린 주택 공급의 불씨를 살려낸 곳이 바로 강북구라며 이번 선거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안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 등은 오늘 스타벅스 광화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대부분 비가 그쳤고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6도, 청주도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제주를 제외한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1도, 습도는 71%입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파국을 향해 가던 삼성전자가 어젯밤 극적인 노사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8.51% 상승하며 29만 9,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나마 다행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번 노사 갈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노측 양쪽에 모두 세간의 시선이 따뜻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적자 시기에도 임원에는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왔던 삼성전자. 사측은 노동자들의 기여 인정에 인색하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태도. 사내 정규직만의 이해 충돌만 조정하고 하청 노동자들과의 연대는 외면한 듯한 노동조합의 입장. 모두 뭔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천문학적 영업실적에 대한 공공의 기여도 함께 이야기될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 논쟁은 이제 출발점에 선 느낌입니다. 5월 21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임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목요일 정치 아싸 시간인데 오늘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지호 전 대변인,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시작은 요 얘기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체포된 한국인 활동가 석방이 됐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뭐 전범, 체포 검토, 다소 좀 센 발언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인구에 좀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요거 어떻게 좀 보셨는지 총평 한마디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3: 일단 뭐 두 사람 석방된 거는 다행이고요. 어제 대통령 그 말씀이 좀 셌죠.
0: 네.
3: 그리고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
0: 네.
3: 전범이라는 거는 판결로 확정돼야 전범인데
0: 네.
3: 네타냐후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
0: 네.
3: 전범 이미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0: 네.
3: 그리고 우리 정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ICC 우리도 이제 비준국이고
0: 네.
3: 가입국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법은 없습니다.
0: 네.
3: 다만 ICC가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3: 그리고 뭐 사실 네타냐후가 우리 사법 관할권 내에 들어올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실효적인 네. 얘기는 아닌데 저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걸핏하면은 법을 위반하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는 국제법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일종의 저는 불량 국가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교관계 외교적으로 우리 문제가 아닌 거는 잘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는 좀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0: 네.
3: 어쨌든 규범을 존중하고 또 규범을 앞장서서 세우는 그런 중견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나 뭐 인도주의 또 국제법적인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좀 진화된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아직 이제 우리 외교 그 일선 부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프로토콜에 익숙해요. 어제도 보면 안보실장도 차관도 잘 답을 못하는 게 그게 몰라서가 아니고
0: 네.
3: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3: 이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바뀐 거하고는 다르게 여전히 실무선에서는 우려가 많은 거죠. 그건 조금 대통령이 앞서가신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원석 전 의원은 홍콩에서 국제인권법 석사를 취득하신
3: 그걸 왜 얘기하세요?
0: 아니 이거 어떻게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공부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김지호 대표님.
4: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평소 외교 의전, 외교 프로코털, 예절 이런 것에 굉장히 호평을 받는 분인데 유독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하셨고 특히 어제 보면은 참모들이 쩔쩔매 정도로 좀 파격적인
0: 네.
4: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느냐. 저는 대통령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국가의 핵심이 그럼 국가의 핵심이기 결국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나 어떤 국민의 경제적 이익 이것이 침해될 때는 본인이 물불 안 가리고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 이런 기준을 하나 제시한 것이고 과거에 보면은 뭐 외교 관계 이런 어떤 프로토콜 때문에 우리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이라든지 우리 회사들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도 뭔가 대한민국 정부가 밋밋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저는 일종의 하나의 기준을 확실히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4: 그래서 뭐 어제 제가 봤을 때도 막 조마조마 했는데
0: 네.
4: 마음속으로는 대통령 잘합니다.
0: 아하.
4: 그래서 결과가 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국민들 두 명을 풀어줬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 약간 표현이 과하지 않냐 이런 지적들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김종혁 최고요.
5: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지금 무슨 뭐 대통령이 그 자국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인권을 중요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5: 2025년 9월 달에 조지아주에서 그다음에 그 우리 근로자들 현대차하고 LG 배터리 그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 400명이 넘는 사람이 470명이 체포됐습니다.
0: 네.
5: 그래갖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때 우리 정부가 그러면 그 미국 정부에 대해서 전범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대해서 뭐 저 미국 대통령 체포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게 외교예요. 그거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앞으로도 무슨 거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랍과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나라들하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다른 나라 대통령에다 전범 무슨 저 체포하겠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앞으로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거래 안 하고 살 겁니까? 왜 그렇게 흥분을 하셔서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0: 그러니까 강경 발언이 필요해도 뭐 외무부 장관이나 뭐 다른 경로가 있을 텐데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좀 부적절하다.
5: 그럼 미국의 그럼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 그럼 강자한테는 납작 엎드리고 약자한테는 그렇게 약자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감정적인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오히려 약한 국가든 강한 국가든 간에 강한 국가에도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약한 국가에도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줘야 돼요. 그게 외교예요. 근데 지금 발언은 좀 이상해.
3: 네. 아니 저는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또 현실주의적인 고려를 동시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미국 이민 단속국에 의해서 체포됐던 거 명백한 불법 행위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죠. 그런데 네. 이제 그거는 뭐 전범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고.
0: 아 전쟁 범죄는 아니니까.
3: 그리고 네. 네타냐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고 유럽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자국 사법 관할권 내에 네타냐후가 들어오면은 아,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협력 의무 규정을 이행하겠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요. 네. 어제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거고 우리도 그 방안을 검토해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일선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 무슨 우리가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다는 거죠. 다만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었다고 저는 보고 그게 글쎄요. 뭐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한테 항의할 수도 있고 불쾌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때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스라엘이 그 어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체포하면은 디텐션 센터, 그 부검 센터로 데려갑니다. 근데 데려가지 않고 바로 석방한 거는 이로 인해서 한국 관계를 불편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쪽 대통령이 지금 화가 날 대로 났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게다가 이걸 더 자극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장관인가가 다 무릎 꿇려놓고 머리 숙이게 해놓고 이스라엘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동영상이 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심지어 네타냐후조차 부적절했다. 이스라엘의 가치가 아니다.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0: 네,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3부에서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데 가장 핫한 게 원래 순서는 북갑이 먼저가 아니었는데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다고 해서 아 그럼 그래도 이제 어떤 이거 먼저 좀 다뤄줘야 되는 것이 뭔가 예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만 굉장히 혼조세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뭐 부산 가서 치킨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건 뭐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뭐 단일화 1도 없다는 의미에서 박민식 후보는 이제 삭발을 한 것 같은데 부산 어떻게 특히 북구갑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박원석 의원님 먼저 의견 주시죠.
3: 선거가 안 되고 나 힘들다는 약간 자백 같은 거잖아요.
0: 아, 네.
3: 선거운동 첫날 후보가 삭발을 한다는 게 그래서 뭐 결연해 보인다기보다도 초라해 보일 수가 있다.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 추이가 기울었잖아요. 한동훈 후보하고 차이가 벌어지면서 박민식 후보가 이제 일약이 됐어요.
0: 아.
3: 그런데 그걸 본인도 뭐 인정 안 할래야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지만 그럴수록 좀 의연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첫날 삭발을 했다는 건 이제 남는 게 저런 극단적인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단일화는 뭐 그냥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굳이 삭발까지 해가면서 이게 나의 의지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굉장히 약자고 힘들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건데 그게 동정을 불러일으킬까요? 아이고 저거 진짜 안 되겠네. 오히려 저는 박민식 후보가 지지율이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아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4: 박민식 후보가 오죽하면 삭발까지 하겠습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김민수, 조광한 이 국민의힘
0: 지도부가
4: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너무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진영과 중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 국민의힘 보수 심판론이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고 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수 세력 내에도 국민의힘 보수 심판론이 지금 커졌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복귀를 해야죠. 지난번 박민식 후보의 개소식 때 그냥 지도부와 국민의힘 유력한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한동훈 후보를 성토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주일도 안 돼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 사퇴하면 복당도 검토하겠다. 이게 결국은 박민식 후보의 선거운동을 더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또 친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이 다 보수 내에 심판론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해도 해도 넘어간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동혁 대표와 그 지도부가 잘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자중을 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여러 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널A에서 의뢰해서 리서치 앤 리서치가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 동안 북구갑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한 여론조사가 어제 저희 방송 끝날 때쯤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민주당 하정 후보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 34.6. 그래서 오차범위 안에서 하정우 한동훈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일 최고요.
5: 그 삭발을 도대체 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유가 단일화 안 하겠다라면서 삭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0: 네.
5: 단일화 본인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5: 그러면 누가 아니 무슨 애도 어린 애도 아니고 누가 뭐 끌어다가 뭐 이렇게 강제로 무슨 교도소 가두시듯이 합니까? 아니 이미 인쇄 다 돼 있고 본인이 후보인데 본인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5: 근데 이제 그 여론에 하도 몰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친윤 반한이라고 알려진 그 부산의 박수영 의원조차도
0: 네.
5: 뭐 이제 저 동네에 가보면 우리 동네도 그 국민의힘이 우세였는데 이제 열세가 돼버렸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보면 장동혁 때문에 안 찍는다. 그리고 한동훈은 왜 이렇게 탄압하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내려 좋지. 특단의 대책을 내려달라.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 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것을 이게 단일화 요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14명의 의원들이 모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서 10명이 단일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박민식 후보로서는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 이게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미 벗어난 지 꽤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양강 체제로 움직이는데 본인이 이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개소식할 때도 그 한동훈 대표가 개소식한다 그러니까 이틀 뒤에 똑같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하겠다.
0: 네.
5: 당 지도부 다 부르겠다.
0: 네.
5: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오늘 출정식 하잖아요. 원래는 아침 뭐 7시에 한다, 10시에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장소를 다 바꿔서 한동훈 후보가 하겠다는 구포시장에서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6시에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2시간 전에 거기서 하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일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2시간 동안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어떻게 빼고. 그러니까 거의 목니 부리듯이 지금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5: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까 박원석 의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유권자들이 그거 좋게 보겠습니까? 야 이거 너무 치사하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0: 네.
5: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략을 잘못 선택하는 것 같다. 만약에 지더라도 너무 스스로가 그 뭐랄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고 지게 되니까 이렇게는 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 그런 글을 남겼답니다. 제 지역구 부산 남구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래 10에서 15% 이기는 곳인데 지금은 박빙 열세다. 지역에서 6탄으로 맡고 있지만 부산시당과 중앙당에서 특단의 조치로 판을 바꾸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라고 썼다고 하고요. 아울러서 주민들 만나보면 장동혁 대표 싫어서 이번에는 안 찍는다. 한동훈 후보 돕지 않는 국민의힘은 안 찍는다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게 15%쯤 된다. 이 부분을 박수영 의원이 카톡방에 쓴 거가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된 겁니다. 그래서 김종혁 최고의 그 개인적 주장이 아니고 다시 한번 그냥 팩트를 확인해드리고 요즘 선거철이라 예민해서 밖에서도
5: 아,
0: 이제 네,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 이게.
0: 근데 요 과정에서 또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있던 채널에서 뭐 그 오차범위 이내입니다만 살짝 2등으로 나온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주식 파킹 거래 논란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고 이 논란은 이미 해명이 된 거고 오히려 문제 제기 한 차원에서 뭐랄까 헛발질을 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4: 김지호?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하정우 후보의 어떤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뭐 군자 눈에는 군자만 보인다고 기업가 수사하고 때려잡는 특수부 검사 생활을 너무 오래 했더니 모든 기업인이 다 범법자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충분히 들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주식 계약에 의해서 일부는 보상받았고 일부는 되돌려준 것인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 무언가 위법적인 일이 있고 공모 과정에서 편법 힘이 작용했다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게 아니라면 정황이라도 제공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 주식거래 내용만 보고 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소설 아니겠습니까?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소설 써가지고 연어회 덮밥 사주면서 저기 증언 조작하고 뭐 그랬던 사례들이 많은데 왜 정치인이 돼서도 그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지 저는 매우 실망스럽고요. 한동훈 후보가 이왕 정치권에 귀의한 만큼 과거 특수부 검사들 그 악재적인 그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좀 작별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김조영 측.
5: 연어회 회덮밥 술자리 네. 그 파티 왜 못 밝히셨습니까? 아. 그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4: 이때잖아요. 네. 박상영 검사가
5: 누가 있다고 그럽니까?
4: 박상영 검사 인정을 했어요.
5: 뭘 인정을 해요?
4: 인정을 했어요.
5: 아니 왜 교도관, 발표할 때 못 발표합니까?
4: 교도관들이 그 사가지고 왔다고 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5: 국민을 말이죠. 국민을 그렇게 우롱하면 안 됩니다. 안미영 검사 뭐라 그래요? 저는 탕수육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다 압니다. 우리들도 실질적으로 저도 법조 출입 기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 나왔을 때 어머니가 밥 싸오기도 하고 그러면 검사가 아유 그래 너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개과천선하세요 하면서 밥 먹이게도 해주고 그러고 저도 봤어요. 뭐 이런 걸 놓고서 무슨 연어 술 파티 아, 좋아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특수부 검사요? 그 특수부 검사가 그 엘리엇하고 론스타에서 7조 원 국민 세금 구해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건 특수부검사가 한 거 아닙니까? 특수부검사가 무슨 사람 때려잡는 검사입니까? 아니 그럼 범죄인들을 잡을 때 범죄인들을 수사하는 거를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나쁜 놈들 강도들 그 저 도둑들 잡는 경찰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말 그 제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건 제가 말 보기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주식거래 그런 부분도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본인이 어떻게 네이버에서 그 센터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네이버의 경쟁사인 회사에 주식을 받고 거기에다 기술 그래서 무슨 자문 이런 걸 해주냐고요.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얘기하기는 아 그거 허락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작 네이버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0: 네.
5: 그리고 그거 만약에 계약 썼을 때 그 계약에 다 있을 거예요. 어느 기업이든지 삼성이든지 어디든지 그 SK든지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근무할 때 여기서 있는 사항을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IT 기업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 왜 그러면 저 네이버에서는 그런 계약서 제대로 밝히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 주식으로 있던 주식을 가고 있던 그 회사의 임원이 이번에 그 뭐야 국가 그 선정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섯 개의 기업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이 그 하정우 수석과 관계되어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최종으로 세 개가 남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또 본인이 주식도 갖고 있던 그 회사였어요. 이게 어떻게 의문이 없습니까?
3: 아니,
0: 제가
3: 반박... 뭐,
0: 아니요.
3: 그 의혹 제기는 자유이긴 한데요.
0: 네.
3: 그 예를 들어서 하정우 후보가 AI 수석이었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백지신탁 과정에 있었죠.
0: 네.
3: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된 거는 결국 하정우라는 배경 때문이다. 뭐 그런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단정 지을 근거는 없고요. AI 수석이 그 정부 국가대표 AI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럼 이해충돌이죠.
0: 네.
3: 근데 그게 없거든요. 이건 과기정통부 사업이고 500명이라는 그 말하자면 사업자 선정 그 풀이 있어요. 네. 거긴 일반인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근데 이제 부인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임원이 그 선정단에 들어갔다. 그 논리면은요. 한동훈 후보 그 부인께서는 김앤장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김앤장이 한동훈 후보 법무부 장관일 때 수임한 특수부 사건은 다 그럼 한동훈 후보 때문입니까? 논리가 이런 거예요. 이게 비약이잖아요. 때문에 저는 그 논리는 거기서 이해충돌 논리는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려면 좀 더 분명한 근거가
5: 네이버 업스테이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이따 있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는 좀 네이버하고 업스테이지 간에 서로 경쟁 관계인데 한쪽에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한쪽에 주식을 받았다. 업스테이지 쪽에서는 설명을 하잖아요. 네이버 쪽에다가 허락을 받았다고 네이버가 입장을 밝혀야죠.
0: 맞아요.
3: 근데 비공식적입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이버 쪽에. 뭐 그건 화정 후보 쪽이 공개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해명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이른바 이제 100원에 네. 주식을 액면가로 환매했다는 거 그건 아마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계약이라 그러죠?
0: RSU.
3: 그 계약 네. 베스팅 계약 사항일 거예요. 네. 그것도 저는 기왕이면 계약서를 공개하면 좋겠어요. 네. 그럼 클리어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도망다니거나 소극적이면 안 된다. 이게 증명되기 어려워요. 네. 그냥 논란의 꼬리를 무는 논란인데 이미지가 한쪽은 계속 뭔가를 공격하고 한쪽은 그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변명한 듯한 모습이 되면 좋을 게 없잖아요. 하정 후보 측에는.
0: 네.
3: 그래서 좀 더 클리어하게 하정 후보 측이 이 논란에 대해서 밝힐 것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하여튼 아주 네 말씀하셨죠.
4: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의혹을 제시하셨으면 그 의혹에 맞는 근거도 같이 제시하셔야지. 아니 네이버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냥 눈대중으로 아니 자기 상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기업이 그런 관계 서류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까? 하정우 후보가 AI 수석으로 있으면서 뭔가 그런 정황이 있으면 공공기관이니까 밝혀야죠. 근데 사기업이 이 선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네이버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정치 쟁점화 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특수부 검사로서 한동훈 후보가 검사 시절 때를 못 벗겨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엄혹한 시절이 아니다 그렇게 무차별하게 의혹 제기한다고 해서 뭔가 범죄로 이어지고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꿈 깨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답변은 하정우 수석이 해야 돼요. 문제는 제기했잖아요.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 당신 왜 네이버에서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그쪽에 주식을 받았냐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기술 자문 뭘 해줬던 거냐. 혹시 당신 네이버에서 기술 그 정보 이런 거 갖다 그쪽에다 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잖아요.
4: 허락을 받았다잖아요.
5: 거기에
4: 회사에서.
5: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4: 허락을
5: 받았다는 본인 당사자의 얘기고 네이버 네, 얘기가
4: 회사 측에서
5: 없잖아요.
4: 이야기하잖아요.
5: 아니 당사자의 회사에서 네이버의 회사 얘기가 네. 아니잖아요. 네이버
4: 사장으로
5: 유포고
4: 하신 거예요? 그러면?
0: 네 여기까지 하고요.
5: 네이버가 네. 밝혀야죠.
0: 알겠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요즘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듣고요. 저희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

0: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네, 아, 네. 김준호 뉴스 청면승부 지금 네, 흥겨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호 대변인, 김종혁 최고 그리고 박원석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 아싸 시간입니다.
3: 이게 양 그 후보 측에 속한 두 분 사이에서 제가 좀 힘드네요.
2: 아, 저도 힘들어요.
3: 네. 저는 객관적이고
4: 저는 이제 살살할게요. 네. 네. 미안해요.
2: 아닙니다. 뭐 선거 시기니까요. 예민한 뭐 한 2주 지나면 이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이제 더 편안하게 방송하지 않을 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엔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평택도 사실은 이게 뭐 김준호 대변인 또 난감하실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 가족 법인이 용인 SK 산단에 땅을 사서 이제 뭐 임대 기숙사 같은 거를 지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요 관련해서 또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평론을 해주실 박원석 의원부터
3: 이게 무슨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혹은 공직 후보 추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아, 좀 잘 안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 경기도 마석인가요?
2: 네.
3: 거기에 이제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이 올랐다.
2: 네.
3: 뭐 이 논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작 유전의 원칙을 어겼다. 애초에 거기 개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뭐 그런 농지 투기를 한 거다. 근데 이거에 더해지니까 그리고 가족법인이라는 부동산 투자 형태가 정치인이 흔히 취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2: 네, 그렇죠.
3: 근데 그것도 가족법인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본인 개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네. 했어요. 그러면 사실 말만 가족법인이지 사실상 개인 재산이고 그 지분을 보면 두 자녀가 또 지분의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회증여를 하는 거 아니냐 가족법인을 통해서 이 논란까지 있어서 뭔가 이거는 김용남 후보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3: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은 나오고 있지 않고 민주당 쪽도 이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당연히 문의가 들어갔을 텐데 그냥 민주당 쪽은 후보가 답변할 거다 이렇게 좀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한테는 지난번에 뭐 보좌관 갑질 논란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정체성 검증도 있었고 이게 선거 이제 중반부로 치닫고 있는데 계속 뭔가 악재 같은 게 쌓이고 있어서 아,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표심에 영향을 주는 스토리거든요. 이런 스토리는.
2: 네.
3: 그래서 뭔가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됩니다.
2: 네.
3: 그냥 뭉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2: 네. 하여튼 이게 그 뭐 땅을 사서 가족법인 이름으로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그 법인은 김용남 후보가 50% 그리고 아들과 딸이 각각 25%씩
3: 근데 그게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땅 사서 기숙사 짓기 위해서 대출받은 대출 액수가 100억이에요.
2: 아.
3: 근데 이게 김용남 후보 재산에 안 잡힙니다.
2: 네.
3: 재산 공개.
2: 네.
3: 왜냐하면 법인 명의의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등등이 흔한 방법은 아니에요.
2: 금융권으로부터 94억 5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감하실 것 같아요, 김준호 대변인.
5: 아니 뭐 난감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수요가 있는 곳에 이런 부동산 개발 투자 회사들이 업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불법도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공직 후보자잖아요. 그럼 저희 민주당의 가치와 이런 대규모 부동산 투자 개발 사업이 맞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김용남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만 단독으로 나왔고
2: 네.
5: 이게 이제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도 저희 쪽에서는 아직 후보 측에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정으로 이런 부동산 개발 투자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가족들이 주요 주주들로 가 있다 보니까
2: 네.
5: 아무래도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고는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법은 아닙니다.
2: 네.
5: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후보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김준혁 측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 굉장히 그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나요?
2: 네.
4: 상황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평택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굉장한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용남 후보가 재산이 127억인가로
2: 네.
4: 신고 재산 1위예요.
2: 네.
4: 거기에다가 이 100억은 아까 지금 박 의원 얘기했듯이 누락돼 있어요. 그리고 가족법인을 설립을 해서 뭐 건물을 짓고 대출을 받고 뭐 일반 사람이 100억을 대출받는다는 게 뭐 가능한 꿈이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뭐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김지호 대변인 얘기한 대로 이게 그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어떤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주택의 부동산 정책의 가치와

0: 보는 주장과는 아주 상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조국과 뭐 김영남 두 후보 간에 거기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 당 후보인데 김영남 밀어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반대쪽의 목소리가 확실히 힘을 실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준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봐, 쟤 국민의힘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야. 뭐 이러면서 더 공격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하고 정체성이 맞는 뭐 조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주장을 할것 같아요.
2: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건 인정하시네요.
0: 안 합니다.
1: 이거 참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0: 재산은요, 네.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서.
1: 아,
0: 그
1: 그래요?
0: 의원들. 아니, 제가 알기엔 그런데 뭐
1: 네.
0: 어디서 보도를 본것 같은데 뭐
1: 의원들은 평균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2: 안철수 의원 박덕흠 의원 때문에.
1: 네.
0: 두 사람 때문에. 네.
1: 일단 그거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유희동 후보가 어제 인터뷰에서 이제 뭐 단일화 관련해서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2: 진지하게 고려한다, 심각하게 네. 고려한다 이렇게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뀌었죠.
1: 네.
2: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희동 후보가 선거판에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모두 다 조국 김영남 뭐 이 얘기뿐이에요.
1: 네.
2: 그래서 유희동 후보가 김영남 후보를 상대로 네거티브로 하면 그 반사이익이 조국 후보한테 가고 조국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로 하면 반사이익이 김영남 후보한테 가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의 존재감을 바꾸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단일화밖에. 그런데
1: 네.
2: 대놓고 단일화를 하기도 어려워요.
1: 그렇죠.
2: 왜냐하면 그거는 부정선거 막 이런 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희동 후보가 바라는 거는 그냥 적당히 좀 빠져주셨으면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1: 네.
2: 근데 그분도 또 신념의 강자잖아요.
1: 네.
2: 그 적당히가 되겠습니까?
1: 지난번에 근데 어쨌든 대선은 완주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2: 한데,
1: 기대하지 않을까요?
2: 그렇긴 한데
1: 네.
2: 여기는 그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꽤 나와요. 한 10% 가까이 지금 나옵니다.
1: 네.
2: 그리고 저분이 당선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후에 자기 어쨌든 정치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1: 그렇죠.
2: 목적의 출마인데
1: 네.
2: 게다가 어떤 정당의 대표가 돼 있어요 지금. 쉽게 명분 없이 뭐 혹은 실리 없이 접기가 쉽지는 않는데
1: 네.
2: 국민의힘이 줄 것도 없어요. 저분한테 뭘 줍니까?
0: 합당.
2: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1: 합당을 원하시지만
2: 그 합당 선언하면 지지율 더 떨어질 거예요.
1: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다. 네.
3: 근데 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이슈라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키기 좋은 소재잖아요. 근데 유희동 후보는
1: 네.
3: 사실 그것도 잘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1: 네.
3: 그러면 이슈 선점에서도 밀리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조직력도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아니 삼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 있나 이럴 정도로 이렇다의 지지율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3: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점유율 그다음에 존재감 이게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3: 어떻게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언론에 어떻게 노출되고 이제 이게 굉장히 핫한 그런 선거 기법인데 여기에 너무 동떨어지게 지금 그냥 얌전한 캠페인을 하면 얌전하게 가라앉을 수 뿐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럼 뭐 이제 어쨌든 가능성이 여전히 하지만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평택에서의 보수 단일화.
0: 단일화 가능성이 꽤 있는 걸로 보여져요.
1: 네,
0: 왜냐하면 그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자유혁신당 뭐 대표잖아요.
1: 네.
0: 근데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 선거 그 끝까지 치르고 나서 이거 부정선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 못 할 거죠? 여러 가지로 뭐 좀 뭐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거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 못할 거고 그러면 이거 사실 내가 졌는데 내 실력으로 진 거야 부정선거는 없어 이런 얘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1: 네.
0: 출마하는 순간에 사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든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밖에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막 주장해도 돼. 근데 본인이 주자로 나왔어.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거 부정선거였어. 아니면 이거 부정선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빠질 거예요.
2: 네, 평택은 지금 누가 1등을 할지 누가 3등을 할지 진짜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1: 알 수 없는 상황이죠.
2: 누구도 1등도 될 수 있고 누구도 3등도 될 수 있어요.
1: 네.
2: 그 세 후보 사이에서. 정말 이 평택이야말로 결선 투표 제도의 필요성을 싹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선거 구도가 아닌가 싶고 김재현 후보가 지지율이 좀 빠지고는 있는데 네. 캐스팅 보트가 특히 조국 후보 김영남 후보 사이에서 될 가능성이 있어요.
1: 그러네요.
2: 그러니까 김재현 후보하고 단일화를 누가 성사시키느냐 이것도 관측 포인트인데 네. 조국 혁신당은 좀 어려워 보이고 결국 민주당이 그걸 시도할 거냐 그게 되느냐 요거가 된다면 그것도 이제 변수가 되겠죠.
1: 부산 연제에서는 진보당 후보로 이제 단일화가 또 네.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울산시장은 이번 합의했고. 주까지 네. 하는 정리를 하는 건데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16일 17일 이틀간 경기 평택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4명에게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김용남 후보가 25.5, 유희동 22.4, 조국 29.3, 황교안 9.4, 김재현 6%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희동 후보까지 3등까지도 다 오차범위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선 ARS 100% 방식으로 한 거고 이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조국 대 김용남 이 싸움에서 지금 유시민 작가가 간만에 또 간만이라고 하면 실례인가요? 어쨌든 참전을 김어준 씨가 하시는 겸손은 힘들다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민주당과 통합을 연대를 위해서 조국 당선이 좀 낫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한 번 더 지른 것 같고 문성근 씨도 오랜만에 등판해가지고 조국 후보 지지 선언을 좀 했죠.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 따님이 등판해서 김용남 후보를 또
2: 친노의 분열입니까?
1: 네, 지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 드문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김주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3: 이제 당내에서 본격적인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통적인 민주 진영, 뭐 올드 민주당이라고 하죠. 뭐 A라고도 합니다. 네. 그런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뉴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또 분들이 계시는데 큰 세력이 정권 초기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크게 부딪혔고 저희는 이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그런 어떤 세대결이나 노선투쟁이 없기를 바랬는데 이제 선거가 시작하니까 다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유시민 전 장관님, 유시민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선거 전략과 어떤 국정운영 방식이 너무 전통적인 지지층을 소외시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시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참 좀 곤혹스럽고 그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인데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게 아니라 어떤 서로 간의 생각 노선투쟁이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 격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박원석 의원님.
2: 글쎄요.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저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다 예상을 했잖아요.
1: 네.
2: 그러나 얼마 전에 무슨 ABC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 국면에 나와서 얘기를 할 거냐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나오신 걸 보니까 급하구나.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이제 조금 위기에 몰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저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용남 후보가 범죄자 알레르기 이런 표현을 했어요.
1: 네.
2: 저는 그 발언은 실언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이른바 그 진영 일각의 감정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호철, 백원우, 문성근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유시민까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스타그램에 잇따라 좋아요를 눌렀는데 김영남 후보를 비판하는 이런 내용을 좋아요를 누르고 막 이랬어요. 사실상 참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김조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구주류 세력과 신주류 세력 간의 물론 세력 갈등 비슷하게 번질 수도 있는 거여서 그 별로 좋지 않죠. 지금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근데 흐름은 그렇게 가고
1: 흐름은
2: 네, 있어요.
1: 갈등이 되고 네. 있다. 김정혁 측은
0: 아니 두 분이 다 얘기해서. 네. 근데 뭐 다 예상했잖아요.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되면 다 말씀하실 때 되면 다 말씀하시는 네. 거지.
1: 뭐. 알겠습니다. 혹시 반론을 하시고 싶은 유시민 작가 생각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방송 출연 환영하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역 GTX 철근 관련해서 논쟁이 뜨거운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참전을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거 관권 선거다라고 하면서 또 맞받아치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물론 뭐 국민의 건강 안전에 관련된 중요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 해석을 또 낳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 요거 하나 가지고 TV토론 따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좀 강하게 치고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아니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의 태도 같은 게 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이나 우려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심지어는 네. 민주당이 왜 사고도 안 났는데 호들갑이야.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1: 네.
2: 아니 사고 난 다음에는 끝이에요.
1: 끝이죠.
2: 그런데다가 오늘 알려진 소식이지만 그 삼성역 그 지하 복합 한성센터 그 문제 309 그 지하 5층에서 균열이 400몇 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1: 네.
2: 그 철근이 빠진 거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국토부와 함께 나가서
1: 네.
2: 회의를 6차례까지 했는데
1: 맞습니다.
2: 그 6차례 회의하는 동안에 그 현대건설에서 자백한 이 철근 시공이 안 된 거를 국토부 쪽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철도공단에 보낸 보고서에 있으니까 보고 의무를 다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죠. 근데 저 이슈를 마치 나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사실 우기는 거라고 보는데 저거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저는 한마디로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메시지 관리를 잘못하면서 오히려
2: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아. 저거는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더 이 부족함이 없는지 잘하겠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점도 고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적반하장이죠. 지금.
1: 김지호 대변인.
3: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천만 서울 특별 시민들의 그 안전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3: 이것은 저희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아니고 시민이 뽑아준 서울 특별 시장이라면 저희보다 더 정말 분노하고 더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준혁 최고도 얘기해 주시죠.
0: 김 오세훈 시장님 대응이 정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그거는 국토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라든가
1: 네.
0: 뭐 내가 먼저 보고했는데 왜 모른 척하느냐는 그거보다는 일단 그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0: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허,
1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12: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마치고요. 저는 6시 10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옴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9: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릉과 대전,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아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하늘만 흐린 상태인데요.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중동 진입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산 방향은 안현분기점에서 중동 구간 11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휴게소 갓길에서 버스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서초터널 출구에서 봉천터널 중간 사이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제구에서 상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구 구간 서행 중입니다. 홍은동 쪽에서도 서행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TX-A 서울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 배경에 대해선 여름철 우기와 다른 상황을 봤을 때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안전을 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GTX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에 실태 파악 지시를 한걸 겨냥해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헤매니 이 대통령 마음이 급한 모양이라며 백날 그래봤자 서울 시민들은 정 후보 실체를 다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실태 파악을 국토부에 지시했는데 사고친 당사자가 국토부라며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유능한 시장을 뽑아서 서울시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바꿔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서울 성동구에서 진행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안전 불감증 서울시가 아닌 안전 최고주의 서울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맞상대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서는 본인이 공약만 잘 지켰어도 주거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며 전임 시장 탓, 정부 탓을 할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에게 양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SNS에 GTX-A 단일 주제로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인지 품격 있는 정책 토론을 통해 경쟁력을 증명하자고 적었습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로서 공사 중단 문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과 주장을 주고받는 것은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더는 대통령 뒤에 숨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총파업 위기를 넘긴 뒤첫 메시지를 내고 사내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다시 한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시간을 뒤로하고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아가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간 이어진 협상 과정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걱정과 실망도 적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7,800대를 회복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8.42% 오른 7,8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85% 오른 7,486으로 장을 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 삼성전자는 8.51% 오른 29만 9,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30만 원 직전까지 근접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삼성전자 주식을 산 규모가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4조 68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

0: 패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의금융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의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의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4: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5월 21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이스라엘, 이란, 미국 전쟁 관련해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4부는 신문선 교수님과 함께 축구 이야기 해볼 생각입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8: 클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네, 가자지구에 국제 인도 활동을 하러 가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불법 납포,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질책이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메시지는 위성락 조연, 이 외교라인을 향한 강한 질책이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정의당 전 국회의원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화 통화만 네, 제가
7: 오랜만입니다.
6: 하다가. 네. 네. 건강을 많이 염려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는데 괜찮다고.
7: 예, 뭐 네. 염려 덕분에 네. 잘 회복하고 뭐 오히려 전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6: 아, 네. 다행입니다. 빨리 네. 이제 건강 더 행복해지시고 건강해지시기를.
7: 아이고 감사합니다.
6: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초 그러니까 예. 김하연 씨랑 동현 활동가 두 명이 이제 석방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맞는데 예. 대통령이 너무 세게 발언한 거 아니야? 약간 조금 예. 약간 뜬금포 느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 요 전반적인 어제 국무회의 분위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7: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검토해 보자. 그리고 그 앞에 발언이 이제 공해상에서 네. 이 비무장의 평화적 목적의 선박을 이스라엘군이 납포한 것이 이게 저 국제법적으로 네. 맞느냐 이런 거의 규탄성 발언이 이어진 것은 쭉 보면은 외교적 발언은 아니에요.
6: 아.
7: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의 나라 그 국가 수반을 네. 이렇게 어떤 그 체포를 거론한다거나 네, 이런 어떤 그 강경 발언은 외교적으로 나오는 발언은 아니고 이거는 외교고 뭐고 간에 지금 해도 넘어간다는 일종의 상당히 대통령의 격정이다 저는 격정이 실린 발언이다.
6: 네.
7: 그러다 보니까 안보실장하고 외교부 장관까지 크게 당황을 했던 겁니다.
6: 네.
7: 아, 뭐 좌불안석의 표정이었어요.
6: 네, 그렇죠.
7: 예, 그래서 강하게 그 외교 안보 라인은 그동안 뭐 했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크게 질책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무부 장관하고 바로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날 석방인까지
6: 이스라엘 이어지는. 외무부 장관
7: 예 이스라 예. 아,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 예. 외무부 장관
6: 아.
7: 이렇게 해가지고 유례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안경 신속한 그렇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경우에는
6: 네.
7: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 국민도 납포가 됐는데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를 했거든요.
6: 네.
7: 우리는 그거보다 또 훨씬 더 아예 그냥 초치고 뭐고 외교적 경로를 거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들이받아버린 네. 거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강경하겠죠.
6: 사실 근데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뭐라고 하죠? 그 국제 유엔에서 뭔가 결의안 채택하면 한국은 사실 기권을 많이 하는 쪽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7: 네.
6: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까지 확 한 게 물론 우리 국민이 지금 직접적으로 납포 불법 그것도 공해상에서
7: 예.
6: 불법 납포한 건 명백히 이스라엘 잘못이긴 예. 합니다만 뭐가 외교 안보 라인이 마음에 안 들었길래 이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질책이라고 보시는
7: 아니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그 분명한 주관 내지는 어떤
6: 선 원칙
7: 그 예, 판단을
6: 네.
7: 저는 수시로 내보였다고 봐요. 아니, 지난달에 그 팔레스타인 그 시신을 집어 던지는 이스라엘군의 영상을 이게 4년 전 얘기인데
6: 네.
7: 엑스에 게시하면서 이게 사실이면은 조사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러고 이스라엘에서 바로 또 규탄 성명이 우리한테 날아왔지 않습니까?
6: 네.
7: 이런 거라든지 또 국무회의에서 이런 중동, 이란, 이스라엘 이런 어떤 사태들은 국제적 정의, 보편적 인권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해야 된다.
6: 네.
7: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규탄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어쩌다가 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고 아예 이란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줄곧 또는 가자지구 전쟁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이런 그 저 일관된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6: 네.
7: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어떤 세계 여론을 끌고 가는 하나의 맨 앞줄에 선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국무회의 때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스페인 대통령과 총리도 바로 발언이 나왔거든요.
6: 네. 네,
7: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중견국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치 외교를 하겠다.
6: 드디어.
7: 우리는 우리의 가치 외교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여기에다가 미국에 대해서도 이란에 특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신경줄을 거슬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 파병도 거절한 것이고 분명히 전략적 자율성을 이제 선포한 거라고 봐요.
6: 아, 그렇게 보여요. 네. 사실 우리가 국력에 비해서 동북아 특히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7: 네.
6: 경제적 위상에 비해서 외교적 그 뭐 이렇게 뭐랄까요 가동 범위랄까요 그 활동 범위가 사실 굉장히 축소하거나 별말 하지 않는 가만 있는 가만 있자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7: 있었죠 항상 눈치 보고 살았죠
6: 그런데
7: 이번에 완전히 달라졌어
6: 이제 완전 달라졌다 그럼
7: 아니, 달라지고도 자 지금 그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직언을 한 지도자들이 트럼프한테 끊임없이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6: 스페인이라든가
7: 스페인 그렇죠 독일의 메르겔 총리는 아예 미군 철수로 대받아쳤죠
6: 네.
7: 이런 어떤 그 정상 간에도 감정 싸움이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유일하게 얻어 터지지 않은 지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진짜로 이 그 이런 어떤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발언을 하고 그러고도 저 트럼프하고 별 트러블이 없었다는 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거는 일정 정도 존중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6: 그렇군요. 그 사실은 근데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근데 이렇게 빨리 구금 시설도 가지 않고 두 명의 활동가를 바로 석방 조치한 거 이것도 약간 놀라긴 했거든요.
7: 네, 우리만 풀어줬죠.
6: 네,
7: 다른 뭐 400명 넘게 구금했는데
6: 네.
7: 한국인만 두 명을 풀어줬습니다.
6: 그렇죠.
7: 이런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로서도 굉장히 어떤 대한민국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6: 근데 이스라엘은 왜 대한민국을 존중을 할까요?
7: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6: 네.
7: 첫째는 그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네.
7: 이 무기 공동 개발, 기술 공유, 그다음에 무기 거래까지
6: 네.
7: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6: 아.
7: 특히 그 저기 네타냐후가 2023년에 그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6: 네.
7: 가자지구에 대량 폭격을 하면서.
6: 네.
7: 엄청난 고성능 폭탄들을 동원했습니다.
6: 네.
7: 그래서 일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어요.
6: 아, 그렇죠.
7: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탄두 중량 1톤 이상을 선적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이든 때 일인데
6: 네.
7: 너무 민간인을 많이 죽이니까.
6: 아.
7: 그래서 우리도 지금 검토할 때가 된 것이
6: 네.
7: 우리도 총포탄약,
6: 네.
7: 그다음에 전차 장갑차 같은 기동 장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하고 군사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6: 아.
7: 그러니까 앞으로 탄약이 고갈됐을 때, 이때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 능력이 사라집니다. 네, 이런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그 북한을 우리가 상대로 하다 보니까
6: 네.
7: 북한과 무기 체계가 유사한 이란에 대해서도. 한국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6: 네. 네,
7: 지금 만일에 한국군이 파병이 된다. 그러면 어쩌면은 미군도 못하는 기뢰 제거라든가 연안 전투 같은 건 한국군 전문이거든요.
6: 네. 네,
7: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응해하지 않아서 그렇지
6: 네.
7: 한국 해군이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6: 근데 사실 그러니까 필리핀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나라들 사우디 이런 나라들 주로 이제 우리가 수출은 하고 있지 아랍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방위산업 수출에서 핵심 대상은 아니잖아요.
7: 아 그러는데
6: 그리고 평화 운동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수출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도 좀 하고 있는데.
7: 네, 저도 네. 이제 이스라엘의 이 민간인 학살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지금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과연 군사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6: 네. 네,
7: 계속 우리가 반인도적 범죄에 협조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0: 부분에 이제 일부 시민 단체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무기 거래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오히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무기가 액수로는 더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우리가 연평도에서 이제 갖다 놓은 북한 해안포 진지를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 이런 거 이스라엘 제고, 파바이 미사일도 이스라엘 제고, 또 그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감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도 이스라엘 제예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 킬체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이런 첨단 무기는 이스라엘이 우수한데. 한국은 주로 소모품.
1: 재래식. 네. 네, 라고 하는.
0: 전쟁 지속 능력.
1: 네.
0: 이런 건 또 한국이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상호 간에 이제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액수는 네. 크지 않더라도 분명히 이스라엘에선 한국을 의식하는 측면이 있고.
1: 아, 그들도 우리한테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그런
1: 약간
0: 것도 있고.
1: 좀 있는 것 같은
0: 예.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은 거의 다 한국 무기에
1: 그렇죠.
0: 지금 의존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 카타르, UAE 네. 이런 나라들은 지금 대공방어가 무지하게 시급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공2
1: 네.
0: 그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죠.
1: 아, 그렇군요. 우리가 네. 세계 한 뭐 10위? 6위? 6위 수출국인가? 4위 수출국인가? 뭐 그런 통계를 본 것 같은데.
0: 네.
1: 아, 근데요. 이거는 다 알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영역에서 불법 구금한 건 국제해양법 위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거는
0: UN 국제협약.
1: 네.
0: UN 해양협약 위반이죠.
1: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고 다 좋은데 다른 쪽에서 보수적인 분들을 보시기에는 아 그래도 네타냐후 체포 우는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것은 과잉 아니냐.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싫지는 않지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외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다른 층위에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건 약간 리스키하지 않냐 이렇게 아니, 보시는 분들도 있을
0: 그러니까,
1: 것 같은데.
0: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 이래로 지금 우리 국가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6월이 되면은요.
1: 네.
0: 이제 그 비축유가 거의 바닥입니다.
1: 아, 그렇죠.
0: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1: 네.
0: 전 정부가 말을 많이 절제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상을 보면은 에너지난, 원재료난, 식량난까지 이게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길로 지금 진입할 수 있고
1: 전 세계적으로 문제죠.
0: 올해 안으로
1: 네.
0: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안 됩니다.
1: 아,
0: 예. 해를 넘길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요.
1: 아.
0: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의 위기였다면 이란 전쟁은 아시아의 위기입니다. 이거는 73년 오일 쇼크 이래로 최대 위기예요.
1: 네.
0: 이거 국가의 지금 생존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맹국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이 분쟁을 같이 해결하자는 어떤 다자주의를 걷어차버렸어요.
1: 네.
0: 그냥 일방주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 몇 마디 물론 비외교적 발언이죠.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체포 운운하는 네. 거는 분명히 대통령으로서도 많이 나간 건 사실이지만
1: 네.
0: 그 이면에 존재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당한 고통과 그 어떤 일방적 패권 행태,
1: 네.
0: 전쟁에 대해 가지고 반인도적인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저는 6월, 7월 여름 뜨거워지면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우리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봐요. 그 전에 공론화할 건 하고 그다음에 반인도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적한 것은 나름 무언가 그 배경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1: 그래요. 그럼 이번에 이거 얘기해보죠. 이란 다른 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란이 지난번에 나무 피격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약간 애매하게 NCND하게 나왔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 유조선 하나가 이렇게 훅 통행료 없이 통항이 됐습니다. 이거 약간 외교적 어떤 예, 그런 게 있는 건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빠져나온 선박이 남호호하고 같은 HMM 소속이라는
1: 네.
0: 이런
1: 네.
0: 점이 주목이 되는 게 하나는 우리가 그 회사 배를 타격을 했으니 다른 배는 좀 통과를 시켜주는 예, 이런 어떤 그 고도의 관리자 심리전 차원이고 또 외교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고요. 반면에 또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선박들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배가 그 얼마 전에 두 척이 빠져나왔고 중국 배가 일곱 척이 그 미중 정상회담 전에 빠져나왔고요. 이러면서 선별적인 통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해협은 이 혁명 수비대 우리가 통제한다.
1: 이란이 관리하고 있다.
0: 네.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통과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제 권한을 높이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하는
1: 약간의
0: 것이죠.
1: 약간의 외교적인 뒷거래라고 하면 좀 적절치 않고 협상의 타협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란이 자신의 위상을 확인해 준 어떤 결과이기도 하다.
0: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이란의 특사를 파견한 나라입니다.
1: 아, 그렇죠.
0: 예, 4월 초에 그
1: 대사관도 철수 안 하고 있고
0: 예, 예. 정병하 특사가 예. 다녀왔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했고 또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나 이란 정부 쪽에서도 이제는 자기 주도로 관리한다. 니들 미국 말 듣지 마라. 우리하고 얘기를 잘해야 된다. 이 신호를 발신하는 거예요.
1: 오늘 보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의지가 있는데 이걸 보고 네타냐후가 이제 격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기회를 차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한번 직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디커플링되고 있다. 이제 전략의 균열이 생겼다는 거. 그러던 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는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네타냐후가 전화를 끊고 고성을 질렀다. 거의 뭐 수화기를 내던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앞으로 그 중동에서의 종전 내지는 분쟁이 종식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상당한 어떤 걸림돌이 된다는 예고편이기도 한 것이죠. 만약에 그 어느 정도 이란과 미국이 종전의 협상에 근접한다면 레바논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 때려서.
1: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쪽에 이제
0: 오히려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은 최종 단계다. 근데 서두르지 않겠다. 저는 진짜 참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때는 없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종전 올해 안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근데 또 미국은 이렇게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0: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회색지대다. 이런 상태의 애매모호한 가운데서 저강도 분쟁. 그러니까 고강도 분쟁은 4월 폭격까지 끝난 거고 이제는 저강도 분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와중에 이제 끊임없는 협상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그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이 정상화되는 건 기대하기가 어렵고 단지 이란이 표방한 대로 단계적 개방 정도 어떤 그 선별적 단계적 개방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 협상 전술로서 이란이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트럼프가 내세우는 건 핵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이란은 못 참겠다. 핵 시설 다 해체해라. 우라늄 내놔라. 이러는데 이거는 이걸 우선시하게 되면은 저 협상이 점점 더 꼬일 수밖에 없죠.
1: 네.
0: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북한이 되는 것이죠.
1: 저강도 분쟁은 보통 예전에 남미에서는 미국에서 했을 때 경제적 제재나 이런 걸 압박을 넣고 내부의 반군이나 쿠데타를 이제 공모해서
0: 사보타지를 하죠.
1: 그렇게 하는데 이란은 혁명수비대가 관건한데 이게 지금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0: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 문제가 있는 것이 전쟁은 통상 센터 오브 그래비티, 상대방의 중심을 때리는 게 이기는 거라 그러거든요.
1: 네.
0: 이게 현대 이론인데.
1: 네.
0: 이란 정부와 수뇌부를 참수함으로써 전제 이란의 중심을 때렸다고 본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었던 거죠.
1: 아.
0: 혁명 수비대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네. 그 지휘 체계가. 그런데 이란 혁명 수비대는 1980년대 말부터 이미 권력의 주도권을 잡은 30년 넘는 집권 기간에다가 모든 지휘 체계가 다 분권화됐어요. 그리고 지휘관이 제거되면은 네 번째 지휘관까지 미리 임명을 다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지휘 체계는 제거되는 지휘 체계가 아니고. 아. 계속 작동하는 지휘 체계가 되다 보니까 중심이 살아있는 거거든. 이게 바로 전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1: 네.
0: 무엇을 그 핵심, 중심으로 받느냐.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실패가
1: 네.
0: 그대로 카피돼서 이번에 이란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빨리 전쟁이 끝나고 우리도 이 와중에 뭐 좀 중견국으로서의 가치 외교, 네. 국가로서의 위상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찾은 게 아니죠.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하면서 오늘 김종대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정의당 전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돌봄.
7: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3: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 네, 월드컵이 한 달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 대표팀 최종 명단도 발표된 겸 여러 가지 축구 이슈 관련해서 신문선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이번에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뭐 축구 얘기가 또 아주 풍성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14: 네.
1: 일단은 뭐부터 할까? 어제 아무래도 있었던 그 여자 축구 얘기부터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4: 어제 경기 관심이 컸죠.
1: 네.
14: 수원 스포츠의 남북한 그 대결로도 관심이 있었지만
1: 네.
14: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남북한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1: 네.
14: 어제 경기는 상당히 이제 큰 관심과 또 반향을 일으킨 이제 그런 경기를 볼 수 있었어요.
1: 네. 이게 지금 그 클럽 경기인 거죠? 말하자면.
14: 그렇죠. 클럽 대항전입니다.
1: 네. 여자 아시아 축구의 여자 챔피언스 리그. 라고
14: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하는 건데 준결승에서 이제 진 건데 이제
14: 네.
1: 지소연 선수의 실축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어떻게
14: 그렇죠.
1: 전반적으로 북한 여자 클럽 팀의 어떤 실력 어떻게 보셨습니까?
14: 사실은 어제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오지 않았습니까?
1: 네.
14: 경기 전에는 수원 FC 위민이 고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은 세계적인 축구 여자 축구 강국 아닙니까?
1: 네.
14: 반면에 여자 축구 실력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여자 축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축구가 퇴보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1: 네.
14: 야, 이 북한 선수들과 이거 경기를 하면서 이게 또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1: 네.
14: 지난 대회에서도 한국이 이 팀한테 또 졌었어요.
1: 아, 네.
14: 수원은 그 지금 FC 위민이요.
1: 네.
14: 그래서 이제 홈그라운드이긴 하지만 사실 경기 전에는 그러한 이제 우려감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전반 45분 동안은 말이죠.
1: 네.
14: 그 수원 FC 그 위민이 압도적으로 경기를 주도를 했었어요. 호른이 이제 따르질 않았죠. 골대를
1: 네.
14: 때리는 슈팅이 세 차례나 있었고요. 전반전 0대0으로 이제 끝난 뒤에 후반에 수원 FC 유민이 용병 하루이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이제 1등으로 앞서갔었어요.
1: 네.
14: 근데 이제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이 팀도 이제 클럽 팀이니까요.
1: 네.
14: 그 연령대를 모든 연령대에서

0: 북한 여자 축구팀이 세계적으로 이제 강호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데는 강한 체력, 그리고 특유의 또 정신력, 그리고 또 거친 축구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1: 네.
0: 근데 어제 이제 두 골을 연속해서 이제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경기가 뒤집혔는데
1: 네.
0: 이 두 골이 터진 가장 큰 그 이제 북한 측으로 본다면 동인은 앞서 얘기했던 그 강한 체력과 또 정신력, 투지 이런 것이 이제 뒷받침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1: 네.
0: 전반전에 골대를 맞았던 세 차례의 그 상황에서 좀 쉽게 골을 넣었으면 더 좋은 상황에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두 골을 내주면서 2대1로 역전을 당했고요. 그런데 후반전 중반 이후에 페널티킥을 하나 넣었었어요.
1: 네.
0: 아 근데 그 페널티킥을 감독이 한국의 이제 FC 수원 위민이죠. 벤치에서 지소연 선수를 그 차라고 이제 지시가 있었죠. 근데 지소연 선수 모두가 다 지소연 선수는 세계적인 스타플레이 아닙니까?
1: 그렇죠.
0: 다 믿고 있었는데 골키퍼를 반대편으로 뛰게 하는 그런 그 속임수는 통했는데 오른쪽이 이제 통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네.
0: 슈팅을 하는 것이 골대를 벗어나는 기대밖에 이제 슈팅으로 연결되면서 결국은 2대1로 역전패를 했던 거죠. 아, 어제 뭐 경기를 보면서
1: 네.
0: 지선 선수가 이제 그 페널티킥을 넣지 못하고 얼굴을 더 떨구고 우는 모습, 그다음 경기가 종료되고 나서도 운동장에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1: 따로 그 카톡인가 그 나누신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0: 그렇죠. 어제 네. 바로 제가 지소연 선수에게 그 경기 끝나고 제가 해설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그 카톡을 보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소연 선수에게 호날두도 메시도 PK를 실축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카톡을 보내면서
1: 네.
0: 힘내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네. 보냈더니요. 지선 선수가 바로 저에게 답신을 했더라고요.
1: 아.
0: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사실 그 지금 네. 뭐 지선 선수는 우리나라 여자 국대에서는 가장 뭐랄까 뭐 1위랄까요? A매치 출전이나 득점인데 1위잖아요. 말하자면.
0: 그렇죠. 네. 그 지선 선수는 남자 축구로 얘기한다면 손흥민과 같은 인물이죠.
1: 그렇죠. 네.
0: 영국 리그에서 첼시에서도
1: 우승을 여러 차례 하고
0: 뛰었었고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수원 FC 위민으로 와서
1: 네.
0: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자 축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장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 근데 수원 FC 위민은 지선 선수를 영입을 했고 앞서 이제 골런 선수도 제가 외국 선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외국 6명 선수를 영입을 해서 순서가 이제 한국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과 비교하더라도 영병들이 들어와서 팀 전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제 경기는 또 홈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뭐 아쉽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페널티킥 골을 넣어서 동점으로 만들었으면 축구는 이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게 페널티가 얻을 때는 2대2가 되면 역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결국 지선 선수의 페널티킥이 골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아쉽게
1: 사실 지선 선수가 세계 톱을 찍은 선수고 그리고 지선 선수는 지금 선수 죄송하지만 황혼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선수 생명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때가 한때 그 대한민국 여자 축구의 어떤 전성기가 있었고 오히려 이랬는데 지금 순위를 보니까 뭐 한 19위 이 정도 뭐 21위 네 이렇게 됐고 북한은 11위 그래서
0: 네.
1: 아 진짜 남남북녀인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0: 그
1: 되는데
0: 저도 남남북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1: 네.
0: 유독 이제 국제 무대에서 국제 축구 무대에서
1: 네.
0: 북한 남자 축구는 사실은 힘을 쓰진 못하잖아요.
1: 네.
0: 근데 여자 축구가 더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더군다나 저 연령대 그 월드컵 대회와 비슷한 대회가 있었는데 최근에요. 일본을 꺾고 북한이 우승을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지금 그 17세 미만의 여자 아시안컵에서도 이제 북한 여자 축구팀 우승을 그 하기도 했는데 북한 여자 축구가 왜 이렇게 그러면 남자보다 잘하는가?
1: 네.
0: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부터 남남북녀라고 어른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은 그 남한의 여성보다 강한 그 생활력이라든가 체력은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그 체제라는 것이 과거의 소련도 그랬었습니다만 뭐 루마니아, 뭐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올림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1: 그랬죠.
0: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스포츠에 대한 것은 최고는 국력이다. 결국은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스포츠 육성 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북한 여자 축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1: 네. 한국은 사실 근데 이제 동호회 스포츠로서 여자 축구는 굉장히 인프라가 넓어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조금 구기 종목 전반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예전엔 다 운동 능력 있는 분들이 골프를 쳐서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어쨌든 네. 연맹 차원에서 고민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 그 국가대표 얘기해보죠. 원래 그 신문성 교수님이 원하시던 그 뭐랄까요 조커로서 이승우 선수는 결국은 최종 명단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인 명단은요.
0: 자, 국가대표팀의 그 감독은 제가 늘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합니다만,
1: 네.
0: 건축사라고 좀 봐요.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1: 네.
0: 기와집을 지을 거냐? 목조주택을 지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거냐? 벽돌집을 지을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선수 선발에 대해서 그 감독이 갖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선수를 평가하고 선발하는 기준에도 달라질 수 있겠죠.
1: 네.
0: 근데 이제 이승우 선수는 저는 그 일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뭐 풀타임을 뛰지 않았다.
1: 네.
0: 그리고 또 혼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개인기에 의존하는 축구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수비력이 약하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거기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 게임의 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라는 것은 교체해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는 개인적 능력과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좀 싸나운 선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수비의 가담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선수는 그 바르셀로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세계 축구에 결국은 월드컵 나가면 각 대륙의 선수가 경기를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 국내 리그를 통해서 그 생성된 그 기록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승우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몸에 밴 이런 기술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북팀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였었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승우 선수를 저는 그 추천을 했던 건데
1: 네.
0: 뭐 감독이 뽑지는 않았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1: 네.
0: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짚을 게 있어요.
1: 네.
0: 제가 과거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때 기술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그때는 대표 선수 선발하면 감독이 명단을 갖고 와서 추인을 받았었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각 포지션별로 선수 선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감독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독수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하는 것보다는 축구 전문가들이 팀에 대한 균형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선수들의 안배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최강의 멤버를 뽑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견제 역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1: 이번에는 그러면 그냥
0: 네.
1: 그냥
0: 이제 그 지금 전력 강화 위원회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말이죠.
1: 네.
0: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사실 이번에 그 주목할 만한 선수는
0: 네.
1: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아쉬운 선수는 이승우 선수였고,
0: 그렇죠.
1: 제일 주목하시는 선발은 어떤 건가요? 사실 뭐 손흥민, 김민재 이런 거는 뭐 다
0: 그렇죠.
1: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네.
0: 자, 의외의 인물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1: 네.
0: 황인범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전술상 가장 중요한 선수는 황인범이거든요.
1: 그렇죠.
0: 체격은 작지만
1: 네.
0: 다부지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들 보면 키들이 작죠.
1: 네.
0: 그렇죠. 스페인 선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포르투갈 선수가 두 명 있는데
1: 뭐 이강인 선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이강인 선수도 있지만
1: 네.
0: 중요한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때 이강인 선수를 띄켜주지 않잖아요.
1: 네.
0: 화가 나는데
1: 네.
0: 황인범 선수가 바로 이제 유럽 무대에 가서 키는 작지만 뛰는 양 그리고 또 강한 그 어떻게 보면 몸싸움 그리고 볼피딩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1: 그런데 네.
0: 황인범 선수가 자신의 소속 구단인 페이노르트에서 3월 달에 부상을 당했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경기 출전하지 못하다가 회복한 후에 잠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가 또 발목을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소속 구단에서는 올 시즌 아웃이다.
1: 네.
0: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단을 내렸는데 지금 황인범 선수가 그 소속팀에 대한 그런 판단을 내고 한국 와서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볼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지금 미국으로 같이 따라가지는 않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컨디션 회복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3월부터 경기를 뛰지 않았는데 월드컵이란 이런 격렬한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얼마만큼 자신의 정상적인 컨디션에 그 피크
1: 아하.
0: 포인트로 끌고 갈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한국 대표팀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주목할 만한 선수는 저는 황인범을
1: 그렇군요.
0: 꼽고요. 거기에 이제 강원 FC의 수비수인 이기혁 선수를 얘기를 하고 있고,
1: 네.
0: 또 작년에 K리그 MVP였던 이동경 선수도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월드컵 예선 그리고 평가전 모의고사라고 우리가 했던 경기죠. 거기에서 이 선수들이 뛰질 않았기 때문에 주전으로 경기에 출전한 것은 상당히 확률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저는 전술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선수를 저는 꼽습니다.
1: 네.
0: 스트라이커 오영규 선수죠.
1: 아.
0: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 슬럼프에 빠져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난 유럽 전지훈련에서 코트디부아르에게 0대4로 졌고, 오스트리아에게 0대1로 패하면서, 패한 결과도 결과지만 한 골도 넣지는 못했잖아요.
1: 네.
0: 우리가 월드컵에서 32강을 가고 16강을 가려면 골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오영규 선수는 지금 자신의 소속팀에서 골 맛에 아주 그냥 절정에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앞서 얘기했지만 황희범과 오영규 선수에 대해서 시선이 쏠린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저기 터키 리그 슈퍼 리그로 가서 엄청 활약을 많이
0: 맞습니다.
1: 보여주고
0: 맞습니다.
1: 있죠. 네, 아무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0: 네.
1: 이번에 48개국으로 바뀐 첫 대회고, 그래서 조별 통과하면 32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0: 맞습니다.
1: 우리는 32강까지는 그냥이었는데 이거 조별 리그 한번 통과해봐야 이건 본전이고. 근데 요즘 이렇게 16강 간다는 얘기보다 32강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좀더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축구가.
0: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맨 처음 맡을 때는
1: 네.
0: 뭐 16강 얘기를 했었죠.
1: 네.
0: 근데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럽 그 모의고사로 가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이제 5골 먹었다고 그랬지
1: 네.
0: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미국 가기 전에 기자회견 때 32강 얘기를 하니까 축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나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하죠.
1: 네.
0: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 86년 월드컵 이후에 계속해서 단골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드컵 가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 24개국이 출전할 때는 월드컵 예선이 굉장히 고난의 길이 있었어요.
1: 맞아요. 네.
0: 근데 48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이건 한쪽 눈 감고도 갈수 있는 그런 좁은 현상이었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32강 얘기를 하니까 어찌됐든 대표팀 그 전략이나 준비나 그다음에 감독 선임이나 또 우리의 국민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가 된그 정몽규 회장의 최근
1: 네.
0: 행보나 뭐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가 자신들이 피아갈 그 커튼을 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저도 오랫동안 방송사의 그 전속 해설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할 당시에
1: 네.
0: 시청률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또 광고주들이 광고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1: 네.
0: 월드컵에 뭐 예를 들어서 예선 탈락한다는 이야기는 차마 하지는 못하겠죠.
1: 네.
0: 에드벌론을 띄우는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월드컵 본선은 역대 월드컵 대표팀과 비교한다면 가장 준비가 안된 팀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 아,
0: 제가
1: 그렇습니까?
0: 전문가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평가를
1: 브라질
0: 하고요.
1: 월드컵
0: 감독 역시
1: 때보다도 준비가 안
0: 그렇죠.
1: 됐습니까?
0: 네, 그리고 감독 역시
1: 네.
0: 지금 대내외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고요. 사실 월드컵 하루하루가 다가옵니다만 저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걱정하고 우려되는 일이 많다 너무. 거기에 또뭐 최근 들어서 축구협회 회의장은 또그아그 뭐라 그럴까요? 출정식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1: 네.
0: 선수 선발을 해서 발표할 때또뭐 저도 골프를 칩니다만 그 시기와 때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골프를 치면서 국민적인 또 비판에 휩싸이는 것은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1: 네.
0: 각 프로 클럽에서 활동을 하다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한국 대표팀에 태극기 달린 유니폼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선수들이 한 골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1: 네.
0: 저는 이번 월드컵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역대 월드컵 대표팀과 비교하면 우려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10년 넘게 재임하고 있는데
0: 네.
1: 이렇게 장기로 이제 축협을 하고 있으면 일본처럼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어떤 모델이나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 많이 드네요. 네.
0: 자, 짧게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일본은 J리그가

0: 지금 2조 4천억이 가까운 그 중개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본 축구협회는 또그 일본 월드컵 대표 출신의 그 국가대표 출신의 회장이 또 CEO를 맡고 있죠. 회장을
1: 아,
0: 맡고
1: 교수님,
0: 있죠.
1: 근데 저희 시간이
0: 네. 자,
1: 없어가지고.
0: 요거는 다음에 그럼 합시다.
1: 네. 근데 어쨌든 뭐 최소
0: 네.
1: 32강은 하고 더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뭐
0: 그럼요.
1: 전문가로서
0: 국민
1: 시민으로서 다
0: 여러분께.
1: 똑같다. 네.
0: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런 큰 미스테이크가 있더라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는 데는 한 목소리로 소원과 응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당부를
1: 알겠습니다. 오늘
0: 드립니다.
1: 인터뷰 여기서
0: 네.
1: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Felix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Felix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3: 바삭해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육식의 치킨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12: 닥터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다들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5월 21일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는데요. 선거사무장 유죄 확정 시에 후보자 당선 부여는 합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사무장님들 합법 선거운동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5: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충청 이남 지역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mm 정도의 비라서 양이 많지는 않고요. 제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남부지방과 제주에 약한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휴게소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포와 용산, 강남에서 정체 보이는데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공항 쪽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마장램프에서 종암분 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에서 상계교 구간 정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다령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9: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8: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News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2: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PIPL 팀장입니다.
1: 하겠습니다.
0: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3: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2: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3: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0: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4: 이번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주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되면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7: 세저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노사 합의도
2: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7: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6: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8: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2: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8: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 대기업과 중소 협력 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9: 주주나 또 노동자나
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입니다.
9: 투자, 미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 성과급도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6: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4: 큰 변동성을 보이며 한때 7,000선을 미어봤던 코스피가

0: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 등 리스크를 해소하고 호재도 잇따르면서 8% 넘게 반등해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8.42% 오른 7,815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에 개장 30분도 되지 않아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2.77% 오른 1,085로 출발한 뒤 4.73% 오른 1,10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1: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룹사 시가총액 합산액도 2,2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삼성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205조 8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5.74%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등 국내 증시에서 이 삼성그룹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83%였습니다.
0: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통적인 경합지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며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1: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새벽 0시부터 심기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탄을 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한강벨트, 광진구와 동작구를 연달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3: 경기 도정을 잘 이끌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도지사 후보는 누구입니까?
2: 남쪽 또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지사, 대전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 거듭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을 일삼은 국민의힘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4: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이나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발표했던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2: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새몰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민주당 이원택 후보만이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2: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제1야당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1: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셀프 죄 지우기와 부동산 지옥 그리고 세금 폭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13일간의 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절도 올리며 효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7: 아니 누가 일로 지나가라 했어? 우리 연설하고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7: 기본적으로 전과 4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드렸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9: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8: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10: 보수 결집 움직임 속에 당내 투톱은 무당층 스윙보터가 많은 곳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표심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원호 일병 구하기라면서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엄정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12: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13: 청와대 수석
12: 대변인과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11: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시장 후보 사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직접 등판한 겁니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을 미리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확한 선거 개입이자 대놓고 관권선거에 나선 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명픽 정원호 후보가 헤매니 대통령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그래봤자 정 후보 실체는 다 드러났다. 어차피 서울시장은 오세훈이다. 일축했습니다. 주치폭력 전과 등 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지자 지질한 플레이를 벌인다. 보좌관 대리공약 발표로는 부족하니 대통령 정도는 나서야 하는 모양이다. 조롱도 쏟아졌습니다.
14: 선거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13: 최고위원 국민의힘
14: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픽한 정원호 후보를 구하겠다고 눈물겨운 일병 구하기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1: 민주당은 거듭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서울시의 늑장 보고 은폐 의혹을 띄우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도 꾸렸습니다.
15: 두 줄짜리 내용을 적어놓고 은폐를 시도한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한폭탄입니다.
16: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이니만큼 진영 간 선거 대리전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으로 인한 유권자 피로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건 경계할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두 정상이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했는데 통화 직후 네타냐후 총리가 몹시 격앙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해협 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간의 시한부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작전을 재개해 이란 핵심 인프라에 추가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모든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이란은 전쟁을 피하기 위한 모든 길을 모색해왔다며 모든 경로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압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건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며 합의가 안 되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란 미국의 위협에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구금하지 않고 즉각 추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이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전번 발언에 대해서는 한 이스라엘 양국 모두 말을 아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17: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탔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구금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18: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17: 정부는 다른 나라 활동가 대부분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과는 다른 처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입장 없이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12: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대변인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17: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이 언급한 이번 사안이 한국인 구금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전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동영상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무부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 모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19: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0: 하고 있습니다.
1: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상 봉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과 닷새 만에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만났는데 다음 주 방북설도 나왔습니다. 앞서 중러 공동성명에선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간 지 닷새 만에 두 손을 맞잡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장장 18,000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엔 미국의 침략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진영 대결과 식민주의 역류가 거세지면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4: 오늘날 세계는 매우 평화롭지 못합니다.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3: 전란으로 뒤엉킨 국제사회 동요를 가라앉힐 해법으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4: 우린 다극 체제를 창조하고 지속 가능케 하는 매우 훌륭한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3: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고립, 제재, 무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영내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4: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 러시아 정상과 만난 시 주석. 숨 돌릴 새 없이 다음 주 방북설까지 들립니다.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왕래하며 사전 조율한 만큼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확인 질문에 지금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네, 피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처벌을 해왔던 이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해석으로 국민의 개성 표현과 또 행복 추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6: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두피 문신과 서화 문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7: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8: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7: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6: 그동안 법원은 1992년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엄격히 처벌해왔는데 34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겁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변화된 시대를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문신 문화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안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술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5: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제기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청구 소송은 구노동조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집회가 원청인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 교섭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구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서 단체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원심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한 엔비디아 자체 주가는 정작 주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역설을 권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엔비디아의 지난 1분기 매출은 8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급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792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 강력한 실적은 인공지능 투자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지표가 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4: 우리는 이제 실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재력을 넘어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며 이제 본격적인 도약 단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입니다.
1: 그러나 정작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등 차분했습니다. 글로벌 기술주를 선도하면서도 자체 주가는 주춤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가 선반영입니다. 호실적 전망이 수개월 전부터 주가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현실이 되면 이익을 챙기려는 매물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엔비디아 역시 발표와 동시에 매수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둘째는 시장 기대치와의 불균형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로 910억 달러를 제시해 시장 평균은 넘었지만 월가 극단론자들이 기대한 960억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과열된 기대치를 다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4: 모든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제 누구도 놀라지 않습니다. 예상을 또 깼는데도 시장은 벌써 그 다음을 요구합니다. 자산 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1: 그동안 유입됐던 파생 상품과 투기성 자금이 실적 발표 당일 일제히 빠져나간 것도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건재함을 증명하며 후발 주자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스스로에겐 단기 숨 고르기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됩니다. 인하폭은 현재 수준이 유지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를 두고 교육부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보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선생님들이 무한 책임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해당 작품 제작 지원금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콘진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작품 지원 사업의 결과 평가를 포함해 최근에 불거진 사안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콘진원은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대상 중 하나로 21세기 대군 부인을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0: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합의로 파업이 미뤄지면서 한숨 돌렸지만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안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정부가 적극 중재 나서기도 했지만 노사도 한 발씩 물러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2: 네, 모든 협상은

0: 뭔가를 주고 뭔가를 내어주고 나도 물러서고 저쪽도 물러서야만 가능한 거죠. 나의 입장만 확고하게 주장을 한다면 합의점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기간이 오래 지속됐었던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극적 합의, 극적 타결을 맞게 된 것은 한 발씩 물러선 데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뭔가 양측이 이렇게 한 발씩 양보를 했던 것도 있는데 정부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긴급 조정권을 시사하면서 좀 압박카드로 사용했던 거. 이것도 중요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맞습니다. 긴급 조정권이라는 카드가 없다면, 그걸 아예 커멘트하지 않다면, 이걸 굳이 말하면 구두 개입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직 이것을 발동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는 긴급 조정권이라도 발동해서 절대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그 카드를 쓸 수는 없겠네라는 생각을 만들 것이고요. 어느 정도 노조 측의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물러서서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이 노동조합의 쟁의나 파업의 여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 출신이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 과정을 당연히 잘 지켜보았고 뭐 실무에서도 나섰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어느 정도 감각 혹은 실무 경험 이런 것을 갖춘 인물들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것이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등락 상황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서 다시 동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있지만 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등락 상황과 또 민생 안정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동결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뉴스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뭐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대통령도 좀 노조를 겨냥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뭐 김영훈 장관도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좀 주요했다라는 건데, 사실 파업 돌입을 90분 정도 남겨두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다면 그 전에 좀 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뭐 아마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 또 진행해 주시는 앵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만큼 합의점에 도출하기 어려운, 한 발이라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첨예한 대립이 형성된 것이다. 마치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이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미중이래요.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 이란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합의점에 도출하기 어려운 그런 여정처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여지를 남겨놔두고 막판까지 이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뭐 어쨌든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됐고 이제 날이 밝고 이제 우리 증시 시장 과연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했는데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0선을 좀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0: 그렇습니다.
1: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뭐 국가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최고 극단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안도,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물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또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파업은 없네라고 받아들이면서 불확실성 안개가 흩어진 거죠. 그러면 위험 자산 더 담아야지, 또 삼성전자 담아야지 하는 행보였는데, 뭐 좋은 일이니까 저도 재밌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젯밤이죠. 10시 반에 딱 발표되자마자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30만 원 간다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1: 그래서 전망을 하신 거죠, 그렇게?
0: 그렇죠. 오늘. 근데 정말 30만 원을 딱 찍고 내려와서 저는 나름 좀 재밌고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그런 하루를 보내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2: 네, 그러면 뭐 중장기적으로

0: 정도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 랠리가 다시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1: 이것도 한번 예측해 주시죠.
2: 자, 이 부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랠리는요, 이미부터 시작됐고요. 그 시작은 이제 시작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버블, 뭐 거품론. 저는 이제 한 6개월 동안 AI 거품론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했을 때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 정말 이 AI 업계에서 어떻게 지금 AI가 적용되고 산업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아무도 거품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작이고 시작도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I 풀스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풀스택. 근데 SK텔레콤이 소위 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 사업을 SK그룹 내에서 리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AI 풀스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AI 산업 섹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맨 밑단에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이 바로 AI 인프라예요. 그 위에 있는 벽돌이 있어요. 3층 벽돌. 그 위에 있는 벽돌이 AI 모델이에요. 마지막 위에 있는 벽돌이 AI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뿐이에요. 직접 밑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죠? AI 서비스를 이용해요. 근데 AI 서비스 경쟁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너도 나도 AI. 그리고 너도 나도 나만의 구축된 새로운 AI 모델을 제안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병목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AI 인프라인데 AI 인프라가 충분히 공급 안 되는 거예요. 왜?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뭐예요? GPU 더하기 HBM,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한마디로 반도체 덩어리인데 반도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이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까?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병목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역대급 영업이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AI 거품론이나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정말 AI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뭔가 이 삼성전자를 전망하셨던 것처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반도체주의 랠리 시작이다. 네, 네. 이것도 전망이 좀 맞아보기를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뭐 임금 협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는데 삼성전자 노사 간 이견 차가 컸는데 과연 어떻게 좁혀나가는지 노사 입장이 한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이번에 잠정합의를 통해서는
4: 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 팀장입니다.
3: 특별 보상금에 대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4: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입니다.
5: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사표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냐 이제 요거를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잠정 합의안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을 몇 프로의 재원을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분배하는지.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세금을 안문, 뭐 영업이익에서 15%를 떼서 이제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했었고 사측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특별 경영 성과급이라는 걸 신설한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2: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물론 이게 사측에서 이 특별 경영 성과급이라는 개념, 특별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해석을 해보면 이게 제도화라든가 지속성의 관점을 두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업이익이 이번에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정말 이 영업이익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될까라는 의문점이 남아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이 한 500만 명 됐는데 그 500만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성과급이라는 고정비 성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만 한다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신규 투자, R&D, 또 미래 기술적 격차를 벌리기 위해 지금 추격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1: 예.
2: 중국 기업, 뭐 대만 기업, 미국 기업 추격자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맹추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신규 투자.

0: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영업이익의 많은 비중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다 보면 그만큼 신규 투자 의지가 꺾이고 이 기술적 격차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1: 예.
0: 특별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성과급이 대략 1.5% 정도 재원이다. 그리고 특별 성과급이 10.5%의 재원이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의 12% 수준에서 조율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측의 요구와 노측의 요구가 달랐지만 노측의 요구 처음에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지만 그 중지점을 찾아간 게 12%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2: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최대 쟁점은 영업이익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노사는 이 부분을 기존 성과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이원화 변호사의

0: 사건 X파일.
1: 재판에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빙성이죠. 특히 유무죄를 가를 만한 물증이 뚜렷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이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곤 합니다.
2: 그 관사에서 새우 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거든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3: 아니요, 저 분명히 말했어요. 그만하시라고. 대장님 딸하고 3살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2: 강제추행이요? 아, 참. 아니 좁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추행의도는 없었습니다.
1: 피해자는 분명히 추행과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가해자는 그런 적 없다, 오해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원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 판단은 어디에서 갈리게 될까요?
3: 사진은커녕 꽃뱀치기나 하고 전 그날 숙소에서 뛰쳐나와서 바로 동료와 상급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겪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울면서 말했을까요?
2: 아이 저 정말 억울합니다. 아,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있었던 건 맞지만은 그런 일은 정말 없었습니다.
1: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은 최근 공군 내에서 벌어진 재판이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 적지 않죠. 그리고 그 신빙성 때문에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사건도 있었죠.
4: 아니 1심에선 징역 10년이나 나오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게 말이 돼?
2: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강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이랬다나 봐. 뭐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본 거겠지.
4: 그니까 그 신빙성으로 어떻게 판단할 건데?
1: 성범죄 재판에서의 신빙성이란 말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다는 뜻도 아니고 피고인의 말을 무조건 의심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법원은 무엇에 집중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군내 성범죄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진술의 신빙성 문제, 그리고 법원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엇갈린 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 아, 이 법에서 신빙성이란 말이 주는 무게, 아, 상당하잖아요.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결정적인 증거, 특히 이제 뭐 물적 증거라고 하죠. 물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엇갈릴 때는 사실상 재판의 핵심이 되곤 하는데, 먼저 최근에 있었던 공군 대령 사건부터 짚어보죠.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5: 네, 2024년 10월 공군 제17 전투비행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건 보도에 따르면 영외 회식이 끝난 뒤 부하 여성 장교가 상관인 대령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즉석 사진관, 택시, 관사 안으로 이어지며 신체 접촉과 추행이 있었다는 게 사건의 골자입니다.
1: 네.
5: 피해자는 관사 안에서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다고 진술했고 저항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진술을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 네, 이 사건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추행과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피고인은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었다, 추행 의도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 판단을 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5: 법원이 본 것은 단순히 피해자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숙소에서 뛰쳐나와 곧바로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진술의 큰 줄기가 일관됐다는 점이 컸습니다. 여기에 즉석 사진관이나 이동 동선 관련 객관적 자료, 다급한 연락, 상식에 맞지 않는 피고인 변소까지 함께 봤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즉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1: 근데 이 사건도 그렇고요. 비슷한 사건에서도 피고인 입장에서 이런 항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피해자 말만 듣는 거냐? 물증은 없지 않느냐? 뭐 가령 내가 안 한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렇게 네.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 말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냐. 그런데 재판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5: 네 맞습니다. 재판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이 성범죄라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직후 반응, 주변 정황, 피고인 해명의 합리성을 종합해서 봅니다. 실제로 과거 해군 사건에서는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문제됐어도 피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확인된 증거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지 인상이나 여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보도에 나온 걸 보면 피해자가 꽃뱀 취급당했다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곤 하거든요. 성범죄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이걸 단순한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차 가해라든지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5: 피고인에게 혐의를 부인하고 방어할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아무 근거 없이 꽃뱀으로 몰거나 피해 동기 자체를 조작으로 몰아가거나 주변에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공격하면 그건 단순 방어를 넘어 2차 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처럼 폐쇄적 조직에서는 그런 낙인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명예훼손이나 추가적인 불법행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뭐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 꽃뱀으로 몬다 이런 방식의 변론은 요즘에는 안 하는 변론 방식이죠.
5: 네, 맞습니다. 네,
1: 정말 과거에 진짜 한 십수년 전 이상 전에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런 방법의 변론을 선택을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당연히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의 변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은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피고인은 상급자, 그것도 대령이었고요. 피해자는 부하 여성 장교였습니다. 군대는 일반 직장보다 위계나 상명하복 문화가 훨씬 강하고 그리고 둘 다 군인이었다는 그런 이제 신분적인 특수성도 있고요. 이런 군대 내 위계관계가 사건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5: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군대는 일반 직장보다 상명하복이 강하고 상관의 한마디가 근무 평정, 보직, 조직 생활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피해자가 즉석에서 강하게 거부하거나 이후 문제 제기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볼 때 왜 바로 못 피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계급 관계, 장소, 당시 심리 상태, 사건 정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지배적 권력이라고 표현을 쓴 것도 바로 그 위력을 판단한 것입니다.
1: 그렇다면 일반 직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경우와 비교했을 때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점, 신분, 지위 때문에 형이 더 무겁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5: 자동으로 더 무거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군인은 원래 부하를 보호하고 군 기강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면 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관이 부하를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개인적 성범죄를 넘어 조직의 신뢰, 군 기강을 해치는 측면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과거에 있었던 또 다른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진술의 신빙성, 다시 말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이냐가 쟁점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단이 확연히 갈렸거든요. 일단 어떤 사건이었는지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5: 네, 이건 과거 해군 사건인데요. 같은 부대 여성 장교가 직속 상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그 사실을 또 다른 상관에게 알렸다가 오히려 그 상관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한 명인데 피고인이 두 명이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같은 피해자 진술을 놓고도 각 피고인별로 따로 신빙성과 범죄 성립을 따져야 했습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둘 다 무죄로 뒤집으면서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고 각각의 사건입니다만 피고인이 두 명이에요. 근데 일단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달랐고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둘 다 또 무죄가 나왔어요. 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좀 낮게 판단을 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5: 항소심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진술이라는 점을 크게 봤습니다.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객관

0: 사회적 정황과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본 것이죠. 그리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2심은 그 부분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심은 가지만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단정할 만큼은 아니라는 접근이었습니다.
1: 여기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고소인의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뒤에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좀 의심받는 경우들이 실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일단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 그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고소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성을 의심받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억울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할 때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즉시 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증거는 좀 남겨놓으시는 게 추후에라도 사건화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근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과가 또 갈렸어요. 특히 주요하게 볼 부분은 아까 피고인 두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같은 피해자의 진술 놓고도 피고인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어떤 판단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대법원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피고인 두 명에 대해 똑같이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핵심 피해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됐고 일부 기억의 오차만으로 전체를 배척할 수 없으며 당시 계급관계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해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구성요건 입증이 그만큼 탄탄하지 않다고 봐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신빙성 판단은 피해자 말을 믿느냐 마느냐의 단순 문제가 아니라 각 행위별로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까지 따지는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준 판례입니다.
1: 네. 형사법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그댄 행복에 설 텐데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릉과 대전, 부산 등 충청 이남 지역은 저녁 시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은 내일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모레도 남부 지방에 비 소식 있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소폭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18.7도, 대구 17.1도, 광주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도 모두 해소되고 도로 흐름도 원활해졌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더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요금소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제 막 난 사고라서 조금 시간 더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분기점에서 청주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부산 쪽은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비봉광장부 4차로와 5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평택터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광 3터널 부근에서 안진터널 구간 2차로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밤 총파업을 90분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파업이 일단 유보된 가운데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노조의 찬반 투표에 달렸습니다.
7: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부문 간 노노 갈등 문제를 수습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8: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

0: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1: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2: 반도체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입니다.
1: 가전제품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냐. 서로 윈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0: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협상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주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4: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하며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6: 최저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노사 합의도
2: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6: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5: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2: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입니다.
7: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8: 주주나
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입니다.
8: 회사의 그 투자, 미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 성과급도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5: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 합의 뒤 노동계는 이제는 성과 공유를 논의할 시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4: 정부 역시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곧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노동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성과 공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른바 성과 독식을 끝내자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성장이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 노총 역시 삼성의 세계적 성과가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노조에 초일류 기업 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도 기술 혁신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게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노사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성과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곧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번 삼성전자 일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1: 내부의 이익 분배와 외부와의 연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르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0: 양대 노총은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려 한 것에 대해선 노동자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동 탄압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고함 속에 파묻힌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삼성전자 파업 유보와 엔비디아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8.4% 급등해 단숨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4: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5: 전달 7,0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8.4% 급등해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30분도 채 안 돼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랐고 장 초반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6: 노사협상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5: 정규장에서는 299,500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져 개인의 이른바 빅투 규모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1% 이상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해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7: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외국인 순매수 복귀로 이어졌고 삼성전자 파업이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지만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주목받으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12% 급등하는 등 로봇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돼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룹사 시가총액 합산액은 2,2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삼성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2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5.74% 늘어난 규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시민들의 불매운동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8: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모였습니다. 단체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9: 국가의 거대한 폭력의
2: 양창욱 위원장입니다.
9: 받아왔던 탱크를 하필이면 5.18에 끊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8: SNS에서는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거나 집에 있는 제품을 다 없앴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 딱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런 홍보물을 올렸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오늘 스타벅스 앱이랑 지우고 뭐 환불도 했어요. 원래는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했는데
11: 역사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그런 논란으로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8: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고발장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12: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8: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5.18 관련 인물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4: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해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SNS에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제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특히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매듭지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13: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등을 강하게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 이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14: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13: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중대범죄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독버섯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피해자 조롱 행위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선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 또한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14: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13: 앞서 지난 2024년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의 벽에 막혔습니다.
1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6: 권한
15: 내연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는 요청이며
13: 그런데 지금은 제2요구권을 가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넘어온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배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던 삼성전자 노사가 간밤에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1: 오늘로 예정됐던 총파업은 미뤄졌지만 아직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총파업을 90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1: 아직 노조 찬반 투표가 남아있는 가운데 벌써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3: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4: 약속은 중앙노동위원장.
5: 김영훈 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노사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6: 삼성전자 사측과 노조가 환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7: 특히 이번에 잠정합의를 통해서는
4: 김영구 삼성전자
7: 노동
4: DS
7: 보상급에 대한
4: 부문 최대
7: 제도와
4: 팀장입니다.
7: 밝은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고
4: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8: 조금 사회적으로도 보기에도 괴리감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똑같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0: 네. 일단 합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조와 사측이 각각 어떤 걸 내주고 어떤 걸 가져갔다고 보십니까?
1: 크게 쟁점이 두 개였었죠. 이것을 명분화, 제도화해 달라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노조 측이었었고 사측에서는 성과 보상의 원칙입니다. 조금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같은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뭐 파운드리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측은 메모리 반도체에만 이번에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 주장이었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이 노사 모두에서 어느 정도 좀 접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가령 명문화, 이 제도화에 있어서는 기간을 10년으로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10년의 내용을 놓고 보면 2028년까지는 영업이 200조라는 커트라인, 2029년 이후부터는 100조라는 커트라인을 또 두면서 실질적으로 사측 입장에서도 10년은 해줬지만 영업이익이라는 또 그런 배분이 있었고요. 성과 보상의 원칙에 있어서도 일단 조금씩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장 올해는 유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파운드리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만약에 하나 적자가 난다고 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과금 배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커트라인과 정교한 성과 보상을 적용하겠다. 이제 이 정도에서 합의가 됐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그 합의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부문별 사업별로 얼마씩 성과급을 받게 되는 겁니까?
1: 표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가 10.5% 저렇게 표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주던 게 1.5%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40%와 60%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는 기본급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60%는 이제 실질적으로.
3: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90분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내일부터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데 부문 간 노노 갈등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

0: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5월 21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 노래 브린디시 안나네트레코와 유시프 에이바조프가 함께 부릅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듀에이트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트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레비아타 중에서 축배 노래 브린디시 안나 넵트레코와 유시프 에이바조프가 함께 불렀습니다.
0: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에서 가정의 달 5월 중에서 2와 1이 만나는 날.
1: 아, 둘이 하나가 됐다?
0: 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1: 아, 안나 넵트레코와 유시프 에이바조프도 부부였습니다. 2024년에 이혼하긴 했지만 첫 곡은 두 사람이 부부였던 당시 남긴 녹음이었습니다.
0: 아무래도 전 세계를 다니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면 뭐 멀어질 수 있겠죠.
1: 그리고 이 넵트레코가 스타가 되면서 남편인 에이바조프가 넵트레코 남편으로만 알려져서 이런 점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술가가 저도 상상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한쪽이 같은 장르인데 너무 이 사람은 대단하고 자기는 평범하면 부부 사이니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더 그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
0: 맞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1: 아니야, 나는 당신보다 밀어줄게. 못해. 네, 네, 네. 이렇게 돼야지.
0: 계시죠. 이 음악가 중에서도 이렇게 부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음악가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1: 맞아요. 이 서덜랜드랑 지휘자 리처드 보닝 이런 건 괜찮지, 그죠? 젊은 시절 호주 음악원에서 처음 만나 영국으로 유학을 간 뒤 결혼했는데 평생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리처드 보닝은 부인 덕분인지 오페라 전문 지휘자로 활동했고 조안 서덜랜드는 남편의 조언대로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같은 벨칸토 분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이거는 딱 도움 될 거라고 본 게 예를 들면 그 슬기 씨가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는데 뮤지컬 음악 감독이나 아니면은 연출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기 씨는 이런 조금 류의 연기를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0: 그렇죠.
1: 슬기 씨는 또 거기에 사실은 노래적으로 이런 노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0: 그러면은 장점이 잘 살죠.
1: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방금 들린 그대 음성 우나보체 뽀꼬파, 조안 서덜랜드 노래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루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Una voce poco fa, 조한 서덜랜드의 노래,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미레라 프레니와 니콜라이 야오르프도 성악가 부부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소프라노와 불가리아 출신의 베이스인데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0: 미렐라 프레니는 또그 피아노 음악 감독이랑 처음에 결혼했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자서전을 읽었었는데, 그래서 낡은 차에 파바로티랑 미렐라 프레니랑 그 음악 감독이 다 태우고 전국으로 콩쿠르를 다 다닌 거야. 그 낡은 차로 막 300km씩 운전해서 막 그런 얘기 봤었는데. 네, 미렐라 프레니는 이제 갸우루프를 그 이후에 만나면서 러시아 오페라에서도 그 관심을 또 갖게 됐고, 왜냐면 남편이 러시아 오페라에 많이 출연했으니까.
1: 베이스는 또 러시아 오페라죠.
0: 네.
1: 이 프레니는 차이콥스키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의 타티아나 역을 맡으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소프라노가 러시아어로 노래를 부르는 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후 프레니는 차이콥스키의 스페이드 여왕 등 다른 러시아 오페라 무대에도 올라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아리아 내 영혼이 죽더라도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부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뉴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30대이고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5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그 나라에 살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결혼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태어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생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힘든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육아 방식이나 집안일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죠. 그러던 작년 1월 육아 문제로 크게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하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로 알리지 않은 채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회사의 배려로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고 당시 3살이던 딸도 서울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전화와 메신저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돌아오라고 했고 다시 잘 해보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딸도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싫었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가정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고서야 남편이 저를 상대로 아동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에서 좀 낯선 용어가 나왔습니다. 아동 반환 청구, 일단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2: 사연자는 해외에서 지내다가 공동 양육자인 남편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요.
1: 네.
2: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헤이그 아동탈취법에서 정한 불법적인 아동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이 경우 사연자는 아동탈취협약 및 헤이그 아동탈취법에 따라 남편에게 자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남편이 아동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럼 아이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2: 아동의 불법 이동이나 유치로 인하여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 네.
2: 협약에서 정하는 아동의 불법 이동이 1년 이상이 지났고
1: 네.
2: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즉 사연자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1년 이상 생활했고 자녀가 이미 국내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는 점, 한국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아동 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아동 반환 청구 1년이 지나면 이제 기각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1년 경과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 불법 이동이나 유치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남편의 아동 반환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어서 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재판 기간이 이제 길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1년이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는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1: 네, 그렇다면 지금 사연자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2: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연자가 작년 1월 샌프란시스코를 떠났고 남편이 올해 5월 무렵에 아동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아동의 이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국내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고 사연자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남편의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 그리고 사연자분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1년 전 해외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남편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폭행은 약 1년 전 국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 네.
2: 사연자 남편이 재외국민으로 한국 국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형법 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겠고요.
1: 네.
2: 사연자 남편이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사연자가 한국인이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 한국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6조에 의거해서 네. 남편이 우리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2: 다만 행위지인 미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예외가 있지만 폭행의 방법으로 가정폭력을 행한 경우는 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니
1: 네,
2: 문제가
1: 그렇죠.
2: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2: 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동 반환 청구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반환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이때 1년 경과 여부는 재판이 이제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 딸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했고요. 남편도 1년이 지난 뒤에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준비가 너무 안 돼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정이 취소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철없는 상상을 실행에 옮긴 직장인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을 미루려고 호텔 폭탄 테러를 허위 신고한 건데요. 법원은 이 황당한 사연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한 호텔에서 열릴 학술 세미나 발표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영 미흡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목소리까지 변조했죠.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 등 130여 명이 출동해 3시간 반 동안 샅샅이 수색을 벌여야 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단체 예약이 취소되는 등 하루아침에 900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죠. 법원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냥 거짓말 좀 한 건데 징역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위는 형법상 미개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특히 폭탄 테러 같은 허위 신고는 그 시간 동안 실제 긴급 상황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절대 출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피해가 큰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도 최근에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한번 온 후라서 당분간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초속 15m의 강풍이라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은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너울에 의해서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역은 작업 구간도 많고 사고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서용인 분기점에서 용인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노면 보수하는 작업 중이고요. 덕평 1차로와 2차로에도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강촌에서 가평휴게소까지 2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화도 분기점 부근에서 남양주요금소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경주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분기점에서 청주 가는 길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부산 쪽도 천안에서 천안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방음벽 설치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닷새 사이에 트럼프 또 푸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주 방북설까지 나왔습니다. 중러 공동성명에서는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간 지 닷새 만에 두 손을 맞잡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장장 18,000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엔 미국의 침략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진영 대결과 식민주의 역류가 거세지면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3: 오늘날 세계는 매우 평화롭지 못합니다.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2: 변란으로 뒤엉킨 국제사회 동요를 가라앉힐 해법으론 다극화된

0: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 러시아 정상과 만난 시 주석. 숨 돌릴 새 없이 다음 주 방북설까지 들립니다.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왕래하며 사전 조율한 만큼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확인 질문에 지금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등락 상황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서 또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적 인상 요인이 남아있지만 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 활동가들과는 달리 구금하지 않고 즉각 추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게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전범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모두 말을 아끼면서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1: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탔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구금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3: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1: 정부는 다른 나라 활동가 대부분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과는 다른 처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입장 없이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4: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1: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이 언급한 이번 사안이 한국인 구금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전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동영상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무부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 모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5: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 빗댄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상 봉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가 18일부터 20일까지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66%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24%였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3%,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8%를 기록했습니다.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2%, 견제를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원호 일병 구하기라며 관권 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엄정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1: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2: 강유정 청와대
1: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0: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시장 후보 사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직접 등판한 겁니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을 미리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확한 선거 개입이자 대놓고 관권선거에 나선 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도엽 대표는 명픽 정원호 후보가 헤매니 대통령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그래봤자 정 후보 실체는 다 드러났다. 어차피 서울시장은 오세훈이다. 일축했습니다. 주치폭력 전과 등 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지자 지지란 플레이를 벌인다. 보좌관 대리공약 발표로는 부족하니 대통령 정도는 나서야 하는 모양이다. 조롱도 쏟아졌습니다.
3: 선거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픽한 정원호 후보를 구하겠다고 눈물겨운 일병 구하기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0: 민주당은 거듭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서울시의 늑장 보고 은폐 의혹을 띄우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도 꾸렸습니다.
4: 두 줄짜리 내용을 적어놓고 은폐를 시도한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한폭탄입니다.
5: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이니만큼 진영 간 선거 대리전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으로 인한 유권자 피로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건 경계할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6: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에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개엄 문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국회 개엄 미보고 등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국회 개엄 미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개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만 제공된 CCTV에 대해서는 조 전 원장이 정치 관여 의도를 가지고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나름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했고 이를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돌려받아 보관 중인 금품을 이미 제출한 점 등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6: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두 번째 공판 기일에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기각 결정에 불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원칙으로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도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8: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처벌해왔던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해석으로 국민의 개성 표현과 행복 추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9: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두피 문신과 서화 문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

0: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2: 주의대 대법원장입니다.
1: 구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0: 그동안 법원은 1992년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엄격히 처벌해 왔는데 34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겁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변화된 시대를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문신 문화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안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술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농협중앙회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대국민 입장문에서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직선제를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조합장 약 1,100명이 투표하는 방식 대신 조합원 187만 명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여름 더위에 뒤따른 강한 비바람, 5월 중순부터 날씨가 이러니 올여름은 어떨지 걱정이 커집니다. 특히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는 예측조차 어려워서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도심 침수를 줄이기 위한 국내 도시 홍수 대응 실험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4: 도심 한복판에는 물기둥이 쉼없이 터져 오르고 거센 급류는 파도처럼 차선을 뒤덮습니다. 강으로 변해버린 골목길에서는 자동차가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갑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는 시간당 14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후위기로 강수 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실제 도시 침수는 배수시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강우량만으로는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은 실제 도시 구조를 그대로 옮긴 실험장을 구축했습니다.
5: 서울 강남 도로 구조를 반영해 만든 실험장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와 맨홀, 지하 배수시설까지 실제 도시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4: 8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실험장은 시간당 최대 5,400mm 수준에 해당하는 대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 대부분의 극한호우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는 물론 2022년 강남역 침수 당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는 홍수 상황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6: 왜이 홍수가 발생을 했는지,
2: 김종민
6: 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지하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인프라들은
2: 전임 연구원입니다.
6: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도시 관리를 위한 수치 해석이나 모델링 자료들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4: 빗물받이와 오수관, 맨홀 같은 배수시설의 막힘 정도에 따라 침수 피해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도 분석합니다.
5: 실제 침수 환경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비가 몰리면서 맨홀 아래 압력이 높아진 겁니다.
4: 연구진은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홍수 예측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관측 자료를 학습해 침수 위험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7: AI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데이터가
2: 정상화
7: 들어와야지만이 좋은 데이터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예측이 됩니다. 이런
2: 하천실험센터장입니다.
7: 실규모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구축돼 있는 AI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빨리 예측할 수 있는.
4: 극한호우 시대, 도시재난 대응의 핵심은 침수가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위험을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8: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리

0: 리,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맘때쯤 찾아오는 절기 도마는 만물이 점차 자라나서 가득 차기 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득 찼다라는 뜻은 완전히 꽉 찬 게 아니라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은 만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계부 관리도요, 이 소만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박 수익률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매달 새나가는 고정지출 조금씩 줄이고 작은 돈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게 진짜 내 자산을 키우는 정석이거든요. 우리 집 가계부에 기분 좋은 소만의 기운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작은 만족이 늘 중요하다는 거는 아는데 또 요즘 같은 시대는 욕심이 나기도 하고 작은 만족만 따르는 게 진짜 맞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하나씩 찾아볼게요. 두 분의 소확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요? 뭐 사실 요즘은 일집, 일집 이렇게 해서 사실 크게 별로 뭐 행복하지 않나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행복인 것 같아. 아기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아기 보고 하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기가 빨리 또 자서 그 이후에 육퇴를 해서 또 한잔하면서 또 영상을 보는 또 그런 또 재미가 또 행복이지 않나 싶고요. 요즘 또 키즈노트라고 해서 애들 키우면은 다 올려주잖아요. 거기 아기 사진하고 뭐 글 내용 적어주는데 그거 보면서 흐뭇해하는 약간 이런 게 그냥 저한테는 요즘엔 행복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내 아이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그걸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정리해서 앱에 올려주시는 거.
2: 맞아요.
0: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자, 우리 김현철 팀장님의 소확행은 어쨌든 자녀였다.
3: 맞아요.
0: 이규범 팀장님은 어떤 소확행 갖고 계신가요?
3: 저는 아직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뭐 노트 이런 건 없고요.
0: 아니면 나 자신을 예뻐한다?
2: 제가 예뻐해드리겠습니다.
3: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저만의 좀 독특한 좀 취미가 하나가 있는데.
0: 뭐죠?
3: 네, 우리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친구들을 만날 때 밥 먹을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밥을 먹을 때 꼭 누군가 꼭 돈을 내야 꼭 돈을 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내고 싶은데.
2: 아, 진짜요?
3: 네. 그럼 만약에 박과씨 뭐 2만 원, 3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거를 다른 통장에다가 이체를 시켜줍니다.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모아봐요. 그러면 한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면 돈이 꽤 모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혼자 그동안 못 샀던, 사고 싶었던 뭐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0: 되게 지금
1: 있습니다.
0: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데
1: 그러니까.
0: 이게 쉽게 풀어보면은 그러니까 공짜로 밥 얻어먹고 남은 돈을 네.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모아서 그게 큰 목돈이 됐을 때 그거 쓰는 재미가 이제 소확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말 신박한 접근법이에요.
1: 근데 워낙 또 잘 사십니다.
0: 맞아요. 사실은 커피. 맞아요. 이경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마시라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그냥 내 입에 맞는 맛있는 거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거
1: 아, 그럼요.
0: 이런 게 소확행인 것 같습니다. 작은 만족 어떤 상황에서도 뭐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복들 늘 누려나가야 되는데요. 가정경제 삶이 팍팍하면은 이런 소확행도 잘 느껴지지가
1: 아, 쉽지
0: 않잖아요.
1: 않습니다. 맞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 가정경제 조금 더 살림 나아지게 만들어서 더 웃을 일 많이 생길 수 있을지 오늘도 그런 돈 되는 이야기들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 우리 집도 지금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보험 점검이나 보장 체크도 필요하시다면 같이 도와드리니까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머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0249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퇴임을 3년 앞둔 60대 초반의 가장입니다. 무일푼으로 사회생활 시작해서요. 자식 두 놈 시집장가까지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은퇴 시기를 맞았습니다. 노후 준비라고는 고작 국민연금 130만 원밖에 없는데 은퇴 후에 또 다른 일거리를 찾겠지만 일단 소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러다 문득 주택연금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보니까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론 나라의 집을 뺏기는 기분도 들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택연금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지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조언 구하고자 문자 보내봅니다. 진짜 이 시대의 아버지 사연이에요.
3: 맞아요.
0: 무일푼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3: 그러니까요.
0: 빈손으로 가정을 꾸려서 사회생활도 시작하시고 자식 농사까지 잘 지어 놓으셨는데 정작 이제 노후가 돼서 보니 내 손 안에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인생 남은 인생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1: 아, 정말 이런 분들 정말 많은 요즘에 좀 보게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대표적인 표본 케이스긴 한데 근데 또 반면에 우픈 얘기로 우리나라 정말 부모님들 진짜 자식 사랑이라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마 진짜 세계 어떤 대회가 있더라도 아마 1등을 하실 건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정말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노후 준비를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0: 국민연금으로 130만 원 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4: 사실 이 정도만 네. 해도 상위권입니다. 사실.
0: 아,
4: 국민연금
0: 그래요?
4: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냥 찾아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국민연금 100만 원도 안 돼요. 100만 원이 뭐예요?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렇군요.
4: 네, 그래서 130만 원 정도면 꽤 괜찮게 준비를 한 상태예요.
0: 그렇죠. 국민연금만 보면 그렇다
4: 그렇죠,
0: 치지만
4: 맞아요.
0: 여기에 우리가 평균 생활비를 맞추려면 다른 사적 개인연금이 그렇죠. 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신 거예요.
4: 네네네.
0: 그래서 청취자님이 하나 다행인 거 내가 가지고 네네네. 있는 이 집
4: 그렇죠.
0: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4: 네.
0: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은퇴까지 3년 남으셨대요.
4: 네네.
0: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4: 네네.
0: 미흡한 노후 준비를 이걸로 활용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대부분 뭐 연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내 집으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주택연금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후 준비가 나름 아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별도로 뭐 개인연금이나 별도의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짜 너무 힘들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0: 근데 또 네.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가 아, 이 집을 물려줘야지.
4: 네.
0: 내가
4: 그러니까.
0: 이거를 연금으로 활용하면 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4: 네네.
0: 자, 주택연금의 장단점 쉽고 빠르게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4: 네, 일단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주택을 활용해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영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0: 네.
4: 이게 주택담보대출과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다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게 자, 우리가 일반적인 대출을 받으면 목돈을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매달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대신 이걸 누군가는 또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노후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근데
4: 네.
0: 주택연금 활용해서 이제 매번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 청취자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유 나라에 집 뺏기는 거야
4: 그래,
0: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대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분이 좀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이 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3억짜리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소액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 뭐 이자 얼마 또 100만 원 이자 얼마 이렇게 받게 되면서 이자가 이제 복리로 불어나게 되는데 상환은 언제 하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 그때 정산하게 됩니다.
0: 그러면 부부 두 분이 모두 다 돌아가셨을 때 이 주택연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네네.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4: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주택을 담보로 부부가 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뭐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시고 또 남은 한 분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들 그 주택에 대한 받았던 거는 자녀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 이 집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유권을 국가에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자녀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0: 상속인에게 상속 네. 선택권이 일단 1차적으로 주어지게
4: 맞습니다.
0: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녀가 이 집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이미 부모님께서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계속 받으셨으니까 이 집값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 상속을 받거나 포기를 할 때 이 집이 5억 원인데 부모님이 받은 연금이 5억 원을 넘거나 이 집의 시세를 알아보니까 쉽게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집값이 5억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이제 자녀가 갚을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속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4: 요건 예시가 제 고향이 거제잖아요. 거제도가 집값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한 3억 정도 국평이 3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확 줄었어요. 1억 1억 되는 데도 있고요.
0: 집값이 엄청 떨어졌네요.
4: 엄청 떨어졌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다가 당하니까 당연히 요거는 그냥 국가로 넘기는 게 낫겠죠. 근데 제가 또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네 서울 사람입니다. 네. 이런데 지금 서울 집값은 어때요? 계속해서 오르죠. 이러면은 당연히 고민을 하는 거죠. 굳이 국가에 넘기는 게 아니라 갚아서 그냥 내가 인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녀가 인수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네. 그때 또 목돈이 필요하겠고
4: 맞아요.
0: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좀 될 테니까
1: 그렇습니다.
0: 재무 플랜을 좀 잘 짜셔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요. 주택 연금 내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4: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근저당권 방식이 있고 하나는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은행의 대출의 방식과 똑같은데요. 주택공사가 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신탁 방식인데요. 이건 소유권을 아예 행정적으로만 주택공사에 이전을 하는 겁니다.
0: 행정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면은 네. 집이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정말 행정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떤 방식을 더 추천을 하세요?

0: 네, 무조건 신탁 방식이 더
1: 그렇죠.
0: 유리합니다. 네, 그 이유가 먼저 신탁 방식이 가입비용이 훨씬 저렴하고요. 주택의 명의가 누구든 간에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아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 집의 소유권이 100% 아내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근저당 방식은 이럴 땐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자녀분께서 이 집은 나에게도 소유권이 있다라고 어머니한테 뭐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 복잡해지겠죠.
0: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네, 그런데 신탁 방식은 행정적으로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서류만 넘어갔을 뿐 국가가 이 집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팔거나 넘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혹시라도 뭐 보통 남자들이 먼저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많으니까 병역 수명이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아내분은 상속 문제 없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2: 그렇군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노후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0: 맞아요.
2: 노후입니다. 그렇기
0: 맞습니다.
2: 때문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다 가용해서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국민연금 조회해 보시고 예상 수령액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개인연금으로 내가 대비가 얼마 돼 있는지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다 했는데도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다. 또는 나는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서 아예 이런 거 대비가 안돼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주택 한 채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내 상황 설명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노후 삶을 꾸려가는 방법인지 조언과 자문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재무 플랜 원하는 분들 지금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머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이번에는 진짜 고민 많으셨던 분 두 분이 직접 찾아가서 문제 명확하게 해결해 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40대 중반 남성분 사연인데요.
0: 오늘 가까이 다녀오셨네요.
1: 네, 김포면. 네. 네. 맞벌이 부부세요. 근데 두 분 월급을 합쳐서 뭐 생활비, 교육비를 제외하면 이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끼고 아껴서 한 달 용돈 30만 원을 받는데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면 맥주 한 잔 마시기가 좀 버겁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라도 좀 줄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아프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건들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주셨습니다.
0: 아니 두 분도 네. 이제 40대 중반 어렴풋이 이제 비슷하게 되셨잖아요.
2: 전 아직 초반입니다. 내년도 아직 초반이고요. 네.
0: 되게 강조하시네요. 네. 아니 그래 40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볼 네. 때 남성분들 사회생활 하시는데 네.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면
1: 와, 이것도 정말 너무 대단한 거예요.
0: 너무 네. 빠듯하죠. 그러니까 맞아. 동료들이랑 둘러앉아서 아유 오늘 기분 좋게 맥주 한잔해 하면서 치킨에 생맥주 이거 속 시원히 계산 하기가 쉽지 않아요.
2: 맞아요.
0: 아 이거 이런 것들도 소확행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이런 소확행 네. 포기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3: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돈을 벌고 사실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0: 그렇죠.
3: 근데 이 청취자분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소소한 소확행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단편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없어 보이죠 확실히.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0: 그러니까 연애는 환상일 수 있겠지. 네. 결혼은 현실인지라.
3: 근데 결혼하는 게 좋죠?
0: 저요?
3: 네.
0: 뭐 그렇죠.
3: 네,
0: 뭐
3: 그럼요.
0: 그래도 뭐든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는 게 좋잖아요.
3: 네, 그렇죠? 결혼하고 아기 나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0: 맞아요,
3: 요즘
0: 맞아요.
3: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0: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는 것 같죠?
3: 왜?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0: 맞아요.

0: 어쨌든 자, 사연으로 돌아와서 고정 지출 중에 이 댁은 지금 보험료의 비중이 높다. 이걸 줄여서라도 남편분의 월용돈을 조금 늘려드릴 수 있다면
1: 맞습니다.
0: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이제 월 소득과 지출인데요.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으셨을까요?
1: 네, 일단 남편분 월급을 살펴보니까 410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120만 원, 합쳐서 530만 원이었는데
0: 네.
1: 이 생활비와 교육비를 합쳐서 봤더니 한 3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분 각자 용돈이 30만 원. 그런데 4인 가족 보험료는 128만 원이었습니다.
0: 와, 진짜 많이 나가네요.
1: 그런데 계산을 다 한번 해보면 소득이 530만 원이었잖아요.
0: 네.
1: 그런데 고정주출이 350만 원을 빼고 또 보험료 128만 원을 빼면 이 집은 한 달에 8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 매달 8만 원씩
2: 네네.
0: 비고 있는 상황이다.
2: 맞아요.
0: 네.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2: 그러니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어떻게 생활비와 교육비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렇죠?
1: 맞아요.
2: 교육비는 특히나 못 줄이죠.
0: 맞아요.
2: 생활비를 아동바동에서 보통 뭐 줄인다고 해도 뭐 대형마트 뭐 한 번 정도 안 가면 그래도 한 15만 원, 20만 원 줄일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뭐야? 보험료예요. 보험료가 너무 과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의 건강도 중요해서 보험 가입을 해도 이 가정은 보험료 때문에 삶에 낙도 없고 저축도 못하고 심지어 한 달에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정말 이 진짜 저희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이상 이대로 가야 되면 어때요? 점점 더 교육비 올라가고
0: 그렇죠.
2: 그러면 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0: 그럼요. 4인 가족의 128만 원에 해당하는 그 보험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는지 그거부터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2: 네, 일단 보험료가 높으니까 건수도 많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봤더니 건수도 많습니다. 일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이 21건, 아이들 2명인데 12건에서 총 3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맞아. 계세요. 4인 가족에.
0: 기도 많네요.
2: 엄청 많죠. 물론 뭐 건수가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잘 조합해서 정말 좋은 것들만 조합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특이하게 또 다 나뉘어져 있던 건강보험들, 3세대로 전환한 실손보험, 운전자, 화재, 그리고 가입한 지 오래된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보험을 하나씩만 보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이제 없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2만 원,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특이하게 어디엔 뭐 뇌혈관, 뭐 어디엔 또 심혈관, 또 어디엔 암, 뭐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보험을 효율적으로 잘 가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복 보장도 많았고요. 또 보험들이 딱 한 두 구소로만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 보험사들과 이제 충분한 비교 설명이 되지 않았다. 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되게 통일성 있게 네네. 하나의 보험사에
2: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빅3, 빅5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대형 보험사들의 쫙 뭔가 나열식으로 상품을 가입하면은 나는 든든하게 대비가 돼 있어라고 청취자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2: 맞아요.
0: 그게 아니라 손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지만 보험을 가성비 있게 가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2: 특히나 이게 저희도 매달 보험회사들 상품이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달 초가 제일 왜? 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비교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러면
2: 네.
0: 예를 들어 5월에는 A라는 보험사가
2: 네네.
0: 40대 기준으로 암 상품이 저렴했는데
2: 네네.
0: 6월이 되면은 다른 회사가 더 저렴해질
2: 맞습니다.
0: 수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0: 그렇기 때문에 매달
2: 네네.
0: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어디가 정확하게 저렴하고 더 좋은 보장인지는 진짜 전문가와 함께 비교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2: 맞아요.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비교하기가 쉽지 않지. 일반 소비자들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거고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시간을 쏟아서 청취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이유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되게 적어 보이지만 이거 20년 내는 거라고 치면요. 10만 원은 2,400만 원.
0: 아, 그리고 5만 원, 10만 원을 어디 좋은 데다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 아, 그렇죠.
0: 얼마나 그렇죠. 목돈이 되겠어요. 자,
2: 그러니까요.
0: 이제 우리 팀장님들께서
2: 네.
0: 이들 부부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특히 저는 이제 남편분 사연이 지금 안타깝거든요.
2: 그렇죠.
0: 밖에 나가서 시원하게 오늘은 내가 살게 할 수 있게끔 좀 처방전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방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일단 이번 처방전은 저희가 정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이유 이유가 일단 보험료 조정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여태 진 저축도 못했었잖아요. 여태 못했던 저축을 통해서 또 일부 부채를 있었던 걸 좀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써드렸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사실 보험료 줄여주시는 것만 해도 부담이 그죠? 많이 네.

0: 줄어드는데
1: 맞습니다. 네.
0: 빚도 갚을 수 있게 네. 해주시고 노후 네. 준비도 해주셨다고요?
1: 네. 네. 확인했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사용하고 계셨어요. 네. 한 73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아까 종신보험 있다라고 했었죠. 네. 정말 특약이 하나 없는 사망보험금 2억 원만 있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근데 해지환급금 확인해보니까 97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이 보험을 해지를 해서 마이너스를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이 어디를 손대지 않으면 뚫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건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35만 원씩 나갔던 종신보험을 3만 원의 정기보험으로 똑같은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2: 굉장히 저렴하죠. 가입한 건강보험들도 일부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뇌혈관, 뭐 심혈관, 암 등등 특약들이 거의 나눠지고 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물론 중복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이런 진단비를 뭐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암 진단비도 거의 뭐 1억 가까이, 뭐 뇌랑 심장 쪽도 진단비가 좀 과하고 수술비도 굉장히 과하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질병으로 뭐 우리가 암 걸려서 뭐 1억 2억 받으려고 사실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뭐 재테크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좀 버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과거보다 의료기술도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으로 뭐 진단비와 치료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보장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 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납입해야 될 보험료를 고려해봤을 때 같은 조건의 특약이라도 보험료가 낮은 보험사를 찾아서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보험료 네. 때문에 현금 흐름이 꽉 막혀 있었던 가정의 현금 흐름 이제 숫자로 살펴볼게요. 어떻게 변화했을지 궁금합니다.
2: 궁금하죠. 뭐 저희가 당연히 결과는 좋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사연 나온 거 보면. 일단 4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이 128만 원이었죠.
0: 맞아요.
2: 그리고 아까 35만 원의 종신보험을 정기보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혹시나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했더니 3만 원으로 해서 여기서만 일단 32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건강보험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효율적인 보험들은 최대한 살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상담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보험을 다 해지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은 살리고 대신에 과한 부분들만 조금 비교했을 때 저렴하게 되면 그렇게 저희가 좀 최대한 리모델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포함한 3대 진단금이나 수술비가 너무 중복되거나 과한 부분들을 이제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이러한 특약을 넣으면서 가성비 있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4인 가족 건강보험이 93만 원이 59만 원으로 여기서도 34만 원을 줄였어요. 와. 자, 그러면 아까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에서 줄였던 부분들이 32만 원, 여기서 34만 원 합산해서 66만 원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0: 치킨이 뭐예요? 소고기도 네. 드실 수 있겠어요, 이제.
1: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가입한 보험을 한 건씩만 보게 된다면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들을 이제 합쳐서 전체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분명 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비교 조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으로 상담받고 싶다라고 이제 문자 넣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유, 우리 집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보험료 쓰고 교육비 쓰고 생활비 쓰고 나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 마이너스 통장 뚫어놓은 걸로
2: 맞아요.
0: 가계부가 마이너스 줄줄 세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이시라면 이덱처럼 여러분들도 전문가에게 무료 상담 요청하신 후에 상담 받아보시고요. 점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점검이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딱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제 전문가분들이 솔루션 이어가 주시죠.
2: 네네. 아까 66만 원 줄었잖아요. 자, 매달 우리 어때요? 생각도 못했는데 66만 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노후가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뭐 준비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남편분은 4대 보험 가입자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그래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내분은 알바성으로 일하는 거라서 연금 준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분 연금을 25만 원씩 일단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남은 일단 41만 원을 모든 금액을 다 연금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단기 적금을 통해서 저축하는 좀 습관을 좀 조금씩 키우자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0: 두 분이 이제 제가 네. 막 예고 없이 청취자님하고 소통을 하면 많이 당황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요.
2: 아,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당황한 게 아니라 네. 문자창에 일단 아,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많구나.
0: 맞아요.

0: 오늘 이 사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1: 네.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요. 어. 자, 모두 다 상담 신청하셔서 비슷한 고민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축 습관까지 길러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네. 이제 향후 또 언제 또 이게 리모델링에 대한 보완을 더 해나가시면 될까요?
2: 네. 이제 아까 41만 원을 6개월 단기 적금을 통해서 이제 저축 습관을 늘리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 저희가 검사차 방문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했고요.
0: 단년에 한 번씩.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돈을 조금씩 만들어서 좀 자산을 좀 증식시킬 수 있는 플랜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0: 그렇군요. 보험 점검에 노후 대비까지 당연히 된 거고 이 집에 골치 아팠던 부채 관리,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뚫어 놓으셨나 봐요. 거기서 730을 꺼내 쓰고 계신
2: 그러니까요.
0: 상황이었는데 불필요한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면서 해지 환급금으로 빚까지 갚으실 수 있게 도와드린 사연 만나봤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한데요.
1: 제가 이런 사연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아니 보험을 사실 너무 많이들 가입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30만 원 정도만 딱 타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보장이 커요. 근데 30만 원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저도 부담스러운데 아니 어떻게 주변 그래도 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보험 가입을 해 좀 권하고 가입을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보면 항상 좀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맞습니다. 팀장님들의 마법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청취자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0604번님 부모님 보험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간병인 보험과 제가 보험 어떤 게 좋을까요? 보내주셨고요. 8756번님 기름값도 아낄 겸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전기차는 자동차 보험 갱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요거 8756번님 사연 한번 답변 드려볼까요?
2: 네, 이제 꼭 그렇진 않고요. 이 전기차가 이제 수리비 부담과 이제 배터리 교체 비용이 이제 보험료에 좀 크게 반영이 돼요.
0: 그래요?
2: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분적으로 수리를 할 게 아니라 통으로 이제 수리를 맡겨야 되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0: 아.
2: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갱신 시에 사고 여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보험 가입이 좀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상승폭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내연 기관차보다는 아무래도 수리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기차 운전자분들은 그런 것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2: 네.
0: 좋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문자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재무설계 전문가 이규범 팀장님, 김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0: 새는 보험료 찾아서 틀어막고 부족했던 보장 채우고 그동안 준비 전혀 못했던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재무 상담입니다.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재무 부분의 약한 고리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늘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낮에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6도, 대구 23도, 전주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상과 동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겠는데요. 너울에 의해서 물결도 높기 때문에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안현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이고 이 부근 1차로에서 작업도 진행 중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방향 반포나들목에서 서초 구간 4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한남나들목부터 밀리고 있고요. 경부선 위로 작업 구간이 늘었습니다. 부산방향 금토분기점에서 판교분기점 가는 길 4차로와 5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흥 부근 5차로에서도 간판 설치 작업 중이고 서울방향은 수원 갓길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양천로 고척교 방향 금천교에서 소하분기점 구간에서 포장 작업 중입니다. 재개차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서부간선 도로나 서부간선 지하도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살아있는 녀석,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12: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총파업은 일단 유보된 가운데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13: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 수습이 중요해졌습니다. 첫 소식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 근본
16: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피펠 팀장입니다.
15: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0: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2: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3: 여명구 삼성전자 DS 부문 피플 팀장입니다.
2: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4: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3: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입니다.
4: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5: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영업이익의 얼마라는 이른바 N% 성과급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주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7: 최저영업이익의 12%를 적산 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3: 민경권
7: 구당대 7배당의
3: 대한민국
7: 공지를 받을 수
3: 주주운동 본부
7: 없으며
3: 대표입니다.
7: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6: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 U+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8: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3: 조원희
8: 나가게 되면은
3: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입니다.
8: 이제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9: 주주나 또 노동자나
3: 김정식
9: 또
3: 연세대 경제학부
9: 회사의
3: 명예
9: 그
3: 교수입니다.
9: 투자 미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 성과급도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6: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0: 6.3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면서 내란 심판을 외쳤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새벽 0시부터 심기 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탄을 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한강벨트, 광진구와 동작구를 연달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2: 경기도정을 잘 이끌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후보는 누구입니까?
1: 남쪽 또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지사, 대전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 거듭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을 일삼은 국민의힘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2: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이나
3: 정청래 대표입니다.
2: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발표했던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1: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세모리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4: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1: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국민의힘의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죄지우기와 또 부동산 실정을 주장하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5: 13일간의 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 절도 올리며 효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6: 아이 누가 일로 지나가라 했어?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3: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6: 기본적으로 전과 4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3: 장동혁 대표입니다.
6: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드렸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7: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3: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8: 보수 결집 움직임 속에 당내 투톱은 무당층 스윙보터가 많은 곳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표심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9: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 활동가들과 달리 구금하지 않고 즉각 추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게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전범 발언에 대해서는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모두 말을 아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탔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구금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11: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10: 정부는 다른 나라 활동가 대부분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과는 다른 처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입장 없이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12: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강효정 이스라엘 청와대 관계가 대변인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10: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이 언급한 이번 사안이 한국인 구금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전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동영상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무부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 모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13: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3: 박일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논의된
13: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0: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상 봉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9: 네, 중동 상황 알아봅니다.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은 이란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장밋빛 전망이 무르익던 종전 협상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1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9: 네, 이 종전 협상이 그렇다면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14: 맞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전한 소식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는 이란 지도부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료들은 우라늄을 해외로 내보내버리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향후 공격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현재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인도 문제를 종전협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는 협상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 미국 측이 종전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전달해 이란이 검토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4: 이란이 미국이 보낸 메시지에 응답하고 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 ISNA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측에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간 지 하루 만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 관점을 전달받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테헤란에 온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사이에 메시지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이란이 지난 17일 밤 파키스탄을 통해 검토안을 보낸 지 3일 만입니다.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도 양국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식 합의 발표를 이루기 위해 테헤란 방문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에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협상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9: 네, 우리 국적 선박이 어제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이 통항 관리를 이유로 통제 해역을 설정했다고요.
14: 이란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리를 명분으로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통제 해역을 공개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잇는 선을 긋고 통제 해역의 경계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통제 해역을 통과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는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 항로를 설정하고 특정 서비스 제공을 대가로 통행료를 걷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항행의 자유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9: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매운동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5: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모였습니다. 단체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0: 촉구했습니다.
1: 국가의 거대한 폭력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2: 영창욱 강제징집 녹화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1: 5.18에 뿐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0: SNS에서는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거나 집에 있는 제품을 다 없앴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딱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런 홍보물을 올렸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오늘 스타벅스 앱이랑 지우고 뭐 환불도 했어요. 원래는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했는데
4: 역사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그런 논란으로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0: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고발장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5: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0: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5.18 관련 인물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매듭지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등을 강하게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 이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8: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7: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중대범죄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독버섯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피해자 조롱 행위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선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 또한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8: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습니다.
7: 앞서 지난 2024년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2 요구권, 즉 거부권의 벽에 막혔습니다.
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10: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9: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7: 그런데 지금은 제2 요구권을 가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넘어온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배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포커스나이트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습니다. 여야 지도부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들은 첫날부터 각기 다른 현장을 찾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사전.

0: 좋은 소식들이 시민들께 전달되길 바라고
1: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0: 좋은 소식으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정원호 서울시장의
1: 김정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2: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12.3 비상계엄 내란을 해결하고

0: 고생 많으세요. 네. 그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경제를 읽고 가시는 분들.
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0: 서울의 미래를,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각 당 지도부하고 서울시장 후보들 모습 보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찾아갔고 오세훈 시장은 송파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일단은 민생 현장을 택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걸까요?
1: 일단 택배장을 찾은 정원호 후보의 메시지는 네. 새로운 서울의 희망과 비전을 배달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성지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1: 기다려주고 좀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리고 택배가 도착하면 늘 사람들은 밝은 얼굴로 오늘 내 택배가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정원호 그 후보가 성동구에서 마련했던 그 보여줬던 그 유능함을 서울로 배달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도 뭐 그 민생 현장에서 시작한 거는 여느 후보들이 하는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특히나 서울시장 후보들의 메시지가 민생에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3일 동안의 행보 동안 좀 뭐 양 후보 모두 아니죠 김정철 후보까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예. 뭔가 이 서울시의 이런 그 비전과 희망을 갖고 민생 현장 속에서 뭔가 그 답을 찾는 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그런데 차이점이 오늘 좀 있었죠.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후보와 함께하는 이 시작을 함께하는 선거운동을 예. 했었는데 예. 오세훈 후보는 혼자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지역에서 좀 어떻게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집권 여당의 좀 지지를 받는 정원호 후보와 지금 그 분열되어 있는 야당의 상태 때문에 지도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오세훈 후보 저희가 좀 그 굳이 또 차별성을 좀 한다면 거기에 좀 부각됐던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그러니까요. 지도부와 함께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볼거리였는데 요 얘기 이제 잠깐 뒤로 하더라도 장소는 어떻게 보셨어요?
3: 일단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2: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3: 가락시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강북구에서의 출정식에서도 부동산 심판 선거에 관한 내용들이 강조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선거운동 첫날은 경제에 상당히 방점을 둔 일정 그리고 메시지를 시민들께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락시장에서도 어떤 그 새벽시장의 생동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경 삼아서 서울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울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 앞서 이제 양당 대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덧붙이자면 예.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의 승리를 배달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아직 선거 끝난 것 아닙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선거가 끝난 것처럼 서울시장 후보도 아니고 서울시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누적돼서 유권자들께서 보시기에 집권 여당이 벌써부터 오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예. 자, 조금 전에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 지도부의 동선도 엇갈렸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서울에서 이 정원호 후보하고 첫 일정을 함께한 뒤에 동작구로 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충청을 돌면서 내한 심판을 호소했고요. 자, 일단 요 민주당부터 한번 볼까요? 첫날 동선, 이게 어떻게 짠 겁니까?
1: 일단 서울에서 시작을 하되 중원을 네. 포기할 수 없잖아요. 원래 축구에서도 중원을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정치, 한국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원인 충청도에서 승리하는 자가 대선에서도 늘 승리를 했었고요. 전국 선거에서도 충청도에서 성적이 좋은 정당이 결국 전국의 지표에서 제1당을 차지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충청 선거를 결코 놓을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양당 대표가 지금 아마 뒤에 장동혁 대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양당 대표가 그렇게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 있죠.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예. 그 본인의 고향, 그 장동혁 대표는 고향 지역구가 또 충남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 정청래 대표는 충남 금산이 또 고향이거든요. 예. 지역구는 서울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또 좀 강조하고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에서의 첫날 행보를 이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0: 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화면 보신 것처럼 단식 중이었던 양향자 후보를 찾아서 평택으로 먼저 갔었고 그리고 이제 충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대전 충청권으로. 그러면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별법, 특검법 이거를 이슈하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 보셨는데 보수층의 결집,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행보로 보이는데요.
3: 단지 보수층의 결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면서 잠시 유보되었을 뿐이지 이슈 자체가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올해 3월 10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곳곳의 기업들에서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분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의 위험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일정으로서 아마 양양자 후보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한편으로 대비되는 지점이 있죠.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하나 내긴 했지만은 경기도지사 후보라고 하기에는 놀랄 만큼 소극적으로 이 삼성전자 파업 문제를 방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가 어디 있습니까? 평택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지사 후보가 수수 방관할 문제인가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양양자 후보를 찾아감으로써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올리고 시민들께 환기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네. 공소 취소도 지금 결국에는 헌법 질서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파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로 다뤄져야 될 것이고 야당 대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0: 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서울은 건너뛰었잖아요. 앞으로 13일 동안 계속 안 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3: 제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서울 선거와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쌓은 그 누적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특히 지난 미국 8박 10일 방문 일정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는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전면에 등판했을 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본인이 선거 전면에 나서고 싶어도 마땅히 자제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동선이 이렇게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방미 논란을 비롯해서 그 이전 2월 20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윤어게인 노선과의 절연을 거부하면서 당에 큰 후과를 미친 점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해보면 장동혁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당에 지운 빚을 100분의 1이라도 갚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거운동의 피날레는 서울에서 장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감히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좀 건의드리자면 장동혁 대표의 마지막 선거 지원 일정을 저는 호남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일정을 당대표가 감당해야 그 빚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일단은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서울 일정을 같이 하지 않는 대신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했어요. 출정식에 같이 나왔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지역구도 아니죠. 대구에서 국회의원하셨고 경기도에서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도 확장성을 좀 내비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출정식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가 단 한 번도 서울 유세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서울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 뭐 이 그 오세훈 후보가 추구하고 있는 중도 이미지 강화 여기에 뭐 포인트가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107석이 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서울을 한 번도 안 온다? 서울을 소홀히 한다? 서울을 혼대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피날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언젠가는 서울 지역 아마 그게 오세훈 후보랑 함께하는 일정이 아닐지라도 예. 25개구의 또 구청장 후보들이

0: 잖아요.
1: 그렇죠.
0: 25명의 구청장 후보들 중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또 발맞춰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세 현장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아무리 멀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따로 선거를 하려고 해도 제1야당의 대표를 내버려 두고 내팽개치고 서울 선거를 치르긴 전 어려울 거란 말씀드립니다.
1: 예. 뭐 여러 가지 서울에는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GTS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공방이 계속 될것 같습니다. 경기 평택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선거전이 여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조국 후보는 연일 정당이 아닌 인물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민주진영의 적자다. 이걸 계속 드러내는 것 같아요.
2: 글쎄요. 인물로 보면은 지금 이른바 범 여권의 김영남 조국, 네. 조국 김영남 평택을 두 후보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범 여권의 두 후보는 한 명은 입시비리, 한 명은 갑질폭행. 누가 이겨도 평범한 평택 시민에게는 미래가 없는 그런 선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에 관한 논란도 비슷하죠. 지금 김영남 후보는 가족 부동산 회사가 큰 논란을 빚고 있고 한편으로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에 그 국회의원의 신규 주식 투자는 금지하자. 이렇게 표방했었는데 정작 이번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3억 원대 주식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의 보유 내역을 보니까 22대 총선에서 조국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 직후에 공개한 내역과 비교하면 신규 취득한 주식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 대거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대중의 감정선을 굉장히 건드리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2020년, 2021년 구치소 영치금 1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4천여만 원의 영치금이 모였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느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든 간에 결국에는 그 영치금 받은 돈이 본인의 재산 증식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일반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1: 예.
2: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감까지 됐는데 거기서 받은 영치금으로 주식을 해서 또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배우자인 조국 후보 본인은 국회의원은 신규 주식 투자 못하게 하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조국 후보가 인물론을 말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주식 투자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는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일단 조국 후보가 국회에 자신이 등원을 하면은 민주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서 당장 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합당 재추진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0: 근데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그렇게 네. 하려면 선거 캠페인을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영남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 뛰어들면서 나를 아무리 네거티브해도 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국 캠프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좀 이 진보 진영의 비전 그리고 평택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선거를 좀 이끌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김영남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지금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 지금 마음의 상처가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이런 캠페인 방향을 이어간다면은 조국 후보가 말하고 있는 나중에 뭐 합당까지도 고려한 그런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지금까지 했던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좀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정책을 통해서 진보 진영 지금 지지자들이 일단은 평택을 해서 과반 이상의 지지가 좀 모아지고 있는 걸로 각종 조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어쨌든 결국에는 평택을은 단일화가 또 이제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단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큰 관건 같아요.
2: 일단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앞서 성치현 부대변인의 그 관점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김영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이 선거전을 통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특히나 단일화는 후보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여권 단일화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네. 여권 단일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사뭇 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할 만한 유인이 발생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표방해온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희동 후보 중심의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 유희동 후보의 득표에 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실이 더 클 것인지도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처럼 완주를 하지 않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1: 예.
2: 야권 단일화가 먼저 촉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1: 예.
2: 그것이 도미노로 반대 방향의 여권 단일화를 촉발시키는 반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선거를 오히려 오자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유희동 후보가 본인의 당선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생긴다면 그게 이제 시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오늘 다른 방송에서 만난 지금 당권파 현 대변인 패널은 네. 지금 시기 때문에 1번 늦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이 보수 진영이 단일화를 해버리면 지금 싸우고 있는 조국 후보와 지금 김영남 후보가 단일화 준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고 있는 거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당권파에서는 지금 유희동 후보 캠프 측은 지금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를 분명히 열어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일화를 하자면서도 그 조건으로 부정선거를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한국에서 치러진 선거에 부정선거가 존재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라라는 걸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유희동 후보,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여기 좀 몇 퍼센트의 그 지지가 아까워서 황교안 후보와의 뭐 단일화를 추진한다. 그쪽의 표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저는 잃는 표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러면은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장동혁 지도부와 국민의힘에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런 걸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한 겁니까? 저는 이걸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선거적 이 정치공학적 이 유불리 때문에 과연 정말 그 선거 부정론자와 함께 단일화를 할지 저희는 예.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쪽 단일화도 단일화고 지금 이제 부산 지역도 상당히 이제 단일화가 큰 이슈인데 특히 이제 부산 북갑 지역 여기 여론조사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채널A 여론조사인데요. 예, 하정우 민주당 하정우 서울 북갑 후보가 32.9%, 그 박민식 후보가 20.5%, 한동훈 후보가 34.6%로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가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앞서는 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오차범위 예. 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기록하는 조사가 처음 나왔는데요. 예. 다만 저 한 조사만을 놓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 환호한다든가 혹은 뭐 긴장을 늦춘다든가 할 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또 다른 조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다른 결을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거는 아직도 열흘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면서도 절실하게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채널A가 의뢰한 리서치 조사는 세부 지표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수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해주는 세부 지표가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53.2%가 나왔고 네.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39.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 부산 북구갑에서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응답한 유권자 중에 이미 한동훈 후보의 지지층이 절반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저 지역 유권자들이 이른바 자발적 단일화, 그러니까 네. 표에 의한 단일화를 통한 그 전략 투표의 경향을 시작했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저런 부분이 한번 추세가 잡히면은 선거일까지 점점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속되는 네.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가상 양자 대결 그래픽도 하나가 있는데 그거 마저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하정우 후보랑 박민식 후보가 대결을 할 경우에는 42.6대 32.4로 격차가 10%포인트가 이제 넘는 격차로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붙었을 경우는 37.6대 44.1. 한동훈 후보가 6.5%포인트 포인트 차로 앞서는 그 조사 결과입니다.
0: 저는 하정우 캠프에서 좀 선거 전략의 변화를 좀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점점 저는 요원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이거 여론조사 하나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약간 2강 1중의 구도는 좀 고착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2강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박민식 후보가 1중으로 좀 분류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박민식 후보의 1중으로의 좀 하락세가 시작된 거는 저번 주에 있었던 박민식 후보의 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갑자기 선거 중에 그 이전에는 본인의 과거의 그 윤핵인 계엄을 옹호했던 게시물들을 다 삭제하고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예. 역사적 판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윤핵인의 손을 잡는 듯한 발언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중도층, 중도 보수층의 표를 사실상 발로 걷어

0: 차버린 거라고 봅니다만 대신에 좀 단단한 20%를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어게인을 여전히 동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견고하게 대신에 20%로 떨어졌지만 거기서는 더 빠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 그 일부 유권자들의 좀 이동 자체가 뭔가 지금 하정 후보에게는 좀 위기 신호로 분명히 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캠프의 선거 전략 이게 맞는 것인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13일 동안 선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거 전략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금 노선을 바꾸고 선거 전략을 바꾸는 것도 전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부산 북갑의 한 지역의 지방선거지만은 전 국민의 이제 눈이 쏠려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 모습도 상당히 이채로웠습니다. 새 후보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2: 북갑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3: 선거 공학적인 단일화는
2: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고갑 후보입니다.
3: 배신행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보수 진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4: 민심에 큰 흐름이 있고
2: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고갑 후보입니다.
4: 어떤 것이 보수를 재건하고 국구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인지 길을 내주고 계시다라고.
5: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2: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입니다.
5: 새로운 북구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한 책임, 무한 애정, 오직 북구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1: 오늘 이 장소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었고 여기서 이제 콩국수 나눔 행사였는데 콩국수 서빙 경쟁이 일단 펼쳐졌고 여기서 배신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 박민식 후보랑 한동훈 후보랑 그랬더니 이 하정우 후보가 쌈박질은 서울에 가서 알아.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전해졌는데.
0: 그러니까 배식할 때는 다들 웃으면서 배식을 하더니 나오자마자 좀
2: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0: 참 유권자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번에 저 새 후보가 또 만났던 것이 그 짜장면 배식하는 곳이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이제 북구갑에서는 이제 면 요리를 많이 배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에서 그 모인 북구갑 유권자들은 이렇게 선거 기간이 되니까 후보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흐뭇하게 바라봤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수 진영 안에서 다툼의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 기간 때만 오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이 선거 기간 때뿐만 아니라 늘 자세를 낮추고 와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적어도 저 근처에서는 저렇게 다투는 모습이나 늘 유권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싸우지 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아마 하정우 후보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북구의 비전을 갖고 좀 정책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내비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아까 우리가 평택을 얘기했던 것처럼 북구갑에서는 보수 단일화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적어도 보수 단일화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생채기를 주는 저런 발언들은 북구갑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일단 뭐 앞서고 있는 후보가 이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후보 두 후보 간의 이제 경쟁이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어쨌든 오늘 이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없다, 절대 없다 그렇게 외쳤는데
6: 일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삭발을 할 수는 있는데 삭발의 이유가 사뭇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는 엄연히 제1야당 후보입니다. 그러면은 삭발을 하려면은 삭발의 명분과 이유가 여당 후보를 향한 것이어야 돼요. 혹은 집권 세력을 향한 것이 되든가.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결사 반대한다. 라든가 혹은 하정우 후보의 그 AI 업체 업스테이지 주식 보유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니 그 AI 국가대표 선정 과정에 대해서 특검을 한번 해보자라든가 이런 것을 명분으로 특검했다면 이해 삭발을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동훈 후보를 막겠다고 삭발을 하는 것은 글쎄요 이 부분을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과거에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때 이렇게 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재수 후보에게 2016년, 2020년에 패배할 때 삭발한 적이 없고 2024년에 서울 강서을에서 민주당의 정책 강경파라고 일컬어지는 진성준 의원과 맞대결할 때도 삭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민주당 후보를 막겠다는 제1야당 후보의 태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물음표가 그려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1: 네.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90대 노모가 이제 일단은 삭발을 이제 시작했고 삭발을 하면서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단일화 있겠습니까?
0: 이게 물리적 단일화가 아닌 뭐 한쪽 후보가 뭐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단일화는 뭐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단일화는 뭐 후보 대 후보로서 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박민식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삭발 퍼포먼스를 했을까? 아 지금 그리고 노모가 깎아주는 모습 전 노모가 깎아줬다는 얘기를 듣고 참 뭐 보는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아마도 좀 선거에서 가장 무섭다는 그 동정 여론을 좀 일으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좀 억울하게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동정 여론도 분명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 나에게도 그 동정 여론을 만들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 삭발 퍼포먼스는 사실 정치인이 뭔가 좀 단호하게 뭔가 거대 여당과 싸울 때 아니면 거대 집단과 싸울 때 뭔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돼야지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이 선거에서 삭발을 한다는 것은 좀 지표가 맞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실효가 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과 평택 그리고 부산 북갑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철회 그리고 엔비디아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8.4% 급등해 단숨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전달 7,0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8.4% 급등해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30분도 채 안 돼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랐고 장 초반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8: 노사협상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7: 정규장에서는 299,500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져 개인의 이른바 B2 규모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1% 이상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해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9: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었고요.
10: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9: 국내 시장 외국인 순매수 복귀로 이어졌고 삼성전자 파업이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지만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주목받으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12% 급등하는 등 로봇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돼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삼성그룹사 시가총액 합산액도 2,2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삼성그룹 18개 상장사의 시가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205조 805억 원으로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83%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주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12: 세전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노사도
2: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입니다.
12: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11: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3: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2: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입니다.
13: 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4: 주주나 또
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입니다.
14: 그 투자 미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 성과급도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11: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 합의 뒤 노동계는 성명과 논평을 통해 이제는 성과 공유를 논의할 시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역시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곧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5: 노동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성과 공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른바 성과 독식을 끝내자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성장이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삼성의 세계적 성과가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노조에 초일류 기업 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도 기술 혁신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게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노사 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성과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곧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6: 이번 삼성전자 일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내부의 이익 분배와 외부와의 연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르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15: 양대 노총은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려 한 것에 대해선 노동자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동 탄압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고함 속에 파묻힌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임석입니다.
17: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면서도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중러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8: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19: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답을 얻어야 합니다. 100% 완벽한 정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8: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 우리가 강하게 타격했지만 어쩌면 더 강하게 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중동 전역을 날려버린 뒤 미국까지 쳐

0: 새로운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1: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2: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0: 라이칭더 총통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누구라도 대화를 나눕니다.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타이완의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간의 시한부 협상을 시작하자는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군사작전을 재개해 추가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부담이 큰 전쟁을 끝내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에 더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원해서 두 동맹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가운데 이란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첨단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군 소식통은 러시아 국영 매체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이란이 지금까지 실전에 투입하지 않은 첨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란군은 아직 전장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실제로 시험해 본 적 없는 현대식 무기들을 자체 개발했다며 미국이 추가 공격을 한다면 자제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군사력과 방위산업 재건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N 방송이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무기 구성품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한밤중 차를 몰다 터널 벽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낸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4: 검은색 차량이 터널 안에서 흰색 실선을 넘나들다 터널 벽을 들이받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안전지대를 대놓고 밟으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급기야 역주행해 시설물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5: 주행하면서 자꾸 중앙신호고
0: 신고자입니다.
5: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이제 차가 한번 날랐어요.
4: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4km가량 추격한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 4알을 복용했다며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물에 취해 난폭 운전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지난해 10월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기존에 적용됐던 상해 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검찰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30대 가해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0: 아동을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운데 성폭력 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위헌으로 판단한 재판관 7명은 해당 규정이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1: 6월 재보궐선거 핫플레이스인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을 중심으로 단일화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 진영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연대 가능성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나란히 경기 평택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3: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을
4: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3: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5: 제가 다시 국회에
4: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5: 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 민주당 후보를 뽑아달라, 정당보다는 인물을 봐달라, 진보 진영 적통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둘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와 연대 여지를 둔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6: 보수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4: 네, 나는 유이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6: 진지하게 국민의 수준을 좀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5인 다자 구도가 1보수 대 3진보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친문을 중심으로 한 올드민주당을 등에 업은 조국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김용남 후보 사이에서 이 갈팡질팡 묘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핫플레이스 부산 북갑 3파전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은 여전하지만 물리적 단일화 없이도 민심으로 흐름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민심에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4: 농은 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입니다.
7: 정치공학 같은 것을 너무 내세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노모의 손으로 삭발을 감행하며 온몸으로 단일화 거부 의지를 표현했고
8: 아니 진짜 한동훈으로
4: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입니다.
8: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망상입니다.
2: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보수 쌈박질은 서울에 가서 하라며 본인의 선거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9: 이구 동성으로 저를
4: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입니다.
9: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영광입니다.
2: 다만 국민의힘 부산 의원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 즉 보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어 이합집산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첫날, 거센 빗줄기 속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13일 동안의 치열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 문제 등 무책임 행정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0: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율동과 연호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겠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1: 전임 시장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1: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까?
10: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정 후보는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시장 임기에만 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안전 불감증 서울.
4: 정원호 후보입니다.
11: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 특히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A 삼성역 구간을 직접 찾아서는 당선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 지역 노후주택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 보수 상징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0: 은폐 의혹을 띄우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도 꾸렸습니다.
1: 두 줄짜리 내용을 적어놓고 은폐를 시도한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한폭탄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이니만큼 진영 간 선거 대리전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으로 인한 유권자 피로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건 경계할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 수사대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닷새 사이에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각각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방북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중러 공동 성명에서는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간 지 닷새 만에 두 손을 맞잡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장장 18,000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엔 미국의 침략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진영 대결과 식민주의 역류가 거세지면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5: 오늘날 세계는 매우 평화롭지 못합니다.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는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4: 변란으로 뒤엉킨 국제사회 동요를 가라앉힐 해법으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5: 우리는 다극 체제를 창조하고 지속하는 개하는 매우 훌륭한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4: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고립, 제재, 무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영내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5: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4: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 러시아 정상과 만난 시 주석. 숨 돌릴 새 없이 다음 주 방북설까지 들립니다.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왕래하며 사전 조율한 만큼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확인 질문에 지금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방북이 성사될 경우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한 의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6: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북 일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 회담이 당연히 의제가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7: 거대한 지각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
5: 정동영 통일부 장관입니다.
7: 중러 정상회담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6: 전문가들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보도된 시점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중순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8: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0: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1: 물론 시 주석의 방북 추진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에너지 문제 등 경제 협력이나 양국 관계 개선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2: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
3: 임을 초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2: 러시아와 북한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1: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4: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처벌해온 대법원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해석으로 국민의 개성 표현과 행복 추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두피 문신과 서화 문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6: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그 의료법
3: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6: 제1항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5: 그동안 법원은 1992년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고 비의료인의 시술을 엄격히 처벌해왔는데 34년 만에 판단을 바꾼 겁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변화된 시대를 법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례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문신 시술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문신 문화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안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시술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제기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구노동조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전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산해 하청지회가 원청인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선고 기일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구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원심 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국회 계엄 미보고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국회 계엄 미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국민의힘에만 제공된 CCTV에 대해서는 조 전 원장이 정치 관여 의도를 가지고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와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비와폰 아이디가 노출돼 나름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했고 이를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돌려받아 보관 중인 금품을 이미 제출한 점 등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 유가 등락 상황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또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기존 2주였던 최고 가격 조정 주기를 4주로 늘려 주유소 사업자와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동전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됩니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추가 연장 조치로 인해 7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나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거칠게 다루는 영상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은 강력히 항의하는 등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시설에서 국제활동가 수십 명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 장관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칩니다.
9: 이스라엘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8: 활동가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래야 마땅하다고 하는가 하면 테러리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는 여성의 머리를 경비원들이 손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벤그비르 장관이 SNS에 직접 공개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항의의 표시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완전히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과 그리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스페인 외무장관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9: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은 단호합니다. 소통 채널은 유지하되 불법 행동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입니다.
8: 400여 명 중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4: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다 체포된 구호선단 활동가 수백 명을 석방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대부분의 외국인 활동가가 추방을 위해 이스라엘 남부 도시 에일라트 인근 공항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이타마르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임시수용소에서 갇힌 활동가들을 조롱하고 경비원들이 그들을 거칠게 대하는 영상을 공개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직후 나온 조치입니다. 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임원 같은 국내 재력가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유심을 복제하거나 무단 개통해서 금융계좌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태국의 한 호텔 방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안에 있던 남성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11: 앉으세요. 앉으세요.
10: 국내 재력가들을 노려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 총책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웹사이트 10곳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범행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범행 대상을 선별한 뒤에는 유심을 그대로 복제해 이른바 쌍둥이 유심을 제작했고 인증 문자와 OTP 번호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심 고유 비밀번호 같은 핵심 정보의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2: 그래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그런 정보의 범위를 비춰
9: 경찰 관계자입니다.
12: 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버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10: 그러다가 이 같은 수법이 막히자 비대면 유심 개통 사이트에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새로운 유심을 무단 개통하는 방식까지 썼습니다.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3년 동안 파악된 해킹 피해자는 271명에 달하는데 전현직 기업 회장과 임원은 물론 BTS 정국 같은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모두 55조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자산 가운데 484억 원을 실제로 가로채고 250억 원 상당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국적의 총책 2명을 포함해 조직원 32명을 검거했고 해외 조직원 9명을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복제한 유심을 이용해 금융보안체계를 무력화하는 신종 범죄로 보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경찰청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관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공식적인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미애 성동경찰서장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관내 긴급 출동용 전기차로 출퇴근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B 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첫 신병 확보 시도가 실패하면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용량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종합특검이 청구한 이은우 전 KTB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부터 열흘 동안 계엄과 포고령을 비롯한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반대로 차단하고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 심사에서 어떤 점이 주로 설명해 주셨을까요?
15: 특별히 뭐
9: 이은우 전 KTB 원장입니다.
15: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13: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출범 82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였습니다.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구속이나 기소 실적이 없어 빈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창영 특검은 인력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침을 세운 거라는 취지의 담화문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도한 첫 신병 확보라는 시선도 적지 않았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의 체면만 구기게 됐습니다.
16: 국민들을 상대로
9: 권영빈 2차 종합특별검사부입니다.
16: 계속 선전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특검은 하루 차이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심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난 상황에서 이들 세 사람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며 상대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의 직전 직원들의 휴대전화는 수거됐고 회의 중간에 후보 배우자까지 등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회의실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체육회 직원 40여 명이 이곳에 소집됐습니다. 입장 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시작된 내부 회의. 체육회장은 지자체 지원 예산을 거론하며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0: 서울시 체육회장입니다.
1: 선거 결과에 따라 직원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회의 중간에는 시장 후보 배우자가 시도의원 후보자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체육회 측은 관례에 따라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고 진행된 비공개 내부 회의였다며 시장 후보 배우자는 우연히 들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체육회장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2: 선거운동 기간
0: 나연찬
2: 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를 낙선케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1: YTN은 녹음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3: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 면접 100%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언급된 여론조사는 중앙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휴대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9: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하루 종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을 추진합니다.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까지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스쿨존 제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에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0: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죠. 하지만 심야 시간대처럼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 제도가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40에서 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가 적용된 스쿨존은 전체 1만 6천여 곳 중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찰은 스쿨존의 차량 속도 제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요. 다음 달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가정상화 TF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스쿨존 속도 제한이 완화되면 스쿨존은 천천히 가야 하는 구간이라는 경각심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5월 21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브린디스, 안나네트레코와 유시프, 에이바조프가 함께 부릅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듀에이터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레비아타 중에서 축배 노래 브린디시 안나 넵트레코와 유시프 에이바조프가 함께 불렀습니다.
0: 5월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에서 가정의 달 5월 중에서 2와 1이 만나는 날.
1: 아, 둘이 하나가 됐다?
0: 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하네요.
1: 아, 안나 넵트레코와 유시프 에이바조프도 부부였습니다. 2024년에 이혼하긴 했지만 첫 곡은 두 사람이 부부였던 당시 남긴 녹음이었습니다.
0: 아무래도 전 세계를 다니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면 뭐 멀어질 수 있겠죠.
1: 그리고 이 넵트레코가 스타가 되면서 남편인 에이바조프가 넵트레코 남편으로만 알려져서 이런 점도 굉장히 그러니까 예술가가 저도 상상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한쪽이 같은 장르인데 너무 이 사람은 대단하고 자기는 평범하면 부부 사이니까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서 더 그 피해의식이 맞아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니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
0: 맞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1: 어, 네. 아니야 나는 당신보다 못해. 네, 네. 이렇게 돼야지.
0: 계시죠. 이 음악가 중에서도 이렇게 부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뭐 음악가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1: 맞아요. 이 서덜랜드랑 지휘자 리처드 보닝 이런 건 괜찮지. 그죠? 젊은 시절 호주 음악원에서 처음 만나 영국으로 유학을 간 뒤 결혼했는데 평생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0: 네, 리처드 보닝은 부인 덕분인지 오페라 전문 지휘자로 활동했고 조안 서덜랜드는 남편의 조언대로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같은 벨칸토 분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이거는 딱 도움 될 거라고 본 게 예를 들면 그 슬기 씨가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는데 뮤지컬 음악 감독이나 아니면은 연출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슬기 씨는 이런 조금 류의 연기를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0: 그렇죠.
1: 슬기 씨는 또 거기에 사실은 노래적으로 이런 노래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0: 그러면은 장점이 잘 살죠.
1: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방금 들린 그대 음성 우나보체 뽀꼬파 조안 서덜랜드 노래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루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Una voce poco fa, 조한 서덜랜드의 노래,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웨일즈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미레라 프레니와 니콜라이 야오르프도 성악가 부부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소프라노와 불가리아 출신의 베이스인데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습니다.
0: 미렐라 프레니는 또 그 피아노 음악 감독이랑 처음에 결혼했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자서전을 읽었었는데 그래서 낡은 차에 파바로티랑 미렐라 프레니랑 그 음악 감독이 다 태우고 전국으로 콩쿠르를 다 다닌 거야. 그 낡은 차로 막 300km씩 운전해서 막 그런 얘기 봤었는데. 네, 미렐라 프레니는 이제 갸우로프를 그 이후에 만나면서 러시아 오페라에서도 그 관심을 또 갖게 됐고, 왜냐면 남편이 러시아 오페라에 많이 출연했으니까.
1: 베이스는 또 러시아 오페라죠. 네. 이 프레니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의 타티아나 역을 맡으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소프라노가 러시아어로 노래를 부르는 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후 프레니는 차이콥스키의 스페이드 여왕 등 다른 러시아 오페라 무대에도 올라서 격찬을 받았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 중에서 아리아 내 영혼이 죽더라도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부릅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타냐후 총리는 자국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유럽 국가들은 강력히 항의하는 등 외교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구금시설에서 국제활동가 수십 명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외칩니다. 한 활동가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래야 마땅하다고 하는가 하면 테러리즘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수감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는 여성의 머리를 경비원들이 손바닥으로 끌어내리며 거칠게 끌고 가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벤그비르 장관이 SNS에 직접 공개한 건데

0: 논란이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례적으로 벤그비르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파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은 항의의 표시로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완전히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였고 독일과 그리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활동가들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스페인 외무장관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우며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1: Il nostro atteggiamento con Israele è duro da una parte, leggete un canale che deve essere duro, che non deve perdonare quando un'azione è illegale.
0: 구금된 활동가 400여 명 중에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도 포함돼 있어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2: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 활동가들과 달리 구금하지 않고 즉각 추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강도 높게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3: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전번 발언에 대해서는 한 이스라엘 양국 모두 말을 아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탔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구금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5: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4: 정부는 다른 나라 활동가 대부분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과는 다른 처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입장 없이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6: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4: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이 언급한 이번 사안이 한국인 구금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전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동영상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무부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 모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7: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가자지구 구호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상 봉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다 체포된 구호선단 활동가 430여 명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선전용 구호선단에 탑승한 외국인 활동가 전원이 추방됐다며 가자지구를 겨냥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나포된 활동가 430여 명 가운데 이스라엘 여성 1명을 제외한 외국인 활동가 대부분은 라먼 공항에서 터키 항공 전세기 3편에 나뉘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형태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형태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2: 닷새 사이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주엔 방북설까지 나왔습니다.
3: 중러 공동성명에서는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 강정희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간 지 닷새 만에 두 손을 맞잡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장장 18,000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엔 미국의 침략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진영 대결과 식민주의 역류가 거세지면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8: 당진 세계 很不太平. 단면주의, 霸权主义 위해 深重.
4: 변란으로 뒤엉킨 국제사회 동요를 가라앉힐 해법으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고립, 제재, 무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데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영내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9: 中方在半岛问题上的立场和政策保持连续性、稳定性，将以自己的方式为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发挥建设性作用。
4: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 러시아 정상과 만난 시 주석 숨 돌릴 새 없이 다음 주 방북설까지 들립니다.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왕래하며 사전 조율한 만큼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확인 질문에 지금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 무엇보다 방북이 성사될 경우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한 의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북 일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 회담이 당연히 의제가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11: 거대한 지각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 전문가들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보도된 시점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중순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12: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10: 물론 시 주석의 방북 추진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에너지 문제 등 경제 협력이나 양국 관계 개선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13: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 견인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10: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 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통적인 경합지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며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4: 새벽 0시부터 심기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

0: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1: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세모리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민주당 이원택 후보만이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1: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과 강원을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전엔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또 오후에는 강원도로 이동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이정학 동해시장, 이정훈 삼척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제1야당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셀프 죄 지우기와 부동산 지옥, 세금 폭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3일간 내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 절도 올리며 효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5: 아니 누가 일로 지나가라 했어?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일로 지나가가지고
4: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5: 기본적으로 전과 4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드렸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6: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7: 보수 결집 움직임 속에 당내 투톱은 무당층 스윙보터가 많은 곳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표심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경기 남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안양과 수원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 뒤 저녁에는 안산으로 이동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 상황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거센 빗줄기 속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13일 동안의 치열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 문제 등 무책임 행정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율동과 연호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겠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9: 전임 시장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까?
8: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정 후보는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시장 임기에만 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 안전 불감증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8: 특히 철근

0: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A 삼성역 구간을 직접 찾아서는 당선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 지역 노후 주택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 보수 상징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정책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0: GTX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선거를 위해 공사부터 멈추려는 미스터 중지왕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1: 설명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고요. 빗속에서 볏짚에는 아무리 성냥불을 구워둬도 그어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0: 또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 속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후보들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 서로 다른 책임론을 부각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의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원호 일병 구하기라며 관권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엄정한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4: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국토부와 행안부 등 관계 부처에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3: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서울시장 후보 사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직접 등판한 겁니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을 미리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확한 선거 개입이자 대놓고 관권선거에 나선 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도연 대표는 명픽 정원호 후보가 헤매니 대통령 마음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며, 그래봤자 정 후보 실체는 다 드러났다. 어차피 서울시장은 오세훈이다. 일축했습니다. 조치폭력 전과 등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지자 지지란 플레이를 벌인다. 보좌관 대리공약 발표로는 부족하니 대통령 정도는 나서야 하는 모양이다. 조롱도 쏟아졌습니다.
5: 선거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신이 픽한 정원호 후보를 구하겠다고 눈물겨운 일병 구하기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3: 민주당은 거듭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서울시의 늑장 보고, 은폐 의혹을 띄우며 당 차원의 진상규명 TF도 꾸렸습니다.
6: 두 줄짜리 내용을 적어놓고 은폐를 시도한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시한폭탄입니다.
7: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이니만큼 진영 간 선거 대리전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으로 인한 유권자 피로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건 경계할 대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운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Can you come through?
1: Yes, baby. Yes, the one, baby.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인 경합지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며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새벽 0시부터 심기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탄을 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한강벨트, 광진구와 동작구를 연달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7: 경기도정을 잘 이끌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도지사 후보는 누구입니까?
6: 남쪽 또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지사, 대전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 거듭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윤어겐 공천을 일삼은 국민의힘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8: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이나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발표했던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6: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세몰이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9: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민주당 이원택 후보만이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6: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제1야당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셀프 죄지우기와 부동산 지옥, 세금 폭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13일간의 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 절도 올리며 수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11: 아니 누가 일로 지나가라 했어?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일로 지나가가지고
10: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11: 기본적으로 전과 4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드렸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12: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6: 보수 결집 움직임 속에 당내 투톱은 무당층 스윙보터가 많은 곳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표심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첫날 거센 빗줄기 속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안전 문제 등 무책임 행적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율동과 연호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겠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4: 전임 시장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까?
13: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정 후보는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시장 임기에만 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안전 불감증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3: 특히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A 삼성역 구간을 직접 찾아서는 당선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 지역 노후주택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 보수 상징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5: 반갑습니다.
13: 오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정책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13: GTX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선거를 위해 공사부터 멈추려는 미스터 중지왕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16: 설명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고요. 빗속에서 볏집에는 아무리 성냥불을 구워둬도 그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13: 또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 속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후보들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 서로 다른 책임론을 부각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의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6.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부산과 대구, 전북 등 접전지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은 유세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한 명 한 명

0: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 부산 북구에 있는 복지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어색한 인사를 나눕니다. 곧이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파란색, 빨간색, 흰색 점퍼 차림의 세 후보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 마주했습니다. 불편한 조우지만 민심을 잡으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2: 구석구석 어딜 가더라도 새로운 북구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한 애정, 오직 북구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3: 보수의 부활과 북구의 부활, 이거를 박민식이 북구의 힘으로 또 북구 주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4: 저는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왔고 그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1: 대구에서 다섯 번째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적진 한복판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였던 곳에서 시장 상인 또 시민들 손을 맞잡고 대구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장관도 해봤고 총리도 해봤고 또 여당 후보잖아. 예산, 법안 전부 다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대구 경제를 살려보겠다.
1: 대학을 찾아간 추 후보는 일일이 악수하고 기호 2번을 상징하는 V자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20대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자신이 경제 살리기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6: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1: 전북에선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파란 점퍼를 벗고 나선 무소속 김관영 후보 등이 양보 없는 혈투를 시작했습니다. 6월 3일까지 13일 동안 이어지는 민심 쟁탈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당선증을 거머쥐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삼성전자 파업 철회와 엔비디아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8.4% 급등해 단숨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전달 7,0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8.4% 급등해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30분도 채 안 돼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랐고 장 초반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8: 노사협상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7: 정규장에서는 29만 9,500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져 개인의 이른바 B2 규모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1% 이상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해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9: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외국인 순매수 복귀로 이어졌고 삼성전자 파업이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지만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주목받으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12% 급등하는 등 로봇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돼 외국인은 10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주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0: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

0: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 주주나 또 노동자나 또 회사의 그 투자, 미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 성과급도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 합의 뒤 노동계는 성명과 논평을 통해 이제는 성과 공유를 논의할 시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역시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곧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노동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성과 공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른바 성과 독식을 끝내자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성장이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삼성의 세계적 성과가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노조에 초일류 기업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도 기술 혁신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게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노사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성과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곧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 이번 삼성전자 일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가지고 내부의 이익 분배와 외부와의 연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르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4: 양대 노총은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려 한 것에 대해선 노동자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동 탄압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고함 속에 파묻힌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공포를 딛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화답했습니다. AI 업계의 기대주 오픈 AI는 9월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이르면 22일 기업 공개, IPO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해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6: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는 1분기에 1년 전보다 85% 증가한 816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2분기 연속 최고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고, 시장 예상치 788억 5천만 달러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2분기 매출 전망치는 891억 8천만 달러에서 928억 2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873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공포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1% 이상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0: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은 루멘텀 같은 광학주나 브로드컴 같은 네트워킹 기업 등 관련 업종도 견인하는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I think there's more upside for Nvidia, but that should tell you something as an investor. Perhaps there's more potential growth opportunities sitting around Nvidia and other benefactors of that overall AI ecosystem.
0: 이런 가운데 AI 업계의 기대주인 ChatGPT의 개발사 OpenAI는 오는 9월 뉴욕 증시 상장을 목표로 등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OpenAI가 기업 공개, IPO 초기 서류를 이르면 미국 현지 시간 22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OpenAI가 상장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다음 달 12일 나스닥 상장이 유력한 스페이스X와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인 엔트로픽에 맞서 자금 조달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한 엔비디아 자체 주가는 정작 주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역설을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엔비디아의 지난 1분기 매출은 8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급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792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이 강력한 실적은 인공지능 투자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지표가 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의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렸습니다.
4: And so we've now arrived at the era of useful AI. The impact of AI is, and the potential is incredible. But the actual use is coming. Now it's taking.
3: 그러나 정작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등 차분했습니다. 글로벌 기술주를 선도하면서도 자체 주가는 주춤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가 선반영입니다. 호실적 전망이 수개월 전부터 주가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재가 현실이 되면 이익을 챙기려는 매물이 쏟아지기 마련인데 엔비디아 역시 발표와 동시에 매수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둘째는 시장 기대치와의 불균형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로 910억 달러를 제시해 시장 평균은 넘었지만 월가 극단론자들이 기대한 960억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과열된 기대치를 다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1: So they're checking all the boxes to me, but they don't impress anybody anymore. Yeah, they beat earnings expectations. Yeah, they beat revenue expectations. They got it higher again. What's next?
3: 그동안 유입됐던 파생 상품과 투기성 자금이 실적 발표 당일 일제히 빠져나간 것도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건재함을 증명하며 후발 주자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몸집이 커질 대로 커진 스스로에겐 단기 숨 고르기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총파업은 일단 유보된 가운데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노조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부문 간 노노 갈등 문제를 수습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9: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7: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 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주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0: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11: 세저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10: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2: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3: 주주나 또 노동자나 또 회사의 그 투자, 미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 성과급도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이후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7,800대를 회복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8.42% 오른 7,81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3.85% 오른 7,486으로 장을 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 삼성전자는 8.51% 오른 29만 9,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며 30만 원 직전까지 근접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선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파국을 막았다며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4: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면서도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중러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의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5: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6: We will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15: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16: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15: 언제 통화를 하게 될지, 타이완의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종전 협상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 문제를 놓고 협상 막판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17: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지시라고 영국 로이터가 익명의 두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소식통은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가 이란 지도부 합의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보내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을 취약하게 만들 거라고 이란 고위 관료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 주권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18: حق ایران برای غنی سازی بر مبنای موافقت نامه در واقع NPT یا
17: 반면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전을 종전 협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 막판 부상한 이란의 강경 노선에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양국 사이 원활한 메시지 교환을 위해 일주일 사이 두 번째 이란에 급파된 데 이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도 미국과 이란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식 합의 발표를 이루기 위해 테헤란 방문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400kg에 이르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러시아는 합의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거듭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19: 러시아는 полной мере настроен на оказ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содействия Тегерану и Вашингтону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ими достигнуты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Убеждены, что данная проблема может
17: 이란 최고 지도자는 국가 중요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지닐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남겨놓으란 하메네이의 지시는 막판 협상을 흔들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6: 뉴욕 증시 3대

0: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고용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2천 건 감소해 전문가 전망치 21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닷새 사이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주에는 방북설까지 나왔습니다. 중러 공동성명에서는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간 지 닷새 만에 두 손을 맞잡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장장 1만 8천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엔 미국의 침략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진영 대결과 식민주의 역류가 거세지면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변란으로 뒤엉킨 국제사회 동요를 가라앉힐 해법으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고립, 제재, 무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영내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2: 중方在半岛问题上的立场和政策保持连续性、稳定性。 将以自己的方式为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发挥建设性作用.
1: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 러시아 정상과 만난 시 주석 숨 돌릴 새 없이 다음 주 방북설까지 들립니다.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왕래하며 사전 조율한 만큼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확인 질문에 지금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청와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방북이 성사될 경우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북미 회담과 관련한 의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3: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북 일정이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 회담이 당연히 의제가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4: 거대한 지각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전문가들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보도된 시점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중순 시 주석과의 회담 이후 미중 정상 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5: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3: 물론 시 주석의 방북 추진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에너지 문제 등 경제 협력이나 양국 관계 개선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6: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 견인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3: 북한이

0: 미대와 재기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인 경합지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며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새벽 0시부터 심기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탄을 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 광폭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한강벨트, 광진구와 동작구를 연달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3: 경기도정을 잘 이끌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경기도지사 후보는 누구입니까?
2: 남쪽 또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지사, 대전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 거듭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윤어겐 공천을 일삼은 국민의힘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4: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이나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발표했던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2: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세모리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5: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민주당 이원택 후보만이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2: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제1야당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셀프 죄지우기와 부동산 지옥, 세금 폭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13일간의 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 절도 올리며 수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7: 아니 누가 일로 지나가라고 했어?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일로 지나가가지고
6: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7: 기본적으로 전과 4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드렸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8: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6: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북구가 보궐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9: 보수 결집 움직임 속에 당내 투톱은 무당층 스윙보터가 많은 곳에서 막판 대역전을 위한 표심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알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 전임 시장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까?
0: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정 후보는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시장 임기에만 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안전 불감증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0: 특히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A 삼성역 구간을 직접 찾아서는 당선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 지역 노후주택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 보수 상징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정책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0: GTX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선거를 위해 공사부터 멈추려는 미스터 중지왕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2: 설명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고요. 빗속에서 볏짚에는 아무리 성냥불을 구워둬도 그거 돼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0: 또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 속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후보들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 서로 다른 책임론을 부각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의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부산과 대구, 전북 등 접전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은 유세차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고 한명한명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4: 부산 북구에 있는 복지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어색한 인사를 나눕니다. 곧이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파란색, 빨간색, 흰색 점퍼 차림의 세 후보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 마주했습니다. 불편한 조우지만 민심을 잡으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5: 구석구석 어딜 가더라도 새로운 북구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한 애정, 오직 북구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6: 보수의 부활과 북구의 부활, 이거를 박민식이 북구의 힘으로 또 북구 주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7: 저는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왔고 그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4: 대구에서 다섯 번째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적진 한복판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였던 곳에서 시장 상인 또 시민들 손을 맞잡고 대구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 장관도 해봤고 총리도 해봤고 또 여당 후보잖아. 예산, 법안 전부 다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대구 경제를 살려보겠다.
4: 대학을 찾아간 추 후보는 일일이 악수하고 기호 2번을 상징하는 V자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20대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자신이 경제 살리기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9: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4: 전북에선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파란 점퍼를 벗고 나선 무소속 김관영 후보 등이 양보 없는 혈투를 시작했습니다. 6월 3일까지 13일 동안 이어지는 민심 쟁탈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당선증을 거머쥐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 삼성전자 파업 철회와 엔비디아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8.4% 급등해 단숨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전달 7,0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8.4% 급등해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30분도 채 안 돼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랐고 장 초반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1: 노사협상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0: 정규장에서는 29만 9,500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져 개인의 이른바 B2 규모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1% 이상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해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2: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외국인 순매수 복귀로 이어졌고 삼성전자 파업이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지만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주목받으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12% 급등하는 등 로봇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돼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주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5: 최저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4: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6: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급여에 이어 성과급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고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지급은 투자자와 주주, 근로자 간 권한과 형평성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7: 주주나 또 노동자나 또 회사의 그 투자 미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상여금 성과급도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4: 주주와 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합리적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 합의 뒤 노동계는 성명과 논평을 통해 이제는 성과 공유를 논의할 시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역시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0: 고민하기 위해 곧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 노동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성과 공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른바 성과 독식을 끝내자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성장이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삼성의 세계적 성과가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노조에 초일류 기업 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도 기술 혁신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게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노사 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성과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곧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이번 삼성전자 일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가지고 내부의 이익 분배와 외부와의 연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르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1: 양대 노총은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려 한 것에 대해선 노동자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동 탄압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고함 속에 파묻힌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 활동가들과 달리 구금하지 않고 즉각 추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게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전범 발언에 대해서는 한 이스라엘 양국 모두 말을 아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스라엘 군에 나포된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탔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구금시설로 가지 않고 석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체포 행위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4: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지금 인정돼가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3: 정부는 다른 나라 활동가 대부분이 구금시설로 옮겨진 것과는 다른 처우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대통령의 네타냐후 전범 발언에 대한 입장 없이 이번 일로 양국 관계에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해왔습니다.
5: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3: 다만 정부는 이스라엘이 언급한 이번 사안이 한국인 구금인지 아니면 이 대통령의 전범 발언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동영상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반인권적 행위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외무부도 이 대통령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국 모두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6: ICC 관련 사항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쟁점 하나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필요한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언급 없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자신들의 해상 봉쇄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8: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24 시작합니다.
7: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총파업은 일단 유보된 가운데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8: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부문 간 노노 갈등 문제를 수습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에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11: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9: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7: 삼성전자 노사협상에서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주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8: 또 산업계 전반으로 영업이익 성과급제 요구가 확산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요구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2: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피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합의에 따른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급이 주주의 이익을 해친다며 주주단체가 법적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13: 세저 영업이익의 12% 적산 할당하는 어떤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 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무효입니다.
12: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IT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 다른 국가 핵심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4: 성과급으로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이 상실되고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취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 간 보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과실을 챙기는 반면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

0: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삼성전자 파업 철회와 엔비디아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8.4% 급등해 단숨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2: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달 7,0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8.4% 급등해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30분도 채 안 돼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랐고 장 초반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4: 노사협상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3: 정규장에서는 29만 9,500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져 개인의 이른바 B2 규모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1% 이상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해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5: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외국인 순매수 복귀로 이어졌고 삼성전자 파업이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지만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주목받으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12% 급등하는 등 로봇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돼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2: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파국을 막았다며 이번 합의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6: 로이터통신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로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이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 우려를 잠재웠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삼성의 파업이 현실화됐다면 반도체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각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지연시켰을 거라며 글로벌 충격을 면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며 시장이 직면했던 치명적 타격을 비껴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성과급 보상 합의가 삼성의 인재 유출을 막는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인력 이탈로 HBM 개발에서 뒤처졌던 지난 2019년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AI 특수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합의는 비메모리 부문 인재들까지 장기간 회사에 묶어두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성과급을 회사 주식으로 주는 조항에 대해 개인 주주들이 크게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사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 경쟁력에 공을 들이면서 주가에 긍정적 자극이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당장의 파업 비용보다 인건비 고정 지출이 높아지는 데 따른 리스크를 우려한다는 투자자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12개 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 연도 1분기 매출액이 81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2조 원으로 지난 분기의 종전 기록 681억 3천만 달러보다 20%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85% 늘어났고 시장 예상치인 788억 5천만 달러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라면서도 이란을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2: 또 라이칭더 차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중러 정상회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의 홍사기 특파원입니다.

0: 이란 공격을 유보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1: Right on the borderline, believe me. We have to get the right answers. It would have to be a complete 100% good answers. And if we do, we save a lot of time, energy, and lives, most importantly.
0: 합의를 위해 며칠 더 기다릴 수 있고 중간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0: 미중 정상회담 직후 나흘 만에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뒤끝을 보였습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대화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1: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0: 언제 통화를 하게 될지, 타이완에 계획대로 무기를 판매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파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타이완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이 없는 데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한 건 미국을 견제한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통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입니다.
3: 종전 협상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 문제를 놓고 협상 막판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입니다.
4: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지시라고 영국 로이터가 익명의 두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소식통은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가 이란 지도부 합의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보내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을 취약하게 만들 거라고 이란 고위 관료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 주권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5: حق ایران برای غنی سازی بر مبنای موافقت نامه در واقع NPT
4: 반면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전을 종전 협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 막판 부상한 이란의 강경 노선에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양국 사이 원활한 메시지 교환을 위해 일주일 사이 두 번째 이란에 급파된 데 이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도 미국과 이란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식 합의 발표를 이루기 위해 테헤란 방문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400kg에 이르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러시아는 합의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거듭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6: 러시아는 полной мере настроена на оказ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содействия Тегерану и Вашингтону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ими достигнуты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Убеждены, что данная проблема может
4: 이란 최고 지도자는 국가 중요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지닐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남겨놓으란 하메네이의 지시는 막판 협상을 흔들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것을 확보할 것이라며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드론 역량은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3: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 연구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란은 휴전 기간

0: 부산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1: 아이가 مجددا دشمن دچار خطای محاسباتی بشه و دست به تجاوزی علیه کشور ما بزنه حتما با گزینه‌های غافلگیر کننده دیگری مواجه خواهد.
0: 실제로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CNN이 정보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미사일 기지와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능력을 보완할 드론 역량을 빠르면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통제 해역을 설정하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2: No one in the world is in favor of a tolling system. It can't happen. It would be unacceptable. It would make a diplomatic deal unfeasible if they were to continue to pursue that.
0: 하지만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3: And unfortunately, it's not going to change. And if the U.S. will try to change this situation, then eventually the Iranians will attack them, and escalation will be actually inevitable.
0: 결국 이란은 종전 협상과 휴전 국면을 활용해 호르무즈 통제 체계 강화와 군사력 재건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4: 닷새 사이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음 주에는 방북설까지 나왔습니다.
5: 중러 공동성명에선 미국 일방주의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다녀간 지 닷새 만에 두 손을 맞잡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장장 18,000자에 달하는 공동성명엔 미국의 침략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잖이 담겼습니다. 진영 대결과 식민주의 역류가 거세지면서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변란으로 뒤엉킨 국제사회 동요를 가라앉힐 해법으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7: создают очень хорошую базу дл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в направлении создания многополярного мира.
6: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고립, 제재, 무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데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영내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은 빠져 있었습니다.
8: 中方在半岛问题上的立场和政策保持连续性 稳定性，将以自己的方式为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进程发挥建设性作用。
6: 불과 일주일 사이 미국 러시아 정상과 만난 시 주석 숨 돌릴 새 없이 다음 주 방북설까지 들립니다.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깜짝 참석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왕래하며 사전 조율한 만큼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확인 질문에 지금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없이 흔들려도 돌아갈 걸 알았어. It doesn't matter.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2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는데요.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0: 공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부문 간 노노 갈등 문제를 수습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3: 여명우
2: 되도록
3: 삼성전자
2: 하겠습니다.
3: DS 부문 피플
1: 일단
3: 팀장입니다.
1: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에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4: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뭐 그리고
3: 이정환
4: 다른
3: 한영대
4: 가전제품도
3: 경제금융학부
4: 반도체 굉장히 많이
3: 교수입니다.
4: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야. 서로 윈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1: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삼성전자 노사 합의 뒤 노동계는 성명과 논평을 통해 이제는 성과 공유를 논의할 시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0: 정부 역시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곧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6: 노동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성과 공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른바 성과 독식을 끝내자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성장이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삼성의 세계적 성과가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노조에 초일류 기업 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도 기술 혁신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게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노사 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성과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곧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 이번 삼성전자 일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3: 김영훈 고용노동부
7: 추진해가지고
3: 장관입니다.
7: 내부의 이익 분배와 외부와의 연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르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6: 양대 노총은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려 한 것에 대해선 노동자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동 탄압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고함 속에 파묻힌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5: 삼성전자 파업 철회와 엔비디아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8.4% 급등해 단숨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0: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날 7,0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8.4% 급등해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30분도 채안돼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랐고 장 초반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9: 노사 협상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8: 정규장에서는 29만

0: 오래됐지만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주목받으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12% 급등하는 등 로봇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돼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엔 부산 북구갑 차례입니다.
2: 청와대 수석과 장관, 당대표 출신 거물들의 3파전이 성사되며 전국급급 격전지로 떠올랐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3: 낙동강 매체 심장부 부산 북구갑은 서부상권 최대 재래시장인 구포시장을 품은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부산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전재수 의원을 내리 3번 뽑아준 부산 유일의 민주당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후배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내세워 수성에 나선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무장관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국갑 탈환을 겨루고 있습니다. 순항이는 표심, 과연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3: 북구 여론의 바로미터 구포시장 민심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도 좋고 하정우 전 수석이 AR 이제 거기에 비해놓고 일하니까
6: 여기에는 북구에는 반민식밖에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북구에 놓은 사람 찍어줘야 북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7: 지금 선거철이 이제 선거 유세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다. 한동훈 후보밖에 없었다.
3: 유권자 수가 11만 명 남짓한 북구갑은 셋 중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의 토박이가 많은 좁은 동네입니다. 인지도보다 살갑고 친근한 지역 일꾼에 대한 열망이 도드라졌는데 세 후보 모두 아직은 합격점은 받지 못했습니다.
8: 박민식이는 북부에서 초중고를 여기 따왔어. 그런데 하정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사상이다.
9: 갔다가 다시 온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보다 더 안 좋아.
10: 한동훈 후보는 전입 신고하고 난 이제 뼈를 묻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11: 뼈를 묻으시는가 볼 겁니다.
3: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 지역 경제 침체로 노인과 바다로 불리는 부산에서도 북구는 소득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후보에게 표를 줄 결심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2: 요즘에 상권 눈이 많이 무너지고 좀 많이 점포들이 생겨나는데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13: 좀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 수도권으로 이사가고 그런 것 같아요.
14: 북구가 보면 부산에서도 좀 낙후가 되어 있는데 좀 새롭게 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끔 뭐 기반을 좀 다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4: 엎치락 뒤치락 3파전 구도 속 단일화 변수까지 남은 만큼 표심의 향방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누가 더 진정성이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느냐가 6월 3일 선택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첫날 거센 빗줄기 속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13일 동안의 치열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 문제 등 무책임 행정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율동과 연호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겠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6: 전임시장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17: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16: 이것이
17: 후보입니다.
16: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까?
15: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정 후보는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시장 임기에만 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지

0: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안정 불감증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0: 특히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A 삼성역 구간을 직접 찾아서는 당선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 지역 노후 주택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 보수 상징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오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정책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정책들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0: GTX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선거를 위해 공사부터 멈추려는 미스터 중지왕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3: 설명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고요. 빗속에서 볏집에는 아무리 성냥불을 구워둬도 그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0: 또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 속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후보들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 서로 다른 책임론을 부각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의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과 강원을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또 오후에는 강원도로 이동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이정학 동해시장, 이정훈 삼척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경기 남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안양과 수원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 뒤 저녁에는 안산으로 이동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 상황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5: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며 상대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6: 회의 직전 직원들의 휴대전화는 수거됐고 회의 중간에 후보 배우자도 등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회의실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체육회 직원 40여 명이 이곳에 소집됐습니다. 입장 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시작된 내부 회의. 체육회장은 지자체 지원 예산을 거론하며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6: 해당 지자체
7: 선거 체육회장입니다. 결과에 따라 직원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회의 중간에는 시장 후보 배우자가 시도의원 후보자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체육회 측은 관례에 따라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고 진행된 비공개 내부 회의였다며 시장 후보 배우자는 우연히 들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체육회장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8: 선거운동 기간 전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를 낙선케 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7: YTN은 녹음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5: 여름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는 예측조차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6: 도심체

0: 홍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대응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도심 한복판에는 물기둥이 쉼없이 터져 오르고 거센 급류는 파도처럼 차선을 뒤덮습니다. 강으로 변해버린 골목길에서는 자동차가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갑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는 시간당 14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후위기로 강수 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실제 도시 침수는 배수시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강우량만으로는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은 실제 도시 구조를 그대로 옮긴 실험장을 구축했습니다.
2: 서울 강남 도로 구조를 반영해 만든 실험장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와 맨홀, 지하 배수시설까지 실제 도시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1: 8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실험장은 시간당 최대 5,400mm 수준에 해당하는 대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 대부분의 극한호우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는 물론 2022년 강남역 침수 당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는 홍수 상황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3: 왜 이 홍수가 발생을 했는지, 그 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지하 인프라들은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정책실 전임연구원입니다.
3: 수치 해석이나 모델링 자료들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1: 빗물받이와 오수관, 맨홀 같은 배수시설의 막힘 정도에 따라 침수 피해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도 분석합니다.
2: 실제 침수 환경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비가 몰리면서 맨홀 아래 압력이 높아진 겁니다.
1: 연구진은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홍수 예측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관측 자료를 학습해 침수 위험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5: AI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데이터가 들어와야지만이 좋은 데이터가 예측이 됩니다.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합참실험센터장입니다.
5: 구축돼 있는 AI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빨리 예측할 수 있는
1: 극한호우 시대 도시 재난 대응의 핵심은 침수가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위험을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6: 러브벅으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는 유충 단계에서부터 방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발생 지역인 서울 백년산과 수락산, 불암산, 인천 계양산에 유충 제거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뿌렸고 인천 서구와 경기도 지역에도 추가 살포할 계획입니다.

0: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큰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입니다.
1: 종전 협상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 문제를 놓고 협상 막판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지시라고 영국 로이터가 익명의 두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소식통은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가 이란 지도부 합의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보내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을 취약하게 만들 거라고 이란 고위 관료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 주권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3: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2: 반면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전을 종전 협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 막판 부상한 이란의 강경 노선에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양국 사이 원활한 메시지 교환을 위해 일주일 사이 두 번째 이란에 급파된 데 이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도 미국과 이란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식 합의 발표를 이루기 위해 테헤란 방문

0: 부분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400kg에 이르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러시아는 합의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거듭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1: 테헤란과 워싱턴이 협상 과정에서 내릴 결정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이란 최고 지도자는 국가 중요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지닐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남겨놓으란 하메네이의 지시는 막판 협상을 흔들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것을 확보할 것이라며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20일 정상회담 후 비공개 차담 때 이란 문제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드론 역량은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2: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 연구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란은 휴전 기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공언해왔습니다.
5: 적들이 다시 오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4: 실제로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CNN이 정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미사일 기지와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능력을 보완할 드론 역량을 빠르면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통제 해역을 설정하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5: 전 세계 누구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란이 그런 방안을 고수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할 겁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미국이 이를 바꾸려 하면 결국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고 실제로 상황의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4: 결국 이란은 이스라엘 분석합니다. 종전 협상과 휴전 국면을 활용해 호르무즈 통제체계 강화와 군사력 재건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대 조롱 영상에 이어 구금 당시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활동가 430여 명 전원을 석방했지만 유럽에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유엔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6: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이탈리아 활동가는 구금 시설에서 겪은 일이 테러처럼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5: 우리에게 총기를 겨누며 번호로 호명했습니다. 손을 든 채로 시키는 대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6: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5: 우리를 폭행했습니다. 다리를 차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6: 이타마르 벤그빌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공개한 학대 조롱 영상에 이어 가혹행위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벤그빌이 장관에 대한 제재를 유럽연합에 요청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가운데 유엔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5: 국제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매우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억류자들은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입니다.
6: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 속에 이스라엘은 활동가 430여 명 전원을 신속히 추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인 한 명을 제외한 외국인 활동가 대부분은 전 세계로 이스라엘을 떠났고 앞서 한국인 두 명은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선전용 구호선단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자지구를 겨냥한 합법적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스라엘이 활동가 전원을 풀어줬지만 세계 각국 정부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폭행 증언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임원 같은 국내 재력가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유심을 복제하거나 무단 개통해 금융 계좌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태국의 한 호텔 방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안에 있던 남성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8: 앉으세요. 앉으세요.
7: 국내 재력가들을 노려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 총책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웹사이트 10곳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범행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범행 대상을 선별한 뒤에는 유심을 그대로 복제해 이른바 쌍둥이 유심을 제작했고 인증 문자와 OTP 번호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심 고유 비밀번호 같은 핵심 정보의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9: 그래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그런 정보의 범위를 비춰볼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버에서 유출됐을
5: 서울경찰청 관계자입니다.
7: 그러다가 이 같은 수법이 막히자 비대면 유심 개통 사이트에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새로운 유심을 무단 개통하는 방식까지 썼습니다.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3년 동안 파악된 해킹 피해자는 271명에 달하는데 전현직 기업 회장과 임원은 물론 BTS 정국 같은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모두 55조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자산 가운데 484억 원을 실제로 가로채고 250억 원 상당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국적의 총책 2명을 포함해 조직원 32명을 검거했고 해외 조직원 9명을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복제한 유심을 이용해 금융보안체계를 무력화하는 신종 범죄로 보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3: 한밤중 차를 몰다 터널 벽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낸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검은색 차량이 터널 안에서 흰색 실선을 넘나들다 터널 벽을 들이받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안전지대를 대놓고 밟으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급기야 역주행해 시설물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11: 주행하면서 자꾸 중앙신호고 이제 반대편 가드레인을 박으면서 이제 차가 한번 날랐어요.
10: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4km가량 추격한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 4알을 복용했다며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물에 취해 난폭 운전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비서실 핵심 인물들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가량을 불법 전용해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비상계엄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합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이 CIA 한국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된 겁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시행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시술을 받는 사람의 행복 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 쪽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번에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활용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법원은 이미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검찰도 밑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 사법기관은 외부인들과 공유하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수 없습니다. 자칫 피의자의 신상이나 수사기밀이 학습 데이터로 빨려 들어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자체의 재판 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고민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의도를 파악해 법원의 장대한 판례 가운데 가장 적합한 내용을 찾아줍니다. 현재는 판례 검색 수준이지만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쯤에는 더욱 고도화됩니다. 재판 자료의 핵심 쟁점 분석은 물론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까지 인공지능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 사용자가 AI 연구원과 대화를
3: 법원행정처
2: 하면서
3: 사법인공지능
2: 관련된 법률 정보를
3: 심의위원입니다.
2: 쉽고 빠르게 찾고 또 리서치 역시 AI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법원은 이에 더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제 사용 사례를 담아 설명한 200쪽 넘는 안내책자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도 올해부터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자체 저장소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지능형 법률 검색을 지원하고 대용량 기록은 요약하면서 쟁점을 추출해주는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향후 공소장을 비롯한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검찰은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도입과 함께 자체 인공지능의 연료가 될 자료의 전산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YTN은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하는 붕어 등 어류 집단 폐사 현상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인을 쫓아가 보니 최근 3년간 이어진 여름철 녹조와도 큰 연관이 있었습니다.
0: 녹조 발생 후 생기는 퇴적물이 호수 바닥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 지난 2023년 여름 소양강댐 준공 5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녹조.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물고기가 폐사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이 오기 전 발생한 붕어 떼죽음. 두 달 만에 폐사체는 수만 마리에 달하고 잉어와 장어 폐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수 바닥에 두껍게 쌓인 퇴적층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어민들은 이미 바닥 오염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6: 장마지고 나면 여기가 완전히 흙물이 돼가지고 해마다 이게 쌓이거든요.
3: 소양호 상류 어민입니다.
6: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아요.
5: 문제는 호수 바닥이었는데 일부 검사기관은 이를 제외하고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호수 바닥에서 고농도 황화수소 외에도 인농도가 리터당 최대 0.335mg이 검출돼 호수 부역량화 기준의 10배가 넘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도 이미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중심으로 갈수록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유기물과 인의 농도가 높을 때 녹조가
3: 강원대
7: 번식하게 되면
3: 환경연구소 교수입니다.
7: 어쨌든 그게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8: 네.
7: 그래서 그게 유기물 원이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그 오염원을 차단을 해서 녹조가 번식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5: 녹조 번성 뒤 죽은 조류와 상류에서 유입된 각종 유기물이 다시 바닥에 쌓여 썩어가는 악순환. 이번 붕어 집단 폐사 현상이 임계점에 다다른 소양호 바닥 오염을 경고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6월 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연설과 대담 등 거리 유세와 명함 배부,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유세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등은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명함 배부의 경우 후보자 본인 외에도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 사무원 등이 배부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 개찰구 안쪽이나 병원 또는 종교시설 내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는데 현수막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구간에 설치할 경우엔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수막은 직접 손을 대선 안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유권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각 가정이나 사무실을 개별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주의사항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5월 22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클라라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중에서 3번,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22일 금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클라라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중에서 3번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클라라 주미강의 아버지는 바이로트에도 출연했던 베이스 강병훈이죠. 독일에서 딸을 낳고 클라라 슈만의 이름을 따서 클라라 주미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모두 음악가인 경우를 살펴볼까 합니다.
1: 이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빗속에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많은 이제 화제를 모은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칸토로프도 음악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장자크 칸토로프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순조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아버지 덕분에 성공했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 출신 최초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피아니스트니까요.
0: 그의 연주를 직접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 아들이 연주하고 아버지가 지휘를 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생상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3악장 알렉상드르 칸토로프의 피아노, 장자크 칸토로프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 연주입니다.

0: 생상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3악장 알렉산드르 칸토로프의 피아노 장자크 칸토로프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 연주였습니다.
1: 이 아버지가 지휘하고 아들이 연주한 음악이었습니다. 찾아보면 음악가 가족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정명훈의 아들 정민 씨도요. 지금 강릉시향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0: 야, 이거는 아버지도 스트레스고 아들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1: 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사실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0: 국립 심포니의 음악 감독인 로베르토 아바도도 베를린 필의 지휘자였던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인데요. 로베르토 아바도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밀라노 음악원의 교수와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더 있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아버지는 20세기 초중반 오스트리아 최고의 지휘자였던 에리히 클라이버입니다.
0: 올해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을 이끌고 내한할 예정인 지휘자 파보 예르비도 명지휘자 네메 예르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네메 예르비는 세계 최다 레코딩 지휘자로 꼽힐 정도로 방대한 녹음과 레퍼토리를 가진 지휘자입니다. 90세에 가까운 나이인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죠.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 중 1악장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6.3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문제는 선거전과 함께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만 할 뿐 정책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이건 유권자에 대한 직무 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란의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을 반출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을 확보해서 파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까지 얽혀 협상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0: 충북과 강원을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에 났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경기 남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1: 총파업을 유보한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오늘 27일까지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 합의안은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받아야만 최종 타결됩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맞서고 있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종전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1: 윤석열 정부 비서실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때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가량을 불법 전용해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국가정보원이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에 비상계엄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차 종합특검팀에 소환됩니다. 홍 전 차장은 1차장 산하 직원이 CIA 한국 책임자에게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인 경합지인 한강벨트와 중원을 돌면서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1: 한병도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전북을 찾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새벽 0시부터 심기일전 공식 선거운동 신호탄을 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분초를 쪼개 광폭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한강벨트, 광진구와 동작구를 연달아 찾은 정청래 대표는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3: 경기도정을 잘 이끌 승리 확률이 매우 높은
4: 정청래 민주당
3: 경기도지사
4: 대표입니다.
3: 후보는 누구입니까?
2: 남쪽 또 남쪽으로 이동해 충남지사, 대전시장 후보를 차례로 만나 거듭 내란 심판을 외쳤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을 일삼은 국민의힘에는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5: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두환이나 12월 3일 불법 계엄령을 발표했던 윤석열이나 우리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다 물리쳤습니다.
2: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세모리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거듭 견제구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6: 도청과 청와대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을 두루 쌓아온 민주당 이원택 후보만이 정부와 원팀으로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2: 고공행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대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수도권과 충청권 승리는 필수고 험지 영남권에서의 선전, 텃밭 전북 사수까지 남은 13일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제1야당의 투톱은 각각 중원과 부산을 찾아 무당층 잡기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1: 국민의 힘이 많이 부족했다면서도 대통령의 셀프 죄 지우기와 부동산 지옥, 또 세금 폭탄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13일간의 열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 색깔 빨간 잠바 차림으로 대전과 공주, 아산 골목골목을 종횡무진 누비고 넙죽 큰 절도 올리며 효심을 두드렸습니다. 공주 유세 중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마주치자 환성을 유도하며 신경전에 나선 장 대표는
8: 아니 누가 일로 지나가라 했어?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일로 지나가라.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트럭이 마이크를 잡고는 한층 더 거칠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8: 기본적으로 전과 4범쯤은 돼야 선거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만하고 뻔뻔한 민주당, 이번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 투톱의 다른 축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신호탄을 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한 점도 많고 실망도 드렸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며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9: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4: 송원석 국민의힘
9: 원내대표입니다.
7: 이후 승부처 부산시장 선거와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0: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율동과 연호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겠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 전임 시장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2: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까?
0: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정 후보는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시장 임기에만 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안전 불감증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0: 특히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A 삼성역 구간을 직접 찾아서는 당선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지역 노후주택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보수 상징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정책에 있어서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정책들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0: GTX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선거를 위해 공사부터 멈추려는 미스터 중지왕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3: 설명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고요. 빗속에서 볏짚에는 아무리 성냥불을 구워둬도 그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0: 또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 속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후보들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 서로 다른 책임론을 부각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의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네,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의 고위 인사들이 이란으로 급파돼 종전 협상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네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라며 미국으로 가져올 뜻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We will get it.
3: 우리는 그걸 가질 겁니다. 우리는 우라늄이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확보한 뒤 아마도 파괴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과 협상 중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소식통들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와 체제 내부의 합의는 농축 우라늄이 이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수뇌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면 향후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서 이란 측은 미국과 이견이 좁혀졌다면서도 우라늄 농축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이견이 다시 드러난 만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란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0: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인 만큼 통행료 부과 금지 입장을 밝혔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물밑에서는 종전협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진척 상황이 있습니까?
0: 네, 종전협상 핵심 인사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곧 테헤란에 도착한다고 타스님 뉴스 등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파키스탄 내무장관에 이어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면서 한 달 넘게 교착됐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 역시 파키스탄 측이 오늘 테헤란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황을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루비오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 There's some good signs, but we understand this. I don't want to be overly optimistic. 긍정적
3: 신호들도 일부 있지만 지나치게 낙관하고 싶진 않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미 국무장관입니다.
0: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합의를 늘 선호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란을 향한 압박 메시지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고 오늘은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전날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30일간 핵 문제와 호르무즈 개방 등을 논의한다는 의향서를 중재국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추가 군사작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종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에 병력 5천 명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SNS죠. 트루스 소셜에다가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가 폴란드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면서 이 관계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5천 명의 병력을 파병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은 들어온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이 이란의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드론 역량은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될 것으로 관측했는데요.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 연구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이란은 휴전 기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공언해왔습니다.
5: 적들이 다시 오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한다면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란군 대변인입니다.
4: 실제로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CNN이 정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미사일 기지와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능력을 보완할 드론 역량을 빠르면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통제 해역을 설정하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3: 전 세계 누구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되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4: 하지만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3: 미 국무부 장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미국이 이를 바꾸려 하면 결국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고 실제로 상황의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4: 결국 이란은 종전 협상과 휴전 국면을 활용해 호르무즈 통제체계 강화와 군사력 재건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안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UAE 에너지 인프라부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에 들어온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바라카 원전 인근 송전 설비의 복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바라카

0: 생각합니다.
1: 특검은 하루 차이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구속심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단추부터 어긋난 상황에서 이들 세 사람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동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순엽입니다.
2: 2차 종합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6일 국가안보실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13일에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모두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 같은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3: 5.18 민주화운동 모욕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매운동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용진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4: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모였습니다. 단체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들을 조롱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 국가의 거대한 폭력의 상징으로 다가왔던 탱크를 하필이면
6: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관계자입니다.
5: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4: SNS에서는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카드를 자르거나 텀블러를 부수는 사진과 함께 스타벅스는 끝장났다거나 집에 있는 제품을 다 없앴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7: 딱 그 날짜에 맞춰서 그런 홍보물을 올렸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저는 오늘 스타벅스 앱이랑 지우고 뭐 환불도 했어요. 원래는 좀 가까워서 자주 이용했는데
8: 역사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그런 논란으로 돼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4: 탱크데이, 책상의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고발장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9: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용진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 기획과 승인 과정에서 5.18 관련 인물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매듭 지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등을 강하게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또 날렸습니다. 이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10: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1: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중대범죄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독버섯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피해자 조롱 행위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선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 또한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10: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 지어야 되겠습니다.
1: 앞서 지난 2024년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에 관한 특례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의 벽에 막혔습니다.
1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달라.

0: 라는 요청이며
1: 그런데 지금은 제2 요구권을 가진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넘어온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배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서둘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지난해 10월 고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기존에 적용됐던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검찰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의 30대 가해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등의 대화 내용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또 반복적이고 강한 위력이 가해져 발생한 뇌손상으로 고인이 사망했다는 의학 소견도 받아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시민위원회 11명도 만장일치로 죄명 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고인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고인 아들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What?

0: 활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13: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14: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6: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 장하신영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8: 음주운전, 도박, 탈세, 그리고 인성 논란까지 각종 논란으로 어느 날 갑자기 활동을 멈추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방송으로 경기장으로 돌아오곤 하죠. 그런데 그 복귀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엇갈립니다.
19: 그 도박 논란이 있던 야구 선수들 이번에 팬들 앞에서 사과했더라?
20: 으이그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고 보니 최근에 배구 선수 한 명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지 않았나?
19: 맞아. 복귀 계획 있냐 물으니까 지금은 사과가 우선이다 이랬던 것 같은데.
20: 그런데 이휘재는 방송 복귀하는 거야 아닌 거야?
19: 글쎄 뭐 중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여론이 영 냉랭하지.
18: 논란 후 복귀라는 것에 딱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숙 기간을 거쳤으니 이제 된 것 아니냐 말하지만 누군가는 또 대중 앞에 다시 설 자격이 있냐 묻곤 하죠. 결국 기준은 법이어야 할까요? 여론일까요?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일까요?
20: 그런데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누구는 몇 달 만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복귀하고 누구는 몇 년째 못 나오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19: 그러게. 형사처벌 끝났으면 뭐 복귀 자유 아닌가?
20: 방송사에서 음주운전, 도박하면 자체적으로 출연 규제하기도 하던데.
19: 아휴, 어렵다 어려워.
18: 들여다보면 기준이 참 주관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사나 구단이 자체적으로 출연과 출전을 제한하는 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또 대중의 비판은 어디까지 정당한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낙인, 사적 제재가 되는 걸까요?
19: 원정 도박 때문에 논란됐던 그 연예인 있잖아. 유튜브 하는 것 같더라.
21: 공중파에선 안 불러주니까 그렇게라도 활동하는 거 아니야?
19: 그래도 좀 그렇더라. 아니, 방송은 안 되는데 유튜브는 되는 건가 싶고.
21: 그런데 유튜브란 건 개인 채널이잖아. 공적인 영역도 아니고.
19: 이거 유튜브 측에서 제재하는 거 아님?
18: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의 복귀,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2: 네,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18: 오늘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포츠 스타, 연예인의 논란 이후 복귀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도 음주운전, 도박 징계를 받은 선수들의 복귀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22: 네,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의 사과 없는 복귀 논란, 원정 도박으로 징계받은 선수들이 팬 앞에서 사과한 사례, 여자 프로배구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후 연맹 상벌이 징계 사례, 방송, OTT, 유튜브 등에서 논란 인물의 복귀를 둘러싼 여론 논쟁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각 사안이 형사 책임과 리그, 연맹, 구단 등의 단체 징계, 그리고 대중의 평가로 분리되어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8: 음주운전이나 도박, 성매매 같은 경우는 대중의 비난도 비난이지만 우선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안이잖아요. 범죄다 이거죠. 혐의에 따른 뭐 처벌 수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짚어주시죠.
22: 네, 먼저 음주운전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구간별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은 면허 취소, 정지 사유가 되며 술에 취한 상태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도박의 경우에는 일시 오락을 제외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한 도박이라도 형법의 속인주의 적용 및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되며 해외에서 도박이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성매수한 자와 성매도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알선, 영업, 알선 강요 등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폭행,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더 중한 법정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8: 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형사처벌이고요. 형사처벌

0: 처벌과는 별개로 협회나 구단 차원에서도 징계가 내려지곤 하는데, 뭐 벌금을 냈다거나 징계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바로 복귀가 가능한 겁니까? 별도의 걸림돌은 없는 건가요?
1: 네, 벌금 납부, 집행유예 종료 등의 형사처벌은 국가형벌권의 문제이고, 리그나 협회, 구단의 출전 등록 제한은 별개의 단체 규약과 계약 문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리그 구단 차원의 복귀권이 자동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종목의 규약과 계약의 제재, 등록 요건 등을 추가로 충족해야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근데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잣대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비교적 빨리 복귀하고, 어떤 경우는 비슷한 사안처럼 보여도 훨씬 오래 비판받곤 하거든요. 징계 수위나 여론 판단을 가르는 요소들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징계 수위나 여론 판단을 가르는 요소들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사고 여부, 인명 피해 여부, 자진 신고 여부, 은폐 여부, 재범 여부, 그리고 사과와 피해 회복 여부 등, 그리고 그동안의 이미지나 호감도 등이 있고 실제 여론과 단체의 재량 영역에서 주관적으로 작동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명피해 여부나 아니면 은폐 도주 여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유명 가수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물타기법까지 도입이 되는 그런 계기까지 됐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요소들 중에는 호감도나 이미지처럼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당사자가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서 나만 과하게 징계받았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주장한다면 협회나 구단 징계를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까?
1: 네,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징계가 규정이나 계약 근거를 결여하거나 사유 통지, 방어권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매우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게 되면 무효 확인 등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0: 연예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도박, 마약 같은 논란이 있으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제한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말까지 하던데,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 금지 명단, 뭐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만드는 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1: 네, 방송사는 방송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편성의 자유, 독립이 보장되므로 개별 프로그램의 캐스팅, 편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방송법 제85조의 2에 따라서 제3자의 요청에 의해 가처분, 확정 판결 등 취지에 반하여 제작과 무관한 사유로 출연을 봉쇄하는 유형은 방송법상 금지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연을 배제하는 식의 거래 질서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등으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0: 근데 그렇게 방송에는 못 나와도 요즘은 뭐 1인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이제 별도의 채널로 복귀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1: 네, 실제로 과거의 스타들이 해외 원정 도박, 성매매, 군복무 회피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개인 채널인 유튜브를 통하여 활동 복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개인 채널 활동까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유튜브 같은 플랫폼 자체에서 걸러야 하는 거 아니냐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정과 논란 그 자체만을 이유로 국가가 일반적인 개인 플랫폼 활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 규제의 명확성, 과잉 금지 원칙상 강한 제약을 받는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개인 채널이라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문제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삭제, 임시 조치 절차가 가동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관에 따라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0: 근데 모든 논란이 범죄나 범법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성, 태도 논란이라든지 비호감 이미지처럼 법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대중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게 맞냐, 이런 거죠. 이런 경우 연예인이 방송사나 제작사, 광고주 혹은 대중을 상대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도 있을까요?
1: 네, 방송사나 제작사, 광고주를 상대로 다투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의 내용과

0: 와 해제, 변경 조항, 신의 성실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계약서 기재사항 의무 및 공정한 계약 이행 원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중이 싫어한다는 이유 자체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허위 사실 유포 또는 모욕적 표현 등 위법한 표현이 있었는지로 쟁점이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의 비판이 사실적시로 나아가면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비방 목적의 요건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서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성이 경계선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1: 유명인들의 범법행위 가운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탈세입니다. 법적으로 전혀 가벼운 문제가 아님에도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동 중단이 짧거나 복귀가 빠른 사례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보십니까?
0: 네, 여론의 온도차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지만 법적으로 조세포탄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고 그 부정한 행위는 이중장부, 거짓증빙, 장부 파기, 거래 조작 은폐 등 적극적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탈 세액이 커지면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법으로 무기 또는 장기 징역까지도 가능하고 벌금도 배수로 변과되게 됩니다.
1: 네.
0: 보도에 따르면 배우 유연석과 이한이는 각각 약 30억 원,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국세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한 상태이고 두 사람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현재도 연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세 의혹이 있는 연예인들이 자숙기간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처벌 수위를 보았을 때도 매우 중한 범죄임은 틀림없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카디건스의 러브홀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낮에는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7.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26도, 춘천 2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토요일 내일도 낮에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석가탄신일인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됩니다. 금요일 아침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8km 구간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신월 부근에서 2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인천 방면 부평 나들목에서 서인천까지 3km 구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에서는 지금 2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송내 나들목까지 모두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 3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8: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9: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10: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9: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과 강원을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또 오후에는 강원도로 이동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이정학 동해시장, 이정훈 삼척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경기 남부권에서 집중유세를 펼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안양과 수원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유세를 한 뒤 저녁에는 안산으로 이동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 상황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무능한 오세훈 시정을 끝내고 유능한 시장을 뽑아 서울시를 안전하게 바꿔보자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안전 불감증이 아닌 안전 최고주의 서울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공약만 잘 지켰어도 주거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며 전임 시장과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GTX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에 실태 파악 지시를 한 걸 겨냥해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헤매니 이 대통령 마음이 급한 모양이라며 백날 그래봤자 서울시민들은 정 후보 실체를 다 알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실태 파악을 국토부에 지시했는데 사고친 당사자가 국토부라며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안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UAE 에너지 인프라부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바라카 원전 인근 송전 설비의 복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바라카 원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UAE 정부가 현지에 체류하는 한국인 직원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한국 정부도 피해 시설 복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5% 상승한 52,085.66의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17% 오른 7,445.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9% 오른 26,293.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진전 기대감에 3일 연속 하락 마감한 게 증시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병력 5천 명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가 공개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당선됐다며 그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폴란드에 5천 명의 병력을 파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재배치될 미군을 유럽에 머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유럽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것을 확보할 것이라며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반출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 부인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A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의 연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에 취한 채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 측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쳤지만 동해안은 오늘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요란한 비를 몰고 온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전국 하늘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6도, 습도는 72%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명당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앱댄.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장성철의 뉴스

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그야말로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하는 일꾼이다 강조하고 나섰는데, 부산 북구갑에서는 급기야 배신자와 단일할 수 없다며 출정식에서 삭발하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보수 단일화 목소리는 높은데 한쪽에서는 어머니까지 나서 삭발식을 하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연결해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선거 현안들과 함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에 파격을 내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좋아요 누르고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유 기자님. 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유 기자님 청와대에 출입하셨죠?
1: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실.
0: 대통령실.
1: 이었습니다, 그땐.
0: 저랑 이렇게 통화했더라고요.
1: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0: 안다가
1: 대표님께서는.
0: 엊그저께 났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1: 맞습니다.
0: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설하고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6.3 선거운동 첫날 여야 대표는 어디로입니다.
0: 네, 어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 각 지도부 어디로 향했습니까?
1: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과 경기, 충청을 돌며 10개 일정을 소화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고요.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고향인 충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네, 먼저 정청래 대표는 어제 오전 0시 서울 광진구의 동서울 우편 집중국에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소포 분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경기 성남을 찾았는데요.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 지사를 지낸 점을 부각하면서 이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충남 공주와 대전 천안을 찾아서 아직도 윤석열을 잊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마시라라고 호소했습니다.
0: 장동혁 대표는요?
1: 네, 장 대표도 어제 오전 0시에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단식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가 경혈했습니다. 양 후보가 이제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를 촉구하면서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이제 단식 농성을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장 대표가 양 후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추미애 후보는 어디 숨어 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충남 대전과 공주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는데요. 장 대표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됐다고 자기 죄를 없애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이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장동혁 대표는 서울에서 시작을 안 했네요. 왜 그래요? 아니, 보통은 첫날 딱 유세 일정을 잡을 때 저희들 뭐 그런 걸 해보면 상징적인 곳, 의미 있는 곳,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곳 딱 찍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곳은 서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일단 찍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중간에 뭐 충청도 갔다가 뭐 부산 갔다가 이렇게 쫙 한번 하는데 서울에 못 갔어요.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1: 좀 고향에서 시작하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 게 수도권 네. 표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네. 좀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0: 오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취재해 주세요.
1: 취재해보겠습니다. 후속 취재해보겠습니다.
0: 네. 네. 여야 모두 충청도를 찾았기 때문에 마주쳤을 것 같기도 한데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양당 대표가 이 충남 공주의 산성시장에서 동선이 겹쳤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유세차에서 유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정청래 대표가 지나간 거예요. 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수고하세요. 나 빨리 나갈게. 막 이러면서 지나갔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멀리서 예예 예, 이러면서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나간 뒤에는 우리 연설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로 지나간다. 뭐 이런 좀 뼈 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오, 이게 첫째 날에 양당 대표가 이렇게 어느 지방 지역에서 만난 것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다.
1: 아 그렇군요.
0: 신기한 일이에요. 아. 네. 아, 신기하잖아요. 전국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서 만났다? 이거는 우연일까 필연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북갑 선거판세 궁금한데 후보들은 첫날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1: 네, 민주당의 하정우 그리고 무소속의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이렇게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이 세 명의 후보들이 이 어르신들에게 콩국수를 배식하는 행사에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12일에 짜장면 배식 행사에서 만난 데 이어서 이번에 이제 콩국수 행사장에서 마주친 건데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데 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재수 행님이라고 이제 좀 친근하게 부르면서 나랏돈 많이 가져와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이제 박민식 후보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면서 인사를 건넸는데 좀 행사가 끝난 뒤에는 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이 봉사 행사가 끝난 직후에 이 보수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한 후보를 향해서 이 보수 진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다. 석고 대죄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는 북구 주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이 한 후보는 이제 기자들에게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정치로는 절대로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습니다.
0: 오, 박민식 후보가요. 삭발까지 감행을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 어제 출정식을 열고 이 한 몸을 이제 던지겠다는 각오로 머리를 깎겠다 이러면서 삭발을 했는데 네. 이제 박 후보의 어머니가 직접 이발기를 들고 머리를 밀어줬습니다. 오. 그래서 박 후보는 이제 삭발이 끝난 뒤에 이제 어머니를 꼭 안고 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0: 유 기자님 보시기에 이 삭발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자의 관점에서 너무 식상하다 아니면 오 동정표 얻겠다 어떻게 느껴져요?
1: 식상하면서도 네.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본 주민들은 좀 그래도 어머니가 거예요. 머리를 밀어주는 거는 좀 연출을 잘한 것 같다. 네. 좀 짠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역 주민들은.
0: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럼 삭발하면은 우리 동접자 만 명 되고 2만 명 되고 그럴까요? 나 그럼 삭발할게요. 하지 마요.
1: 안 하셔도 뭐 이미 뭐 잘 되고 있기 알았어요. 때문에
0: 좀 다른 선거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구시장 어떻습니까?
1: 네, 대구시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도 거리에서 열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전 7시 반에 대구에서 출근길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수성구 범어 내거리에서 이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이 인생에서 마지막 출마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대구 덕분에 제 인격을 형성했고 제 정치가 성장했다. 대구가 베풀어준 이 은공을 이제 제가 대구에 갚겠다라면서 이제 간절하게 지지를 호소했고요. 네. 추경호 후보는 새벽부터 시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제 무려 이제 오전 4시 반부터 이제 농산물 도매 시장 찾아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상인들을 만나서 농사는 잘 되고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이제 직접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현대백화점의 대구점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 추 후보는 여당 시장이 되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본인이 이제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력을 강조를 하면서 경제를 알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추경호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 어우, 평택을도 핫한 지역인데 유 기자님 왜 관심이 없었어요? 평택을?
1: 아주 불량상.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는 네.
0: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철근 누락 실태 파악 지시한 대통령입니다.
0: 네, 대통령이 실태 파악을 직접 지시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철근 누락 사태 관련해서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이제 국토교통부 등 이제 관계 부처 지시했다 이렇게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는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발끈하고 있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고 정원호가 헤매니 이재명 마음이 급하네 대놓고 선거 개입 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이 대통령의 이제 지시에 대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이 삼성역 철근 누락 이슈가 이게 사실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른바 이제 좀 서울시장 책임론과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서울시장의 이제 선거에 최근에 이제 최대의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좀 민감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서니까 이제 야당이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유 기자님이 수요일자 경향신문 일면 이것과 관련해서 단독 쓰셨잖아요.
1: 아, 네.
0: 유 기자님 보시기에 이거는 좀 어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 아, 네, 이게 사실
0: 저 누락 보고 누락이 맞아요? 은폐가 맞아요? 아니면은 다 보고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시비야? 어느 게 맞을까요?
1: 아, 저도 사실 아직 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둘 다 좀 들어보면은 얘기에 좀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0: 그렇죠.
1: 네. 요거는 좀 여러 시민들이 좀 생각이 좀 엇갈리실 것 같아요.
0: 공방을 계속 좀 지켜봐야
1: 네,
0: 되겠네요.
1: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여야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1: 네, 일단 정호도 후보는 이제 이 철근 누락 사태가 오세훈 시장 책임이 크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태의 좀 가장 큰 쟁점이 이제 결국은 보고 시점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난해 11월에 이제 철근 누락 사실을 이제 현대건설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는 이제 지난달 말에 처음 알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실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민주당의 시각은 이제 서울시가 지방선거 앞두고 악재가 될까봐 이제 6개월간 은폐를 한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관계자한테 이제 입장을 들어봤는데 우리는 이제 보강 대책을 모두 세운 뒤에 그런 다음에 알려주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이나 이제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좀 이런 입장이거든요.
0: 네.
1: 근데 어쨌든 이제 정 후보는 어제 출정식에서 이 철근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오 후보가 얼마나 안전을 등한시했으면 직원들이 그걸 보고도 안 했냐. 안전한 서울을 원하면 정원호에게 투표해달라 좀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어제 좀 문제가 된 이 이제 삼성역 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정 후보가 이 안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저는 일산 살거든요. GTX-A 이거에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사 중단해가지고 이게 또 연기가 되면 이 서북부권에 있는 경기도 주민들 상당히 좀 실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세훈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1: 네, 오세훈 후보도 이제 어제 출정식에서 이 공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오 후보는 이 민생에서 이 주택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눈 가린 목적으로 엉뚱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제 이어서 서울시가 원리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점을 밝혔던 이상 이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만료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이제 오 후보는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389개를 해제를 하면서 주택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주거비 상승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좀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 방향을 좀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정원호, 뭐 오세훈 정원호 후보가 TV 토론이나 언론사 초청 토론회를 한두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뉴스명당에서 딱 오셔가지고 자, 정원 후보 측은 자 GTX-A 삼성역 이거 우리 부실 문제 제기한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거기 뭐 방어하고 또 부동산 정책 얘기하고 그래서 정책성 거 한번 해보고 누구 말이 맞나 그런 것을 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양 후보 측의 입장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관가로 번지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입니다.
0: 아유, 기관 차원에서 불매 운동 움직임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불매를 선언했는데 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이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나 공모전 같은 이벤트에 이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는데 이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기업의 상품은 앞으로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제 스타벅스를 불매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제 윤 장관은 이제 많은 기관과 국민 여러분들이 분들이 공감해 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불매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0: 아, 또 이재명 대통령 뼈 있는 농담, 짓궂은 농담 하셨어요. 이거 화제입니다. 뭡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종로의 익선동에 이제 관광 골목을 이제 깜짝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스타벅스 논란을 겨냥한 듯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이제 인근 카페에서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는 비하인드도 있었습니다.
0: 하여간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1: 네.
0: 그리고 광주 지역에서는 이미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1: 네.

0: 조사하고 있고요. 저 유튜브 댓글 강지현님 지금 보스턴이나 지금 미국 유학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자 방송에 집중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아니 마지막 뉴스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이 역대급 폭등장 연출된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0: 어마어마하게
1: 예,
0: 올랐어요. 네.
1: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루 전보다 무려 606포인트나 오른 7815.59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이게 종가 대비 상승 폭으로 따지면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크게 오른 건데요. 이게 장이 열린 지 24분 만에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이제 순식간에 살아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덕분인데요. 이 그동안 이제 좀 시장을 좀 짓눌렀던 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리스크가 이제 막판에 극적으로 사결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제 주식은 오르지 않을까요?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1: 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2: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4: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유튜브에서 썬러치님께서 미국 포스턴에서 처음 댓글 답니다. 소장님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얘기를 또 아침에 들으니까 기분이 좋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 김재원 최고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네, 어제부로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채 2주도 남지 않은 선거,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들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 보다 자세한 국민의힘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어디 계세요?
1: 지방에 있습니다.
0: 지방 어디요?
1: 경북 지역에 네. 주로 그 지원 유세를 맡아서요.
0: 네.
1: 그 오늘부터 네. 그 원하는 곳에 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네.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각 후보자들이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최고위원님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1: 뭐 그런 두 군데에 다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곳은 네. 굉장히 좀 그 민감한 곳이 많고
0: 그래요?
1: 어떤 곳은 이미 그 승기를 잡아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좀 많이 와달라고 하는데 또 굉장히 박빙인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경북 지역에서 박빙인 지역이 있어요?
1: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0: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1: 아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 그
1: 후보님에 대한 네.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또 제가 가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네. 도움이 안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저희 그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뭐 본인 선거는 잘 못 치르시지만 선거 판세를 잇거나 보수파 국민의힘에서 선거 전략가시잖아요.
1: 근데 제 선거도 된 때도 많죠.
0: 당내 선거는 뭐 잘 치르셨지만 이렇게 좀 그랬잖아요.
1: 당내 경선에서는 또 많이 떨어지고요.
0: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선거 판세 경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 판세 어떻게 보세요?
1: 분명히 우리 당이 지금 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연한 네. 사실이고
0: 네.
1: 그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지금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런 것이 이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의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육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 네.
1: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 야당이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탄핵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슈 면에서도 저희들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0: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세요? 지도부 차원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1: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 지방 권력까지 몽땅
0: 네.
1: 이재명 정권에게 넘겨주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국정을 전행하고 또 삼권 분립 체계조차 무너뜨리려는 이 반민주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가속화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죄를 지워버리려는 그런 상황. 이것이 결국은 현재의 헌정질서 전체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대선 때 주장했던 괴물 총통 독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견제 심리를 국민들께 호소하고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그것이 야당의 지지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최고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높잖아요. 상당히
1: 네.
0: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겠다. 이게 과연 효과적인 선거 프레임과 전략일까요?
1: 그러나 이제 세부적인 방향에서는
0: 네.
1: 여전히 그 국민들께서 많은 그 비판의식을 또 갖고 있고요. 그것이 표심에서는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로서만 선거를 한다면
0: 네.
1: 굳이 지방선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지역의

0: 인재를 뽑고 지역 대표자를 뽑는 것이고 그것이 또 국민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른바 그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하겠다는 그런 공소 취소 특검을 그 제도화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은 여전히 견제 심리는 충분히 발동할 수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그 선거 국면 초기에는 거의 광역단체장 그 한두 군데 빼고는 전원 민주당이 차지할 듯이 보였지만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전히 국민들의 견제 심리는 건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어제 시작이 됐는데 보통 이제 여야 대표급의 분들은 좀 상징적인 장면에서 분위기를 쫙 끌어올려가지고 중점되는 지역으로 이제 선거 유세하러 가잖아요. 보통 서울을 처음에 선거 유세 장소로 잡는데 어제 장동혁 대표는 평택에서 그냥 양양자 의원 단식하는 거 위로하고 충청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0: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고향이 이제 충청도이고
1: 네.
0: 역할 분담을 많이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누구랑 역할 분담을 해요?
0: 당 지도부의 그 송원석 원내대표라든가 또는 공동선대위원장들 뭐 그런 상황에서 역할 분담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지방선거는 어쨌든 그 중앙당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후보자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이신 오세훈 후보께서는 특별히 또그 자신이 주도하는 선거운동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후보자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치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솔직히 말하면 장동혁 대표가 와서 선거 도와주면 표가 안될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0: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1: 네.
0: 후보자가 어떤 의미로든 판단을 하고 그런 저 후보자가 중심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중앙당에서는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유, 김재원 최고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0: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1: 그 오세훈 시장 옆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옆에 있었잖아요.
0: 네.
1: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도움되면
1: 네.
0: 사실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것이 맞고 또 선거에 조금이라도 후보자가 좀 불편해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 도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춰서 정말 조금이라도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는데요. 막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오세훈 후보께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누구든 또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오세훈 후보의 지금 선거 전략은 어때요? 최근에 이제 철근 누락 이슈 때문에 좀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1: 네.
0: 이른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저희들도 방어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사실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선거 개입 정도는 극단적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심지어 그 민간 기업인 스타벅스의 그 상황까지도 선거에 활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또는 뭐 7년 전의 그 무신사
1: 네.
0: 광고까지 끌고 와서 공격하는 것도 이것도 선거 운동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이른바 철근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0: 다른 내용을 마구 지금 사실처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이 당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를 최대한 지원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윤석열 정권 시절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민생 토론회라는 형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민주당이 똑같이 선거 개입이야 이거 잘못됐어 라고 했더니 당시 국민의힘이 아니야 대통령의 국정활동이야 이렇게 방어했거든요. 이게 여야가 그러나, 바뀌면 항상 일어나요.
0: 그러나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그 민간기업 불매운동까지 이야기하는 거.
1: 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7년 전에 민간기업 광고까지 끌고 와서 네. 공격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이게 잘 보면 일종의 이념 대립을 부추기고 그것이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고 그것이 결국 득표에 도움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국정 운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죠.
1: 네,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으로 좀 가볼게요. 어제 남구의 박수영 의원이 이분이 원래는 좀 지도부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좀 많이 옹호하고 대변하는 분 아닌가? 당권파 이렇게 분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도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어요. 단일화를 요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사, 이 메시지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0: 저도 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는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조치라는 것은 사실 중앙당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까지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미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서 이제 후보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1: 네.
0: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이 공천한 박능식 후보의 경우에 어제 모친께서 직접 그
1: 삭발을
0: 도와주는 그 상황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1: 네.
0: 제가 박민식 후보 출정식 할 때도 그 선거사무소 출정식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1: 아, 그때도 네.
0: 제 바로 앞에 박민식 네. 후보의 모친께서 앉아 계셨고 그 연로하신 구순의 모친이 아들 머리를 깎으면서까지 비장함을 보이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쓰라고 한다고 덥석 나설 수 있을 상황일까 저는 좀 그 점은 좀 가능하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치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후보자 본인의 선택이나 후보자 본인의 그 판단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당도 우리 당이 공천한 후보를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주고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글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조치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럴 일 없겠지만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동의하면 지도부도 수용하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당신이 결정하면 됐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0: 글쎄 그 뭐 지금 제가 봐서 모친께서 삭발까지 도와주는 이 결연한 의지를 저 보이고 있는 후보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제를 깔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1: 네.
0: 가능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1: 네.
0: 그리고 좀 이 민감하고
1: 네.
0: 특히 당사자가 엄청 지금 그 예민한 상황인데
1: 네.
0: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조차
1: 네.
0: 저 차는 입장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박민식 후보와 저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1: 그 최고위원님 그러면 저 삭발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박민식 후보에게 어떻게 보세요?
0: 지금은 박민식 후보의 결연한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결연한 의지만으로도요. 결연한
0: 투표를
1: 의지만,
0: 위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삭발을 하면서 이번 선거가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 한동훈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았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0: 글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그렇게 선거의 중심에 있는데 아무리 그 도움을 주려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에 대해서 판단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1: 저는 아니, 박민식 후보가
0: 후보가 보통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그 메시지는 스스로 투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 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박민식 후보가 김재원 최고위원님께 전화해가지고 나 진짜 이렇게 삭발도 하고 이렇게 선거 프레임 하정우 공격은 좀 안 하고 난 이제 한동훈 공격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0: 저는 현장 판단을 가장 존중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왜냐하면 후보자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은 시시각각 유권자와 대화를 하거나 유권자의 반응을 보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를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그 중앙당이나 최고위원 차원에서 하정우 후보의 뭐 주식 파킹 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하정우 후보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0: 네,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공격을 많이 안 해요.
0: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뭔지는 몰라도
1: 네.
0: 지금 굉장히 저도 공격을 많이 했어요.
1: 최고위원회에서 뭐 언급도
0: 최근에,
1: 없었고.
0: 최근에 지금 주식 파킹 의혹이라는 그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딴
1: 네.
0: 취재를 하느라고.
1: 네.
0: 저는 저 직전에도 그 하정우 후보가 그 부산 북구 뭐, 주민을
1: 오빠 논란도 있었고
0: 본래 취급한다 그렇게 공격도 하고 많이 저 중앙당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도 하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1: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0: 네.
1: 그 대구 달성이요. 이준석 후보가 생각보다는 좀 고전하는 듯한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 글쎄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렇게 뭐 그 쟁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저 고전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1: 이길 것 같아요?
0: 안정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0: 네.
1: 이제 선거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갔으니까 이제 지도부를 대표해서 저희 뉴스 명당 나오셨잖아요.
0: 네.
1: 그 국민 여러분들께 국민의힘 좀 뭐 찍어달라 한번 어필 한번 해보세요.
0: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 정권으로 이재명 정권 1색으로 넘어갈 경우에 어떤 그 나라가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1987년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켜온 민주적 가치 또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이재명 정권은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게 최소한의 견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의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그것이 적어도 지방 권력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민의힘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셨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0: 전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네, 문자로 7780님. 저는 오늘 이어 스캠 듣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요. 얼른 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여수캠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여수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6: 유정아.
7: 필요할 때 확장 돌봄.
8: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4: 아빠. 늦게 와도 돼.
7: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4: 나도 바쁘니까 끊어.
7: 주말에도 긴급 돌봄.
4: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7: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0: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1: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1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1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린 뒤 오늘 아침 맑은 하늘 아래 화창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전남 북서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고 전라권과 충북 을 중심으로 1km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오산 나들목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오산 부근에서 1km 구간 정체입니다. 수원 부근에서는 2km 구간과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이제 10km 구간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창동교부터 월계일교, 중랑교 지나 성수분기점까지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는 묵동 나들목을 중심으로 양방향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은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들,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오늘도 이 세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변인님.
1: 네.
0: 문자로 댓글로 미미강님이 레이건 책 구매했어요. 윤희석 대변인님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예,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사인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저한테는 왜 사인 안 해주셨어요?
1: 아, 그거는
0: 알았어요.
1: 출판사에서 오는 서평을 빨리 올려주세요.
2: 알겠습니다.
0: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0: 승구 형님이 대구에서 강수영 변호사 응원합니다. 아. 강수영 화이팅.
3: 아, 고맙습니다.
0: 아, 네. 대구에서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4: 아우, 대구의 강수타입니다.
0: 장현아님이 대구 사투리 강수영 좋아요. 응원 너무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질투나요.
3: 아유, 별 말씀을.
0: 제자리 뺏는 거 아니에요?
3: 아이고, 아닙니다.
0: 제 다음 주 지켜보겠어요. 제자리 뺐나 안 뺐나.
2: 네? 진행을 하시는군요.
0: 아니, 모르겠어. 네. 진짜 내 자리 뺐나 안 뺐나 지켜볼 거예요, 진짜.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문자로 7780님께서 저는 김한 기자님 팬입니다.
4: 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물 두 컵 드셨으니까 아, 네. 말도 두 배로 하셔야 돼요.
4: 네, 알겠습니다.
0: 이 우리 여의도 숙녀 캠프 이 코너는 상당히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광고가 나가면 동접자가 줄잖아요. 근데 여의도 숙녀 캠프는 광고 나가면 동접자가 늘어나. 오늘도 500명이 늘어났어. 아,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고마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부산 북구갑으로 가볼게요. 어제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4: 저는 처음 봤습니다. 선거 공식 선거운동 그 시작하는 날 삭발하는 것도 처음 봤고 또 네. 어머니가 또 나오는 장면까지 이제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좀 결연하구나 이런 거는 느껴졌는데 박민식 후보는 이제 본인의 삭발과 이제 그런 연출이 이제 부산의 이른바 이제 정통 보수들을 좀 흔들어줄 네. 뭐 이런 이벤트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본인 아침 라디오 나온 거 보니까 뭐 난 여론조사보다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이 민심에 기대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네. 뭐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단일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는 어제 분명히 발신을 했습니다.
0: 강수영 변호사님. 네. 저 삭발이 새가 불리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저도 정확히 동의해요.
0: 아, 그래요?
3: 소위 말해서 약간 후달리는 거 아니야?
0: 윤희석 대변인에게 네. 스며든 거 아니에요? 아, 네.
2: 요새 한며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3: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여론조사 추이가 계속 그러했잖아요. 네. 근데 박형준 시장도 이제 삭발을 했었고 뭐 그래서 이제 밀린다고 판단됐을 때 승부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렇죠. 박민식 후보가. 그리고 이제 저는 삭발 자체보다도 아주 이제 노모가 머리를 밀어주는 그 모습을 연출한 것이 그 부산 북구감에 또 이제 고연령층 유권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소구해야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민식 후보가 내세우는 메시지들이 이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겠다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당 지도부에게 내가 확실히 아이덴티티가 당권파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동훈하고는 절대로 협조하지 않겠습니다를 드러내면서 하는 삭발 같아서 네. 원래 삭발은 약간 저항이나 이런 표시잖아요. 그런데 네. 글쎄 지금 저항할 게 뭐가 있지? 뭐 당에서 강제로 뭐 단일화하라고 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그냥 당에 그냥 어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거 다음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박민식 후보는.
0: 선거는 이미 포기하고?
3: 그렇죠. 네. 안 될 걸 알면서 네. 자기 아이덴티티만 명확하게 드러내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윤희석 대변인님 네. 저러한 단식이 우리가 막 평론할 때는 아유 식상해 그만해 별로 효과 없어 막 이러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결기를 나타내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절실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삭발이죠. 단식이
0: 삭발.
1: 아니고.
0: 삭발. 삭발 네. 죄송해요.
1: 어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네. 박민식 후보가 굉장히 그 본인의 노선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 본인의 진심. 그 진심은 존중해야 되잖아요.
0: 네.
1: 단일화 없고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겠다 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보고
0: 네.
1: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하정 후보는 좀 다르겠지만 한동훈 후보 쪽에서 잘 해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칫 뭐 어떤 조롱조에 어떤 비판을 한다거나
0: 그렇죠.
1: 뭐 뭐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논평을 하게 되면 중간에 보고 계신 유권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박민식 후보도 같이 경쟁한 후보고 저희 당의 후보예요.
0: 그러네요.
1: 예, 그러니까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대신에 이분이 계속 하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비판점을 찾아야 되겠죠.
0: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심판 선거다. 배신자 한동훈 이런 프레임 가지고 선거 치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1: 선거 전략상으로는 옳지가 않죠. 일단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강자로 전제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1야당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고 또 무소속인 후보라는 걸 감안을 하면 더 맞지가 않죠. 박민식 후보는 그 지역에서 재선을 하고 다섯 번째 출마를 하며 장관까지 지냈던 분이라는 점을 감안을 그렇죠. 하면 그 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지역분들이 듣고 싶은 그런 얘기를 더 특화해서 하셔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0: 김학 기자님, 네. 박민식 후보의 이제 선거 컨셉과 목표가 여론조사 보니까 내가 되기는 힘든 것 같고 어쨌든 한동훈 후보 안 되게 하려고 내가 20% 정도의 지지는 내가 계속 어떻게든 내가 유지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한 선거 전략으로 읽힌다라는 분도 있어요.
4: 모든 후보는 당선을 목표로 하겠죠. 당선을 네. 목표로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행보나 이런 거를 보면 당일각에서 이제 있는 단일화 요구나 이런 거를 거부하는 맥락이 네. 아까 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동시에 지금 이게 재보궐이잖아요. 2년 후에 다시 선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고 현장에서 보면 박민식 후보 측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가 이제 계속 중앙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고 큰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체급을 맞게 안 본다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모욕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지지자 지지층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아까 이제 윤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같은 보수 후보끼리 어떤 존중 이런 것보다는 지지층이 굉장히 서로에게 적대적인 상황이어서 어제 이제 박민식 그 후보의 행보도 그런 걸 좀 반영한 게 아니고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보수층만 결집을 하면 당선은 못 되더라도 충분히 떨어뜨릴 수는 있다.
0: 그러니까.
4: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겠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지도부에게 막 얘기한 대로 이제 어필이 되는 행위다라고 본다면 뭐 2년짜리 이제 어쨌든 재보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서는 이제 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강 변호사님께는 좀 이거 여쭤볼게요.
3: 네.
0: 당권파로 분류되는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이거 우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후보와 함께 뭐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산도 이기고 뭐 그 북구도 지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의미가 해석된다고 하더라고요.
3: 네.
0: 이 말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어때요?
3: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당권파다 뭐 이렇게 분류되는 딱지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질적인 속성은 네. 그냥 권력의 향배에 베팅하는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웃댄다?
3: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당선이라는 걸 꼭 떠나서 당선이 안 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보수 정계는 개편될 수밖에 없는데
0: 네?
3: 보수 정계가 개편될 때 지금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 내지는 뭐 윤핵인 세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재편이 될 거냐 그건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0: 네.
3: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보수 정당을 계속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정치를 계속하려면 어디에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 그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쯤 슬슬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생각한다고 보고요. 뭐 심지어 지금 방송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패널들도 결국에는 시류가 바뀌면은 다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서모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3: 그렇죠.
4: 류한동은 선언한 거 아니에요? 류한동은.
0: 류한동은이요? 그 윤희석 대변인님, 박수영 의원이 어쨌든 당권파잖아요. 이러한 워딩을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부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의 기류 변화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기류 변화라기보다 그런 변화가 애초에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용기를 낸 거잖아요. 지금.
1: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걸 중앙에서
0: 부산시장
1: 알아달라.
0: 선거와 북구.
1: 예, 여러 가지로요. 네. 예, 그 말씀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박수영 의원이 뭐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옹립하는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옳고 그르다 그걸 떠나서요.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이기고자 하는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도 한덕수 총리로 후보를 바꿔야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행에 옮긴 거고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는 거지 네. 그 정무적 판단은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네. 결국 우리가 정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선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천착한 박수영 의원의 발언은 그 자체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4: 네.
0: 우리가 하정우 후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이게 그냥 내팽겨쳐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4: 캠프 실무자들은 좀 결합을 한 것 같은데 내려가서 선거를 네, 많이 치러본 네, 실무자들이.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부산 지역에 민주당 의원들이 없잖아요.
0: 없죠.
4: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중앙당에 내려와서 떠스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실수가 났잖아요. 여전히 이제 그 실수가 하정우 후보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부담 이런 게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보면 전재수 의원 얘기만 주로 하는 이런 국면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 캠프는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감을 자신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민주당의 계산은 여기가 한 6만 명, 7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텐데 우리 표가 3만 5천 표 이상 있다.
0: 네.
4: 뭐 그러니까 그 표를 잘 관리하고 조직하고 만나고 낮은 자세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선거 운동 전략인 거고 근데 이제 북구가 워낙 뜨거워져 갖고 그 전략이 맞냐?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0: 강 변호사님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3: 네, 근데 하정우 후보 측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중앙 정치 의제가 뭐 부산 북구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뭐 방송에서 나오는 공중전이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영향력보다는 하나하나 만나서 스킨십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3: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사실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 화제가 안 되거나 혹은 자기가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이제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이재명, 전재수, 나, 삼각편대, 뭐 무적함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판단 내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는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전재수 후보 정도의 스킨십 실력을 있다면은 괜찮은데
0: 비교가 되겠죠.
3: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저 토론 얘기도 했었고 그렇긴 한데 지금부터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으니까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갈 것 같아요. 더 스킨십 위주로 더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법정 토론만큼은 뭐 마지막 승부수 하나니까. 완전히 칼을 갈아서 좀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0: 김한 기자님 네.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하정우 후보가 약간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하정우 후보가 생각했던 선거운동 방식이나 컨셉이나 프레임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있고 이제 유도 하정우 후보한테 지금 네거티브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계산은 이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한 41%가 나왔고 전재수 후보가 52%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걸린다라고 본 거예요. 보는 이제 계산이었을 텐데 하정우 후보가 실제 지지율에 거기까지 못 가고 있죠. 그러려면 한 45% 정도를 상방으로 가져야 되는데
0: 네.
4: 지금 이제 맥스로 나왔던 게 40 초반대고 네. 계속 이제 30 후반대에 나오고 있어서 뭔가 이제 선거 전략의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상대 후보의 공격에 따른 네. 효과이든지 아니면 얘기한 대로 전재수에 비해서 하정우라는 인물의 어떤 그 지역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몇 개 한두 개 정도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1위는 계속 지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확 만약에 방향 전환을 할 만한 모멘텀이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뭐 장 소장님이나 윤 대변인 더 잘 아시지만 모든 선거는 후보 캐릭터대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0: 네.
4: 하정우 후보의 캐릭터가 네. 그런 거예요. 어제 메시지도 싸움은 서울 가서 하고 여기 나는 일 얘기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살아온 이력이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에 대한 강조점을 후보가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왜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리는 네거티브 할 게 없겠냐. 국민의힘은 네거티브 할 게 없겠냐.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어제도 그럼 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생각보다 한동훈 후보가 네. 나온다고 했을 때 엄청난 네거티브 공세를 할 것으로 예상을 기자들이 대부분 했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두 후보 모두 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은데 뭐 하정우 후보 1위니까 안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후보 캐릭터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0: 윤 대변인님
4: 네.
0: 이런 하정우 후보 측에 이러한 선거 컨셉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하십니까?
1: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0: 좋대요.
1: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상대를 향해서 네거티브 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거 얘기하면서 본인이 좀 친근하게 다가가면 기본적인 민주당 표를 확보해서 삼자구도화해서 이길 수 네. 있고 혹여 양자 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상으로 하정우 후보가 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0: 네.
1: 그렇지는 않잖아요.

0: 솔직히. 그런데 계속 보면 메시지 실수가 나오고 본인 네. 자체가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정치에 들어와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른다고 보는데 어제도 보면은 봉사 현장에서 유권자하고 말다툼하잖아요. 나 주식 그 문제 가지고 당신한테 실망했다는 유권자를 상대로 제가 100억을 버리고 공직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 거기 이제 100억이 나왔어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후보자라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KNN에 찍힌 거란 말이에요. 새 후보가 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하는 1초 1초마다의 움직임, 말 이런 게 다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선거에 임한 후보자로서의 자세, 그 엄중함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 수준 이하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래도 한 2주 정도 있는데 이 사이에 뭐 토론회도 있을 거고 공격할 겁니다. 상대 후보는.
1: 네.
0: 그럼 어떻게 방어할 거냐. 네. 방어할 준비가 돼 있냐. 그 캠프는 그것을 방어할 만한 수준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은 냉엄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님이 방금 전에 뭐 하정 후보 1위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오차 범위 내니까 1위가 아니라 좀 접전으로 정정해 드리겠고요. 현재 북과 갑 상황이 접전이기 때문에 그 1위 뭐 1위 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네. 선방위에서 네. 그렇게 하래요.
2: 오차 범위 안에는 1위 표시를 하지 않느라고 해야죠. 공고를 했죠. 네.
1: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택을로 한번 넘어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또 이제 저는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사회자니까 자 북구감 누가 됩니까?
2: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하정우 후보의 접전 우세 국면이라고
1: 아직까지라는
2: 봅니다.
1: 단서가 드디어 달리기 시작했어요.
2: 지난주에도 달았는데 때려라 그랬고 때린 거죠.
1: 강 변호사님.
3: 저는 하정우 후보가 된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3: 변수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당하고 있는 네거티브 공격들이 네.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도 네. 이재명 대통령 혹은 현 청와대에 대한 공격으로 옮겨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 네.
3: 친한계 분들 중에 일부.
1: 네.
3: 그래서 뭐 AI 대장동.
1: 네.
3: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건 전 넘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하면
1: 네.
3: 대통령과 발맞춰서 진짜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게 누구냐로 여당 프리미엄을 오히려 내세울 수 있는 판이 깔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대폭 올라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방어선을 칠 수 있는 지지율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께는 안 물어볼게요.
0: 고맙습니다.
1: 네. 그 저기 틀리신 분은 그 저희 뉴스명당 출연료 1회 반납.
3: 좋습니다.
1: 괜찮아요?
3: 아, 그 정도야 뭐. 아니, 10회는 뭐, 아니잖아요.
2: 그러면 장 소장님도 하셔야죠.
1: 저는 안 걸을래요. 딴 데 가서 걸을게요.
2: 네.
1: 평택을 가보겠습니다.
2: 네.
1: 평택을도 좀 핫해요. 김영남 후보는 평택항 부두 현장 노동자 방문했고 유희동 후보는 서정리역 막차 인사를 했고 조국 후보는 충군길 인사 후에 현충탑을 참배했어요. 아, 이게 선거 컨셉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좋아요. 이제 출마를 해보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4: 네.
1: 요 같은 듯 다른 모습.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렵죠. 뭐 평가하기가.
0: 다 생각들이 있겠죠.
1: 네.
0: 김용남, 유희동 두 후보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조국 후보는 잘 모르겠네요. 현충탑 참배를 오늘 시작을 했다.
1: 네.
0: 첫 그 출근길 인사 후에 그건 어떤 컨셉인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이 각자 제가 보니까 세 분 외에 두 분 김재현, 황교안 이 두 네. 분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 단일화.
0: 당락이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다 당선 가능성이 정말 높은 분들이라고 봐요. 누가 당선이 돼도
1: 네.
0: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자꾸 나온다.
1: 네.
0: 물론 이제 과거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이때의 얘기긴 하지만 이게 과연 민주당 후보로서의 DNA 정체성과 맞느냐.
1: 네.
0: 그럼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지지층에서.
0: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용남 후보를 어떻게 규정하고
1: 네.
0: 받아들일 거냐.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런 지적에 대해서.
3: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토지 관련된 부분, 네. 땅 관련된 부분, 그게 해명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용인의 SK 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네네네네네네. 지역에 네네네네.
3: 그런 것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네. 이제 그렇게 아마 메시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법적으로 봐도 뭐 처벌 대상이 되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1: 그럼요.
3: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설명이 앞으로 좀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해서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세부적 입장이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그래도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조국 후보한테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흐름에서 이게 나온 얘기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완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완충?
3: 완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변함없이 1등을 쭉 달리고 별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급습을 당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두드려 맞고 있었잖아요. 조국 후보에 의해서. 이 의제도 사실 조국 후보 쪽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고 이 주제도. 그러다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결국 이 조국 후보가 어떻게든 당선되려고 하는 이 핍박 구도 속에서 나온 얘기니까 부당한 프레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그게 어느 정도 정치적 효과도 거둘 거라고 봐요.
1: 아, 그래요?
3: 조국 후보가 자초한 거죠. 그건 사실. 너무 네거티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후보만 계속 패니까 당연히 그런 역효과를 생길 수 있죠.
1: 김한 기자님.
2: 네.
1: 김용남 후보에게 제기되는 몇 가지 의혹.
2: 네.
1: 이게 과연 민주당 지지층의 감정의 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너무 격화된 논쟁이라서 모르겠는데 네. 구도를 보면 이제 둘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하면 50%를 넘어서고 이제 두 분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3자 구도에서 누가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 구도로 가는데 저는 그 구도를 깨기 위해서 계속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후보도 김용남 후보에게 김용남 후보도 어쨌든 단일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버티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거냐 이 숫자들을 이거는 솔직히 이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기된 의혹이 이전까지의 김용남 후보의 제기되던 의혹은 뭐 이념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건 구체적인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토지라든지 아니면 네. 뭐 보좌관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한 네거티브는 앞선 네거티브와는 좀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사실관계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면 뭐 이념이나 이력을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고국면으로 좀 넘어온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김용남 후보는 이런 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나에 대한 그냥 다 싸잡아서 네거티브야. 난 그냥 내 길을 가겠다. 난 그냥 선거운동 할 거야. 뭐 이런 태도가 있는데 이제 이슈 단계로 넘어가면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구도로 계속 간다면 진보당 문제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계속 간다 그러면 진짜 여기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1: 강 변호사님 네. 김용남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들 민주진영 인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3: 저 개인적으로는 네.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네. 지점은 있는데 완전 뭉결한 사람은 원래 없잖아요. 네. 그리고 후보자들이 다 흠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픽했던 인물이라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1: 그러면 모든 것이 네. 다 용서돼요?
3: 아,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죠.
1: 가령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용서될 수 있냐고 진영 내에서.
3: 그렇죠. 진영 내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이혜훈 씨를 예전에 이제 장관 후보자 했을 때 말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비판을 했었어요. 이 사람 진짜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그럼 김용남 후보하고 이혜훈 씨를 이제 같이 놓고 봤을 때 감정선은 어디까지 어떻게 건드릴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거의 구도 비슷하게 맞추려는 느낌은 들어요. 뭐 갑질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일단 분노를 확 자아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뭐 경제적인 이득 많이 취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구도를 맞추려는 느낌은 드는데 저는 그런데 그 내용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과 구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때렸던 그 구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고 정치적 의도만 보인다. 그러면은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래도 뽑은 사람인데? 전 그 감정적인 비호가 커질 거라고 봐요.
1: 강북구청장 네. 이승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김용남 후보랑 비슷한 건으로 네. 변호사 시절에 네. 성범죄자들 변호했다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도 그냥 후보 자격 박탈시켰잖아요. 그럼 이거랑은 이중잣대 아니에요?
3: 저도 그렇게
1: 그럼
3: 생각해요.
1: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3: 아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이 네. 좀 뭔가 확실한 원칙과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승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 저는 또 이 얘기하면 또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과거에 어떤 사건을 변호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철학을 평가하는 거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1: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3: 네, 물론 인상은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중앙당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변호사가 과거의 사건을 누구 했으니까 성범죄자 변호인데 그럼 성범죄자 옹호하는 거야 당신? 이렇게 가

0: 그거를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해? 그렇게 한 건 글쎄요. 변호사 직업 자체에 대한 근간을 완전히
1: 변호사는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그분이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국민적인 감정
0: 네.
1: 그것도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0: 물론 그렇죠.
1: 정당에서는.
2: 정치가 근데 늘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계열이라고 해도 이거를 같은 뭐 같은 레벨에서 늘 일이 이루어지냐 이러지는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에서 이제 뭐 그런 선택은 뭐 늘 뭐 예를 들면 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판례가 있어서 동일하게 늘 처벌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문제는 어쨌든 김용남 후보가 그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영입한 인사기 때문에 이 인사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냐 이 정서가 하나 있는 거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진 민주당 지지층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뭐 좋은데 그것까지 인정하겠는데 이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저는 아까 이슈는 CCTV를 가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슈는 민주당 지지자냐 국민의힘 지지자냐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땅을 우회해서 산 거가 어떤 건지
1: 말이 길다. 네,
2: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1: 윤희석 대변님은 네. 이 상황 어떻게 좀 평단해 주시고
3: 예운 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김용남이라는 사람을 공천을 했다 하는 것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이재명 정부 여당의 공천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아주 대비될 수 있는 민주당스러운 분이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민주당 또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진보진영 분들이 헷갈리는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공천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조 후보한테 좀 면이 서겠다 민주당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그러니까 조국 후보 뭐 개인, 김용남과 조국 개인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틈을 더 벌려놨고 전선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후가 더 중요하죠. 어느 분이 당선되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실용으로 나가서 영토를 넓히려는 것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생각들, 행보들, 거기에 대한 향수 이걸 어떻게 내가 버무려서 더 영토가 큰 민주 진영을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져버린 선거가 돼버렸어요.
0: 맞아요.
3: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0: 이 맥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저 유이동 후보가 네거티브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조국 후보가 한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김영란 후보의 이런 민주당스럽지 않음이라고 이제 지금 표하는 그 내용의 효과가 그러니까 조국으로 넘어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근데 이렇게 시도를 하면은 반작용이 반드시 생기잖아요. 그럼 당신은 뭐가 민주당스럽냐 도대체? 검찰개혁 뭘 그렇게 당신이 잘했느냐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진영 내부에서 핑퐁이 계속 시작되는 거고 네. 세결집을 하는 거잖아요. 각자 진영이 결집해버리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각자 결집을 했을 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는 사람이 더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이 더 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1: 알겠습니다.
0: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조 후보가.
1: 알겠습니다.
0: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이 평택을의 중요한 선거 변수는 단일화 같아요. 결국에는 뭐 김용남, 김재현, 유희동, 황교안 이 단일화 문제인데 4주의 사전 투표 전에는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우리가 따로 하지 않고 또 이제 생명력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누가 됩니까?
2: 아직까지는 그래도 김용남 후보라고 봅니다.
0: 저도 김용남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3: 단일화할 전제로 유희동을 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광고 듣고 저희가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4: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0: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4: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네,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9: 네.
8: 지금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건 때문에 네. 정원 후보 측이 오세훈 후보를 향한 여러 가지 공세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건 호재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9: 정원 후보 입장에서요?
8: 네. 뭐
9: 대형 호재죠. 대형 호재.
8: 대형 호재예요? 네, 왜요? 그러니까 보고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
9: 근데 보고를 해도 그 뭐 수천 페이지 속에다 숨겨놓고 보고를 하는 게 무슨 보고겠으며.
8: 네.
9: 그다음에 저는 제일 치명적으로 보는 게요. 그 공사 현장에서 그 감리가 하는 역할이 원래 도면대로 공사가 잘 되는지를 보는 역할인데, 근데 그러면 감리가 보고서를 쓴단 말이죠. 우리가

0: 갔더니 이러이러하더라. 잘 됐더라. 체크리스트 네. 만들고. 네. 근데 감리라는 게 시공사 직원이 아니라 서울시 쪽 사람이란 말이죠. 서울시를 대리해 가지고 서울시는 공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사 전문가가 서울시에게 비용을 받고 서울시의 뜻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를 보는 그런 건데. 근데 그 체크리스트에 그 적혀 있는 거 보면 철근 이쪽도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적혀 있고 감리가. 그런데 그 감리 보고서 작성 시기가 이미 현대건설로부터 철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도 듣고도 감리 보고서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적혔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와서 감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그건 어떤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은폐하라는
1: 그런데 설마 서울시에서 네. 은폐해라. 뭐 보고 누락해라 막 그랬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이제 생명과 안전 그런 문제인데.
0: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보강을 잘 하고 네. 보강만 잘 된다면 이거는 화재를 안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땜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단 수습을 하자. 네. 그런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 사건의 본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오세훈 후보의 태도가.
1: 태도? 왜요?
0: 예, 언론에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 얘기한 발언 중에 저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유권자들은 사건의 진실과 경위보다도 세부적 경위보다도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잘 몰랐어요. 언론 보고 알았는데 이게 웃을 수 있는 지금 주제가 아니잖아요. 엄청 충격적인 화두인데 저 시정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너무 무책임하게 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한강버스도 안 그래도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 나온 화두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두 번째 주제가 나왔는데도 저 정도 태도면 전 후보로서 자격이 있나? 저 유권자들이 많이 돌아섰을 거라고
1: 윤희석 봐요. 대변인님 네. 같은 당 후보잖아요. 네. 옹호해 주세요. 방어해 주세요.
2: 네, 일단 이제 초반에 이제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고 오세훈 시장이 강조할 점은 보고 여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두 개 철근 묶음이 들어가야만 하는 기둥에 대해서 하나만 들어갔으니까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보강 작업을 했고 네. 그 보강 작업이 철근 한 묶음 빠진 것을 훨씬 상회할 정도의 안전성 확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다 들어가서 시망서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됐으면 제일 좋았지만 미처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막았다는 걸 했어도 청원 후보가 뭐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그럼 됐네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어제 국토부 장관도 그냥 민주당 현역의원이라고 거기서 선거운동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저는 실망을 했어. 국회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세훈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국토부 사업인데 내 책임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강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지금 캠프 사이에서도 그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게 저는 답답해요. 네. 이게 방어가 안 됐네.
1: 김한 기자님. 이게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3: 크죠. 굉장히 커요?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강남 한복판에 삼성역을 서울시민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시설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시민들의 정서적으로 여러 포인트를 건드리잖아요. 뭐 과거의 재난이나 참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과거에 뭐 순살 아파트 논란도 있었고 뭐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시장이 이거를 단순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나. 철근이 안 들어간 게 확인이 된 게 팩트인데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고 서울시가 그거에 대해서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의 해명을 했어요. 좀 그러니까 보강을 했고 뭐 그렇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가 됐냐면 그러면 전날에는 단순 실수고 서울시는 나는 몰랐다라고 했는데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건 서울시가 인지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자들이 그거를 그날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셨던 거냐. 그 과정에서 대답을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뉴스 보고 알았다 최근에.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지점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겹쳐져 있는 게 저는 커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시장이 뉴스 보고 이 일을 알았다라고 하면 네 번이나 서울시장을 한 분인데 뭔가 이분이 행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이슈들과 겹치면서 어떤 형성되는 이미지가 있는 거고 뭐 이게 총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뭐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지 않을까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강민우 사님 네. 그렇다면 정원 후보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 오세훈 시장 이 문제 많은 것 같다. 서울 시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인지 뭐가 문제 있는지 한번 TV 토론 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TV 토론은 좀 피하는 것 같은데.
0: 근데 일단 정원 후보는 이제 헬멧 쓰고 현장 가가지고 그 메시지는 일단 냈죠. 네.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보고를 왜 안 했는지 뭐 저 그 메시지는 냈는데
1: 아니,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 같은 네.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라 이거죠.
0: 그쪽 토론이야 뭐 법정 토론을 할 거니까요.
1: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네.
0: 법정 토론 근데 이제
1: 한 번 가지고 돼요?
0: 정원 후보는 그 생각을 하겠죠. 이제 네. 토론을 하면 나는 시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저기는 시정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나의 과거를 막 팔 테니까
1: 주폭 논란?
0: 네, 뭐 주폭이든 네. 뭐 과거에 뭐 또 쾅쿤 얘기 또 나오고 막 이럴 테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진짜 해야 될 이야기도 다 묻혀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은 뭐 꼭 토론 자리가 아니더라도 계속 SNS든 뭐든 메시지를 계속 내야 돼요 적극적으로 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1등 전략
1: 앞서가니까
0: 가만히 네. 있으면 돼. 네. 네. 계속 가만히 있고 우리는 공격만 하자. 근데 그게 소극적으로 계속 보이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지금 GTX 문제는 너무 커서 또 그 1등 전략을 계속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굳혀지는 게 아닐까?
3: 네. 뭐 그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정원 확정부 쪽 관계자 만났는데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었는데 이 사건이 나면서 확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뭐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내가 보고를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러냐 언론사 상대로 싸우고 그것보다는 그렇지. 이렇게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그 방향으로 이걸 틀어야지 계속 왜 이거를 언론 보고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태도 문제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인상 전체를 좌우하니까 빨리 이거를 이슈전을 하셔야 된다.
1: 오세훈 네. 시장 캠프 쪽에서 저희 뉴스명당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강수영 네. 변호사님 네. 대구가 고향이시죠?
0: 네.
1: 대구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보면 박빙 접전이에요. 야,
0: 그렇죠.
1: 어때요? 현실적으로 뭐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들.
0: 저는 뭐 집이 대구고 지금도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어른들이나 뭐 교회 분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또 친구의 가족들이나 제가 수시로 계속 물어보는데 내가 표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이미 한 달 정도 전에는 정했는데 이게 지금 뉴스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 바뀔 수 있는 건 단 하나 나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투표를 해야겠다. 이렇게 네. 바뀌는 경우는 있다. 그런데 네. 그게 김부겸 후보 쪽이 많으냐 아니면 추경호 쪽이 많으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추경호 후보 쪽이 더 많다. 투표를 아예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1: 접전이니까 아예 네. 우리가 지는 줄 알았는데 네, 접전이 네. 내가 나가서 하면은 이길 수 있겠네 그렇죠. 보수 지킬 수 있겠네 네, 이런 네, 생각으로
0: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관성 투표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국민의힘에 실망을 해서 안 하려고 했다가 네.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해야지 투표는 해야지 이게 이제 모이는 것 같고
1: 그럼 김부겸 후보 쪽으로서는 좀 불안 요인이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럼 김부겸 후보 쪽에는 그렇게 투표를 안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 중에 김부겸 후보 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네.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결집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정치에 무심하고 내가 누구를 찍든 어차피 여기는 국민의힘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내 인생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 내 일만 잘하면 돼. 나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이 무력감이 해소가 안 되고 있다. 젊은 네. 세대에게. 그게 저는 김부겸 후보의 큰 숙제라고 봐요.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 대구 쪽 판세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결국 김부겸 후보가 초반에 그 월등한 우세를 지켜서 끝까지 골인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국민의힘 계열 보수 후보가 한 명으로 정리가 된 게 결국 큽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 이진숙, 주호영 두 분 커탈락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온다는 얘기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나머지 여섯 분의 경선 흥행이 안 되고 이때는 뭐 김부겸 후보 거의 되는 것처럼 여론조사도 많이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50이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상황에 대한 반영인 거지 실제로 김부겸 후보를 정말 과반이 지지해서 그 숫자가 나왔냐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정리가 됐고 한 분으로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또 그분이 가진 경쟁력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값으로는 가장 세다고 본 거니까 네. 결국은 기존의 정치 지형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 중간에 큰 어떤 사건이 없다면 그대로 간다. 이게 뭐 관성이냐 뭐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지지세를 바꾸기에는 아직 민주당의 대구 쪽에서의 지지율은 낮은 거고 김부겸 개인의 개인기로 그만큼 올라갔다. 이게 추경 후보를 넘냐 안 넘느냐 이 차이인데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도 그렇게 봅니다.
1: 김한 기자님. 네. 이게 김부겸 후보 측의 선거 전략의 좀 미스 실수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보수파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이렇게 접전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3: 구구자라고 봐야겠죠.
1: 기자들 아니 그렇다라면 김부겸 후보의 지지가 좀 하락세였잖아요. 지금 하락.
3: 네.
1: 그건 지지층.
3: 그래서 지금 김부겸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방식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화 면접을 하면 김부겸 후보 아직도 이렇게 우세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ARS를 하면 네. 이제 적극적 보수층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치나 이런 부분들에서가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건 결국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평가는 그래도 캠페인은 김부겸 제일 잘한다예요.
1: 그러니까 아, 네,
3: 실제로 굉장히 스킨십에 능하고 대구 지역에서도 어떤 뭐 이런 모습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제 말하자면 아 진짜 저건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성적 투표라고 하던 뭐 정체성 투표라고 하던 아이고 들어가고 나니까 2번을 찍어버렸네 1번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러고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들을 김부겸 후보 캠프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나 겉으로 만나면 화이팅 하고도 가면 2번 찍는다 여기 사람들은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저는 대구가 여론조사에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샤이 보수는 없고 지금 이제 강병호 선생님은 비슷한 생각인데 투표를 안 하던 사람들이 투표를 할 거냐 과연 대구의 20, 30대들은 저희도 많이 만나봤지만 한 번도 투표 안 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1: 그럼 누구한테 유리해요?
3: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라는 거는 바꿔보자라는 심리로 하는 거니까. 왜냐 투표를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누구 찍던지 여기는 정해져 있어 이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장이나 이런 것도 당선되고 나서도 잘 몰라요 젊은 층은.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 누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바뀔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1: 강수현 변호사님 대구니까 네. 불안한 요인은 뭐예요?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아 요거는 걱정이 된다.
0: 김부겸 후보 개인에 대해서?
1: 아니 그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선거 캠페인. 뭐 전략이라든지 판세라든지.
0: 저는 이거 같아요. 대구에서는 결국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국민의힘 조직이 아주 탄탄하잖아요. 탄탄하고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그 국민의힘의 조직이 사회 그냥 시민들의 조직까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뭐 회사 뭐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영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다음에 뭐 동창회 동문회 온갖 모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들의 국민의힘의 조직들이 유무용으로 항상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결부돼 있어요. 그런 질서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 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결연한다는 거는 그 관계를 끊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대구 시민들이 쉽지 않다. 이게 지금까지 왔던 관성 투표의 원인인데 근데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너무 화가 난다. 그래도 못 견디겠어. 정말 우리 바꿔야 돼. 그게 얼마나 될까. 근데 지난 선거 때 홍준표 시장이 거의 78%인가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대구에서. 근데 그때도 직전에 여론조사는 그만큼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십몇 퍼센트 넘어야 된다. 이게 그 여론조사에서 십몇 퍼센트 앞서야 된다는 근거가 거기 있는 건데. 근데 다만 비슷한 현상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만 차이 보수보다는 차이 진보는 더 많을 것이다. 대구에서는. 왜냐하면 네. 여기서 진보 얘기했다가는 삶이 어려워요. 삶이 네.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다가 마지막에 결집하는 표도 사이신보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대구 쪽 선거가 이렇게 박빙인 게 참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진숙 후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진숙 후보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접전 박빙 이렇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2: 그건 뭐 예상이 좀 됐었어요.
1: 아 그래요?
2: 예를 들어 이제 추미애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도 네. 그 거물이 하남갑에 24년도에 갔을 때
1: 네.
2: 그 원래 하남에서 계셨던 민주당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후보한테 질 뻔했어요.
1: 네.
2: 1199표
1: 네.
2: 1.2% 차이로 겨우 이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무리 뭐 거물이고 중앙에서 내려 꽂아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가 저는 양당 모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진숙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를 계속 하셨던 분도 아니고 달성과 큰 인연이 없는 분 아니겠어요. 대구뿐이라고 하지만 달성에서는 외진이라고
1: 그러네요.
2: 그러면 거기 가서 굉장히 거기에 원래 정치하셨던 분들 그분들과 융화하는 노력을 맨 먼저 했어야 함에도 아마 들리는 소문으로는 거기서 정치하셨던 분들과 갈등이 있어서 뭐 경찰차까지 충돌하는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거기다가 상대 후보가 이번에 7번째 출마하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럼 이제 동정표 엄청 갈 겁니다.
1: 네.
2: 과거에 강화에서 몇 번 출마하다 겨우 한 번 딱 된 분 있어요.
4: 있어요.
2: 아. 김두섭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된다.
1: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2: 아, 뭐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뭐 결국 당선될 거라고 보는데 네. 쉽지 않다.
1: 네. 김한 기자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장동 대표가 저... 거기 캠프 개소식 갔을 때 90% 이상 득표율로 당선시켜달라
2: 90이요?
3: 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기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여기 어차피 누가 될 거에 뻔하니까. 근데 이제 지역 언론들에서 보면 이제 캠프 내 갈등으로 실제로 경찰차 네, 출동하고 네. 뭐 사무장끼리 뭐 서로 고성 뭐 이런 상황들이 보도가 됐어. 그 얘기 그리고 이 달성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권리당원들이 김부겸 후보 지지로 탈당. 탈당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지역 바닥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외지에서 그냥 내리 꽂았다 이 정도겠죠. 그냥 거기도 준비하시던 분이 있었을 테니까, 뭐 캠프 내 자리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대구 달성이라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1: 강 변호사님 말씀 듣고 마칠게요.
0: 네, 저렇게 뭐 근원적으로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대구 시민들도. 그러니까 그 달성군에 있는 분들이 또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평택을 하고 약간 비슷해요. 테크노폴리스 같은 공단 지역도 있지만 약간 농촌 지역 같은 넓은 지역도 있는데 거기는 고연령층 유권자들은 그냥 뭐 세세한 이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막 시사 프로그램도 막 챙기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평 이미지, 외모, 목소리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준석 후보는 전사 느낌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좀 선호하는 이미지는 아니에요. 온화한 예, 그런 이제 성품, 어머니 같은 뭐 여성이라면 후보자라면 그런 것들 선호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 그래서 사람 별로 나 별로야 별로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투표할 때는 그래도 네. 국민의힘 그냥 관성.
1: 그래도
0: 진영.
1: 이진수 후보가 이길 것 같다.
0: 네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네 군데 지역 우리가 재밌게 잘 다뤄본 것 같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3: 네.
1: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또 여러 가지 평론 네.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상 여의도 숙녀 캠프였습니다.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9: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0: 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죠? 이번 주도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뉴스 명당은 원래 휴일엔 안 하는데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저희 뉴스 명당 방송하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뉴바 안녕히 계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0: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게 개인 가운데 낮에는 예년 이맘때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고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 2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석가탄신인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오산 나들목 3, 4,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신갈 방향 오산 부근부터 남사 나들목까지 8km 구간 차량들 더딘 흐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 40분 정도 예상하셔야 겠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Sula Sing,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뉴스는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과 성과급 제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대상은 어제 오후 2시 명부 기준으로 노조에 속한 조합원으로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지만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에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평균 임금 6.2%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받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 5천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에 8세 이상 자녀를 둔 3인 가족 삼성전자 직원의 결정 세액은 1,27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